0: 가 오늘 홍해의 전략 항구도시 모카를 전격 장악하며 바부 엘만데브 해협을 봉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 지휘관들이 예멘 현지에 직접 건너가 공격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거 무기와 자금 지원에 그치던 수준을 넘어 이란 최정예 부대가 그림자 지휘를 통해 진화된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미군에 직접 타격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고 동맹의 억지력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은 이란의 진화된 대리전 앞에 미국의 억지력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2: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의 전략 항구 도시 모카를 전격 장악하며 바브 엘만데브 해협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엔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들이 예멘 현지로 직접 건너가 공격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The Houthis are agents and tools of Iran, and the Iranian hand behind these attacks is clear.
2: 과거 무기와 자금만 대주던 수준을 넘어 이란 최정예 부대가 이른바 그림자 지휘를 통해 진화된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4: This renewed war should alarm us all. It effectively marks the end of the relative calm that Yemen has experienced for over four years since the UN brokered truce.
2: 이란이 비대칭 전력으로 글로벌 물류를 인질 삼아 서방을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과 사우디 동맹의 방어력은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정유시설이 자폭 드론에 초토화될 것을 두려워해 보복 폭격을 주저합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하루 두 번이나 전화를 걸어 미군에 직접 타격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전력이 고갈된 데다 선거를 앞두고 확전을 우려한 미국이 직접 개입해 확고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동맹의 억지력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마저 봉쇄될 수 있다는 공포에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5: Seeing escalation, as you rightfully said, now with the Houthis trying to control Bab el-Mandeb, we are at risk of losing even more supply.
2: 이란이 설계한 다중 전선에 덫에 압도적 화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사우디 동맹이 속수무책으로 갇혔습니다. 뚜렷한 군사적, 외교적 출구 전략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동의 이중 병목 사태가 전 세계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6: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7: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6: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8: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9: 9월 11일, 오늘은 2001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발생 25주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을 맞아 테러 조직 알카에다 고위 지도자 8명에 대한 대규모 현상금을 공개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보상 프로그램 정의에 대한 보상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카에다 핵심 지도자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천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상금 공고에는 미국 대사관 폭파와 미군 공격, 그리고 민간인 살해에 관여한 인물들이라는 설명이 담겼습니다. 가장 높은 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린 인물은 알카에다 지도자 알 아들이며 나머지 인물들에게는 7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사이의 현상금이 각각 책정됐습니다. 공고에는 이들이 이란을 근거지로 삼아 미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폭력을 자행해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보자에게 보상금과 함께 미국 이주 지원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일대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남아시아 지부 지도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1000만 달러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번 현상금 발표는 25주년 추모일을 계기로 알카에다 잔존 세력에 대한 압박 의지를 국제사회에 재확인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늘 이란과 걸프협력회의 소속 6개 산유국이 오는 14일 오만 살랄라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가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2월 이후 이란과 걸프협력회의 고위급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 항로 문제입니다. 이란과 오만은 지난달 하순 걸프역에 진입하는 선박이 이란 영해를 나올 때 오만 영해를 경유하는 임시 항로 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걸프 산유국들은 원유 수출은 물론 해외 자금과 인력 유치에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경제적 압박만으로는 해협이 단기간에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걸프 국가들이 이란과의 직접 대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미국의 해상 봉쇄와 경제전쟁이 계속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은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려면 해상 봉쇄 해제와 원유 수출 허용 동결 자산 접근 등 미국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와 오만 등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를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공세를 강화하면서 상황은 더 경색되는 흐름입니다. 14일 회동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상징적 외교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15살 청소년이 챗 GPT와 나눈 대화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포착되면서 학교 공격 모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연방경찰은 부에노스아이레스주 킬메스에 거주하는 이 학생의 자택을 수색해 학교 공격과 동급생 살해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디지털 기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청소년은 2027년 학교에서 공격을 벌이는 계획을 챗 GPT와 논의했으며 범행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총기나 탄약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현재 공공에 대한 위협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착수했으며 다른 학생이나 제3자의 연루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과 부모는 검찰과 법원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수사의 출발점이 AI와의 대화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대사관 소속 FBI 법무관이 챗 GPT 대화 내용을 파악해 아르헨티나 경찰에 정보를 넘겼고 이것이 실제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이어졌습니다. AI 서비스가 이용자의 위험한 발언을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국경을 넘어 공조수사로 연결된 사례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0: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놓고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대치 상황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콕 집어 파병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면서도 파병을 전제로 한 움직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병이 결정될 경우 비전투 부대라도 이란에 직접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시민사회와 여권 일각으로 번진 파병 반대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부의 딜레마를 정리했습니다.
11: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중동에 현지 조사단을 보낸 것도 실태 파악일 뿐 파병을 전제로 한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12: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그런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11: 파병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엔 유독 한국을 콕 집어 공개 압박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 대치 상황과 주한미군 주둔까지 거론하며 혹독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13: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 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11: 여기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반도체 등 관세 협상이 맞물려 돌아가고 모처럼 살아난 북미 대화 불씨도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셈법이 복잡한 이유입니다. 또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비전투 부대라도 한국은 미 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 이란에 직접 보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4: هم کره جنوبی هم سایر کشورها میدونن که هر گونه مشارکت در اقدامات تجاوزکارانه و مداخله جویانه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به منزله همدستی با یک
11: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 일각으로까지 번진 파병 반대 여론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와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룰 한미안보협의회가 나란히 11월에 몰려있어 그 전에 매듭 지어야 한미 간의 다른 현안에 미칠 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고 여론을 정리할 시간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6: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7: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8: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9: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0: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해치한가에 오셔서 추석 맞이 즉석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시라면 오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프로모션 공간에 오셔서 회원카드를 긁기만 해도 최대 $5,000 이지플레이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려면 반드시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소지한 21세 이상 성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4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7: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8: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7: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8: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7: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8: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7: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8: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골프도 즐기고
8: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7: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8: 888-847-3098 888-847-3098.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앤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오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환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한국해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 행사 제공입니다.
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아일랜드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둔베그 골프장에서 열리는 아이리시 오픈 골프 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이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아일랜드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가 선물한 새 대통령 전용기로 더블린 공항에 도착한 뒤 전용 헬기를 타고 도심을 피해 피닉스 파크로 직행할 예정입니다. 아일랜드 당국은 보안 인력 4,000명을 투입하며 그 가운데 1,000명은 드론 방공 장비를 갖춘 미국 측 인력입니다. 아일랜드 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번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일랜드 정부가 마찰을 피하려는 데는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 기업과 제약사들이 세제 혜택을 노리고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두고 있어 미국과의 관계가 아일랜드 경제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더블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이민 기후변화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예정돼 있으며 둔베그 인근에서도 시위가 열릴 전망입니다. 아일랜드의 국가 원수인 캐서린 코널리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 방문 당시 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어서 두 사람의 만남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0: 이스라엘군이 어제 가자지구를 공습해 하마스 고위지휘관 모하메드 압델 살람 알야주리를 사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으로 알야주리 외에 다른 지휘관 2명도 숨졌다고 밝혔으며 하마스 역시 알야주리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AP통신통신은 가자지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 하마스 깃발로 감싼 알야주리의 시신이 안치됐고 조문객들이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알야주리는 하마스 칸유니스 여단 부사령관 등 여러 직책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특히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계획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하마스의 기습으로 이스라엘 측에서는 1,221명이 사망했고 251명이 인질로 가자지구에 끌려갔으며 이 중 일부는 결국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안보 실패로 꼽힙니다. 이번 공습은 그 기습 공격의 핵심 설계자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군이 오랫동안 추적해온 작전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북극권 야말 네네츠 지역에 가스처리 시설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국경에서 3,000km 떨어진 거리를 드론으로 타격한 것으로 드론 공격 사거리의 새로운 기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의 성과를 치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은 유럽 동맹국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야말 시설은 러시아 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80%를 담당하는 최대 거점이고 올해 상반기 이 시설이 생산한 액화 천연가스의 거의 전량이 유럽 국가들에 팔렸습니다. 피격 직후 유럽 액화 천연가스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80유로를 넘기며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내년부터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의 유럽연합 수입이 전면 금지되지만 현재도 유럽가스 수요의 약 10%는 러시아산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선에서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는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주유소 두 곳이 피격돼 민간인 두 명이 숨졌고 러시아 툴라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주말 미국 대통령 특사들과 각각 종전안을 논의했지만 이후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인국은 오늘 하와이 진주만 히캄 기지에서 아시아 언론사들과 만나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에 파견될 수 있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확인국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작업 재개를 위한 센간 악관의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인국은 북미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던 2000디에초 초년 북한으로부터 유해 55상자를 넘겨받아 미군 지향 10명의 신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꽉 막힌 북미 관계에 물꼬를 틀 외교 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여건이 되면 북한에 갈 수 있게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3: 미국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YTN 등 아시아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에 갈 수 있게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4: Our teams are pretty busy. So in other words, it's going to be managed, but we're ready to go. We've been directed to be ready to go. And we're just standing by because
13: DPAA에서 한국 전쟁 실종자 확인 작업을 총괄해온 진주현 박사는 북한 내 미군 실종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발굴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5: 장진호 동쪽도 그다음에 청천강 전투 지역, 구장운산, 그다음에 압록강 지역에 있던 호로수용소 이런 곳에 발굴을 하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 앞서 켈리 맥케이그 DPA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에 조처에 대한 백악관 지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러 밀착 때문에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6: North Korea has minimal interest in that kind of a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now. It's not worth the trouble for Kim Jong-un.
13: DPAA는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2018년 북한에서 55개 상자에 담긴 250명의 유해를 넘겨받아 미군 110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대북 대화 재개 기류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적 자극이 적은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이 꽉 막힌 북미 관계에 물꼬를 틀 첫 번째 인도적 외교 카드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7: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8: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9: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그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이슈,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 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18: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1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민간시설을 향한 공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주에서 러시아 드론이 여객열차를 직격했습니다. 열차에 불이 붙었고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사태청은 이번 공격으로 열차 승객과 철도 직원 등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여객열차가 표적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 공격은 주목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최근 들어 상대방의 민간시설을 겨냥한 공격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선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수록 민간기반 시설을 향한 압박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지만 민간인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분석업체 뱅크레이트가 LA 광역권 모기지 대출자들이 매년 평균 8,139달러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30년 대출기간 전체로 환산하면 14만 9천여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뱅크레이트는 2025년 주택담보대출 정보공개법에 따라 집계된 320만 건의 대출 자료를 분석해 실제 시장에서 제공되는 경쟁력 있는 조건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LA 광역권 대출자의 83%가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채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의 연간 과다지불액은 전국 10대 대도시권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인 3,343달러보다 약 2배 반 수준입니다. 마이애미가 연평균 6,358달러로 뒤를 이었고 뉴욕은 6,012달러였습니다. 뱅크레이트의 주택시장 분석가 제프 오스트로스키는 주택가격이 높은 시장일수록 대출 조건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을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금융기관의 제안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여러 은행과 모기지 업체의 금리와 수수료 조건을 함께 비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의힘 소속 손범규 전 대변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손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2023년 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점에서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을 강제 추행한 것입니다. 피해를 주장한 구의원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동석자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손 전 대변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4: 이재명 정부가 오늘 기본소득당 소속 용해인 의원을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DJP 연합 이후 처음으로 외연 확장을 노린 인선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여성계에서조차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전문성보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인선이 반복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전문성보단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장관 인선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비판을 피해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5: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이재명 정부는 외연 확장을 노린 거로 보입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으로 보수 진영 인사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용 후보자 본인도 여야 통합의 의미를 뒀습니다.
20: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합니다.
5: 하지만 세간의 시선은 다릅니다. 여성계에서조차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사실 성평등부 장관 자리는 전신인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부처의 정체성이나 전문성보단 여성 장관 구색 맞추기나 측근을 앉히기 위한 인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첫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지명했지만 검증 부족으로 낙마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친박계 조윤선, 강은희 의원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으며 부처를 없애러 온 장관 후보자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21: 여성가족부는 그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5: 정무적 판단에 무게를 둔 인선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까지 치르고도 결국 낙마한 게 수차례. 같은 계산기를 두드리고도 이번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정치가 아닌 정책에 닿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22: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냉면. 별미 중에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6: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7: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8: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7: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9: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0: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9: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0: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9: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1: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2: 연일 기승을 부리던 남가주의 극심한 무더위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마침내 꺾일 전망입니다. 태평양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 전선의 영향으로 기온이 대폭 내려가며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기상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92도, 최저 73도를 기록하겠고 밸리와 인랜드 임파이어는 낮 최고 96도, 팜스프링스 등 사막지역은 10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안가는 낮 최고 80도를 기록하며 오늘 하루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토요일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기온이 80도 중반으로 내려가고 다음 주에는 70도에서 80도 선까지 한층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밸리와 인랜드 임파이어도 일요일부터 80도 중반 수준으로 낮아진 기온이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해안가는 주말 동안 70도 중반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고 산악지역도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남가주 전역에서 한여름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라팔마시가 전기자전거와 전동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는 이미 발효된 상태이며 라팔마시는 공공시설 전역에 새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에게 규정 준수를 알리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이동장치는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전역에서 빠르게 보급됐지만 보행자 안전 문제와 불법 주정차 민원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라팔마시가 단속에 나선 것은 이런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인근 로스앤젤레스시는 전기자전거 문제뿐 아니라 노상방뇨 등 공공질서 위반 사안에서도 단속보다 방치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광역생활권 안에서도 도시마다 공공질서 집행 의지의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라팔마시의 이번 조치는 소규모 도시가 명확한 조례와 현장 표지판만으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동이동 장치 이용자들은 해당 지역의 조례를 미리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LA 지역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이 경쟁력 있는 금리를 확보하지 못해 매년 평균 8,139달러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 대출기간 전체로 환산하면 한 가구당 24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할 때 처음 제시받은 금리를 그대로 수락하고 비교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대출기관마다 제시하는 금리는 같은 날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신청 전 최소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견적을 받아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와 계약금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기관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각 기관의 내부 기준과 수익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LA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금리 차이가 실제 납부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수십 년에 걸친 장기 계약인 만큼 초기 금리 비교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인국은 오늘 하와이 진주만 히캄 기지에서 아시아 언론사들과 만나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에 파견될 수 있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확인국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작업 재개를 위한 센간 악관의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인국은 북미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던 2000DH 초년 북한으로부터 유해 55상자를 넘겨받아 미군 지향 10명의 신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꽉 막힌 북미 관계에 물꼬를 틀 외교 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여건이 되면 북한에 갈 수 있게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3: 미국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YTN 등 아시아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에 갈 수 있게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4: Our teams are pretty busy. So in other words, it's going to be managed, but we're ready to go. We've been directed to be ready to go and we're just standing by because
13: DPAA에서 한국 전쟁 실종자 확인 작업을 총괄해 온 진주현 박사는 북한 내 미군 실종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발굴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5: 장진호 동쪽도 그다음에 청천강 전투 지역, 구장운산, 그다음에 압록강 지역에 있던 포로 수용소 이런 곳에 발굴을 하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 앞서 켈리 맥케이그 DPA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에 조처에 대한 백악관 지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러 밀착 때문에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재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6: North Korea has a minimal interest in that kind of a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now. It's not worth the trouble for Kim Jong-un.
13: DPAA는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2018년 북한에서 55개 상자에 담긴 250명의 유해를 넘겨받아 미군 110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대북 대화 재개 기류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적 자극이 적은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이 꽉 막힌 북미 관계의 물꼬를 틀 첫 번째 인도적 외교 카드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1: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7: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2: 로스앤젤레스 인근 와일동에서 방치된 쇼핑 카트 문제를 두고 시가 업체에 벌금을 물리는 강경 조치를 내놨습니다. 와일동 시의회는 카트를 회수하지 않는 업체에 건당 $100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방치된 카트가 보행로를 막고 배수시설을 방해하며 보행자와 차량 통행까지 위협한다는 주민민원이 잇따른 뒤입니다. 규제 대상에는 알버트슨스와 베런스 마켓 같은 업체들이 포함됩니다. 와일드만은 인구 약 3만 7천 명의 소도시이지만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레카시는 시 직원이 직접 카트를 반납하면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고 있고 브롤리와 글렌데일도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주의회의 법 개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방치된 카트를 사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업체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세주 지침에 따라 각 도시는 회수된 카트 한 대당 최대 $10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 오늘 오전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 순찰차가 민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11시가 되기 직전 에벌론 블러바드와 51번가 교차로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장에는 민간 차량 두 대와 순찰차 한 대가 파손된 채 남아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을 포함해 최대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확한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국은 현장 조사를 위해 인근 도로 여러 곳을 통제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해당 구간 통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9: 긴급 실종 경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 당국이 위험에 처한 미성년자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루이사 아만다 맨디에타 로페즈 15세, 히스패닉계 여성으로 지난 9월 9일 오전 5시 30분 사우스 LA 105번가 1400블록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키는 약 152cm, 몸무게 약 59kg이며 빨간 머리카락에 갈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의 행방을 알고 계신 분께서는 즉시 LASD 사우스 로스앤젤레스 스테이션 또는 91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로스앤젤레스 로스펠리지 지역에 있는 디즈니 브라더스 카툰 스튜디오 광장이 이번 주말 두 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이 광장은 월트 디즈니와 로이 디즈니 형제가 처음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세웠던 자리 바로 앞에 조성된 곳입니다. 2년 전인 2024년 로스펠리지 주민위원회가 이 역사적인 장소에 공식 명칭을 부여하며 디즈니 형제의 유산을 기렸습니다. 이번 일요일 로스펠리지 주민위원회와 로스펠리지 빌리지 상업지구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제4선거구가 공동으로 기념 블록 파티를 엽니다. 행사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포토존과 커뮤니티 테이블, 그리고 스케이팅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입장료는 없으며 디즈니 팬클럽 D13회원권이나 별도 티켓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출발점이 된 이 광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축제의 공간으로 다시 한번 문을 여는 것입니다.
2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4: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5: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3: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4: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웃돌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전망이 한층 강해졌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 올릴 확률은 하루 만에 72%에서 86%를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 확률은 59% 수준이었습니다. 물가지표 하나가 시장의 기대를 빠르게 바꿔놓은 셈입니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연내 두 차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한 번의 인상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삼은 이후 단 한 차례 인상으로 마무리한 사례는 1997년이 유일합니다. 리처드 클라리다 전 연준 부의장도 다음 주 인상이 이뤄진다면 추가 인상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출금리와 주택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연준 결정이 주목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인공지능 경쟁에서 중국에 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보다 약 1년 앞서 있으며 이는 큰 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전현직 연구원들은 통제를 벗어난 자가 발전형 인공지능이 D진연 안에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인공지능 기술이 통제를 벗어나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엔트로픽의 전현직 연구원들의 경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게 최우선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AI가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질문을 받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걱정하는 건 AI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중국을 꽤 큰 차이, 1년 정도 앞서고 있으며 이는 큰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엔트로픽 연구원 제이컵 콕스는 회사를 그만두며 X의 기술 기업들이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발전형 AI 모델 개발에 앞장서면서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고 있다면서 AI 개발자들은 이 기술이 10년 안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엔트로픽 현직 연구원 에번 휴빙거는 X의 개인적으로 10년 이내 그럴 확률이 1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쳐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사석에서 직원들에게 최첨단 AI 모델의 개발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아마 다른 AI 기업들도 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구글이 불법 성범죄 동영상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서를 협업연구기관에 넘겼고 피해자 이름과 나이 및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사실이 이번 주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록 15건이 차단되기까지 나흘이 걸렸고 기관명으로 검색되는 노시엔토스 여건을 추가 차단하는데 또 나흘이 더 소요됐으며 요청 내역 전체가 삭제되기까지 모두 트래쉬에 일이 걸렸습니다. 구글은 한국 정부의 해당 사안이 사람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담긴 공문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구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련 부처들과 검토하고 있으며 재발 시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불법 성범죄 동영상에 찍힌 피해자들은 구글 검색 결과에 노출돼 엄청난 고통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관련 기관은 구글에 동영상 삭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서엔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휴대전화 번호까지 민감한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 요청서를 협업연구기관에 넘겨왔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피해 내용이 웹사이트에 그대로 올라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 보낸 요청서도 모조리 공개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구글은 우리 정부에 그저 사람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2: 그러니까 구글이 그 정보를 외부로 그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몰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0: 사실을 알게 되고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15건의 기록이 차단되는데 사흘이 걸렸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기관명으로 검색되는 200여 건을 차단하는 데는 그로부터 또 나흘이 걸렸습니다. 결국 요청 내역 전체가 삭제되기까지 모두 13일이나 필요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구글로부터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련 부처들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1: 확약과 무관하게 사실은 구글의 어떤 법적 책임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확약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더욱더 무거운 책임이 아마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0: 정부는 구글에 이전에도 피해자들의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는지 파악하라고 요구했고, 다른 사이트들은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2: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환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한국행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행사 제공이었습니다.
3: 이런 분도 융자가 될까요?
4: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3: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5: 213-388-5600 융자나라.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8: 오, 진짜 통 크네요.
7: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8: 단체 주문도 되나요?
7: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11: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10: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1: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10: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쥐저희 부탁드립니다.
12: 요즘 캘리포니아 집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집 밸류가 오르니 당연히 에큐티가 많이 쌓였죠. 에큐티란 집 감정가에서 현재 남은 융자 금액을 빼면 그걸 에큐티라고 합니다. 에큐티는 현금화되진 않지만 현금화하려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집을 판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 이자도 너무 싼데 집 팔고 다시 융자를 한다면 요즘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융자 페이먼트가 많아져 더 큰 부담이 따라옵니다.
1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오빠 토요일 오후가 참 좋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재현이고요. 밤이면 자작곡도 만들고 가끔 물구나무도 서는 조금 엉뚱한 동네 사람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주말 오후 맑은 하늘 아래 식구들하고 느긋하게 듣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오늘은 LA 한인타운 올림픽이랑 윌셔 버몬트 근처 그 북적북적한 풍경 속에서 보내는 멋진 토요일, 오후와 멋진 저녁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0: 한인타운은 다운타운 서쪽에 자리한 가게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한국식 식당이며 마켓이며 문화시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잖아요. 한 40년 넘게 쌓인 정서가 골목골목에 남아있어서 걷다 보면 괜히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새로 생긴 가게들 보며 여긴 또 뭐가 들어왔나 싶기도 하고요.
1: 맞아요, 선배. 윌셔와 버몬트 근처만 지나도 늘 차도 사람도 분주한데 그 속에 또 주말의 여유가 있거든요. 오늘은 가족이랑 같이 드라이브 하시는 분,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 집에서 쉬면서 듣는 분들까지 다 같이 한 동네 기분으로 가보면 좋겠어요.
0: 그리고 잠시 뒤 양념 코너에서는 제 자작곡 LA 멋진 토요일도 들려드릴 텐데요. 제목만 들어도 괜히 어깨가 들썩입니다. 주말 저녁 계획 세우시면서 맛집 추천이나 사연 있으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1650루피로 보내주세요.
1: 그럼 지금부터 LA의 멋진 토요일 오후 그리고 멋진 저녁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0: 좋은 토요일 오후입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 아래 주말 저녁까지 기분 좋게 이어지는 시간이고요. 본편 들어가기 전에 양념 코너부터 살짝 풀어볼게요. 제가 오늘 자작곡 제목을 그대로 LA 멋진 토요일로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요. 윌셔 지나고 올림픽 지나고 한인타운 골목마다 주말 공기가 얼마나 반짝이는지 그걸 제가 좀 과하게 찬양해봤습니다. UFO도 안 보이고 제다이도 안 오지만 토요일 오후만큼은 충분히 멋지더라고요.
1: 선배, 오늘은 진짜 딱 그 분위기네요. 맑은 날씨에 주말 기분까지 살아있어서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괜히 한 번 더 창밖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오늘 양념 코너 끝나고 본편 들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가면 식구들끼리 식탁 앞에 둘러앉은 것처럼 마음이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사연이나 맛집 추천도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1650루피오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LA의 멋진 토요일 오후 그리고 멋진 저녁까지 저희가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ELA 사는 이야기 재현입니다. 오늘도 맑은 토요일 오후인데요. 더웠던 여름이 슬슬 숨 고르는 느낌이죠. 그래도 LA는 참 묘해서 낮엔 아직 덥고도 저녁 바람은 살짝 달라졌어요.
1: 안녕하세요. 재현 선배님. 맞아요. 요즘 한인타운도 낮에는 아직 여름 같다가도 해가 기울면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런 날엔 괜히 마음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0: 그게 참 신기하죠. 제가 80년대에 처음 이 동네 왔을 때도 가을이란 게 한국처럼 딱 눈에 보이는 계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침 저녁 공기가 바뀌면 아, 계절이 오긴 오는구나 싶더라고요.
1: 선배, 그 표현 너무 좋아요. 요즘은 더위가 길어져서 그런지 가을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살짝 문을 두드리는 느낌이거든요. 낮엔 시원한 척 못해도 밤 공기가 먼저 인사하더라고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오늘 같은 날은 한인타운 식당들 앞이 조금 더 북적이면 좋겠어요. 날씨가 좋으면 사람 마음도 풀리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토요일이 참 고맙죠.
1: 맞아요. 그리고 이 동네는 신기하게 계절을 음식으로 먼저 느끼잖아요. 추석 무렵이면 마트에 배랑 대추, 밤 같은 게 보이고요. 그런 걸 보면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오긴 오는구나 싶어요.
0: 그렇죠. 코리아타운은 한때 올림픽과 웨스턴 쪽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대도 훨씬 넓어졌잖아요. 예전엔 이민 와서 버티는 동네였다면 이제는 여기서 자란 분들도 다시 돌아오는 동네가 됐고요.
1: 선배, 그 변화가 정말 커요. 예전엔 부모님 따라온 동네였다면 지금은 제가 그렇듯이 다시 뿌리 찾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절 앞에서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더우면 덥고 시원해지면 반가운 거요.
0: 그 말이 맞네요. LA의 가을은 화려하진 않아도 분명히 와요. 오늘은 그 조용한 변화를 좀 같이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온다는 그 마음으로요.
1: 이제 천천히 그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선배. 토요일 오후답게 가볍게 시작해서 들으시면서 고개 끄덕이실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세현입니다. 토요일 오후 햇볕은 여전히 뜨겁지만 아침 저녁 바람은 확실히 달라졌네요. 아무리 더워도 계절이 슬쩍 방향을 튼다는 게 느껴져요.
1: 박지수입니다. 선배, 제가 요 며칠 새벽에 한인타운 골목 걷다가 깜짝 놀랐어요. 낮에는 거의 여름인데 새벽에는 후드 집업 꼭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그 온도 차이가 진짜 LA식 가을 같은 느낌이었어요.
0: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지수씨. 날씨 데이터를 보면요. 이 동네 9월 10월 낮 기온은 여전히 거의 한여름인데 새벽이나 밤에는 슬슬 열기가 빠진다고들 하잖아요. 몸으로 느끼는 것도 딱 그런 식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선배. 기후자료 보면 9월, 10월 코리아타운 낮 최고 기온이 거의 20 후반대까지 올라가는 날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비는 별로 안 오고 하늘은 맑은데 스모그랑 열기만 남아있는 그런 계절인 거죠.
0: 요즘은 또 기후변화 영향 때문에 여름 더위가 길게 이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노동절 지나면 좀 시원해지는 듯 했는데 요즘은 그 이후에도 덥고 한창 열파 얘기 뉴스로 듣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저녁바람에서 계절이 바뀌는 냄새가 나요.
1: 환경 쪽 자료들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LA 전체적으로 폭염 일수가 늘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청취자분들 체감은 아침에 창문 조금만 열어도 선선하다 이런 데서 계절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기온 숫자보다 몸의 기억이 더 정확한 거죠.
0: 제가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가 80년대 중반쯤인데요. 그때도 가을은 좀 특이했어요. 해가 중천에 있을 때는 한국 여름보다 더 더운 것 같다가도 저녁에 올림픽 거리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바람이 차가워서 가디건을 꺼내 입게 되고요. 낮과 밤이 다른 도시였죠.
1: 그때는 한인타운도 지금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랐겠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본 자료에는 옛날에는 올림픽이랑 웨스턴 근처에 처음 한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작은 마켓들, 식당들 하나둘 생기면서 동네가 서서히 한인 동네가 돼갔다고요.
0: 맞아요. 올림픽과 호바트 근처에 있던 올림픽 마켓 같은 곳이 많은 분들 기억 속에 누나 저기가 시작이었지 않은 상징 같은 자리였어요. 그 주변으로 한국식료품 가게, 세탁소, 헬스클럽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가을이면 가게 앞에 배상자 밤대추 같은 게 쌓이기 시작했죠.
1: 그 사진들 보면요. 8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큰 마트보다는 골목마다 작은 상점들이 촘촘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LAC 기록 같은 걸 보면 그 무렵 한인 인구가 몇천에서 몇만으로 훌쩍 늘어나면서 다운타운 서쪽으로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가 확장됐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게 사람도 늘고 가게도 늘고 교회도 생기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 동네가 코리아타운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얻게 됐죠. 그 무렵엔 주말마다 윌셔 근처 교회들에서 추석 행사도 하고 아이들 한복 입혀서 사진도 찍고 그 주간에만큼은 더워도 마음은 가을이었어요.
1: 제가 봤던 한 연구에는요. 80년대 뒤로 가면서 한인교회랑 단체 한인신문 라디오 방송이 엄청 많이 생기면서 이 동네가 미국 내에서 꽤 알려진 이민 커뮤니티로 커졌다고 정리돼 있더라고요. 그 많은 모임들이 계절마다 또 다 자기 방식으로 가을을 맞이했을 거잖아요.
0: 그렇죠.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앞두고 찬양제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성당에서는 김장봉사 일정 나누고 상주회에서는 햅쌀 들어왔다고 알리고요. 거기다 추석 무렵이면 웨스턴 골목마다 송편 주문 받는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보면 더워도 아 이제 가을이구나 했죠.
1: 선배 말씀 들으니까 지금도 비슷한 풍경이 떠오르는데요. 작년 추석 때 제가 한인타운으로 이사와서 처음 맞은 가을이었거든요. 올림픽 거리 큰 마트 들어가니까 송편밥 대추 배가 진식대 앞을 거의 다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장 보는 어르신들 표정이 되게 차분했어요.
0: 지수 씨가 어릴 때는 한인타운이 좀 촌스럽다고 느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맞이하는 가을은 어떠셨어요? 같은 동네인데 계절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1: 어릴 때는 왜 이렇게 간판이 다 한글이야 이랬는데요. 지금은 퇴근길에 그런 간판들이 딱 보이면 오히려 안도감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가을에는 추석 송편, 포스터, 김장 예약 안내 교회, 행사 안내문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내가 여기 뿌리 내리고 있구나 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0: 저는 요즘 청취자분들 중에 2세대, 3세대 분들이 꽤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분들에게 LA의 가을은 한국처럼 단풍이 빨갛게 물드는 풍경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코리아타운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나왔을 때 부는 저녁바람 같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1: 요즘 친구들은 가을하면 또 카페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윌셔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들 보면 9월만 되면 메뉴판에 갓을 라떼 이런 이름 붙이고 호박향 나는 음료들 내놓고 그래요. 밖은 더운데 그 음료 한 잔 들고 있으면 마음만은 담요 덮은 것 같은 그런 계절감이 생겨요.
0: 그게 재미있네요. 예전에는 가을을 느끼는 통로가 주로 교회나 가족 행사였다면 지금은 카페 콘텐츠 SNS 사진 같은 걸로 계절을 공유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같이 뭔가를 나누면서 그래도 가을이 왔구나 확인하는 거죠.
1: 맞아요, 선배. 데이터 보면 코리아타운에 사는 한인 인구는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아도 여전히 LA에서 제일 밀집된 동네로 나오거든요. 그만큼 추석 김장교회 바자회 같은 거 할 때 동네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0: 또 한 가지, 요즘은 기후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더위가 길어지면서 냉방비도 부담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기료 걱정이 크고 길거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건강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가게 안에서는 가을 음식 준비하는 손길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참 대단해요.
1: 환경 관련 보고서들을 보면 앞으로도 LA에서 더운 날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요즘 교회나 한인단체들에서 냉방 쉼터 소개해주거나 노인분들 대상 건강 세미나 열거나 하는 움직임도 조금씩 늘더라고요. 더위가 길어져도 서로 챙기는 문화가 같이 자라나는 느낌이에요.
0: 추석 얘기 잠깐 더 해보면요. 예전에는 코리아타운 마트들에 들어가면 송편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옆에서 아주머니들이 직접 빚은 송편을 트레이에 담아 내놓고 손님들은 맛을 보면서 올해는 흰 송편이 맛있네, 쑥 송편이 낫네 이런 얘기 나누셨죠. 그 소리 자체가 가을이었어요.
1: 지금은 자동화가 많이 됐지만 그래도 추석 즈음에 가면 마트 직원분들이 바빠서 거의 뛰어다니시잖아요. 제가 작년에 송편 주문하러 갔을 때 계산줄이 길었는데도 다들 표정이 그렇게 짜증나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올해는 몇 개나 하셨어요. 이런 얘기 나누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0: 김장 시즌도 그렇죠. 예전에는 집집마다 차고에서 김장했는데 요즘은 마트에서 재료 세트도 팔고 교회에서 김장 공동작업을 하잖아요. 그게 한번 모이면 100포기, 200포기씩 쌓여서 어려운 이웃들께 나누기도 하고요. 그때 매운 냄새 배추 씻는 소리, 비닐장갑 비비는 소리가 다 가을 소리입니다.
1: 선배 요즘은 또 봉사단체들이 코리아타운 곳곳에서 가을에 푸드뱅크 같은 것도 열더라고요. 식료품 나눔 행사에 송편 라면 쌀이 같이 들어가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LA 기후는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도 이 동네 사람들은 계절마다 서로 챙기는 방식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 말씀 들으니까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먼저 오는 것 같네요. 공기 온도보다 누군가가 송편 한 접시 들고 찾아와서 안부 묻는 순간 그게 바로 가을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같은 토요일 오후에 혹시 생각나는 분께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그러게요, 선배. 밖은 아직 햇볕이 강하지만 저녁에 한인 식당 가셔서 따뜻한 국이나 전골 드시고 옆 테이블 떠드는 소리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 동네 가을 안에 들어와 있구나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 LA식 가을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김채연입니다. 지수씨, 오늘은 이 더운 토요일에 딱 어울리는 옛날 가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1: 좋아요, 선배. 아까 메인에서 요즘 새벽 공기 얘기해 주셨잖아요. 선배가 처음 LA 오셨을 때 그 가을 공기는 어땠는지 진짜 궁금했어요.
0: 제가 이 동네 처음 왔을 때가 80년대 중반 가을이었어요. 올림픽 거리 근처에 부모님 작은 그로서리 마켓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셔터 올릴 때 그 공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1: 올림픽 거리 아침 공기요? 지금은 차 소리, 버스 소리 냄새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때는 좀 달랐나요, 선배?
0: 그때는 말이죠. 차도 지금보다 적었고요. 마켓 문을 열면 바로 앞 주차장에 약간 서늘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밤새 식은 아스팔트 냄새에 멀리서 빵집에서 나는 냄새가 같이 섞여서 들어왔죠.
1: 와, 지금 윌셔나 웨스턴 아침하고는 완전 다르네요. 선배, 그로서리 마켓 안은 어땠는지 더 듣고 싶어요. 계절이 딱 느껴지는 장면이요.
0: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요, 먼저 콜라 냉장고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기운이 얼굴을 딱 치고요. 오른쪽에는 라면 쌓아놓은 진십대, 왼쪽에는 과일 박스들이 있었어요. 가을 되면 그 박스에 베랑밤이 조금씩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죠.
1: 아, 그거 알 것 같아요. 요즘도 한인마트 가을 되면 과일 코너 분위기 살짝 바뀌잖아요. 근데 선배 당시엔 그런 과일들이 지금만큼 다양하진 않았겠죠?
0: 그렇죠. 지금처럼 화려하진 않았어요. 배도 크지 않고 조금씩 드러났는데요. 그 옆에 조그만 송편이랑 약간 낯선 모양의 과자들이 박스째 놓이면아 이제 추석이 다가오나 보다 이런 느낌이 가게 안에서 먼저 나는 거예요.
1: 재밌네요. 요즘 저는 하늘이나 바람 보고 가을을 느끼는데 선배는 가게 진열대에서 먼저 느끼신 거네요. 그때 추석 즈음에 좀 기억 남는 하루 같은 거 있으세요?
0: 어딨죠. 어느 해 추석 전날이었는데요. 오후 내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다가 밤에 문 닫으려고 나가보니 바람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가게 앞 길가에 떨어진 마른 나뭇잎 몇 개가 슬슬 굴러가는데 그때 귀에 들어오던 소리가 아직도 또렷해요.
1: 어떤 소리였어요, 선배? 차 소리 같은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 말소리?
0: 길 건너에서 누군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어요. 한국 가요였는데 가을 노래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곡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래가 더운 공기를 살짝 식혀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1: 와, 요즘은 차 안에서 팟캐스트 많이 듣는데 그때는 길가 라디오가 계절 배경 음악이었네요. 선배, 그때 분위기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그 코리아타운 골목 전체를요.
0: 올림픽에서 웨스턴 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요. 낮에는 햇볕이 뜨거워서 간판 글자가 다 번쩍거리는데 해가 기울면 간판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서 골목 색깔이 확 달라졌어요. 갈비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 분식집에서 튀김 기름 냄새가 모여서 저녁 공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았죠.
1: 지금도 그 거리에서 저녁에 걸으면 고기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근데 선배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는 냄새가 더 또렷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들은 어땠어요? 옷차림 같은 것도 좀 달랐나요?
0: 초가을쯤 되면요, 낮에는 반팔로 돌아다니다가 저녁에는 얇은 가디건 하나 걸치는 분들이 늘었어요. 교회에서 수요일 마치고 나오는 어른들은 정장 위 코트 대신 스웨터 정도만 어깨에 걸치고 아이들은 긴팔 티셔츠에 반바지, 그런 묘한 조합들이 가을 풍경이었죠.
1: 아, 그 반바지에 긴팔 티 조합은 지금도 애들한테 자주 보이거든요. 선배, 그 시절에 교회나 성당에서 가을 되면 꼭 있던 장면 같은 것도 떠오르세요?
0: 있어요. 주일 오후에 윌셔 쪽 작은 교회에 가면요. 예배 끝나고 나와서 주차장 한쪽에서 누가 종이컵에 식혜를 나눠주곤 했어요. 컵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 바람이 손등에 닿는데 뜨거운 여름 지나고 나서 처음 느껴보는 부드러운 온도였죠.
1: 그 장면 너무 좋네요. 저는 요즘 교회 앞에서 커피를 더 많이 보는데 선배가 들고 있는 건 식혜였군요. 그 온도 차이가 계절을 더 확 느끼게 해줬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차가운 식혜를 입에 머금고 있으면 머릿속에는 아직 여름인데 피부로 느껴지는 바람은 가을이라서요. 두 계절이 잠깐 겹쳐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1: 선배, 아까 부모님 마켓 얘기하셨잖아요. 추석 즈음이면 그 가게의 손님들도 좀 달라졌나요? 요즘은 추석 앞두고는 확 다르거든요.
0: 추석 가까워지면요. 평소에는 간단히 우유랑 빵만 사가던 손님이 그날은 쌀도 사고 과일도 한 박스씩 챙겨갔어요. 계산대 옆에 임시로 놓은 나뭇잎 깔린 박스에 밤이 조금 얹혀있으면 어르신들이 집게로 조심스럽게 집어담으면서 이런저런 고향 얘기를 하셨죠.
1: 그 나뭇잎이 진짜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박스에 담겨있는 것보다 뭔가 집에서 상 차리는 느낌이 바로 나니까요. 선배는 그때 학생이셨잖아요. 학교에서 가을 느끼던 순간도 있었어요?
0: 페어팩스 하이스쿨 다닐 때요. 운동장에서 느껴지던 공기가 달랐어요. 더운데도 농구공을 잡으면 손에 약간 차가운 느낌이 먼저 와요. 학교 뒤쪽 잔디밭에서 애들이 점심 먹고 앉아있으면 바람이 도시락 냄새 사이로 지나가는 감촉이 있었죠.
1: 그거 상상되네요. 저는 UCLA에서 가을 되면 캠퍼스 잔디에 떨어진 낙엽 보고 느꼈거든요. 선배는 도시락 냄새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이라니 진짜 감각이 다르네요.
0: 그때는 도시락도 좀 다양했어요. 누군가는 김밥을 싸오고 또 누군가는 샌드위치를 들고 오는 시기인데 가을 점심시간엔 김밥에서 나는 참기름 냄새가 바람을 타고 더 멀리 퍼지는 것 같았어요. 햇볕은 따갑지만 그 냄새가 이상하게 포근했죠.
1: 요즘은 점심시간에 다들 폰 보면서 먹으니까 그런 냄새와 바람 기억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선배 얘기 들으니까 그냥 밥 먹는 자리도 계절 풍경이었구나 싶어요.
0: 또 하나 기억나는 게요. 가을 저녁에 부모님 가게 물건 배달 트럭 오는 소리였어요. 골목이 조용해질 무렵에 멀리서 트럭 브레이크 끽 하는 소리랑 상자 끌어내리는 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오늘 장사는 거의 끝났다 이런 체감이 오죠.
1: 그 소리가 일종의 하루 마감 알림이었겠네요. 요즘은 마트가 커서 그런 소리가 좀 덜 들리는 것 같아요. 대신 저는 밤에 아이스메이커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하루 끝난 느낌 받거든요.
0: 지수 씨 얘기 들으니까 재밌네요. 저는 그때 계산대 위에 있던 작은 종이 달력 넘기면서 그날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문 닫고 나오는 순간이 생각나요.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오면 그제야 별이 몇 개 보이고 골목 공기가 낮보다 한 톤 어두워졌죠.
1: 별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 새롭네요. 저는 한인타운에서 별을 잘 못 봐서 그런지 선배 말하는 그 어두운 공기 느낌이 되게 낯설어요. 그래도 요즘도 새벽에 나가면 약간 그런 색깔을 아주 엽게나마 느끼긴 해요.
0: 또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올림픽에서 버몬트 쪽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가을 저녁에 버스 안 불빛이 밖보다 훨씬 따뜻해 보였어요. 사람들 얼굴이 그 빛에 비치는데 다들 하루를 끝낸 표정이었죠.
1: 아, 그건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요즘은 사람들이 얼굴에 폰 불빛을 같이 받는 차이가 있죠. 선배, 그 버스 정류장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만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0: 어느 날이었는데요. 버스가 늦게 오는 바람에 혼자 꽤 오래 서 있었어요. 너무 더워서 지쳐있다가 갑자기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한번 훅 지나가더니 길가에 심어져 있던 작은 나무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 순간아 이제 여름이 완전히 물러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스로에게 처음 들었죠.
1: 와, 진짜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온다라는 말이 딱 그 장면 같아요. 선배 몸이 먼저 느끼고 나서 나중에 머리가 따라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전해져요.
0: 맞아요. 머리로 날짜 계산해서 계절을 아는 게 아니라 손등이랑 목덜미가 먼저 알려주고 가게 냄새랑 길소리가 같이 증명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 시절 가을을 떠올리면 풍경보다 냄새와 소리가 더 떠오르네요.
1: 저는 요즘 에어컨 소리랑 커피향이 먼저 떠오르는데 선배 얘기 듣고 나니까 한번 일부러 에어컨 끄고 창문 열고 동네 소리랑 냄새를 느껴보고 싶어졌어요. 그때 그 시절 방식으로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수씨, 오늘 블로그에서는 이 더위 속에서도 어떻게 가을을 느끼는지 동네 얘기 좀 더 깊게 해보면 좋겠네요.
1: 박지수입니다. 선배 아까는 공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데이터랑 우리 체감이랑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요. 코리아타운 9월 10월 날씨 자료를 보니까 낮에는 거의 여름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제가 체감하기에도 9월 10월 한인타운 낮은 그냥 한여름이에요. 햇볕이 센 날은 차 문 열 때 열기가 훅 올라오잖아요. 그런데도 새벽이랑 저녁은 살짝 다른 느낌이 들죠.
1: 맞아요. 자료를 봐도 9월 평균 낮 기온이 거의 20도 후반, 화씨로는 80도 초반 정도라서 숫자만 보면 그냥 여름이에요. 그런데 새벽엔 후드 집업 챙기게 되니까 몸이 먼저 계절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0: 비도 거의 안 오죠, 이때는. 예전에 들으니까 9월 한인타운 비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밖에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열판이 스모그니 이런 뉴스가 더 많이 나오죠. 제가 운전하다가 하늘색만 봐도 느껴져요.
1: 그러게요. 선배 요즘 데이터들 보면 이쪽이 전반적으로 여름 끝에서 초가을까지 덥고 건조한 기간이 길어진 걸로 나오거든요. 기후변화 영향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가을을 챙긴다는 게 재미있어요.
0: 지수씨, 제가 예전에 부모님 가게 도와줄 때는 그런 기후 데이터 같은 건 잘 몰랐어요.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죠. 아침에 마켓 들어갈 때 땀이 좀 덜 난다, 저녁에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손님들 얇은 가디건을 꺼내 입는다, 이런 식으로요.
1: 선배 말씀 들으니까 세대별로 가을을 느끼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선배님 세대는 몸으로 가게 공기로 느꼈다면 저희 세대는 날씨 앱도 보고 SNS에 오늘 가을 같다 이런 글도 올리고 되게 디지털하게 확인하는 느낌이랄까요?
0: 하긴 요즘 분들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온부터 체크하시잖아요. 저희는 옛날에 그냥 현관 앞 나가서 숨 한번 들이마시고 오늘은 좀 선선하네 그러고 출근했거든요. 그게 바로 그날의 계절이었죠.
1: 선배, 그런데 기후가 이렇게 더워져도 가을 느낌을 살려주는 건 결국 사람들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추석 즈음 되면 한인마트에 송편 밤대추 쭉 깔리잖아요. 낮에는 덥고 에어컨 빵빵해도 진열대만 보면 마음이 달라져요.
0: 맞아요. 요즘도 추석 가까워지면 올림픽 거리 쪽 큰 마트 들어가 보세요. 입구에 배박스 쌓여 있고 송편 전단지 붙어 있고 교회에서 단체로 와서 장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 모습이 한국에서 보던 가을 시장이랑 묘하게 연결됩니다.
1: 저는 한인타운에 다시 이사오고 느낀 게요. 어릴 땐 이 동네가 좀 촌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을 되면 꼭 여기 마트에 와서 배랑 감대추 이런 거 일부러 사요. 내가 이 동네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0: 지수 씨 세대가 그렇게 느껴주니까 참 고맙네요. 저희가 이 동네 처음 왔을 때는 올림픽 근처 조그만 마켓들에서 한인들이 서로 안부 나누고 한국에서 추석 때 먹던 과일이랑 송편 찾으면서 그래도 계절은 오네 이러면서 버텼거든요.
1: 선배,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자료를 봤는데요. 코리아타운이 공식 동네 이름으로 자리 잡은 게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한인 인구가 진짜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이 근처가 LA에서 제일 한인이 밀집해 있는 동네 중 하나로 꼽히더라고요.
0: 그렇죠. 제 기억에는요, 처음엔 올림픽이랑 호바트 근처에 작은 올림픽 마켓 생기면서 이 근방이 한인들 모이는 거점이 됐어요. 그러다가 올림픽 웨스턴 버몬트 쪽으로 상점이 줄줄이 생기고 교회도 여기저기 세워지면서 동네가 확 커졌죠.
1: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을이 되면 교회 추수감사절 행사, 성당 바자회, 한인회관 문화행사 같은 게 자연스럽게 생긴 거잖아요. 날씨가 더워도 그런 행사들 덕분에 아, 지금은 가을이구나, 몸이 아니라 일정으로 느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저는 가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교회 갈비 파티예요. 예전에 윌셔 조금 안쪽에 있던 작은 교회에서 가을만 되면 주차장에서 그릴 펴놓고 갈비 굽고 아이들은 옆에서 바람 좀 선선하다고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올 한 해 수고했다면서 서로 어깨 두드려주고.
1: 와,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선배. 요즘은 또 다른 방식으로 가을에 K-POP 콘서트나 영화제, 한국 드라마 상영회 이런 것도 많이 열리잖아요. 같은 코리아타운인데 선배님 세대는 교회마당, 저희 세대는 공연장이나 문화센터에서 가을을 느끼는 식으로 풍경이 달라진 것 같아요.
0: 지수 씨, 그런데 저는 때로는 그런 변화가 조금 아쉽기도 해요. 예전엔 동네 골목 전체가 계절을 같이 맞이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켓 진열도, 교회 행사도, 세탁소 앞 작은 화분도 다 같이 가을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느낌이랄까요?
1: 그 말 이해돼요, 선배. 요즘은 사람들이 바쁘니까 같은 가을이어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챙기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새벽 조깅하면서 느끼고, 누군가는 마트 진십대 보고 느끼고, 또 누군가는 카페에서 시즌 한정 호박 라떼 마시면서 아, 이제 가을이네 하는 식으로요.
0: 그래도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더워도요. 사람들 마음속 어딘가에 이때쯤이면 송편 한번 먹어야지,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려야지, 교회나 성당 한번 들러야지 하는 작은 일정이 들어있어요. 그게 어쩌면 우리식 가을 캘린더 아닐까요?
1: 맞아요. 그리고 그 캘린더가 세대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요. 1세대는 마켓교회 중심의 가을, 2세대, 3세대는 문화 행사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의 가을. 같은 코리아타운인데 층층이 다른 가을이 겹쳐져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게 참 흥미로워요.
0: 지수 씨가 그런 얘기해 주셔서 제가 요즘 코리아타운을 다시 보는 느낌이에요. 예전엔 그냥 제가 알던 그 동네였는데 이제는 젊은 분들, 새로 들어온 분들이 자기 방식으로 이 계절을 입히는 걸 보는 재미가 있네요.
1: 선배. 그리고 요즘 데이터 보면 이 동네에 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계 라틴계 분들도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 가을에 각 문화권 음식 냄새가 섞여요. 한쪽에서는 송편, 다른 쪽에서는 타말레, 또 다른 곳에서는 폴로 아사도 냄새가 나는 그런 복합적인 가을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전에는 간판이 거의 한국어 일색이었는데 지금은 한인타운 안에서도 스페인어 간판, 다른 아시아 언어 간판도 같이 있잖아요. 가을 저녁에 윌셔나 팔가 쪽 걸어보면 서로 다른 집에서 나오는 냄새랑 소리가 한데 섞여서 좀 특별한 계절감을 만들어줍니다.
1: 선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온다는 말이 그냥 문장 이상인 것 같아요. 날씨가 예전 같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가을을 꺼내서 동네에 덧입히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코리아타운을 코리아타운답게 만드는 포인트 같아요.
0: 그러게요. 기후가 변하고 동네 모양이 바뀌고 사람들 취향도 달라지지만 그래도 어느 토요일 오후에는 송편장 보러 나가고 어느 저녁에는 바람이 좀 달라졌나 창문 열어보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계절을 초대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오늘 같은 토요일에는요, 낮에는 아직 덥더라도 저녁쯤에 한인식당이나 카페 한번 들러서 자신의 방식으로 가을을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따끈한 국물로, 누군가는 차가운 맥주로, 또 누군가는 조용한 산책으로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오늘은 진짜 숫자랑 다른 도시 얘기까지 가져와 봤어요.
0: 아, 지수 씨가 또 뭔가 재미있는 걸 찾아오셨네요. 더운 토요일 오후인데 이런 얘기 들으면 머리는 좀 시원해질 수도 있겠어요.
1: 먼저 기온부터요. AI에 물어봤더니 코리아타운 9월 한낮 평균이 섭씨로 한 30도 가까이, 밤에는 18도 정도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낮엔 여름 새벽엔 살짝 선선, 이 숫자로도 딱 나오는 거죠.
0: 그러면 체감이 꽤 맞네요. 제가 느끼기에도 요즘 9월 낮에는 아직 에어컨 없으면 힘든데 밤에는 창문 열어놓으면 괜찮거든요. 숫자로 들으니까 또 실감이 나네요.
1: 재미있는 건 10월이에요. AI가 정리해준 자료 보면 10월에도 평균 낮 기온이 중 20도 후반까지 올라가고요. 비는 한 달 내내 대략 한 번 이틀 정도 오는 수준이라 거의 건조하게 지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식 가을비랑은 완전히 다른 패턴인 거죠.
0: 그렇죠. 여기 가을은 비 오는 날보다 먼지랑 햇빛이 더 기억에 남아요. 우산 챙기는 계절이라기보다 선글라스 챙기는 계절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죠.
1: 선배, 제가 또 다른 동네랑 비교도 해봤거든요. 같은 9월 기준으로 보니까 LA 전체 평균이 코리아타운이랑 거의 비슷하게 낮에는 29도, 밤에는 18도 정도로 나오는데요. 뉴욕 플러싱 쪽 데이터는 같은 시기에 낮 기온은 조금 낮고 대신 비가 더 자주 오는 걸로 나와요. 즉, LA 한가을은 맑고 덥고 건조 뉴욕은 좀 더 서늘하고 자주 축축한 패턴인 거죠.
0: 아, 그건 제가 한국에서 올 때 뉴욕 잠깐 들렀던 기억이랑 좀 비슷하네요. 거긴 초가을에도 비 한 번 오면 공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LA는 비가 아니라 바람이 바뀌는 걸로 계절을 느끼는 쪽이죠.
1: 코리아타운 사람 얘기도 꽤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AI가 최근 주민 숫자를 뽑아보니까 코리아타운으로 잡히는 구역에 사는 전체 인구가 10만 명 조금 넘고요. 그 중에 한국계 비율은 대략 5분의 1 정도로 추정돼요. 나머지는 대부분 라티노 중남미 계열 아시아계가 섞여 있고요.
0: 그러면 진짜 우리만의 동네에 라기보다 여러 이웃이 같이 사는 동네라는 얘기네요. 예전에는 한인 가게만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길 걸어도 스페인어가 더 많이 들릴 때도 있거든요.
1: 맞아요, 선배. AI가 또 LA 전체 아시아계 밀집 지역을 비교해줬는데요. 코리아타운이 인구 밀도랑 가게 수는 제일 빽빽한 편이고요. 대신 중국계 분들은 샌게브리엘 밸리 쪽, 일본계 분들은 토렌스 근처 베트남계는 오렌지 카운티 리틀 사이공이 또 자기들 가을 동네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마다 가을 풍경이 다 다른 셈이죠.
0: 아, 그 얘기는 흥미롭네요. 저는 한인타운만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모여 사는 줄 알았는데 각자 자기 추석, 자기 명절, 자기 가게들이 있는 거잖아요. 주말에 운전해서 지나가다 보면 그 동네들에도 사람들 잔뜩 나와 있더라고요.
1: 선배,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시간 흐름이요. AI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타운 일대 인구가 한 몇십 년 전에 비해 지금은 10만 명 넘게 늘어나면서 여전히 LA에서 가장 사람이 꽉 찬 동네 중 하나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한인 비율은 예전보다 줄고 대신 다민족 동네로 바뀌었다는 게 포인트더라고요.
0: 그건 조금 의외네요. 가게 간판만 보면 한국말이 여전히 꽤 보이는데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더 다양해졌다는 거니까요. 제가 가게 앞에서 만나던 손님 얼굴도 예전보다 색깔이 많이 달라졌어요.
1: 기후 얘기도 미래까지 나와요. AI가 정리한 환경 쪽 보고서를 보면 이쪽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름 초가을 폭염이 조금 더 잦아졌다는 분석이 있어서요. 앞으로 몇 년만 지나도 한낮 더위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꽤 많더라고요.
0: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살겠다 하는 9월 가을 느낌이 나중에는 더 늦게 올 수도 있겠네요. 저녁바람이 선선해지는 시점이 뒤로 밀리면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에어컨 비용 같은 것도 좀 걱정되겠어요.
1: 그래서 재미있었던 게 다른 도시랑 비교한 표였어요. 예를 들어 토론토 한인타운 근처는 같은 10월 자료를 보니까 낮 최고 기온이 훨씬 낮고 비나 구름이 훨씬 많은 편이거든요. 반면 LA 코리아타운은 10월에도 해가 쨍한 날이 더 많고요. 그러니 한국 분들이 느끼는 가을 이미지랑 LA에서 몸으로 느끼는 가을이랑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0: 그러니까 한인타운에 사는 분들은 머릿속에 있는 가을 그림은 단풍의 코트인데 실제 주말에는 반팔에 선글라스라는 거네요. 그 괴리 때문에 또 이상하게 향수도 생기고 동네 마트에 놓인 추석 음식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마지막으로 AI한테 앞으로 한 5에서 10년 뒤 코리아타운이 어떻게 변할지 물어봤거든요. 기후 쪽 시뮬레이션에서는 초가을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인구 구조 자료를 보면 젊은 아시아계 라티노 세대가 계속 유입되면서 다국적 식당 카페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러면 가을 저녁에 어디 나갈까 할 때 선택지가 지금보다 더 다양해질 수도 있겠죠.
0: 그 얘기 들으니까 오늘 토요일 저녁도 괜히 기대가 되네요. 날씨는 아직 좀 덥더라도 동네 구경할 때가 많아지면 마음이 덜 답답해지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너무 고민만 하시지 말고 잠깐이라도 동네 한 바퀴 걸으면서 이 LA식 가을을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오늘 토요일 오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지수씨, 오늘 낮도 제법 따끈했는데 스튜디오 창밖 하늘은 꽤 맑네요.
1: 박지수입니다. 선배, 요즘 한인타운 토요일 오후 하늘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햇볕은 세지만 공기가 살짝 가벼워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인지 거리에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0: 그러게요. 제가 올림픽 거리 쪽으로 오면서 봤더니 길가 플라타나스 나무 잎이 아직은 푸른데 색이 아주 미묘하게 옅어졌더라고요. 완전 가을은 아닌데 뭔가 이제 슬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1: 맞아요. 선배, 요즘 아트들 들어가 보면 에어컨 바람은 여름인데 진열대는 이미 가을이잖아요. 송편이랑 밤 대추 박스가 쫙 깔려 있고 포스터에는 추석 행사 안내가 붙어 있어서 걸어다니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가을 모드로 바뀌는 느낌이에요.
0: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온다. 오늘 저희가 계속 나눈 말이 사실 이런 풍경에서 나오죠. 밖은 아직 뜨겁고 경제도 그렇고 장사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계절이 방향을 살짝 틀어주는 걸 보면 사람 마음도 좀 숨을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1: 또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으시고 뉴스 보기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선배, 저는 그래서 더더욱 이런 토요일 오후에 동네 카페나 단골 식당 가서 따뜻한 국 한 그릇 커피 한잔 하시면서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다 이렇게 스스로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러게요.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 저녁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요. 한인타운 어디든 가까운 가게 한 군데 정해서 얼굴 한번 비춰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밥을 챙겨 드셔도 좋고 그냥 사장님이랑 인사 몇 마디만 나눠도 동네 온도가 조금은 달라지거든요.
1: 맞아요. 선배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우리 코리아타운이 더 오래 버티고 더 포근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더워도 또 아무리 마음이 복잡해도 결국 동네 사람들 얼굴 보면서 나누는 그 한두 마디가 가을 공기처럼 조용히 스며들잖아요.
0: 오늘 LA 사는 이야기에서 나눈 얘기들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바람 하나로 남아서 이번 주말 조금만 더 편안하게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LA의 하루 속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1: 함께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진 LA 토요일 오후마저 잘 누리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맑은 토요일 오후 한인타운의 바쁜 골목이든 식구들 둘러앉은 저녁상이든 다들 자기 자리에서 참 잘 살아낸 이야기였죠. 잠시 쉬었다가 방송 뒷이야기 에필로그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1: 주말 오후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인타운은 올림픽과 윌셔 버몬트 쪽으로 늘 사람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그 풍경처럼 따뜻했던 본편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방송 뒷이야기 에필로그에서 또 이어갈게요.

0: 아, 끝났다. 휴, 오늘 좀 늘어지죠? 주말 오후라 그런가 맑은데도 괜히 집 생각나더라고요.
1: 그쵸, 그쵸. 선배도 아까 말하면서 약간 집에 가고 싶어 보였어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얘기만 나오면 좀 마음이 풀려요. 집에 식구들 있으면 진짜 괜히 든든해.
1: 맞아, 맞아. 그냥 밥 먹는 소리, TV 소리 이런 거 있으면 이상하게 편하잖아요.
0: 그렇지. 아까 방송하면서도 자꾸 내가 딴소리 하려고 했잖아. 그때 지수 씨가 바로 잡아줘서 살았다.
1: 아, 그거요? 선배가 갑자기 얘기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저 진짜 또 시작이다 했잖아요.
0: 에이, 내가 언제 또 시작이야? 오늘은 얌전했어. 아주.
1: 얌전하긴요. 중간에 한번더할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막히는 거 봤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러시던데.
0: 아, 맞다. 그거 좀 창피했다. 아니, 근데 방송 끝나고 나니까 더잘 생각나네?
1: 원래 끝나고 다 떠오르죠. 아까 그 부분도 사실 저 웃음 참느라 힘들었어요.
0: 헐, 진짜? 나만 긴장한 줄 알았네. 지수 씨는 오늘 표정이 너무 멀쩡했어.
1: 멀쩡한 척한 거죠. 저도 속으로는 빨리 끝나라. 아니, 끝나면 아쉽다 이랬어요.
0: 그 미묘한 마음 알지? 끝나면 후련한데 또 아쉽고. 참 묘해.
1: 맞아요. 특히 주말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집 가서 식구들이랑 밥 먹고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0: 그래. 별거 아닌데 그게 제일 크지? 아, 배고프다. 갑자기 밥 얘기하니까 배고파.
1: 선배, 지금 또 식구 얘기하다가 배고픔으로 점프했어요.
0: 아니, 이게 연결이 돼. 마음 편하면 배도 고픈 거야. 커피나 한잔 마실까?
1: 좋죠. 근데 선배 커피 마시면 또잠못 자고 집에 가서 계속 떠들 것 같은데요?
0: 어, 그건 좀 맞다. 그럼 밥만 마시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주 딱 좋게.
1: 딱 좋게요. 그리고 아까처럼 집에서 쉬는 저녁 생각하면서요.
0: 맞아. 오늘 마무리는 그런 느낌이 딱이네. PD가 직접 만든 자작곡도 있고.
1: 아, 그거. 제목이 별표, 별표. 오늘 저녁은 우리 집 빅표, 별표 이거죠?
0: 응. 가정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하다는 그 느낌 딱 그거더라.
1: 그쵸. 듣고 있으면 괜히 집 생각나는 노래예요.
0: 그럼 우리 오늘 수다는 여기서 접고 이 노래 들어보시죠.

0: 아, 끝났네 지수 씨. 오늘 주말 얘기하니까 괜히 집 가고 싶다.
1: 아 진짜요? 선배는 지금도 집 가면 바로 놀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오늘 하늘 맑아서 그런지 더 집에 있기 좋았죠.
0: 맞아 맞아. 이런 날은 식구들하고 그냥 밥 먹고 TV 좀 보고 말 안 해도 편하고 그게 최고야.
1: 그치 그쵸. 아까 선배도 막 집이 제일 좋다 이 말 계속 하시던데요.
0: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밖에서 아무리 바빠도 집 들어가면 사람이 돼, 사람이 돼.
1: 아이고, 그럼 선배는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TV? 아니면 그냥 멍 때리기?
0: 둘 다지 뭐. 근데 오늘은 괜히 배고프네. 방송 끝나니까 갑자기 배고파.
1: 아, 맞다. 저도요. 선배 지금 먹을 생각하셨죠? 진짜 금방 티나요?
0: 그럼 담주엔 아예 먹는 얘기나 하자. 주말 맛집, 한인타운 수문집 이런 거.
1: 오, 그거 좋은데? 근데 선배 또 옛날 얘기하다가 삼천포 갈 것 같은데요.
0: 아니야, 이번엔 안 샌다. 그래도 맛집 얘기하면 식구들이랑 같이 가는 데도 나오고 좋잖아.
1: 맞아 맞아. 가족이랑 가는 집, 혼자 몰래 가는 집 이런 거 다 있잖아요.
0: 오, 좋다. 그럼 다음엔 주말에 뭐 먹고 어디 가는지 그런 편한 얘기로 하자.
1: 좋아요. 아, 근데 선배 다음엔 저한테 맛집 하나라도 좀 알려주셔야 돼요. 맨날 아는 척만 하시지 말고.
0: 에이, 내가 아는 데 얼마나 많은데. 지수 씨가 못 따라오는 거지.
1: 우와, 또 시작이 다 됐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선배.
0: 수고했어요, 지수 씨. 주말 잘 보내고 담주해 보자.
1: 네,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0: 오늘 멋진 토요일 오후 그리고 저녁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맑은 날씨에 식구들하고 한 바퀴 나들이 다녀오신 분도 차 안에서 우리 방송 들어주신 분도 다 마음으로 같이 한 시간이었죠. 저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이었습니다.
1: 박지수입니다. 오늘 한인타운 이야기처럼 올림픽이랑 윌셔 버먼트 근처엔 늘 사람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그런 동네의 온기를 여러분이랑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LA 살맛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의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1: 경찰이 신약 청탁 의혹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김 후보자를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연관돼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2: 코로나 험난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거의 장난을 치는 것을 동조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1: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24년 이미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나 불법 정황이 확인돼야 경찰도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 관련한 수사 기록 유출 의혹을 받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맡게 됐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두고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소 계획서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8년 만에 내놓은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은 황금사자상 다음의 핵심 작품상 은사자상에 해당하는데요. 이창동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탄건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탄지 24년 만입니다. 한국 영화로는 2012년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탄지 14년 만인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5일 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 청탁 의혹을 포함한 파장이 쉽게 수그러지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최대 논란은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입니다. 부정한 청탁은 없다는 게김 후보자의 일관된 입장인데 일단 과정이 신중치 못했던 점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른바 셀카 모임과 관련해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설명은 준비단과 소통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고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모 씨는 친한 후배라고 인정한 겁니다.
4: 제가 볼 때는 되게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3: 이딴 해명에도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가족기업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셀카 모임 참석자이자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이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두곤 보훈성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졌습니다.
4: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 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3: 직접 해명 대신 준비단 차원 서면 해명도 이어졌는데 이따금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두고 편집 왜곡을 주장하며 직접 원문을 공개한 게 대표적인데 한 의원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김승원 씨조차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3: 야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 수사와 기소 분리 정착 등 법무부 수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예고한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는 일부 여론조사까지 발표된 가운데 청문회에서 납득 가능한 해명으로 여론의 물음표를 지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용해인 성병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메시지도 확연히 달라졌는데 오늘 열리는 고위당정협의가 용 후보자의 거취를 가를 분기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청와대가 거듭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청년 세대가 가장 민감해하는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7: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용해인 후보자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 있지 않은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 논란과 거리를 두던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을 앞두고 공식적인 우려를 드러냈고
8: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6: 불과 하루 만에 당의 공식적인 메시지 수위는 사실상 더 높아졌습니다.
9: 청년 세대의 좀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마냥 자시하고 있을 수만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6: 당내에서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의 반박 기자회견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까지 확산하면서 지도부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더 미루기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지도부가 취합한 당내 의견은 오늘 고위당정협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상황 인식을 공유한 뒤 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더욱 분명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10: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까지 가지 않고 정치적 결단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사법부 수장의 힘을 과시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맞서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며 재청권 정치를 그만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는데도 조 대법원장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까지 조정한 만큼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그제 대법관 재제청을 거듭 요구한 걸 두고 대법관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야욕을 당장 거두라며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추천위를 존중하란 청와대의 말은 결국 김민기 대법관을 만들어 기어코 대통령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거라고 적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누구를 다시 재청할지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때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있기 때문인데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1: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건 파악을 위해 중동 현지 조사에 나섰던 국방부 실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사단 보고를 토대로 조만간 국가안전보장이 NSC에서 파병 여부를 큰 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때와 비슷한 결단의 순간을 앞두게 된 겁니다.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컸고 미국의 파병 요구도 거셌는데 노 전 대통령은 북핵 위기란 현실 속 한미동맹을 고려해 결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12: 오랜 동안의 요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서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
11: 다만 지금의 파병 국면은 훨씬 복잡하고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 미룰 경우 단순히 한미동맹을 넘어 대미 투자 등 협상이 진행 중인 통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국익 측면에서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만큼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13: 오직 국민과 또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11: 하지만 전쟁을 도와야 할 명분이 과거보다 더 없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14: 우리가 침략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완전히 뭐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11: 전쟁 당사국이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란이 직접 반발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파병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입 수준이 낮은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방안이 검토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 파병 결정이 나더라도 법 여건은 물론 여당 일각의 반대도 있어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이란이 걸프 국가들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간 14일 오만에서 회의를 연다고 밝힌 가운데 바레인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외교부는 이날 이란과 외교 관계가 복원되기 전에는 이란이 참여하는 어떠한 회의에도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공식 채널을 통해 오만의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외교부는 또 최근 사우디 주요 송유관 공격 등을 언급하면서 영내 안보와 안정이 사실을 외면하는 유화 정책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후 트리슐리 강변 마을 곳곳은 여전히 상처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복구에 땀을 쏟고 있는데 우리 2차 긴급구호대도 곧 피해 지원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김태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5: 매장에 깊숙이 들어찬 흙은 삽으로 파내도 파내도 끝이 없습니다. 8년째 강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대홍수가 덮치던 그날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홍수 이후 세 번째 주말을 맞는데도 마을 곳곳이 폭격 맞은 듯 폐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강가에 있는 3층짜리 주택입니다. 나무로 된 문짝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요. 집안에는 진흙이 들어차서 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가방과 옷까지 그리고 침대까지 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불이며 옷까지는 진흙탕 속에서 꺼내고 중장비로 퍼낸 흙은 다시 강가로 옮깁니다. 토사에 휩쓸려 무너진 다리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팔군이 임시다리를 새로 만들어서 수도 카트만두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팔에 입국한 우리 정부 두 번째 긴급구호대도 주말부터 홍수 피해 지원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호대 전체 인원이 8명인데다 전문 수색 인원은 2명밖에 없어서 1차 구호대 때와 같은 대규모 실종자 수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16: 구조 수색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건 복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네팔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저희 대사관, 그다음에 정밥동 대응팀, 그리고 구호대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15: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정해질 텐데 피해 복구와 의료 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네팔 데비가트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0: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고 있는 현지 기업 대응팀이 탐문 수색팀을 추가 투입하며 주말에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어제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탐문 수색팀을 신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산으로 탈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인근 산악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실종자들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직원 6명이 실종된 두산 에너빌리티는 헬기 1대와 드론 8대를 띄워 수력발전소 메인캠프와 하류 방면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의 주요 사건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 도피 의혹이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또 다른 주요 사건인 수사 외압 의혹도 범인 도피 의혹과 혐의의 구조가 비슷한데 범행의 동기와 목적을 더 촘촘히 입증하는 게 특검의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지난해 여름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전격 출범한 최상병 특검.
18: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제 임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 순직 사건 자체와 함께 수사 외압 의혹,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이 수사의 큰 줄기로 떠올랐습니다. 수사 외압과 범인 도피에 얽힌 피고인만 모두 16명으로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특검에게 주어진 공통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호주대사 사건에서는 모든 혐의의 전제가 되는 범인 도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9: 이종섭을 도피시키려는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서 인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는 데는 다소 지정이 있고 의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 수사 외압 사건도 호주대사 사건과 비슷하게 윤 전 대통령의 경로에서 시작해 국방부, 해병대로 외압 지시가 내려가는 구조로 혐의가 구성됐습니다. 애초 특검 수사 단계에서의 경로의 동기로 구명 로비 의혹이 지목됐지만 기소까지 이르지는 못했던 상황. 특검 입장에서는 동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채로 입증을 마쳐야 하는 셈입니다. 1심 절차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목적 입증을 두고 특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0: 대입 수시원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접수 대행 사이트가 먹통이 되면서 현장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관계 기관이 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형평성 논란 등 후폭풍이 거셀 걸로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대학 수시원서 접수 기간 마지막 날, 100곳 넘는 대학이 접수를 마감하는 오후 6시를 불과 10분 앞두고 접수 대행 사이트 UA 어플라이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원서를 넣어야 하는 수험생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21: 마지막 원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UA 서버가 다운돼서 원서 접수 창으로 아예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20: 마감 시각이 가까워져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다른 사이트를 통해 생각해보지 않았던 학교에 원서를 넣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 두 곳의 마감 시각이 모두 1시간 연장됐지만 이번에는 일찌감치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통 마감 직전 경쟁률에 따라 최종 지원을 확정하는데 접수 시간이 연장되면서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경우가 생겨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됐던 겁니다.
22: 최종적으로 확인했던 경쟁률보다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2 이상씩으로 올랐거든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두 명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어서
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마감을 앞두고 접수자가 몰리면서 서버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 6시 20분쯤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5시 50분에서 6시 사이 접수를 시도한 이력이 남은 수험생들을 추려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교협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교육부는 아직 피해 인원을 파악하고 있다며 구제 절차와 방법부터 마련한 뒤 오류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수험생 간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 사상 초유의 서버 장애로 인한 입시 혼란과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교육부는 대입 수시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원서 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편과 심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UA 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 원인과 실태, 조치 등 원서 접수 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에서 수험생들의 지원 전략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지방 거점 국립대와 반도체 계약학과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1: 이번 수시 모집에서 정부의 집중 지원 대상에 선정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지원 학생은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난해보다 11.6%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부산대는 지원자가 19% 폭증했고 충남대와 전남대도 각각 8.6%, 5.1% 증가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수험생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2: 취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중심에서 조금은 좀 벗어나는 분위기고 여기에다가 등록금 영원 정책,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까지 가세하면서 지구국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 반도체 업계 황석에 관련 학과의 인기도 거셌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등 5개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에 6천 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8.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강대는 66:1을 넘겼습니다. 반면 서울대와 연세대는 전체 수시 지원자 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단순히 대학 간판을 보기보다는 정부 지원과 취업 전망 등 실질적인 경쟁력을 따져 지원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0: 충남 태안에서 낚시꾼들이 차량과 함께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전남 광주 진도 해변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는데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대조기여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4: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는 갯바위 옆에 두 사람이 서 있고 차량은 절반 넘게 물에 잠겼습니다. 출동한 해경 선박이 천천히 다가가 구조를 시도합니다.
23: 선생님, 밑에 갯바위가 있어서 천천히 가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 충남 태안군 활곡항 근처 갯바위에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건 주말을 앞둔 지난 11일 오후 4시쯤. 해경은 소형 구조정을 보내 60대 남성과 70대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낚시에 집중하느라 빠르게 차오르는 밀물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물때도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사고로 확인했습니다. 전남 광주 진도군 해변에서는 어머니와 4살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가 숨졌습니다. 물에 빠진 자녀들을 구하려다 벌어진 사고로 파악됐습니다. 잔잔해 보이는 바다에서도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른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까지는 밀물 썰물 변화의 폭이 가장 큰 대조기여서 해경이 안전사고 위험예보지에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최근 5년여간 갯바위와 갯벌에서 발생한 사고는 1,000건에 가깝고 사망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해안을 찾기 전에 기상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에서 물때 정보도 파악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YTN 최상리입니다.
0: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한 건 24년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24: 네, 조금 전 열린 제83회 베니스 영화제 폐막식에서 이창동 감독이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에 이어서 다음 가는 핵심 작품상입니다. 이창동 감독은 지난 2002년 영화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받은 데 이어 24년 만에 베니스 경쟁 부문에 다시 진출해 또 한 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감독은 수상 소감을 통해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가는 시대에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만들었다면서 이 상을 준 건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독은 제작사인 넷플릭스와 주연 배우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4명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건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이후 14년 만입니다. 당시 피에타는 한국 영화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해고 노동자 부부와 PD 부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네 사람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계기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넷플릭스가 제작한 영화입니다. 이창동 감독은 계급과 노동,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을 특유의 묵직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지난 6일 베니스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뒤 7분 동안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해외 평단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일찌감치 주요 수상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본상 발표에 앞서 국제영화비평가연맹이 선정하는 국제비평가연맹상을 받으면서 수상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가능한 사랑이 토론토 영화제에도 초청돼 바로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행사를 마친 뒤 다음날 캐나다로 향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사랑은 오는 23일 국내 일부 극장에서 먼저 개봉하고 11월 6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0: 이창동 감독은 30년 가까이 평범한 이들의 삶을 비추며 그 안에 새겨진 시대의 흔적을 쫓아왔습니다. 인간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은 이창동 감독의 작품 세계를 강희경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3: 변해버린 고향에서 설자리를 잃고 폭력의 세계로 흘러들어간 초록물고기의 막동. 순수했던 청년에서 현대사의 굴곡을 지나 폭력적이고 냉소적인 어른이 되어버린 박하사탕의 영호. 이창동 감독은 시대에 떠밀린 평범한 삶이 어떻게 조금씩 무너져가는지를 그려냈습니다.
5: 무거운 주제를 굳이 드러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감동하고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3: 세상에서 밀려난 두 남녀에게 사랑이 가능한지 물었던 오아시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절망을 따라 상실과 믿음, 용서의 의미를 파고든 미량. 끔찍한 현실 앞에서도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는지 되물었던 시. 시대를 바라보던 질문은 인간의 마음속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7: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 어떤 것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3: 버닝에서는 청춘의 막막함과 계층의 간극을 포착했고 8년 만에 신작 가능한 사랑에서는 서로 다른 두 부부의 삶을 교차시키며 계급과 욕망 그리고 사랑을 묻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스크린 속 얼굴이 달라져도 이창동의 카메라는 늘 흔들리고 상처 입은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0: 서울 강서구 염찬공원 일대 10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첫 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후보지를 발표했고 설명회도 일방적인 통보로 계획됐다며 졸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차효정 기자입니다.
8: 택지개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중학교 앞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곳곳에 공급 계획을 철회하라는 피켓들이 보입니다. 8.13 대책 당시 서울의 유일한 신규택지였던 강서구 염창공원. 후보지 선정 직후부터 녹지 보존을 원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결국 설명회도 무산으로 귀결됐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처음부터 공급 계획을 일방 발표했고 설명회 관련 사전 예고나 자료 제공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공원이 되겠다는 그런 기대로 20년을 기다려왔거든요. 어디 강서구청이나 어디 공지사항도 없이 카톡방에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PDF 자료를 전달해 주셨고요.
8: 정부가 초단기 착공 모델을 내세우며 주택 공급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자신했지만 주민 설득과 갈등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공청회가 연달아 파행됐던 서리풀 지구 개발도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강행하긴 했지만 주민들과의 소송으로 이어지며 여전히 갈등이 큰 상황입니다. 8.13 신규 택지 개발 첫발부터 예상보다 거센 주민 반발에 부닥치면서 닭공 속도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기상청 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컸던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0년째가 됐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정부는 경보 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지진 위험도를 파악하는 활성단층 조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땅이 요동치고 의류 판매장 진열대가 산산조각납니다. 혼비백산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2016년 9월 12일 저녁 규모 5.8의 강진이 덮친 경북 경주 시내 CCTV 영상입니다. 국내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듬해 11월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은 대학 수학능력시험까지 연기시켰습니다. 연이은 대형 지진 이후 정부는 방제체계 개편에 속도를 냈습니다.
6: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학교는 매년 2,500억 이상을 투자해서 2034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하겠습니다.
1: 실제로 기상청의 지진 통보 시간은 5에서 10초 이내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도로와 철도, 교량 등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율도 8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진 위험도를 파악할 핵심 자료인 활성단층 조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지표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은폐단층이 적지 않은 데다 조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도 여의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 해남 등에서 지진이 반복하고 있는 전라권은 활성단층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지적됩니다.
10: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단층이 어디 있는지 아직까지 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지만 이 충청 전라권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민간 건축물의 안전도 여전히 취약합니다. 신축 건물 규제는 강화됐지만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관석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배당금 지급 공약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강조하며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한성우 기자입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꺼낸 5천 달러 배당금 공약.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발전과 투자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모든 성인에게 지급될 배당금은 반드시 실현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납세자들의 돈으로 표를 사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3: I actually laughed out loud when I heard that he's promising $5,000 checks if they win.
12: 미국의 대표적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도 사설에서 트럼프의 공약을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관세를 철회한다면 한 푼도 쓰지 않고도 나라에 경제적 배당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의문이 나왔습니다.
14: But it almost sounded like my initial reaction is it sounded like he was trying to buy votes.
12: 가장 큰 논란은 배당금 재원입니다. 미국 성인 약 2억 4천만 명에게 지급하려면 1조 2천억 달러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측은 관세 수입과 정부 보유 기업 지분, 또 이른바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등을 재원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재정 적자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0: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간 12일 민주당에서 중간선거 이후 하원을 탈환했다는 시나리오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할 경우 감독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부패가 심각해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전체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네 번째 경마공원인 레트런파크 영천이 부지 선정 17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 경마장이라는 단어에서 들던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 대규모 가족공원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타원형 모래트랙이 푸른 공원과 함께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부지 선정 17년 만에 문을 연 국내 네 번째 경마공원 레츠런파크 영천입니다. 경마장 하면 떠오른 부정적 이미지와 달리 대형 카페처럼 아늑한 조명과 세련된 가구를 갖췄습니다. 가족부터 연인까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15: 단지 그 막건을 사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을 문화를 체험하고 직접 마을을 눈으로 보면서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다양한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 개장식 특별 경주를 시작으로 올해만 72차례 경주가 열리고 앞으로 180경주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200억 원 넘는 세수가 들어올 거로 예상되는데 지자체는 이를 말 산업 활성화에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또 남은 경마공원 부지에는 1,200억 원을 투입해 시민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16: 말 산업과 관련해서 말 문화, 여가, 또 휴양, 말 산업의 전 주기를 우리 영천에서 구축해서 말 산업 도시, 말 산업의 메카로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11: 영천시는 장기적으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경마공원역 조성과 함께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콘텐츠 창작이나 기술 활용 방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기도가 도민들을 위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료생들이 국내외 공모전 등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계성 기자입니다.
18: AI로 만든 G캐릭터가 경기도의 마이스 산업을 소개합니다. 대학생 김윤아 씨가 만든 작품으로 경기관광국제 AI 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AI 콘텐츠 캠퍼스 영상 과정을 수료한 김 씨는 이 밖에도 여러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19: 1인 제작으로 혼자서 기획부터 생성하고 완성까지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 교육 수료한 이후에 많은 공모전도 그렇게 출품하고 수상도 하게 되고
18: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강진아 씨도 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수업에서 만든 결과물로 창업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5: AI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때 좀 미흡하지만 그 초콜릿 플랫폼을 한번 완성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좀 더 완성된 초콜릿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18: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AI 콘텐츠 캠퍼스를 수료한 인원은 230여 명. 국내외 AI 콘텐츠 공모전에서 입선하는 등 교육을 넘어 실제 창작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6: 취업 준비생에게는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할 독보적인 포트폴리오가 되고 창업 현장에서는 시장 경쟁력을 증명할 강력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 경기도는 올해 교육 인원을 8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부터 예비 전문가까지 단계별 AI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데뷔 1년도 안 돼 주요 차트 정상을 휩쓴 그룹 코르티스가 영크크란 신조어까지 유행시키며 세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영크크에 담긴 의미, 음악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멤버들을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27: 키가 지금 크시나요?
28: 아, 저는 멈췄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자마자 오, 연예인이다. 그래서 막
27: 영크 정신이 안에 있는 열정
28: 그런 걸로 충분히 영크가 될 수 있고
27: 길거리 걷다가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거나 코르티스 누구 아니냐 뭐 컨텐츠 같은 거 촬영하거나 할 때 코르티스스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28: 레드레드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면서 되게 큰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보면은 1등까지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운 좋게도 11관왕까지 하게 돼가지고 뭔가 우리가 맞는 길로 가고 있구나 약간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2: 무대마다 다 보러 와주신 우리 팬분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되게 목표 연습하면서 목표 생기는 것 같고 뭔가 되게 뚜렷하게 뭔가 이미지 가지면서 연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개인적으로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4: 네, 일단 키가 크고 목소리도 막 많이 달라진 게 느껴져서 일단 그냥 몸으로서 성장을 했다고 느껴지는 것 같고 그거에 이어서도 약간 무대하면서 나는 이번에 또 투어 돌고 하면서 무대에서 어떻게 관객하고 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많이 배웠던 것 같고
2: 아 저는 멈췄어요
4: 개인적으로 아마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직 조금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5: 저도 23살까지 컸으니까
17: 23살 네, 네.
5: 군대 가서도 컸어요 그래서 아직 희망을 가졌어요
4: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집에 본가에 가면 이제는 항상 쿠르티스를 막 틀어놓으시고 네,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고 저 때는 어땠냐 저 무대는 어땠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가끔 좀 인터뷰하는 기분일 때도 있긴 한데
21: 제가 너무 바쁠까봐 아니면 또 부담될까봐 연락을 안 했다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연락 언제든지 편하게 해도 된다는 거를 좀
4: 한 3년 동안 안 보다 보던 봤던 친구들이었어가지고 친구들이 저를 보자마자 막, 오 연예인이다 그래서 막 엄청 뭔가 낯설어하는 게 보였어가지고 되게 친구들이 되게 귀여웠고. 그냥 뭔가 진짜 친구처럼 막 영크크라는 유행어로 막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뭔가 좋은 문화가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28: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신 영크크가 뭐 어려야지만 영크크가 아니에요.
4: 그렇죠.
28: 이게
4: 정신.
28: 약간 저희끼리 하는 말이 좀 영크크는 정신이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열정. 그런 걸로 충분히 영크가 될 수 있다.

0: 우리 birthday party, put your phone down tour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1: 저희가 1주년을 또 맞았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2: 음악을 이렇게 느끼면서 놀고 같이 옆 사람들이랑 막 미치고 막 물 뿌리면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팬분들하고도 이제 좀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무조건 폰을 내리라는 것보다는 그냥 뭐 찍어도 되는데 이제 그 순간을 같이 뛰고 막 그 순간을 이제 즐기고
3: 그 순간을 느끼면서 음악을 진짜 되게 많은 분들 음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도 이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그 순간만의 뭔가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온전히 우리 음악에 대한 사랑이나 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소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4: 솔직히 이때 안 하면은
5: 언제 또 할 수 있을까?
4: 언제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6: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 못하지 않을까요?
7: 약간 깜짝 등장으로 하면 재밌을 수도. 네, 아. 게릴라.
5: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7: 그래도.
5: 일단 소리는 마틴이 제일 잘 지는 것 같고 Sonically 소리는 성량은 되게 큰 것 같고
8: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성이 있어 이걸 제시를 했을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아무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 사람의 의견을 조금 힘을 보태어주는 역할이 돼주고
2: 약간 어느 분야에서 약간 비전이 좀 강한 사람이 있다 하면은 저희가 일단 그 사람을
5: 앞세우고
2: 따라주고 그렇지. 그러면서 다 각자 저희가 좀 비전이 있을 때 뭔가 주도할 때도 있고
8: 사실 홀수여가지고
5: 이렇게 딱 다수결하면 잘 나눠지죠.
8: 맞아요. 그래서 사실 주로 다수결로 많이 결정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저희의 실제 옷을 섞어서 입을 때도 많고 뭐 이 바지나 신발, 뭐 팔찌 같은 거 목걸이 이런 것도 다 지금 제 거 하고 있고 뭐 실제로 무대 의상 같은 것도 저희 뭐 스타일리스트 분이 계시지만 사실 실제로 소통을 하면서 뭔가 아 이런 식으로 입으면 또 어떨까
3: 이렇게 무대 위에서 보여줬을 때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제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약간 조금 더 빈티지 옷이 더 섞이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무대 위에서 입게 되는 것 같아요.
9: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2: 그렇죠.
9: 네.
2: 바뀔 수도 있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이 빈티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옛날 옷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옷에 좀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 것 그런 것도 되게 매력인 것 같고 근데 약간 빈티지를 또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만의
8: 그쵸. 뭔가 레어함이 생기고
2: 그런 게 생기고 막 자기가 혼자 잘라서 막 입고 자기만의 핏을 막 만들고 하다 보니까
8: 사실 누가 제일 팀에서 옷 잘 입냐라고 다섯 명에게 다 물어본다면 다섯 명 다 각자 본인을 뽑을 것 같긴 합니다.
5: 서로서로 탐나는 아이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10: 근데 서로 영향을
2: 약간 영향을 받죠.
8: 아, 쟤 저거 먼저 사버렸네. 약간 왜냐면 저희가 알고리즘이 약간 공유가 돼가지고
2: 약간 비슷해.
8: 살짝 동기화 돼서
2: 겹치는 게 있어.
10: 내가 찜해놨음, 쟤가 먼저 샀다.
2: 일단 이 집을 좀 더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사실 열심히 작업하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또 직접 만드는 팀이다 보니까 다섯 명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참 오래 걸릴 때도 있고
5: 결국에는 좋은 퀄리티의 앨범을 내고 싶으니까 다 욕심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시간도 조금 걸리고 하는 것 같아요.
7: 전 그냥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대로 그거랑 같이 흐름을 타서 사는 것도 되게 재밌다 생각해서 네. 사실 어떻게 될진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 말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이번 투어는 시어터라고 극장 정도 약간 크기의 장소에서 했었는데 그래도 언젠가 저희도 스테디움에서 투어를 할 수 있다면 되게 행복하다.
5: 근데 뭔가 그냥 막연하게 10년 뒤에도 이 영크크의 라이프 스타일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어떻게 보면 열정과 어떻게 보면 이 다 재밌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년 뒤에도 이렇게 재밌는 거 하면서 물론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재밌는 거 하면서 살고 있으면

0: MBC 차기 사장 후보가 이성주 IMBC 경영이사와 전동건 전 울산 MBC 대표이사 두 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어제 오후 4명의 정책 발표를 들은 MBC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수기 토론과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후보 두 명을 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두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진행해 사장 내정자를 결정하고 14일 MBC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이 정해집니다.
1: 초가을의 바람을 맞으며 바깥 활동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우선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울 기온이 25도에 그치는 등 선선하겠고, 남부지방은 강한 햇살 아래 대구가 31도까지

0: 26도, 대구 31도, 부산 30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중반에는
1: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이지호 문화콘텐츠학 박사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큰 흐름까지 다채로운 한국인의 삶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 서울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문화콘텐츠학 박사 이지호입니다. 사업에도 유행이 있지요. 한때 치킨집과 카페가 창업의 대명사였고 온라인 쇼핑몰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돈과 사람이 움직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8월에서 9월까지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전체 창업기업은 전년보다 1.5% 감소했지만 정보통신업 창업은 59.4%, 기술기반 창업은 14.2% 증가했습니다. 이제 무조건 창업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장하는 시장을 골라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현재의 산업과 소비 흐름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10가지를 꼽아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AI와 자동화 사업인데요. AI는 하나의 산업을 넘어서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대한 AI를 직접 만드는 기업뿐 아니라 기존 회사의 마케팅, 고객 관리, 교육, 제조 등을 AI로 바꿔주는 AI 전환 사업에서 다양한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둘째로 K뷰티를 들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한국 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도 전년보다 30.7%나 증가했는데요. 시장은 화장품을 넘어서 피부 관리,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 두피 관리와 헤드 스파처럼 이렇게 서비스형 K뷰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K관광 비즈니스인데요. 2026년 상반기 방한 외국인은 1,07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관광객에게 명소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한식, 뷰티, 헤어, 공연, 전통 문화 이런 것들처럼 체험 상품으로 만드는 사업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관광의 중심이 무엇을 볼 것인가에서 무엇을 해볼까로 이동하고 있는 거겠죠? 자, 넷째로 이 시니어 산업인데요.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니어들은 건강과 외모, 여행, 운동, 문화생활에 적극적으로 소비하는데요. 여행, 뷰티, 건강, 뭐 재활, 주거, 돌봄 이렇게처럼 웹 에이징 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다섯 번째로 웰니스와 예방관리 산업인데요. 사람들은 아픈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데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수면, 영양, 마사지, 피부와 두피 관리, 이런 것들처럼 하나의 자기 관리 시장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향후 AI와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로 K푸드를 들수 있겠는데요. 2026년 7월까지 K푸드 이 수출은요. 83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라면은 7개월 만에 수출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K푸드는 김치와 불고기를 넘어서 소스나 이제 간편식, 디저트, 건강식품과 미식 관광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0: 일곱 번째는 이 반려동물 산업을 들수 있겠는데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사료뿐만 아니라 의료, 미용, 호텔, 보험, 여행, 장례까지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펫푸드와 건강관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바이오 헬스와 의료 서비스인데요. 의약품과 의료기기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 데이터,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와 관광, 뷰티가 결합하면 한국만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만들 수 있겠죠. 아홉 번째로는 로봇과 피지컬 AI인데요. AI가 컴퓨터 화면을 넘어서 현실 공간으로 나오면서 음식점, 호텔, 물류, 병원, 돌봄 현장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이 늘어날 것입니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에서는 서비스 돌봄, 로봇 시장의 이 가능성이 더욱 크겠지요. 마지막으로 이열 번째는요, 경험을 파는 사업인데요. 소비자는 더 이상 물건만 사지 않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찾아가고 특별한 식사를 하고 여행지에서 문화를 체험한 뒤 SNS에 공유하지요. 앞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은 제품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가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경험을 만드는 회사일 것입니다. 결국 이 10개의 산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AI, 고령화, 글로벌화, 경험 소비인데요. AI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고령화는 새로운 소비 시장을 만들면서 K컬처의 세계화는 한국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즈니스 핵심은 무엇이 유행할까라는 질문만으로 부족하겠죠. 더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일 텐데요. 유행은 사라지지만 인구 구조와 기술, 소비 방식의 변화는 쉽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좋은 사업이란 새로운 물건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겠죠? 변화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뜰 사업, 아이템, 탑1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 이 칼럼은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인 radioseoul1650.com 안에 있는 칼럼 섹션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언제나처럼 라디오 서울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지호였습니다.
1: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흥구의 시네마 천국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영화 음악 소개 프로그램 유흥구의 시네마 천국이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세월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이맘때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벌써 1년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도 오고 또 폭염도 있었죠. 여러분 단 2시간만이라도 영화 음악을 통해서 한 주간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곡 들으시겠습니다.

데이비드 린 감독이 연출하고 우마 샤리프와 줄리 크리스티 주연의 1965년 세계적 대서사시 닥터 지바고의 영원한 메인 테마 바로 라나의 테마를 들으셨습니다. 이 곡을 첫 곡으로 한 이유는 너무 더웠기 때문입니다. 서론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여름도 잘 버텨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그 차원에서 바로 라라의 테마, 모리스 자르 작곡의 이 라라의 테마를 들려드렸습니다. 러시아 혁명의 격동기 속에서 펼쳐지는 의사이자 시인 지바고와 그의 영혼의 연인 라라의 비극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동명소설이 원작이었던 바로 그 영화에 아련한 사랑을 완벽하게 묘사했던 얼음 궁전과 서론의 고독을 느끼게 하는 바로 이 곡, 라라의 테마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1984년 유라시아 전체를 매료시켰던 프랑스 미국 합작 명품 TV 대작 미니 시리즈, 유산의 명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들으시겠습니다. 라무 엉 헤리타주. 나나 무스쿨의 음성으로 들으실게요.

주디스 크런처의 베스트셀러 소설 미스트랄의 딸을 원작으로 한 1984년작 프렌치 TV 대작 미니시리즈가 되겠죠. 파리와 프로방스를 배경으로 화가 미스트랄과 3대에 걸친 여인들의 운명적인 사랑과 예술 그리고 비극적 유산을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라붐의 전설적인 프랑스 영화 음악 거장 블라디미르 코스마가 천상의 목소리로 불리는 그리스의 국민 디바 나나 무스크리의 아련한 목소리와 함께 세월을 넘어서는 사랑의 아픔과 낭만과 예술적 고독을 그렸던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문호 마르셀 파누엘의 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브 로베르 감독 연출의 1990년 명작 영화 어머니의 성의 대표 OST곡 역시 블라디미르 코스마의 명품 왈츠인 오귀스탱의 왈츠 라바스 디 오귀스탱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어로는 오기스탱이 되겠지만 뭐 영어로 얘기하면 어거스틴이 되겠죠. 뭐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의 세례명이 등장합니다. 이브 로베르 감독이 연출했고요. 1990년작 프랑스 감성 영화 마르셀의 여름과 쌍벽을 이루는 연작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소년 마르셀의 눈을 통해 보는 19세기 말 프로방스 시골 마을의 자연과 따스했던 가족의 그리고 아련하고 서정적인 어머니 오기스탱에 대한 향수와 사랑을 담은 명작이었죠. 여기에서 바로 오기스탱의 따스함과 유년 시절의 추억을 묘사하고 우아한 경쾌한 3박자 왈츠 리듬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오기스탱의 왈츠입니다. 다음은 마이클 만 감독이 연출하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 주연의 1992년작 대서사시 라스트 모히칸의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트레버 존스와 랜디 에델만 작곡의 웅장한 오케스트라였죠. 18세기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격동기 속에서 벌쳐지는 모이칸족의 마지막 후예들과 순수한 사랑, 자유에 대한 투쟁을 그렸던 제65회 아카데미 시상식 음향상을 수상한 곡이기도 하죠. 얼마나 멋진 곡인지 모릅니다. 나지막이 반복되는 현악 위에서 점점 높게 고조되는 웅장한 드럼 타악기, 바로 북미대륙의 광활한 원시림과 절벽, 그리고 운명적 사랑과 비장한 미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희극 영화의 신화였죠. 찰리 채플린 감독 연출 주연의 1928년작 무성영화 시대의 금자탑 서커스의 주제가 The Mirror Maze 들으시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감독과 극본 제작 음악 주연을 모두 맡아 완성했던 바로 그 영화였죠. 소매치기로 오해받아 경찰을 피해 서커스단에 뛰어들었다가 뜻밖의 서커스단의 스타가 되는 방랑자, 더 트램프의 웃음과 슬픔, 그리고 애달픈 짝사랑을 그렸던 작품입니다. 제1회 아카데미 시상식 특별상을 수상을 했고, 이 경찰에 쫓기던 채플린이 유원지의 거울 미로 수풀 속으로 들어가는 영화 역사상 가장 기발하고 천재적인 슬래시틱 명장면에서 바로 이 음악이 등장했습니다. 다음은 리처드 도널 감독이 연출하고 멜 깁슨과 줄리아 로버트 주연의 1997년 작품 스릴러 명작 컨스피러스의 대표 엔딩 OST 노르웨이 전설의 밴드 아하의 메인 보컬 모튼 하켓이 불렀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으시겠습니다.

리설 레폰 시리즈에 리처드 도너 감독이 연출했고 멜 깁슨과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였죠. 음모론에 빠진 뉴욕의 택시 운전사 제리가 국가 기밀 사건으로 휘말리며 국방부 검사인 앨리스를 목숨 걸고 지켜내는 낭만적인 스릴러 명작입니다. 제목부터가 컨스피러시입니다. 음모 이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노르웨이 국보급 밴드 아하의 메인 보컬 모튼 아켓이 이 노래를 재해석해서 불러 화제가 됐죠. 아하는 테이크 온 미로 저희 중고등학교 때 가장 인기 있는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화 엔딩 장면에서 앨리스가 말을 타며 제리의 존재를 느끼는 장면에 흘러나와 깊은 여운을 남긴 적이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980년대에서 90년대 일본 J-POP과 시티팝 포크 록의 거장 하마다 쇼고의 대표 발라드 명곡 Another Saturday 모 히토츠노 도요비 들으시겠습니다.

일본의 영화와 드라마 등등에 자주 삽입되는, 그리고 CF에서도 자주 나오는 곡입니다. 또 하나의 일요일, 뭐 히토츠노 도요비, 뭐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의 거장 하마다 쇼고 특유의 선글라스와 트레이드마크의 호소력 짙은 보이스가 일품이었죠. 18번째 싱글 앨범 제이보이에 수록됐던 러브 발라드입니다. 짝사랑하는 여인의 곁에서 그녀의 상처와 외로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에게 오라 조용히 건네는 가슴 아린 고백을 담았던 아날로그 시티팝 감성의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리들리 스캇 감독이 연출하고 러셀 크로우와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2000년작 세계적 서사 대작 글래디에이터의 엔딩 테마 Now We Are Free 들으시겠습니다.

한스지머 특유의 웅장한 아프리카 지중해 풍 타악기 음악, 리들리 스콧 감독 연출의 글래디에이터 주제가에 의해서 완벽주의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연출했고, 라이언 오닐 주연의 1975년 작품 베리 린드헨의 주제곡이었던 헨델의 사라방드 들으시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2부 첫 곡은 시드니 폴락 감독이 연출하고 로버트 레드포드와 메릴 스트립이 주연했던 1985년 세계적 로맨스 대서사시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주제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음악의 거장 존 베리 작곡의 I had a farm in Africa였죠.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서사 대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고 많은 여성분들이 이 음악을 듣게 되면 메릴 스트립의 머리를 감겨주던 그 장면과 광활한 아프리카 케냐의 대자연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제5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개 부문을 석권을 했죠. 비록 감독상, 음악상, 뭐 촬영상, 작품상 이런 건다 받았는데 배우들은 상을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옛날의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하고 조지 루카스가 기획했던 해리슨 포드 주연의 모험 영화 대명사로 불리는 인디애나 존스의 엔드 크레딧 들으시겠습니다.

1981년 레이더스를 시작으로 전 세계 영화 팬들을 사로잡았던 영화죠. 고고학자로 나왔던 해리슨 포드의 연기가 엄청났습니다. 세계적 어드벤처 시리즈였고 채찍과 페도라 모자를 쓰고 고고학 유물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인디애나 존스의 일대기를 담고 있죠. 최근까지도 후속편이 나와 많은 사람들을 정말 흥분시켰던 그런 영화인데 힘찬 방파르와 다이내믹한 풀 오케스트라 스트링이 매력적인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피아니스트 막심 무라비차의 전설적인 대표곡이자 내전의 아픔 속에서 피어난 정열적인 피아노 랩소디 크로아티안 랩소디를 들으시겠습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크로소보 피아니스트 막심 브라바차는 2미터가 넘는 장신의 키, 그래서 강렬한 비주얼이 있습니다. 신의 손가락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타겟력도 있고요. 크로아티아의 거장 작곡가 톤치지치가 작곡을 했는데, 1990년대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당시에 폭격과 총성이 난무하는 포화 속에서도 피아노 연습을 쉬지 않았던 막심 무라비차의 실제 참혹했던 경험과 고국의 아픔을 담아낸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빈 벤더스의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에 등장하는 실존 그룹이죠. 쿠바의 실존 그룹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관타나메라 들으시겠습니다.

한국의 아리랑이 있고 대만의 완춘팽이 있듯이 쿠바의 영혼이 담긴 국민가요 바로 관타나베라인데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은 쿠바의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쿠바가 공산화되고 나서부터 결국에는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활동에도 제약이 많았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복원이 돼서 결국에는 음반이 다시 재발매되고 역주행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쿠바의 국민 시인이자 호세 마르티의 시집 소박한 시의 시구를 바탕으로 훌리안, 오르본 등이 곡을 붙여 완성한 대표적인 라틴 포크 명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977년 동명의 멜로 영화 주제가이자 빌보드 핫차트 110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던 데뷔뿐의 영원한 감사드 발라드 명곡이었던 You Light Up My Life를 만토비니 오케스트라의 곡과 그리고 데뷔뿐의 노래 두 곡을 한꺼번에 들으시겠습니다.

브룩스 감독이 연출했고 디드 콘주연의 1977년작 로맨틱 영화 Your Light of My Life의 주제가였죠. 싱어송라이터인 주인공이 자신의 음악적 꿈과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던 명작인데 음악 감독을 조셉 브룩스가 맡아서 제50회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과 제35회 골든글로브 주제가상, 제20회 그래미 어워드 올해의 노래상을 동시에 석권해서 데뷔 부분이 엄청난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한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줄리앙 디비비에 감독 연출의 1951년 작품 프랑스 명작 영화 파리의 하늘 아래의 동명 타이틀곡 주제가를 앙드레 리우의 반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앙드레 리우의 반주에 의해서 원곡이었던 줄리엣 그레코의 샹송 함께 들으셨는데요. 1500년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이 파리, 대통로, 좁은 뒷골목, 사람이 많이 다니는 광장, 뭐 이런 서민의 희로애락이 반영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이자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네 차례 아카데미 음악상에 빛나는 영화 음악 및 재즈 클래식의 거장, 앙드레 프레빈의 1960년 명반 앨범 동명 타이틀곡이자 재즈 피아노로 재해석했던 A Touch of Elegance 들으시겠습니다.

페어레이디, 포기와 베스 같은 영화의 음악 감독으로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세계를 매료시켰던 재즈 클래식의 거장 앙드레 프레빈의 세련된 피아노 터치와 화려한 오케스트라 곡이었죠. 우아함에 대한 한 스푼, A Touch of Elegance. 얼마나 고풍스럽고 세련된 곡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분단과 전쟁의 아픔 그리고 전우애를 다룬 안보 궁합풍 가요의 대명사이자 1970년대 후반을 흔들었던 영화 음악의 대표곡 전우가 남긴 한마디. 남전 참전용사의 김기태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군가로 알고 계시지만 군가가 아니고 영화 주제가였고요. 멜 깁슨 감독 연출 및 주연의 1995년 세계적 대서사시 브레이브 하트의 주제곡 A Gift of a Thistle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음악의 거장 제임스 호너 작곡의 바로 엉겅퀴꽃의 선물, 멜 깁슨 감독의 브레이브하트에 이어서 프랑스의 신성 가수 마르조리 노엘이 1965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발표해 전 유럽을 매료시켰던 명곡 같은 열차 안에서 땅내 매매 와공과 이를 1960년대 한국의 레전드 걸그룹 이시서스가 번안해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랑은 기차를 타고 이두 곡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자,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들. 자, 조용히들 하세요. 피고인은 반성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 과정과 사회적으로 고립돼 살아온 점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5: 아, 말도 안 돼! 사형을 선고해야죠!
4: 사람을 둘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이라뇨!
6: 약물이든 음료를 건네 남성 두 명을 숨지게 하고 네 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 최근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선택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7: 사람을 죽이려 계획한 적 없습니다. 동의 없이 제 몸을 만져 무서웠고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재우려고 약물을 건넨 겁니다. 죽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냥 코를 골면서 자는 줄 알았어요.
6: 김소영은 재판 과정에서도 죽일 의도는 없었다, 성추행이 두려워 약물을 건넸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소영의 주장은 형사재판에서만 이어진 게 아니었죠.
7: 제가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12% 이자까지 붙는다고 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배상액을 줄여주시길.
6: 피해자 유족이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배상액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정한 배상액을 줄여달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6: 남성들에게 약물이든 음료를 건네 두 명을 숨지게 하고 네 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역시 관심은 형량이죠. 변호사님께서도 판사로 재직을 하셨는데 이 사건 검찰은 사형까지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판결인가요?
8: 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의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인데요. 이는 법원의 확립된 양형 실무를 반영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이고 만에 하나 재판의 오류가 나중에 발견되어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7년 이후로는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없고요.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흉기를 사용해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서의 처벌과 비교,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재판부가 참작한 사정 가운데 유년기 학대나 사회적 고립, 이런 성장 환경 이야기 말입니다. 이게 비단 이번 사건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렵게 자란 사정은 분명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범행이 정당화되냐. 그럼에도 형을 정할 때 성장 환경까지 들여다보고 참작하는 이유는 뭐고 실제 양형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까요?
8: 네, 국민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지만 실제로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환경은 보조적인 요소일 뿐이라서요. 그것 때문에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그리고 계획적 범행이었다 말하면서도 두 건의 살인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판단했거든요. 계획적 범행이면서 동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일 수도 있는 건가요?
8: 네,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계획적이라는 것은 예컨대 약물을 미리 준비하고 정보를 습득해 두는 등 그 범행 과정을 미리 구상했다는 뜻이고요. 미필적 고의는 이 약을 먹이면 죽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죽어도 괜찮다. 라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 용인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도된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도 피고인이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의 위험성과 의학적 근거를 학습하고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아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즉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라면 계획적 범행 그리고 고의에 의한 살인 이것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그리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도 살해의 의도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성추행을 하려 해서 약을 먹여 재우려 했던 거다 주장했는데 일단 사망한 피해자를 상대로 나를 성추행했다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게 되나요?
8: 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폭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런 최후 진술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긴 한데요.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은 피고인이 범행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다라는 인상을 주어서 오히려 양형에서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6: 실제 이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 유족 측은 2차 가해다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모욕했다든지 뭐 다른 법적 책임 따져볼 수 있겠습니까?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말이에요.
8: 네, 실제로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죄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주장이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유포한 것은 아니라서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고인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허위 주장을 위자료 액수를 더 높여야 하는 그런 사유로 피력할 수 있겠습니다.
6: 그리고 하나 더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하는지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주장하면 오히려 형량에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을까요? 이럴 때 변호인은 어디까지 조언할 수 있는 겁니까?
8: 네, 변호인으로서는 대단히 난감하고 고민스러운 순간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인 포렌식 내역이나 정황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데 무작정 부인을 하면 이게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중형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은 객관적인 물증이 불리하니 예컨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전략적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피고인의 몫입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부인하겠다고 고집을 꺾지 않으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그 주장 범위 내에서 최선의 변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엄마와 언니 옆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말들 재판부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8: 네, 최후 진술을 하고 거기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 자체는 보장된 발언권이긴 하지만 재판부에서 형을 정할 때 이런 감정적인 요소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호소가 실제 영향을 주려면 진정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실질적인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 그리고 여러 혐의 가운데 한 건이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8: 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의 여러 범죄 혐의 중 음식점에서 한 피해자의 와인에 약물을 넣어 상해를 가했다는 특수상해 혐의 한 건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자의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하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결국 그 추정을 뒤집을 정도의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그 부분이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네, 민사소송도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김소영과 그 부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자필 답변서를 통해 평생 벌어도 갚기 어렵다. 이자까지 붙으면 감당할 수 없다. 배상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법원이 이런 요구를 실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까?
8: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되는데요. 피고가 돈이 없어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나 법으로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해 실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3,100만 원 정도와 이에 대한 12%의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아닌 실제로 입은 손해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12%의 지연손해금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요구를 실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6: 네. 자, 그런데 무기징역으로 수감되고 뭐 재산도 없다 그러고요. 뭐 그래서 이 부모에게까지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족 입장에서 승소 판결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뭐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8: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 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에서 확정된 판결을 확보해두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되고 추후 피고인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국가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우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네, 방금 말씀 주신 이 범죄 피해 구조금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가해자로부터 이제 가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이 더 큰 목적일 거기 때문에 방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용하고 싶은 그런 옵션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워낙 충격적이었던 사건이라서 항소심 결과도 주목이 되는데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사형으로 바뀌는 것,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난 녹음 때도 뭐 여러 차례 좀 여쭤보기는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실제 가능하려면 어떤 부분이 더 입증이 돼야 하는지 혹시 만약에라도 형이 낮아질 가능성,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으로 바뀔 가능성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8: 네,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는데요. 법리적으로는 항소심에서 사형으로 바뀔 가능성이나 감형될 가능성은 모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른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려면 피해자 유족 측의 주장처럼 두 번째 살인 당시에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사형 선고 자체가 내려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형이 낮아지려면 진지한 반성도 있어야 할 것이고 유족 측과의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일어난 피해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감형이 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입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6: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프레디 머큐리의 더 그레이트 프리텐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9: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1살 정창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정창성은 피해자가 교제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는 말에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6: 그를 중국으로 데려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최근 중국 현지 SNS를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하죠. 그는 바로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의 정창성. 최근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10: 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본인이 죽여놓고 본인이 실종신고까지 했다며.
11: 그니까. 그리고 언론에 공개된 그 CCTV 봤어? 여장까지 했던데?
10: 여장? 어디? 허? 이게 뭐야? 어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6: 바로 그 왜가 아직 풀리지 않은 핵심 중 하나입니다만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다툼 끝에 범행했던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지인들의 이야기는 또 달랐죠.
10: 그 사람 사이코패스 검사도 거부했다며? 그거 자기가 싫다고 하면 그냥 거부할 수 있는 거야?
11: 강제로는 못한다던데?
10: 혹시 그게 재판에 유리한가?
11: 글쎄? 그리고 중국에선 아예 중국으로 보내라. 한국은 사형 안 되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온다던데?
10: 그게 가능한가?
6: 피의자도 피해자도 모두 중국인이지만 범행이 벌어진 곳은 한국입니다. 과연 중국 현지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그를 중국으로 보내 그곳에서 재판받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의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6: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중국에 취업까지 확정된 상태였고요. 학위 관련 증서를 받으러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의 흐름 정리를 해주시죠.
8: 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경산 지역의 한 대학원 소속 중국인 유학생이었는데요. 졸업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14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수료증을 받기로 한 전날인 20일 밤 대구로 이동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31세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을 피의자로 포착하고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지역에 분산 유기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정창성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직접 허위 실종 신고를 하고 여장까지 하는 등 기만 행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고요. 최근 범행의 잔혹성과 공공이익이 인정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이며 지난 9월 4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6: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언론을 통해 CCTV 장면이 공개됐는데 아, 이 여장을 한 모습이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8: 네, 맞습니다.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긴 옷을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캐리어를 끌고 원룸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직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동이 침착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동선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6: 자,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 역시 아 도대체 왜 그랬냐라는 이 범행 동기 부분이거든요. 정 씨의 주장과 피해자 주변인들의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혹시 좀 드러난 정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8: 네, 범행 동기에 대해서 보도에 따르면 정창성은 A씨와 비밀 연인 관계였고 A씨가 결혼을 요구하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했다라면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의 지인들은 A씨에게는 중국에 이미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고 오히려 강사였던 정창성이 평소 A씨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녔을 뿐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죠. 스토킹이나 일방적 집착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6: 지금 수사 과정이 아직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둘 사이에 어떤 이제 관계가 있었음을 좀 추단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복원이 됐다는 얘기들도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한 얘기가 아직 나왔으니까 나오지 않았으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의 일환인 그런 범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스토킹이냐? 데이트 폭력이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경찰이 실제 두 사람의 관계부터 범행 동기까지 밝혀내야 할 텐데요. 가능할까요? 만약 끝내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재판에 영향이 있겠죠?
8: 네, 뭐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이나 계좌 내역 등 그런 분석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명확한 동기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창성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제 범행 동기는 중요한 양형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발적 살인이냐 계획적인 범행이냐에 따라서 실제 양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일단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실제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는 하고 정창성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일단은 진실 반응이 확인됐다고는 합니다.
6: 네. 지금까지 알려진 정황만 놓고 보면 이게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8: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 이제 범행 전후의 흐름이 단순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치밀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살인 직후 피해자의 옷을 입었다든가 여장을 했다든가 이동해서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는 점이나 다음날 직접 허위 실종 신고를 했다는 점 그리고 시신을 여러 지역에 나눠서 유기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애초부터 이러한 살인 자체도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6: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단순히 살인을 해서 이 시신을 유기해서 누가 못 찾게 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걸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그 시신들을 여기저기 심지어는 이 사람이 대구 경산 지역에 있었는데 경기도까지 이동을 해서 유기를 하는 그런 이제 치밀한 모습을 보였고 상당히 대단히 아주 엽기적인 그런 범행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뭐 이렇게 유기를 하고 또 여장하고 직접 실종신고까지 하긴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전부 다 범행 뒤에 행동이 치밀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살인 자체를 미리 계획했다는 것이랑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지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판단하는 편입니까?
8: 네, 범행 뒤 행동과 이제 살인 자체의 계획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뭐 이때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이제 객관적인 사정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컨대 이제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나온 검색 기록이라든가 물품을 미리 구입한 내용,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여러 압수물에 대한 분석 등이 이런 범행의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도 그런 계획성을 조금 더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 이야기 나온 김에 본인이 직접 실종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게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별도의 범죄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또는 살인 형량을 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8: 네, 보도에 따르면 정상성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되어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 실종신고로 경찰의 정당한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든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원래 법적으로 자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는 따로 처벌받지가 않는데요. 그런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속임수, 위계를 사용했다면 추가 혐의가 적용돼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규정이 있고요. 대단히 좋지 않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도 평가될 수 있어서 양형에 매우 불리합니다.
6: 네. 자,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지역에 나눠서 유기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엽기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정 씨가 인체 해부 관련한 전문 지식이 있었던 모양이던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8: 네. 보도에 따르면 정상성은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에서 신경해부학 과목을 강의했고 다음 학기에도 인체해부학 강의를 맡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렇게 일반인이 하기 힘든 수준의 잔혹한 시신 훼손과 분산 유기가 피의자의 의학적, 해부학적 전문 지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상황인데요. 실제로 사람의 신체를 해부해본 경험이 없으면 이 사건처럼 시신을 조각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창성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만약 자신의 전문 지식을 범행이나 증거인멸에 활용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것도 양형에서 좀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시신 훼손, 유기 사건과 비교했을 때 더 불리하게 볼 여지도 있습니까?
8: 네,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범죄를 은폐하고 시신을 훼손하는데 정교하게 악용했다는 것은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함을 나타내는 정황이고요. 이를 이용해 시신을 분산 유기해서 유족들이 피해자의 시신조차 온전히 수습하지 못하게 만든 점은 유족에게 더욱 참담한 고통을 준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네. 자, 형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살인, 시신 훼손, 분산 유기, 허위 신고.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인데요. 변호사님께서 실제 이 사건을 맡은 판사였다면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을 봤을 때 사형 선고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점 때문이고 반대로 어렵다고 본다면 또 어떤 점 때문일까요?
8: 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한 명이긴 하지만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고 범행 후 정형도 불량해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정말 예외적으로 사형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형 선고에 대단히 엄격한 입장이고 더욱 잔혹한 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상황들을 비추어 보면 그래도 사형보다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6: 그런데 사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국,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중국 현지 SNS에서는 중국으로 보내라, 중국으로 데려와라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다는 거예요. 피의자, 피해자 모두 중국인이기도 하고요. 중국이 요청하면 실제로 중국에서 재판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8: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긴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 소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범행이 일어난 장소인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우선적인 관할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데, 사형 폐지국은 피의자가 송환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것이 명백한 국가로 범인을 인도하지 않는 그런 사형 불인도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인도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국 법원에서 먼저 재판을 받고 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6: 네. 그렇다면 한국에서 형을 마치거나 무기징역 선고받았다가 가석방이 되면 중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경우에 중국에서 이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8: 네, 중국인인 정창성은 한국에서 형을 마치거나 가석방이 된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중국으로 추방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사이의 재판권은 독립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았어도 중국 법원은 그에 구애받지 않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의 사법당국이 정창성을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기소해서 중국 법정에 세우고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6: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샤데이의 By Your Sid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달 말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황토색 수의에 노란색 명찰을 단 채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고 하죠.
12: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죄드립니다. 평생 죗값 가져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 장 씨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기준점 이하가 나왔지만 사회로 복귀했을 때 살인과 성폭행 등의 재범 위험성이 큽니다. 피고인에게 극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피고인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6: 장 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 사형을 구형했죠. 이제 관건은 검찰의 구형대로 실제 사형이 선고될지 그리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려면 어떤 사정들이 뒷받침돼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10: 피고인의 차량에서 길이 40cm가량의 케이블 타이 25개가 발견됐습니다. 장 씨의 DNA도 검출됐죠. 검찰에선 이것을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범행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12: 케이블 타이를 보관한 사실 그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함께 구입한 뒤에 보관해왔을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도구는 아닙니다.
6: 이번 재판에서 새롭게 부각된 40cm가량의 케이블 타이. 과연 이 케이블 타이가 단순히 차 안에 있던 물건인지 아니면 계획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0: 피고인은 피해 여학생을 살해하기 불과 이틀 전 직장 동료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6: 이번 공판에서는 장 씨의 과거 성범죄 정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는데요. 이번 달 말 1심 선고를 앞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평생 죄값을 받겠다며 사죄한 장 씨의 최후 진술은 과연 양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뭐가 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재판의 핵심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6: 자, 먼저 사건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고요. 여기에 피고인 장 씨의 앞선 성범죄 혐의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일단 현재 재판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8: 네. 지난 8월 31일 광주지법에서 피고인 장윤기의 살인, 살인미수 등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판결 선고 전 마지막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수치는 기준 이하로 나왔지만 냉담한 반응이나 왜곡된 성의식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고요. 이에 대해 장은기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죗값을 받겠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9월 3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6: 그런데 이번 네 번째 공판에서 눈에 띄는 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가됐고 이렇게 재판 막바지에 공소 사실을 보강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8: 네, 법적으로는 재판 막바지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기 위해 차량 뒷문을 미리 활짝 열어두었다는 정황이고요. 두 번째는 40cm 길이의 케이블 타이 25개 묶음이 차 안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전 차 안을 정리하고 결박 도구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납치 계획이 치밀했다고 보고 이를 공소사실에 명확히 반영한 겁니다.
6: 말씀해주신 그 케이블 타이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랑 장 씨 측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양측 주장이 정확히 어떻게 엇갈리고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럴 때 뭐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8: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를 결박 도구로 보고 계획적인 범행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반면 장은기 측은 선 정리용으로 산 것을 차 안에 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면 재판부는 단순히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밝혀진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단순히 함께 사둔 물건이라 보기엔 당시의 여러 행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도 단순히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라기보다는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훨씬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6: 네, 사실 케이블 타이가 40cm면 굉장히 길잖아요.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뭐 사무용으로 쓰거나 선정리용으로 쓰거나 하는 것 치고는 너무 크죠. 공업용으로 보통 쓰는 그런 케이블 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장 씨에게 적용된 강간살인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뿐입니다. 결국 이 케이블 타이가 중요한 것도 범행의 계획성과 연결되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 사형과 무기징역을 가르는데 계획성 여부가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까요?
8: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범행의 계획성은 죄질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고 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큼 극단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인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사전에 도구를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한 치밀한 계획적 범행의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넘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그리고 보니까 검찰이 이번에 사형을 구형하면서 특히 강조한 게 재범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할 때 재범의 위험성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또 재판부는 그 위험성은 어떤 자료와 정황으로 판단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8: 네,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이 구형되거나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그런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핵심적 요소입니다.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넘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또 다른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생길 것인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제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나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같은 전문적인 검사 결과도 참고하지만 범행 전후의 행적도 유심히 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은기는 범행 직후에 피 묻은 옷을 세탁하고 머리를 손질했고 날이 밝자마자 또 다른 스토킹 피해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범한 정황도 법정에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 즉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그 판단과 연결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이번 공판에서 새롭게 공개된 과거 행적인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잠깐 말씀 주시긴 했지만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고 이런 과거의 성범죄 혐의나 성적 행태가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8: 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번 여고생 살해 사건 이틀 전에도 직장 동료 여성을 감금,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과거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을 불법 촬영하거나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를 한 정황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런 과거의 성범죄 혐의나 성적인 행태, 경향은 실제 형량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한 일회성 실수나 우발적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의식과 과학적 성향이 지속되고 심화되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6: 네, 그런데 이런 과거가 있는데 당시 국수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이러면서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어떻게 나눌지는 지휘부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했다 반발하기도 했는데 이 경계는 어떻게 나뉘고 이번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8: 물론 수사기관의 판단에 수사를 어떻게 분리하거나 병합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려면 수사지휘권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결과 당시 경찰이 이미 다른 스토킹 살인 사건의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장윤기가 스토킹과 성폭행에서 나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박 전 본부장이 이런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 재판에서 어떻게 입증될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네, 장 씨의 최후 진술도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가 됐는데 평생 죄값 가져가겠다, 뭐 사죄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이나 유가족 측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했다, 지금 사죄하는 것도 증거가 드러나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최후 진술이 실제 양형에 영향을 줍니까? 그리고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변호사님이 현직에 계셨을 때 경험을 좀 토대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 법원은 증거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사건 초기부터의 태도나 실제 반성한 내용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장윤기처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살 전 길동무를 데려가려 했다는 등 핑계를 대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해왔다면 법정에서 한 반성은 감형 목적의 형식적 반성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네, 유족은 시민 5만 명이 넘게 참여한 엄벌 탄원서도 제출을 했는데 물론 여론으로 재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규모 엄벌 탄원이나 사회적인 파장 실제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8: 물론 여론이나 엄벌 탄원 자체가 양형을 직접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법관은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양심에 의해 재판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 그리고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한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와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친 큰 파장과 중대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는 법으로도 명시된 양형 조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중형 선고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 부분 참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실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8: 변호사로서 신중하게 전망해보자면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며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시도와 살인, 범행의 계획성이나 범행 후 보인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 과거 전력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많고 피해자를 도우려다 중상을 입은 남학생까지 있다는 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매우 예외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만큼 사형을 매우 예외적으로만 선고해야 하는 형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건들 또한 결국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죠. 결국 심정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이 사건에서도 실제 사형 선고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6: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CLGN 크로프츠의 Summer Breez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가정폭력 신고만 수차례 피해자는 남편을 피해 살고 있었고 스마트워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남편은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아내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행 이유는 정말이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7: 왜 아내를 살해한 겁니까?
11: 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서.
7: 뭐라고요?
11: 그 최근에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도 그렇고 재산 분할에 양육비까지 다 불리해질 것 같아가지고요.
6: 이혼 소송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는 이 남성.
11: 그걸 직접 겪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일 텐데.
6: 아이가 범행 현장에 노출된 것 자체로 별도의 아동학대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왜 피해자는 지켜지지 못했던 걸까요? 최근 발생한 사건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획 범죄 여부 등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유한규 변호사입니다.
6: 최근 발생한 사건인 만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짚어주시겠습니까?
8: 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오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30대 여성 피해자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피해 따로 거처를 옮겨 살고 있었고요.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보호 명령을 받고 스마트워치까지 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미리 숨어 기다리던 남편에게 변을 당했는데요. 피해자의 남편은 현직 공무원으로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가 수원 모텔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9월 3일 남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6: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폭력이 수차례 있었고 특히 지난 4월에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서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으로 수사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후 불구속 송치된 상태로 최종적인 처벌이 아직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가해자를 더 강하게 격리하거나 통제할 방법은 없었던 겁니까?
8: 네, 법제도의 한계와 물리적 통제의 어려움이 극명히 드러난 부분입니다. 당시 경찰도 수사를 거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고 법원에서도 접근 및 연락금지 같은 임시보호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이런 보호조치를 작정하고

0: 했을 때 현장에서 즉시 물리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마땅치도 않았죠. 국정농단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이제 가정폭력 혐의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기각이 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또 특히 스토킹 처벌법과 달리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에는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소위 전자발찌를 임시로 부착하게 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이제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쫓을 수가 없다 보니까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도 흉기를 들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가해자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1: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좀한 가지 의문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결국엔 이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이 난 걸로 보입니다. 기각이 난 이유를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는 가정폭력 혐의는 빠지고 경찰 폭행 혐의만 들어있었다고 해요. 이 가정폭력 혐의가 빠진 이유는 아마도 이제 피해자가 뭐 원치 않았거나 아니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서 빠졌던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 가정폭력 혐의가 빠지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영장이 그 당시에 발부가 되고 증거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판단 기준은 당시 그 범죄 사실에 비추어서 범죄 사실이 중대하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거기까지 예상해서 이제 발부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중대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죠. 하지만 당시 수사 상황에 비추어서 만약에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살인의 결과까지 발생했을까를 법원이 예상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의문인 건 피해 여성이 심한 가정폭력을 피해 남편과 따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도대체 그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서 찾아간 거냐,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경위를 들으면 맥이 빠질 정도로 황당합니다. 어떤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까?
0: 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남편이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새 거처 주소를 파악했을 가능성을 높게 두고 수사했는데, 조사 결과 남편도 최근 받은 이혼 소장을 보고 소장에 적힌 아내의 새 주소를 알게 되어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몇주전 경찰 모니터링 상담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주소지 비공개 신청을 따로 못해서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던 기록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1: 그러니까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까지 옮겼고 법원에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정작 이혼소송 과정에서 그 주소가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법적으로 별수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된 겁니까?
0: 결과적으로 제도와 안내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위해서 송달 주소가 공유되는 게 기본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원의 주소나 연락처를 비밀로 해달라는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제한이나 송달 장소 비공개 신청을 별도로 제출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가 노출돼 범죄 피해를 입으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법원이 알아서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비공개 신청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해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위험성에 비해서 행정적, 법적 보호 절차가 너무 자발적인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1: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자동으로 마스킹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법원도 접근을 막아야 한다 판단을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혼 소송에서 대리인까지 선임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어떤 주소가 꼭 있어야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런 빈틈,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따져볼 여지는 없겠습니까?
0: 근데 이런 허점으로 인한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사실 요건도 복잡하고 법적 문턱이 매우 높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목소리는 대단히 거셉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송 절차가 가해자의 보복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법원이 사전에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안전장치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원이 이미 가정폭력 등으로 임시조치를 내린 상태였다면 그 피해자와 관련된 소송이 접수되었을 때 시스템 내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되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이 남성이 경찰에서 밝혔다는 범행 이유, 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실 이제 맥이 빠지기도 하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0: 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피해 도망친 아내를 찾아가 살해놓고는 그 이유가 돈이나 양육권에서 손해를 볼까 봐였다니 정말 참담한 진술입니다.
1: 듣기에는 사실상 앙심을 품었으니 보복 범죄로도 들리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보복이랑 법률상 보복 범죄는 또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르고 이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보복 살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보복과는 달리 법적인 보복 살인은 수사나 재판에서 고소, 고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당연히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은 무겁고요. 만약 이 사건에서 남편이 과거 가정폭력 고소나 신고에 화가 나서 죽였다라고 진술했다면 보복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단지 이혼소송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범행한 것이라면 이 보복살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서 찾아간 만큼 죄질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핑계를 대면서 번복하는 모습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경찰이 또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 계획 범행 여부일 텐데 보도에 피해자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범행했다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어떤 정황들을 보고 계획살인이다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이 사건은 어떨 것 같습니까?
0: 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는지, 그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했는지, 뭐 피해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런 객관적인 정황들을 종합해서 계획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오토바이를 탄 채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피해자를 찾아갔고요. 피해자의 출근 시간을 알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건물 계단에 숨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또 범행 후 곧바로 모텔로 도주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는 명백히 사전 준비를 거친 치밀한 계획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무엇보다 범행 현장에 이 어린 딸이 함께 있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이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엄마가 공격당하는 현장에 그대로 노출됐다. 별도의 법적인 책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0: 네, 이렇게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자녀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77심사죠. 당시에 살인죄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혐의도 같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경합범이 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0: 아니 그러면 27시간 동안 카페 사장은 어디에 있었던 거야?
1: 그게 소름인데 그냥 가버린 게 아니고
0: 아니고?
1: 그 사이 냉동 창고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대.
0: 몇 번이나? 그럼 안에 있는 사람 상태를 확인했던 거 아니야?
2: 보도에 따르면 카페 사장인 피의자 B씨는 A씨를 냉동 창고에 가둔 뒤 경찰이 발견하기까지 수차례 이곳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0: 그런데 냉동창고가 원래 거기 있었던 거야?
1: 아니 사건 딱 일주일 전에 들어왔대.
0: 일주일 전?
1: 새벽에 냉동창고 싣고 온 트럭이 카페로 들어가는 게 CCTV에도 찍혔대.
2: 과연 이 냉동창고 자체가 계획범죄를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0: 피해자 휴대전화도 이상해.
1: 그게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0: 그 사장이 차에 두고 내리라고 했대. 그리고 나중엔 전원까지 끄고 따로 보관했다던데?
1: 어? 뭔가 치밀해 보이는데?
2: 냉동창고는 범행 일주일 전 설치됐고 범행 당일에는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 카페 문까지 닫았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최근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죠. 과연 우발적 범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얄 법무법인 안광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안광희 변호사입니다.
2: 자, 사건부터 정확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피해자인 여성 A씨가 왜 파주에 있는 카페까지 가게 됐는지, 그리고 냉동창고에서 발견되기까지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3: 네, 아직 수사 중이라 확정된 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뭐 보도된 내용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한 대형 카페입니다.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는 상품권이 진짜인지 봐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 카페를 찾았다고 해요. 카페 사장 B씨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상품권 깡 일을 해왔고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A씨를 건물 옆 냉동 컨테이너로 데리고 들어갔고 CCTV에는 B씨만 혼자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고 전해집니다. 내부 온도는 영하 18도 안팎이었고요. 다음 날 딸이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그날 오후 창고를 열었을 때 A씨는 얼어붙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2: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새롭게 확인되는 사실들이 많은데 냉동창고가 범행 일주일 전에 설치가 됐고요. 피해자에게 차에 핸드폰 두고 내려라, 상품권 제작을 직접 뭐 의뢰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로 확인된 정황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3: 네, 나중에 나온 것들이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다만 취재로 전해진 내용이라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요. 첫 번째로 냉동창고가 범행 일주일 전쯤 들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벽에 창고를 실은 트럭이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보도도 있고요. 두 번째는 휴대전화입니다. B씨가 A씨에게 차에 두고 내리라 뭐 그런 식으로 했고요. 이후 전원까지 끈 채 따로 보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품권 제작을 B씨가 직접 인쇄업체에 의뢰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창고에 나온 건 액면가 기준 약 500억 원어치고요. 네 번째로는 A씨를 가둔 뒤 27시간가량 창고를 여러 차례 드나든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일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문을 닫았다는 상황입니다.
2: 야, 진짜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 계획범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카페 사장에게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게 죄명이 좀 생소해요, 사실. 이게 그냥 살인죄와는 뭐가 다르고 이번 사건에서는 왜 이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까?
3: 네, 일반적인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행위 하나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사람을 먼저 깨어내 데려간 뒤 살해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대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옮겨져 도움을 청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스스로 들어간 것인지 속아서 유인된 것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반대로 유인이나 감금은 인정되는데 살해의 고의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치사 쪽으로 갈 수 있고요. 이건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라 기소하면서 죄명이 달라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2: 그런데

0: 피의자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계획 범죄를 의심할 만한 진술도 했다가 최근에는 또 우발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해왔고 왜 이렇게까지 말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흐름이 뭐 뚜렷합니다. 처음에는 상품권이 위조된 걸 들키지 않으려고 창고를 만들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추우면 상대가 오래 머물며 꼼꼼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는 거죠. 들키면 가두려고 만들었다는 진술도 전해졌고요. 수사 초기엔 없는 인물을 내세워 혼선을 준 정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문을 닫았다며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바꿨습니다. 계획성이 인정되면 형이 크게 올라가니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신빙성을 낮게 보는 편입니다.
0: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계획범죄로 볼 만한 정황들이 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주장을 한다면 뭐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사전 정황들이 계획범죄를 입증하는 쪽으로 더 불리하게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까?
1: 네, 지금까지 정해진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발적이라는 건 예상 못한 일에 그 순간 반사적으로 행동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앞에 준비로 볼 만한 게 너무 많긴 합니다. 창고가 일주일 전에 들어온 점, 당일 직원들을...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올가을에는 진짜 어디를 좀 떠나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아,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행지의 역사부터 숨은 맛집까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시죠? 아주 관광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예,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관광에, 예, 스티브 조 전무 이사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1: 아이고, 과찬입니다.
0: 소문이 자자합니다.
1: 아이고, 무슨 말씀이요? 아,
0: 네. 너무 재밌게 가이드 하신다면서요.
1: 아이고, 뭐.
0: 네네네. 이번 가을에 정말 특별한 여행지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모셨거든요.
1: 네, 이제 가을이 되면 단풍이죠, 그렇죠?
0: 아, 그렇죠.
1: 네, 봄에는 벚꽃이고,
0: 맞습니다.
1: 그렇죠? 네. 이제 그 단풍과 벚꽃에 따라서 봄에는 저희가 벚꽃 관광을 많은 분들이 한국에 다녀오셨어요.
0: 네.
1: 그래서 한국과 더불어 일본 이렇게 많이 다녀오셨는데 가을 이제 10월 달 되면 이제 단풍이 지고,
0: 네,
1: 그다음에
0: 네.
1: 일본에 또 단풍이 참 이쁘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에 단풍이 진 다음에 그다음에 한국에 와요.
0: 아.
1: 근데 단풍 시즌이 예전 같이 이렇게 10월 중순이면 많이 이렇게 폈는데
0: 네.
1: 조금 이렇게 좀 10월 말로 이렇게 많이들 단풍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관광하고 그다음에 모국 관광도 하면은 단풍
0: 네.
1: 관광 이렇게 하면서 또 아울러서 이제 또 간 김에 동남아 관광을 또 많이들 하세요.
0: 네.
1: 요즘 추세가 또 동남아들 많이 가시고
0: 네.
1: 특히 이제 베트남들 많이들 가시는데 올해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저희가 가려고 그리고 목 관광 가려고 이거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0: 예, 좋습니다. 뭐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먼저 가고 그다음에 모국 관광으로 하는
1: 아니요,
0: 건가요?
1: 먼저 모국 관광도 해도 되고요.
0: 예, 예.
1: 그다음에 일본 관광한 다음에 뭐
0: 네.
1: 베트남 가셔도 되고 이 날짜별로 다 있습니다.
0: 예,
1: 저희는 이제 10월 15일 날 모국 관광을 이제 해서 5박 6일을 모국 관광하고요. 끝나면은 20일입니다. 20일 날서부터 24일까지 10월 20일서 24일까지 베트남 관광을 갑니다.
0: 네네네.
1: 그럼 24일 날 끝나면은 거기서 이제 일본 관광은 10월 29일부터 시작하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비어 있잖아요.
0: 네.
1: 그때 이왕 한국에 간 김에 가족도
0: 아,
1: 만나고
0: 네네.
1: 예, 그때 이제 자유시간 갖고 29일 날 일본에 가서
0: 네.
1: 일본은 이제 9박 10일 일정인데 일본의 그 동경으로 가서 동경에서부터 5박 6일 동안 저 후쿠오카까지 5박 6일을 돌고요. 그 다음에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저 북해도 가서
0: 네,
1: 또 4박
0: 네, 네.
1: 5일을 돌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왔다가 거기서 헤어지는 그런 관광이다. 꼭 끝나고 나서 또 모국 관광을 해도 되고요.
0: 네, 네, 네, 네. 네,
1: 그런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왕 한국에 간 김에 뭐 충분히 여유를 갖고
0: 그쵸.
1: 물론 비즈니스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뭐 짧게 짧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
0: 네, 와 다양하네요. 이거 패키지 뭐 여행 상품도 될 수 있고.
1: 네, 제가 네. 안 들었으면 뭐라 그죠?
0: 예, 패키지 여행 상품.
1: 네, 이게 패키지 예. 여행 상품이죠.
0: 그쵸.
1: 예,
0: 아, 참
1: 네.
0: 가을하면 진짜. 단풍 구경하러 이제 한국에 많이 가시거든요.
1: 네.
0: 예, 가을이 특히 더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여행은.
1: 가을에 이제
0: 예.
1: 저도 이 한국에 있을 때는 이 다 한국의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0: 네.
1: 근데 이제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곳곳에 뭐 여기 단풍지대에 많이 가서 단풍이 좋다고 하지만
0: 네, 네.
1: 한국만큼 이렇게 단풍이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0: 아니, 단풍이 굉장히 고와요.
1: 곱고 또 다양하고 이쁘고
0: 예.
1: 그래서 한국에 가면서 야 내가 옛날 한국 살 때 이렇게 단풍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0: 네, 네.
1: 뭐 여러 나라 가봤지만 단풍이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0: 네, 설악산 단풍도 굉장히 곱고 내장산도 곱고
1: 그럼요. 내장산
0: 지리산 단풍도
1: 뭐 아름답고 대단하죠. 한국의 그렇죠. 그 단풍이
0: 네.
1: 내서 상당히 좋은데
0: 네.
1: 저희가 이제 코스를 이제 설명하게 되면은
0: 네.
1: 일단 저희가 10월 15일 날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0: 네.
1: 그 전에 가셨다가 15일 날 합류하셔도 되고요.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15일서부터 20일까지 동안 5박 6일 동안 이제 우리가 모국 관광을 합니다.
0: 네.
1: 모국 관광
0: 어디
1: 코스는
0: 어디 가보나요?
1: 네, 이제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이제 타주에서 오신 분은 다 만나셔서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일 날 서울에서 1박을 합니다. 서울 관광을 왔으니까 서울도 관광해야 되겠죠?
0: 네, 네.
1: 서울 관광을 하는 게 이제 특징이라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충청도로 내려갔다가, 충청도에 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가서 구경하고,
0: 네, 네, 네.
1: 전라남도로 해가지고 남해를 다 도는데, 요 요번 주에 그 여수의 선박람회 여수의 선박람회 이제 오픈했거든요.
0: 네, 네, 네, 네.
1: 거기도 이제 특별히 저희가 들립니다.
0: 네.
1: 그래서 선박람회에서 구경하고 이 남해는 먹거리가 많잖아요.
0: 그렇죠.
1: 먹거리가 많으니까 남해 이제 다 돌고 거제해 가지고 부산에 가서 주무신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는 코스입니다.
0: 네.
1: 아주 좋죠.
0: 좋은데요. 그래서 여수 밤바다 이 노래도 있잖아요.
1: 예, 그렇죠. 예. 노래가 생각나는.
0: 그래서
1: 이 5박 6일 동안 이 목 관광을 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20일 날
0: 네네.
1: 저희가 이제 오후 비행기로 해서 베트남을 갑니다.
0: 베트남 코스가 어떻게 돼요?
1: 베트남은 이제 베트남이 이제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베드 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약 3,000km예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0: 그러네요.
1: 이게 3등분을 하면은
0: 네.
1: 이 북부에는 이제 하노이 하롱베이가 있습니다. 하노이 하롱베이 베트남의 수도가 하롱베이인데 그래서 하노이인데
0: 네,
1: 하노이
0: 네.
1: 하롱베이를 갔다가 3박 4일 구경하는 거예요. 중부지방에는 다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치 바닷가인데 거기는 우리 저 우리 하와이나 캔쿤이나 이런 것처럼
0: 네.
1: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지고요. 남쪽에 가면 우리가 사이공이라고 알죠.
0: 사이공.
1: 네, 사이공인데 네, 네.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프놈펜이라고 그러죠. 정부가 바뀌면서
0: 네, 네, 네.
1: 그래서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가는 코스는 그중에서 제일 좋은 하노이 하롱베이를 갑니다.
0: 하노이 하롱베이 네. 굉장히 아름답다면서요.
1: 그 하롱베이 가면은 섬이 3,000개가 있습니다. 이 3,000개의 섬 사이에 이게 섬이 3,000개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0: 와.
1: 물을 다 파도를 막아줍니다.
0: 그 섬들이
1: 물이 잠잠해요. 섬들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0: 네네네.
1: 뭐 멀미라고 이런 거 없어요. 이게 호수 같아요. 이게 섬마다 다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0: 네네네네.
1: 그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거기서 이제 섬마다 그 구경을 하고 거기서 뭐 제트보트도 한번 타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저쪽 한번 돌아오면서 그 하롱베이를 구경하고
0: 네, 네.
1: 그 다음에 또 하노이 가면은 또 오토바이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죠.
0: 거의 오토바이
1: 그
0: 많이
1: 오토바이
0: 타고
1: 부대,
0: 다니죠.
1: 예, 예. 어마어마한 오토바이 부대인데 그 교통사고 날 것 같은데도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노이 같은 거 이제 도심도 구경하고 오는 3박 4일 코스인데 나는
0: 네.
1: 하노이 하롱베이 갔다 와서 하신 분은 다낭으로 선수단에 갈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초이스에서 다낭도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 가시는데 요번에 또 가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갔는데 이왕 간 게 동남아 캄보디아도 가겠다.
0: 캄보디아까지요.
1: 또 이제 태국도 가겠다. 그래서 3개국을 묶어놨어요.
0: 네네네.
1: 그렇게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캄보디아는
0: 완전 개인 맞춤별
1: 맞춤
0: 영화.
1: 투어죠.
0: 아니 여행이네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도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요게 뭐 여러 사건 위험한 사건이 일어나서 위험하다고 막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네.
1: 저희가 아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는 캄보디아가 관광 수익으로 먹고 다는 데인데 관광지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관광을 안 가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는 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CNB라든지 좋은 데이고 그다음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또 이제 걱정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야, 그 동남아 그 호텔도 안 좋고 복잡하고 식사도 안 좋고 막 그러는데 다 좋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네.
1: 관광지로서 개발됐기 때문에 호텔, 식사 뭐 이런 게 다 좋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태국까지 돌아오는 이렇게 관광 코스 이렇게 마련돼 있는데 다 하려면 9박 10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3개국을 하시는 분은 10월 29일 날 끝나는데
0: 네네.
1: 대부분 베트남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국에 왔다가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10월 29일 날서부터 일본을 관광하는 거예요.
0: 아, 일본 좋은데 너무 많잖아요.
1: 네.
0: 진짜 좋죠.
1: 네.
0: 예.
1: 저희 일본을 관광하는데
0: 네네네.
1: 우리 MC께서는 일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0: 일본 하면 저는 온천.
1: 온천 맞죠. 온천도 좋죠.
0: 온천도 너무 좋고.
1: 또 먹거리도
0: 먹거리도
1: 좋잖아요.
0: 먹거리도 좋고.
1: 네. 예. 또 볼거리. 일본 생각하면 예. 뭐 캐릭터도 생각이
0: 그렇죠.
1: 나고요.
0: 예.
1: 또 이 일본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랑 예전에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일본을 상당히 우리가 싫어했잖아요. 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일본 애니메이션도 지금 못 보고 그렇겠는데 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또 좋은 게 엔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관광하기 너무 좋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래서 일본을 갔다가 관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10월 29일 날
0: 네.
1: 일본을 이제 가는 겁니다. 아. 특히 이번에는 우리 가이드가 아예 인천공항에서부터 떠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동경으로 갑니다.
0: 네.
1: 예, 동경으로 가서 이제 동경에서 1박을 해요. 예, 동경에서 1박을 하고 5박 6일 동안 오사카, 교토 뭐 해가지고 저쪽에 후쿠오카까지 5박 6일 도는 거예요.
0: 겨울에 가면 그렇게 또 설경이 멋있잖아요.
1: 설경이 일본. 멋있죠. 설경 이제 저쪽에 그 북해도 지금 제가 좀 이따 예, 얘기하는 예. 북해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네. 5박 6일을 돌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후쿠오카에서 비행기 타고서 저 북해도 가서 지금 얘기한 설경이 아주 아름다운
0: 네.
1: 북해도 이제 4박 5일을 돌고 11월 7일 나오는 일반 9박 10일이에요.
0: 네네네. 북해도의 그 가을 풍경은 어떻습니까?
1: 가을 풍경이 참 좋죠. 이 예. 정오기 만취라 그러죠. 그래서 예, 아주 만취의 그걸 느낄 수 있고
0: 네네네.
1: 시를 쓰는 사람은 시가 생각이 나는 아주 그 아름다운 그 경치인데
0: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1: 영화 많은 영화 찍었던 거.
0: 러브레터라는
1: 그렇죠. 러브레터라든지
0: 그거는 겨울 설경을 배경으로
1: 그렇죠. 예. 이 설경을 배경으로 한 건데 예. 저희가 이제 동경을 가면은
0: 예, 예.
1: 동경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저기 오사카로 갑니다. 이게 동경 구경하고 오사카로 가서 오사카에 가면 또 이 먹거리가 좋잖아요. 동경은 이제 빌딩 숲과 더불어 네. 현대적인
0: 네.
1: 또 오사카는 또 맛의 고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일본 말로 벤또라 그러죠? 도시락에 그
0: 도시락도
1: 일본
0: 스시라든지
1: 아주 라면도 좋고요. 예, 먹거리가
0: 맛있고.
1: 많죠.
0: 그쵸.
1: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이게 먹거리가 많은 이쪽에 그 오사카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뭐냐 신간센을 탑니다. 신간센을 두 번을 타는데
0: 네.
1: 이 신간센 기차 타고 가서
0: 네.
1: 기차 타면서 일본의 풍경을 보는 것도 참 좋죠.
0: 그것도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거기에 이제 교토하고 구경하고 네. 이제 거기가 말씀하는 사실 온천지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1: 저희가 이제 가는 호텔들이 온천 호텔들을 많이 잡아놨어요. 그 온천 호텔에서 아예 나는 온천 안 할래 하시는 분들도 다 온천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옷 벗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요. 가시면 네. 저절로 옷을 벗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동경에서부터 학고네 가지고 해서 저쪽에 오사카 가지 않는데 학고네란 말 아시죠? 학고네란 말 이게 상자잖아. 상자.
0: 상자.
1: 상자란 말인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작가 그 이어령 씨라고 아시죠?
0: 네. 이어령 교수님
1: 예,
0: 박사님.
1: 옛날에
0: 이어령 박사님.
1: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입니다.
0: 그쵸.
1: 그 양반의 그 책을 보면 그 교수님의 책을 보면은
0: 네.
1: 그 축소 지향인의 일본이라는 책이 있죠.
0: 네. 그거는 못 읽어봤어요.
1: 못 읽어봤어요.
0: 네. 네.
1: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책을 한번 접했어요.
0: 어떤
1: 접했는데
0: 책이에요?
1: 일본이라는 나라 그 책을 읽으면서
0: 네.
1: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조그만 걸 좋아하잖아.
0: 네네.
1: 축소 지향이네 일본이.
0: 예, 예, 예.
1: 그래서 일본의 그 문화를 보면은 일본의 그 문화가 이 부채 있잖아요. 부채 이렇게
0: 부채.
1: 펼치면 그냥 다 보이고 접으면 이런 접는 문화예요.
0: 아하.
1: 그래서 조그만 걸 주로 이제
0: 그쵸.
1: 좋아하시고.
0: 네, 집도 조그만하고.
1: 그렇죠. 조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도심을 봤다가 벗어나면 100년 된 주택이 보이고. 그렇죠? 일본의 그 주택들 보이는. 그래서 이 오사카와 더불어 또 이제 저희가 교토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 저쪽에 이제 후쿠오카 가면 후쿠오카의 온천지대입니다.
0: 네.
1: 그게 호텔 자체가 온천지대인데 재미라는 거는 호텔 안에 맥주를 그냥 공짜로 줘요. 온천하면서. 너무 맛있죠.
0: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1: 다 그냥 온천을 후리로 주는 거예요. 포함된 게 아니고 그냥 후리를 주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뭐 포함됐다고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쪽에 후쿠오카로 넘어갑니다.
0: 후쿠오카.
1: 네.
0: 네.
1: 네. 후쿠오카로 넘어가는데 후쿠오카 가면은 저쪽에 후쿠오카에서 온천 그 지옥 온천 구가고
0: 네, 네.
1: 저쪽에 이제 저희가 삿포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0: 네. 삿포로도 안 가볼 수 없죠.
1: 그 북해도 이제 삿포로. 네. 여기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데 아니에요?
0: 네.
1: 네, 동계올림픽이 열든 그쪽에 지금 얘기한 눈이 많은 그쪽 지역인데 그쪽 지역 온천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삿포로 하면 또 뭐가 생각나죠? 삿포로? 맥주 아니에요?
0: 네, 삿포로 맥주.
1: 맥주 이렇게 별이 그려져 있는 맥주 생각나죠? 예, 예, 예. 이 맥주가 어떻게 생각나냐면 일본이요. 그 청년을 갖다가 독일을 하면은 맥주가 최고 아니에요.
0: 네.
1: 독일로 보내요. 오. 맥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0: 어허.
1: 그래서 독일에 가서 맥주 기술을 배워와서 여기 삿포로 와서 맥주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0: 그렇군요.
1: 네, 이렇게 삿포로 맥주가 물이 네.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0: 네, 네, 네. 네.
1: 모두 또 물가가 또 일본에서도 제일 비싼 게 북해도예요. 그래서 이 북해도 가서 그 온천지와 더불어 지금 말씀한 이런 자연의 풍광이 아름답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0: 네.
1: 거기는 이제 벌써 10월 말이면 벌써 그냥 지금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0: 10월 말에 눈이
1: 10월 말 10월 초는 벌써 눈의 마을이 되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전 겨울에 가보고 싶어요.
1: 겨울이 참 좋죠. 네. 네. 근데 우린 봄에 가을에 가니까
0: 그쵸, 가을이
1: 겨울에도 저희가 이제 코스가 있어요. 뭐 만약에 그 가을에 못 가시는 분은 겨울에 신청해서 가도
0: 그쵸,
1: 돼요.
0: 그쵸,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을에 그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삿포로 구경하고 오는 코스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0: 사실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는 너무 가까우니까.
1: 그렇죠. 네,
0: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일본 여행을 즐겨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럼요. 제일 가면은
0: 가까우니까
1: 일본,
0: 네. 다녀오기에 너무 좋다고.
1: 지난 봄에도 가도 뭐
0: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1: 반 정도는 우리 한국 분들이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요금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이 듣는 분들이 네. 도대체 요금이 얼마야?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죠?
0: 그것도 않게요. 진짜 궁금합니다.
1: 네, 날짜도 중요하지만
0: 예, 예, 예, 예.
1: 요금이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 관광은 1,699불이고요. 목 관광.
0: 네, 네.
1: 베트남 관광은 699불이고요.
0: 어우, 굉장히
1: 싸죠.
0: 쓰네요.
1: 여기 뭐 미소보다 더 쌉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3개국을 할 땐
0: 네.
1: 1,999불이고요.
0: 오, 좋습니다.
1: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일본을 했을 때 일본 5박 6일만 했을 때는 1,999불. 또 그다음에 후쿠오카 저 북해도 했을 때 거의 1,799불 해가지고
0: 가격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요.
1: 네?
0: 가격을 진짜 잘해 주시는데요.
1: 그럼요, 이 가격을 네. 상당히 잘해 주시는데.
0: 예예예. 예, 예.
1: 상당히 뭐 우리가 그냥 스페셜로 모집을 하니까. 그래서
0: 네.
1: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또 모시고 지난 봄 가을이어서 올해가 벌써 두 번째인데.
0: 네.
1: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가려고 하시는 분 계시고 또 이 한국에 간 김에 난 모국 관광을 많이 해봐가지고 난 베트남 갈래 일본 갈래 하시는 분 꽤 많아요.
0: 아하.
1: 네. 그래서 비행기
0: 본인의 평은, 취향에 따라서 이제 맞춤별로 이렇게 코스를 정해주시는
1: 맞춤별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0: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많으니까
1: 그분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 패키지 투의 날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그런 네. 말씀이셨군요.
1: 네.
0: 자, 모국 관광은 10월 15일 날 출발합니다. 5박 6일 코스고요. 그리고 베트남 관광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10월 29일부터 떠나볼 수 있는 여행은 일본 관광입니다.
1: 예.
0: 자, 요거 미리미리 좀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럼요.
0: 날짜가 얼마 안 남았네요.
1: 그럼요. 이제 예. 요거는 항공이 별도입니다.
0: 아, 예, 예. 네. 항공은 별도니까 별도고요.
1: 항공은 지금 가격을 세일해서
0: 네.
1: 환경이 좀 낮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항공은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0: 네.
1: 한국에 가셔서 한국에 호텔 하나 잡으시면요.
0: 네.
1: 호텔이 아마도 200불 이하짜리가 없어요. 요즘에 서울에는. 그 돈 가지고 예. 이렇게 관광하시는 게 훨씬 더 호텔을 저렴하게
0: 맞아요.
1: 할 수가 있고요.
0: 맞아요.
1: 본인이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
0: 그렇네요.
1: 이 패키지 투어를 이용해서
0: 예, 예, 예.
1: 간 김에 며칠 배서 며칠은 여기 갔다 오고 며칠
0: 네,
1: 며칠
0: 네, 네.
1: 갔다 오고 며칠은 한국에서 친척 만나고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어서
0: 예, 예, 예.
1: 진행하면 참 좋죠.
0: 그렇죠. 모국 관광 계획 있으신 분들 여기에 플러스 여행까지 하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0: 예, 아주 관광이 준비한 패키지 투어
1: 네.
0: 이건 너무너무 상품이 좋습니다.
1: 네.
0: 자, 방송을 통해 미리 떠나보는 힐링 여행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자, 오늘 이 시간은 아주 관광의 우리 전무 이사님께서 스티브 조 전무 이사님께서 모셔서 즐거운 여행 이야기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자, 예약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주관광 전화번호 213-388-4000번입니다. 213-388-4000번으로 지금 바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us아주투어.com
1: 있고요.
0: 예. 예, 여기로 방문하시면 네. 많은 여행 상품들 둘러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이왕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딱 더 예.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10월 13일 날 떠나는 네. 동유럽이 스페셜로 떠납니다.
0: 아, 10월 13일
1: 10월 13일 날 떠나는데 요금은 네. 3,699불에 아하. 이게 13일 12박 13일입니다.
0: 네, 네, 네.
1: 이게 그래서 동유럽에 8개국을 갔다 오는 코스가 있으니까 요것도 시간 되시는 분은 네. 유럽 속에서도 동유럽이 진짜거든요.
0: 그렇군요.
1: 난 서유럽 갔다 북유럽 갔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0: 네, 네, 네.
1: 이 유럽의 그다지 옛날 역사가 그대로 잔재하고 있는 이 동유럽을 한번 네. 또 10월 중순에 가니까 요거 네. 한번 다녀오시면 좋으리라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서유럽 다녀오시는 분들 이 동유럽이 진짜라고 하니까 10월 13일 출발 예정입니다. 동유럽 관광 12박 13일 코스 요것도 좀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화번호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13-388-4000번입니다. 213-388-4000번으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네, 지금 네. 보니까 지난 일요일 날 비가 많이 왔더죠. 네. 지금 오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0: 너무 더워요, 진짜.
1: 그래서 그냥 따끔따끔한 게 네. 마치 그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건강들 다 조심하시고요.
0: 네. 네,
1: 또 이렇게 또 마음 먹었을 때 여행이라는 건 마음 먹었을 때 떠나는 게 좋습니다.
0: 네.
1: 어떤 분은 내년에 하는데 내년은 계약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 먹었을 때 또 네. 자기가 어디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의 그 여행지를 네. 선택해서 여행을 계획하시면요. 건강에 사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좋은 아주 투어의 스티브 조 전부 이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매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우리 비니 씨와 함께하는 그땐 그랬지. 커밍 나타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0: 예. 오늘 그 제가 방송 오프닝에서 한 얘기가
1: 네.
0: 보통 이제 연휴가 지나면 화요일이 시작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사실 뭐 우리 달력에는 월요일 같은 느낌인데 화요일 날 시작이다 보니까
1: 네네.
0: 몸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화요일 날 시작하다 보니까 하루는 보너스로 얻은 것 같아요.
1: 몸이 왜 무겁죠?
0: 네, 그래서 뭐 네. 이렇게 저울질은 되는 것 같아요.
1: 이렇게 월요일 날 하루 쉬고 한 주가 네. 시작되면은 한 주가 굉장히 빨라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쉬는 게 금요일 날 쉬는 게 좋으세요? 월요일 날 쉬는 게 좋으세요?
0: 전 뭐 아무 때나 관계 쉬는 건 다 좋아.
1: 무조건 쉬면 되나요?
0: 네, 크게 뭐 저는 이렇게 성격상 네.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아. 그냥 바람에 실려가려고
1: 아,
0: 하는 편이에요.
1: 맞아, 맞아. 좀 그러니까 그러신
0: 뭐
1: 것 같아요.
0: 사람이 만나면 음식 뭐 먹을래? 그러면 그냥 나는 그냥 따라서 먹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네요.
1: 성격이 좀 둥글둥글하신가 봐요.
0: 그거보다 네. 뭘 먹느냐보다 누구하고 먹느냐가 좀 더 저는 그 제가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고
1: 식사는 그렇죠. 무조건 마음이
0: 조금
1: 편하고
0: 조금 편치 않으면
1: 맞아요.
0: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맞아요. 좀 덜 맛있는
1: 맞아요. 맞아요. 저는 네. 금요일날 쉴래 월요일날 쉴래 그러면 저는 월요일날 쉴래요.
0: 아 월요일날 쉰다고?
1: 네.
0: 왜냐하면 금요일은 가든 길이니까 하루 더 하면 되는데 네. 월요일날은 다 걸리니까 그런 것
1: 어차피
0: 같아요.
1: 월요일날 쉬어도 화요일날 또 출근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0: 그렇지.
1: 느낌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학교 다닐 때도 일요일 저녁 8시가 제일 싫었어요.
0: 밥 먹는 때가 제일 싫죠.
1: 그냥 그거 이제 저녁 8시 지나면 이제 일찍 자야 되잖아요. 어쨌든 아이들은. 그럼 자고 나면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요일날 저녁 8시가 그냥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0: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오늘 첫 네. 곡으로 고장난 벽시계를 틀었어요. 시계가 좀 고장나서 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1: 네,
0: 것 같아요.
1: 그래도 이번 주는 좀 빨리 지나갈 것 같고 연휴에 방송하셨고
0: 그러니까 저야 뭐 변함없이 어떻게 연휴를
1: 저는,
0: 보내셨어요?
1: 토요일 날은 놀러 다니고 막 여기 쇼핑몰도 가고
0: 잘했어,
1: 막 네
0: 잘했어.
1: 맛있는 음식점 가서 밥 먹고 일요일 날은 오디세이를 드디어 봤어요.
0: 오디세이 자 감상평.
1: 그게 좀 죄송한데 제가 기대를 엄청 하고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좀 잤어요. 이게 영화관이 불이 확 꺼지면서 의자가 너무 푹신하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막 어떤 몰입감 있게 막 이런 게 없이 뭐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조금 잤는데 자다가 이제 그 포세이돈의 아들이 나올 때 네, 그 갑자기 외눈박이 커다란 거인이 나오고 그때부터 잠이 홀딱 깨가지고요. 3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정말 재밌게 봤어요.
0: 그랬구나.
1: 네. 그리고 진짜 너무 영화가 진짜 스케일도 크고 제가 봤더니 그게 CG가 아니었대요. 그 영화 속에 진짜 거인이 나오거든요.
0: 그걸 실제로 다 실제 촬영을 제작했다고.
1: 2m가 넘는 그 거구들의 배우를 했는데 감독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배우들을 좀 키가 작은 배우들을 키가 작은 여배우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커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렇게 하게끔 감독님 대단하 하시더라고요.
0: 그랬군요.
1: 네, 그리고 뭐 IMAX 전 IMAX는 아니고 그냥 보기는 네네. 했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조금 막 잔인한 장면도 나오고 뭐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돼지로 변하고 이제 이런 것도
0: 그러니까.
1: 나오는데 제 옆에 외국 분이 앉으셨는데 저 그분 팔 잡을 뻔했어요. 갑자기 너무 무섭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네, 네. 근데 저는 여기 이제 그 마당몰에 있는 리젠스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자막이 나와서 아주 좋았어요. 한글 자막이 없으면
0: 한글 자막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1: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영화 발음도 우리는 뭐 포세이돈의 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발음도 틀리고. 아테네도 틀리고 제우스는 겨우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막이 없으면 영화가 좀 몰입이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오셔서 보시고 네 오디세이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아직 상영 중이니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0: 아니 지금 발음 얘기하다가
1: 네.
0: 갑자기 딴 나라로 내가 가서
1: 왜요?
0: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가
1: 네.
0: 한국을 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1: 기본적으로 우리가
0: 기본적으로 우리가
1: 네.
0: 쓰는 단어
1: 맞아요.
0: 가장 쉬운 게 운전하고 차 타고 갈 때
1: 네.
0: 아저씨 좌회전 합시다는 여기선 절대 안 그러잖아. 영어를 못해도
1: 네.
0: 랩턴 합시다.
1: 랩턴. 네.
0: 응?
1: 라이턴.
0: 네, 라이턴.
1: 네, 네.
0: 합시다.
1: 네.
0: 그런 단어 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들이 많잖아요.
1: 저는 트렁크라 그랬다가 제 친구들한테 진짜 벽돌로 그러니까, 맞을 뻔했잖아요.
0: 그러니까 은행 간다고 안 그러잖아. 뱅크 간다고. 입금한다고 누가 그래. 디파짓 한다고 그러잖아.
1: 그러니까 일상 용어 그냥 우리가 늘 쓰는 용어들을 그렇게 하면 이제
0: 그리고 또 뭐 제일 가까운 거죠. 식당 가서 투고 박스.
1: 아 근데 한국에 요새 계시는 분들이 더 영어 잘하세요. 고급 단어 쓰시고 아니, 영어 단어도.
0: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를 많이 사람들이 노려보더라고요.
1: 아우 막 그래요.
0: 특히 택시를 타고 네네네. 그것도 또 뒤에 앉아가지고 아저씨 저기서 랩턴 하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끔 보는 거 있잖아요.
1: 아 이게 백미러로.
0: 이건 뭐야.
1: 당신 어디서 왔어?
0: 그리고
1: 매국물 좀 먹었나?
0: 이제 끝나고 내리다가 놔두면 아저씨 땡큐 그러고 내리니까
1: 아 땡큐는 처음 느끼했다.
0: 야 이 아이 새끼 네. 모이가 완전히 그거죠. 그러니까
1: 맞아요.
0: 그런 그 그러니까 외국에 살았다는 그 몸에 젖은 습성이
1: 네네네.
0: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이질감을 에이, 느끼게 하고
1: 티가 나요. 네. 아유,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더라고요.
0: 그런 것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1: 네, 해서 영화 좀 봤고 네 어저께는 이제 저희 손녀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손녀랑 하루 종일 놀아주고 그래서 그 연휴 다 가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네.
0: 우리 성주님께서 로빈 씨 그 옆에 분 팔을 잡았어야죠. 그러네.
1: 무서웠어요 갑자기. 예. 영화가 잔잔하게 이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이제 뭐 괴물들이 확 나오고 아주 이제 몰입감이 진짜 최고였습니다.
0: 그렇구나. 네. 자 우리 SK 사장님 오래간만이십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음악 듣고 있고 자 오늘은 어떤 네.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1: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면 오히려 좀 시원해질 줄 알았거든요.
0: 아, 전혀 안 그래.
1: 아니 습도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0: 아니 완전히 오늘은 거의 완벽하게 한국을 떠다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리고 날씨도 이렇게 껌껌하고 굉장히 습하고 조금 불쾌하게 더워요.
0: 네.
1: 네. 좀 비 오고 이러면 약간 좀 청량하게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비가 오니까 일요일에 비였잖아요.
0: 아니 근데 뭐 내일 기온이 뭐 95도 네, 뭐 간다고
1: 한국의 장마철처럼
0: 예, 딱 그런 것 같아요.
1: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땐 그랬지는 여러분들 장마.
0: 아,
1: 정말
0: 장마.
1: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추억 있잖아요.
0: 매년 겪는 그건 뭐
1: 맞아요.
0: 행사 같은 거예요.
1: 네.
0: 장마라는.
1: 그래서 거. 우리 그 주위에 또 누가 지인들이 이제 뭐 8월이나 7월이나 뭐 그때쯤 이제 한국 가신다 그러면 아 그때 장마야? 아 장마 지났어? 아 다행이네. 뭐 이렇게 하고 아유 그때 장마철인데 어쩌려고 그래. 뭐 그러기도 하고 그 장마 때는 진짜 장마가 그래도 한 보름 정도 가죠.
0: 뭐 일주일에서 보름 가죠.
1: 네, 굉장히 막 습하고 덥고 막 비 진짜 많이 오고 아 그리고 초반에 우리 그 노래 들었잖아요. 동요 들었잖아요. 이슬비 내리는
0: 이름 아침에
1: 근데 제가 왜 저는 빨간 우산 파란 우산인 줄 알았을까요? 듣다 보니까 검정 우산이네요.
0: 검정 우산이에요. 우리는 그냥 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1: 왜 파란색으로 연관이 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찢어지는 우산 네. 그렇게 뭐 길 가다가 갑자기 비 오고 폭우 오고 이러면은 비닐 우산 써야죠.
0: 그럼요.
1: 파란색 네.
0: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우산 얘기하 전에 우리 순철님이 노래방이 없던 시절
1: 네.
0: 옛날 주점은 간판이 빨간 천으로 왕대포 막걸리 탁주 뭐 이렇게 빨간 천으로 입구에 매달아 놓고 안에 들어가면 함석으로 짜여진 둥근 자리에 이렇게 동그란 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1: 알죠,
0: 테이블
1: 알죠. 네.
0: 찌그러진 주전자에 담은 막걸리. 한 잔 나눠 마시면 숟가락 전달 잔단에 합창을 하며 하루의 노고를 그때는 그 젓가락 장단이라고 그래서
1: 맞아요. 네.
0: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거 있었어요.
1: 네, 맞아요. 그것도 또 장단이 잘 맞춰지죠. 그것도
0: 뭐 그냥 이렇게
1: 이렇게 식탁도 치고 이렇게 주전자도 치고 주전자 그래서 찌그러진 거예요.
0: 예,
1: 젓가락으로
0: 그럼요.
1: 쳐대가지고
0: 그래갖고 그 탤런트 그러니까 탤런트 겸 우리 김성환 씨라고.
1: 알아요. 그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
0: 성대모사 잘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손을
1: 딴딴딴딴딴딴.
0: 이걸로 평생 밥벌이를.
1: 네.
0: 예?
1: 네. 네.
0: 그분이 그분도 호남이세요.
1: 아.
0: 그분이 야간 업소를 가시면.
1: 네.
0: 마음이 약해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마음이 약해서
0: 잡질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1: 짜라짜짜짜.
0: 그거를 손가락을 치면서. 네. 전라도 사투리를 불러.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고 매미 약한 게 접 떨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혼자 남은 게 쓸쓸헙디다. 내 매미 허전헙디다.
1: 오늘 충청도 아 전라도 일찍 나오네요.
0: 네. 네.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네. 그랬더나요. 자 그래서 네. 우산 얘기 나오니까 그래도 네. 가장 기억나는 건 이렇게 비닐우산 파란
1: 그러니까요.
0: 거 있죠.
1: 그러니까요. 네.
0: 그게 굉장히 약합니다.
1: 그렇죠. 그래서 간신히 비만
0: 바람이
1: 피하는
0: 바람이 불면
1: 날아가죠.
0: 훌꺼덕 뒤집어지고 네. 날아가고 네. 그래요.
1: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일기예보에 미리 이제 비가 온다고 하면은 미리 뭐 우비나 그렇죠. 뭐 우산 챙겨 갖고 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비닐우산 사서 써야죠. 어떡해요.
0: 그래서 그 네. 비가 갑자기 오게 되면 그 우비를 입은 그 아주 어린 친구들이
1: 네.
0: 우산을 옆에 끼고 네. 우산 팔러 다니던 그런
1: 네,
0: 추억들이
1: 네, 노란색 우산 우비 입고 네, 네, 장화 신고 그리고 그렇게 장마 때 버스 타면 진짜 너무 싫잖아요. 네. 너무 막 안 그래도 꿉꿉한데 더 습기 차고 꼭 그리고 우산 놓고 내리는 거 아시죠?
0: 아, 그냥 뭐 국룰이에요,
1: 국룰.
0: 네.
1: 맞아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뭐 식당 가서 놓고 와도 그냥 이제 밖에 비 오는데 그걸 왜 안 챙겨가는지 모르겠어요.
0: 우리 그 여자니까 우리 비니 씨는 학생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 네. 아 그러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때
1: 네.
0: 비 오고 그러면 장화 신고 우비 입고 그랬었나요?
1: 그렇죠. 근데 우비 저는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우비를 입어도 그냥 왠지 다 비를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우산 쓰는 걸 좋아했는데 장화는 신었죠.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네, 장화 신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0: 저는 생각보다 비가 오면 굉장히 맞는 편이었어요. 일부러.
1: 어릴 때도요?
0: 네, 홀딱 젖을 정도로
1: 네.
0: 중학교 때도 그랬고
1: 네.
0: 그 비 맞으면 묘하게 기분이
1: 있어요.
0: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를 이렇게 맞으면서 영화 촬영하는 것처럼 하늘도 쳐다보고 어? 그러면 이제 눈으로 막 이렇게 물이 튀고
1: 네.
0: 그런 걸 굉장히 그래가지고 완전히 쫄딱 젖는 거죠.
1: 비 맞으면은 머리에 이 생긴다 그랬어요.
0: 아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1: 네.
0: 저는 비가 오면 굉장히 비를 맞고 돌아다니고
1: 겉멋이 많으셨던 거 아니에요?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장마철이 되면
1: 네.
0: 이렇게 있다가 집에 있다 나가면 또 동네 친구 중에 비를 좋아하는 친구가 한둘은 있었어요.
1: 아~
0: 그래서 모여가지고
1: 끼리끼리
0: 쫙 그냥 뭐 아무것도 하는 게 그냥 걸어가면서
1: 몇 학년 때요? 몇 살 때요?
0: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1: 초등학생 때. 자리가 뭘 한다고
0: 그러니까 그리고
1: 네.
0: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배수가 안 돼서 고이잖아요.
1: 첨방첨방
0: 그런 데를 일부러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철렁철렁 들어가고
1: 그거는 좀 귀엽네요.
0: 그랬던
1: 네.
0: 기억이 나요.
1: 하여튼 그래서 장마가 진짜 힘들죠 좀.
0: 근데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1: 네.
0: 한국을 가니까 장마 때 가니까 정말
1: 너무 싫어요.
0: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1: 맞아요.
0: 숨을
1: 훅훅거려가지고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래도 밤 되면 조금 시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어쨌든 이 LA 날씨가 점점 조금 습해지고 좀
0: LA가 이렇게 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 그리고 이렇게 여름에 비 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0: 거의 뭐 겨울에 많이 오고
1: 겨울에 그러니까 우기철에만 오기는 하는데
0: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12-13년 전쯤에 LA에 하늘이 구멍 날 정도로 비가 한 1-2주 계속 왔던 적이 한번 있어요.
1: 그거
0: 정말 하늘에 구멍이 네. 날 정도로.
1: 한 4년 전쯤 그때도 비 많이 왔죠.
0: 그러니까
1: 네.
0: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 카오시 하시는 분들은 비가 오면 굉장히 좀 슬프죠.
1: 네.
0: 그러니까 무조건 문을
1: 네.
0: 닫게 되죠.
1: 네.
0: 덕분에 쉬긴 하는데 사실 그 한국에도 그 홍수라는 것이
1: 네.
0: 많이
1: 네.
0: 나긴 나잖아요.
1: 네.
0: 근데 좀 스케일이 다른지 지금 뭐 여긴 괜찮지만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가끔 방송한 뉴스를 보면 하와이 쪽에가 거의 무너질 정도로 막 비가 오고 중부 쪽에는 떠내려갈 정도로 비가 오고 그러는데
1: 네.
0: 그래도 저희는 뭐 그런 거는 뭐 그래도
1: 너무
0: 겪지
1: 신기한
0: 않고
1: 게 이렇게 비가 좀 이렇게 고이고 막 웅덩이처럼 뭐 그러고 있어 또 그 다음 날 되면 또 물이 싹 잘
0: 그러니까
1: 빠져 있잖아요.
0: 배수가 잘 되는 네.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한국에도 특히나 그 강원도 쪽인데 저희 그 할머니의 고향이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인데
1: 네.
0: 거기도 그 댐이 있는데 그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은 이제 못 들어가요. 길이 막
1: 위험하고
0: 위험하고 그래서
1: 네.
0: 다리가 차고 그래서
1: 네.
0: 그렇게 못 갔던 기억도 나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함께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 특히 서울 말고 지방 쪽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홍수라는 거에
1: 그쵸.
0: 굉장히 좀
1: 네.
0: 많이 피해도 입으시고 특히 그 시골 가면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 물에 잠겨가지고 그냥 사실 가을에 추수해야 되는데 네. 망치고 이랬던 추억들이
1: 나는 것
0: 같아요.
1: 이렇게 장마가 끝나고 이제 그러면 거의 추수철이 조금 돼 있던 거죠.
0: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좋은 그나마 난 게 장마가 끝나면 그래도 바로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마 끝자락에 딱 끝나고 휴가를 가니까
1: 네.
0: 그 뭐 그나마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그 1년에 한 번은 겨울 휴가보다 여름 휴가가 훨씬
1: 더 많이 가죠.
0: 많이 즐기는 것
1: 네,
0: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비에 대한 얘기는 생각보다 물론 겨울엔 눈이 오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항상 여름만 되면 거기다 이제 태풍이 또 몰려오니까 그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1: 태풍 그 이름도 항상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태풍이 또 여자 이름이더라고요.
1: 그렇게 아, 그 봤는데 잊어버렸어요. 무슨
0: 저도 잊어버렸는데
1: 예, 뭐, 뜻이 있던데요.
0: 뭐 잘은 모르겠는데
1: 네.
0: 산불 같은 경우는
1: 네.
0: 뭐 먼저 발견한 사람 이름을 뭐
1: 아~
0: 진다는 그래서 무슨 파이어 이런 것도 있고 뭔가 그런 유래가 있을 거예요.
1: 맞아요. 태풍 그 여자 이름
0: 자세히는
1: 네네네.
0: 모르겠지만
1: 그런 유래가 있긴 아 그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뭐 그런 계기라든가 네,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0: 이렇게 해요.
1: 네.
0: 자 근데 잠깐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
1: 네.
0: 보면
1: 네.
0: 고등학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중학교는 국민학교에서 바로 졸업하자마자 남자들 같은 경우에 문화적인 충격이 가장 오는 게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1: 네.
0: 머리를 좀 뭐 우리 말로는 빡빡 깎는다고
1: 까까머리.
0: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빡빡 깎는 머리가 있고
1: 네.
0: 이부가리가 있고 삼부가리가 있어. 이부가리가 뭐냐면 그 이렇게
1: 네.
0: 바리깡이라고
1: 네,
0: 해요.
1: 네, 네.
0: 거기에 이제 카터를 이부로 하면 앞에 조금 남기는 거고 그러니까
1: 네.
0: 스포츠 머리라고 그러죠.
1: 네.
0: 앞에가 좀 남는 거. 또 어떤 학교들은 그냥 삭발을 해야 되고 중같이 그래야 되는 적도 있고
1: 왜 남자 남학생들은 그렇게 머리를 빡빡 밀었을까요?
0: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게 일본 옛날 제식주의에서
1: 아~
0: 전통으로 내려와서
1: 네.
0: 사실 저희가 그 겨울에는 동복으로 까만 옷을 입잖아요
1: 네.
0: 컬러 넣고
1: 네.
0: 그랬던 게 아마 일본 제식주의에서 온 그런 문화라고 그래서
1: 네.
0: 저 때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한 달만 지나면 머리를 기르게 해요.
1: 이제 졸업하니까. 네네.
0: 그래서 그게 네. 무슨 큰 끝발인 줄 알았고.
1: 그 대단한 끝발.
0: 대단했던 거고.
1: 저 머리 길러도 되는데.
0: 네. 그래서 그런 걸 알았지만 그 머리 깎는 것이 그러니까 군대 가는 거 하고 중학교 가는 거 하고
1: 네.
0: 고등학교 가는 거 하고.
1: 네. 그런 군대 갈 때는 왜 이렇게 머리를 빡빡 밀게 하죠?
0: 아마 훈련하는데 지장이 돼서 그럴 거예요.
1: 그러면 군대 가 있는 동안 머리가 자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은 군대에서 그냥 머리 또 깎아요?
0: 군대에서 이발소에서 군대에서도 네. 기계로 이제 깎는 거죠.
1: 네.
0: 바리깡이란 기계로. 근데 요새는 뭐 이렇게 전기로 돼서 이렇게 막
1: 그러면 이제,
0: 나오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네. 착착착하는 바리깡이란 기계로
1: 네.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머리가 좀 자랐어요.
0: 네네.
1: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이발소를 가는 거예요?
0: 잘라야 돼요. 아니면 학교에서
1: 네.
0: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밀어요. 한쪽만 흉하게.
1: 진짜 나빠.
0: 혹시 머리 얘기 나왔으니까 장발단속 시대 기억 못하시죠?
1: 장발단속이라니요? 저는 두발 자유로워 시대예요.
0: 저 어렸을 때는
1: 네.
0: 제가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은 장발 단속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다가
1: 통금 있고 그럴 때 아니에요?
0: 제가 통금도 네. 물론 있었고
1: 네.
0: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장발 단속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귀를 덮으면 안 돼요.
1: 네.
0: 머리가
1: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요.
0: 그래서 네. 넘기는 게 아니라 귀만 파는 거야. 좀 길더라도
1: 네네.
0: 그 여자들 미니스커트 무릎에서 뭐 얼마
1: 뭐
0: 이상
1: 네. 네.
0: 그래서 장발을 걸려가면
1: 네.
0: 그 긴 머리를 가운데를 고속도로를 내요.
1: 진짜 야비하다.
0: 그러니까
1: 네.
0: 그러니까 아예 장발에 걸리면 빡빡 깎으란 얘기야. 젊은이들한테는 그게 가장 좀 곤욕스럽고 힘든 그런 시절이었던 거고.
1: 수치스럽고.
0: 거로.
1: 아니 근데 나라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머리 기르지 말지.
0: 그러니까 뭐 길지 말라면 길지 말아야지.
1: 네.
0: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1: 네.
0: 당시만 해도 이제 모든 게 그 퇴폐풍조라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니스커트는 그 원조가 이제 윤복희 씨가
1: 네.
0: 제가 초등학교 때
1: 네.
0: 저희 집을 미국에서 있다가 귀국하면서 처음으로 저희 집을 와요. 전 깜짝 놀랐어요.
1: 네.
0: 그 당시에 미니스커트에
1: 네.
0: 박스라는 밍크코트 있어요.
1: 네,
0: 그
1: 네.
0: 여자들이 입는 거.
1: 네.
0: 박스 모자까지 쓰고
1: 네.
0: 초미니를 입고 오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야, 사람이 저런 수도 있구나. 에. 그게 바로 윤복희 씨였더라고.
1: 우리 장마 얘기하다가 왜 미니스커트까지 갔죠?
0: 뭐 꾸불꾸불 돌아돌아 우산 가다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만담하는 거지.
1: 아니
0: 뭐.
1: 그러니까 왜 그래 여기까지 왔나 지금 생각해 보느라고요. 무슨 얘기하다가 왔죠?
0: 우산 얘기하다가 돌아돌아 왔는데 네. 옛날에 보면 네. 장소팔과 고춘자란 사람이
1: 만담?
0: 있었어요. 만담.
1: 네.
0: 우리도 만담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제만 정해놨지 네. 뭐든지 재밌는 거.
1: 주제 정해놓고 초반에만 자꾸 하는 척하고.
0: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니스커트를 아, 그렇게 유행해서 그 당시만 해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라고 네. 콘서트홀이 네. 옛날에는 시민회관이라는 그런 그 공연장이었었어요.
1: 네, 네, 네.
0: 거기서 옛날에는 콘서트란 말이 없고
1: 네.
0: 옛날에는 리사이틀이라고 그랬어요.
1: 네. 네.
0: 그래서 네. 그 윤복희 씨 리사이틀 하면서 네. 미니스커트를 입고
1: 네.
0: 하얀 부스를 신으면서 우리나라에 미니스커트를 퍼뜨렸죠.
1: 아 그냥 너무 여러분 죄송해요. 너무 웃겨가지고.
0: 뭐 이렇게 웃겼어요 오늘은.
1: 아 진짜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군대 얘기하고.
0: 그냥 제가 그렇잖아요.
1: 두발 자유라 얘기하고.
0: 만담 얘기하고 아, 하다 보면
1: 재밌어요.
0: 아니 왜냐하면 이제. 어떤 주제를 갖고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1: 네.
0: 뭐 하나 얘기를 하면 거기에 연관해서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1: 아이고 진짜 재밌네요.
0: 그랬던
1: 네 어디로 갈까요 이제?
0: 어쨌든 뭐 비혼 얘기를
1: 다시 주제로 억지로 이제 아, 네
0: 그래도,
1: 보기는 합니다.
0: 근데 미국에서는 네. 사실 비도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동차에 항상 우산 정도는 하나 구비해서 다니니까.
1: 네.
0: 그리고
1: 차에
0: 사실
1: 넣어놓죠.
0: 미국은 걸어 다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1: 그리고 이제 차 타고 가도 그 지하로만 다니는 거죠.
0: 그리고 뭐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1: 네, 맞아요.
0: 사실 비를 특별히 맞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비 소식을 우리 LA 주민분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가 온다면,
0: 아,
1: 네, 비 온다고 그러면 약간 설레고 조금 기다리고, 그리고 그 비 온 뒤에 그 비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0: 아니, 그리고 비 온다면은 네. 항상 공기가 맑아요. 왜냐하면
1: 맞아요.
0: LA가 이 먼지가
1: 스모그가 있는데
0: 때문에.
1: 네, 그것도 딱 없고 진짜 그 대신 차는 조금 더러워지게 비가 왔어요.
0: 뭐 그러니까요.
1: 스팟이 얼룩덜룩하게.
0: 항상 얼룩하죠. 뭐.
1: 아주 그냥 깨끗하게 쫙 오면 좋았을 텐데.
0: 그래야 뭐 카워시도 좀 되고 인생의 조화가 비즈니스의 조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1: 암요.
0: 상부상조. 이제 또 카워시 얘기를 갔습니다.
1: 그래서 이 고니빈이 유쾌한 라디오 진짜
0: 네.
1: 유쾌해요.
0: 네.
1: 주제 하나 딱 정해놓고 거기서만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얘기가 막히죠.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우리 너무 전국 팔도를 도네요.
0: 이거는 참고로
1: 네.
0: 뭐 타방송 얘기는 안 하지만 모든 방송들이 이렇게 남녀가 진행하는 프로도 있고 코너도 많이 있어요.
1: 네, 그렇죠.
0: 근데
1: 네.
0: 딱 주제 하나 가지고 그것만
1: 파고들면
0: 근데 그거보다
1: 자유로운 토크 우리 고니빈이가 유일한 것 같아요.
0: 저는 인앤아웃 햄버거를 제일 좋아하는데 인앤아웃이잖아 저희는.
1: 네.
0: 아니 뭔 얘기인들을 못 하겠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훨씬 듣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0: 네,
1: 아니 그리고
0: 그러니까.
1: 기대하실 것 같아요. 얘네가 이제 어디로 또 튈까.
0: 그러니까 우리 통계님이 한국에서
1: 네.
0: 대구에서 두발 자유화가 되기 전에 두발 단속에 걸려서 백구로 밀고. 그러니까 백구로 민다는 건
1: 빡빡
0: 빡 하얗게 빡빡하고 백구하고 달라요.
1: 이제 눈만 봐도 웃겨요.
0: 빡빡 미는 거는
1: 네.
0: 기계로 미는 거고
1: 네.
0: 백구는
1: 네.
0: 스님용 머리.
1: 아~
0: 반짝반짝하게 그
1: 근데
0: 머리를.
1: 지금 똥개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0: 네. 백구로 밀고 오니 반항하냐면서
1: 부모님한테 혼나.
0: 학교에 빡빡은 괜찮은데
1: 네네네.
0: 백구는 안 돼요.
1: 아, 그건 선생님 입장에서 진짜
0: 네, 그러니까
1: 제가 반항하나
0: 거죠.
1: 그렇게 보일 수 있겠어요.
0: 백구는요
1: 네.
0: 면도날로 머리를 싹싹 밀어서 머리가 반짝반짝 스님들 머리를 보고 백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을 비하하는 건
1: 네,
0: 아니에요.
1: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네, 묘사를
0: 그게
1: 하자면
0: 이제 우리 통계님이
1: 네. 통계님 어쩌다가
0: 두발 단속에 걸려서 시젯말로 뚜껑이 열려 있어서 백구로 밀고 왔다가 혼났다고.
1: 진짜 왜 그러셨어요, 진짜. 네,
0: 근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1: 네.
0: 우리가 이제 옛날 그 화가 난다 그러면 옛날에
1: 네.
0: 이제 너 화내냐가 아니고 너 꼬장 부리냐 이제 네, 그런 단어잖아요.
1: 그러니까 네, 네. 네,
0: 뚜껑이 열려서 꼬장 부리신 거니까 잘하셨습니다, 통계님.
1: 그리고 남자분들의 네. 그 유일한 반항, 나 지금 반항할 거야 이게 그렇죠. 그 머리 빡빡 미는 거 그런 건가 봐요.
0: 근데 미국에 보면은 생각보다
1: 네.
0: 뭐 유전인자 때문에 머리가 조금 일찍 빠지시는 그 미국 사람들 보면
1: 아예 그냥 밀잖아요.
0: 백구가 많잖아요.
1: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0: 그러니까 빡빡은 머리가 남아 있는 거고 이렇게 네. 면도로 미니까
1: 네.
0: 오히려 더 뭐 보기가 낫지
1: 굉장히
0: 않나.
1: 굉장히 예. 자연스럽고 네. 나름 되게 잘 어울리시고
0: 나쁘지 않나 싶어요. 네. 특히 연예인들은 거기다 까만 안경 하나 쓰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1: 잠깐 상상해봤어요. 우리 고니님 빡빡 밀면
0: 저도 뭐
1: 어떠실까?
0: 에, 글쎄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는 거꾸로
1: 네.
0: 머리를 한번 길러서 한번
1: 근데 장발에 어울리실 것 같아요.
0: 꽁지를 한번 해볼까?
1: 네. 약간 그렇게 꽁지 머리 조금 하시는 것도
0: 네, 일종의 패션 버킷리스트 네. 중에 하나인데
1: 네, 네.
0: 꽁지 머리에 귀걸이 하나 얹어볼까?
1: 한번 해보시죠. 네. 에,
0: 가기 전에
1: 네.
0: 70이 되기 전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1: 올겨울에 뭐 지금부터 계속 길르시면은 네. 올겨울에 가죽 점퍼 좀 입으시고
0: 네네.
1: 네 웨스턴 부츠 좀 신으시고 네, 네.
0: 그리고 저는 해보고 싶은 게 머리 그렇게 길르고
1: 네
0: 멋지게 개량 한복을 하나
1: 엄마야.
0: 만들어서
1: 네.
0: 그걸 입고 할리우드를 한번 걸어볼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니 개량 한복 중에 좀 멋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1: 아니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따로 오면은 굉장히 멋지잖아요. 개량 한복 네. 진짜 멋있죠.
0: 그러니까요.
1: 그 개량 한복 자체로 굉장히 멋있어요.
0: 네.
1: 그리고 머리 길러서 그 장발로 네. 굉장히 멋있어요.
0: 네.
1: 근데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놓으면은 네. 어울릴까요?
0: 글쎄,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도 생기고 그런
1: 해보고
0: 같아요.
1: 싶은 거 다 해봐야죠. 네. 그게 뭐라고?
0: 네, 그러니까.
1: 네.
0: 사실은 저도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해서 반지도 이렇게도 껴보고 반지도 해보고
1: 네.
0: 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1: 뭐 어때요?
0: 그래야 여한이 없을 것
1: 뭐래?
0: 같아서. 여한이
1: 네.
0: 없을 것 같아서.
1: 뭐 그런다고 뭐 경찰에서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벌금 네. 내는 것도 아닌데
0: 네.
1: 해봐야죠.
0: 그래서 한번 해보고 네. 싶어요.
1: 눈빛이 너무 지금 진지하시네요.
0: 아, 진지해요. 네. 혹시 우리 비니 씨는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1: 저는 지금 딱히 그렇게 막 생각나는 거는 없어요.
0: 그랬구나.
1: 네, 그래도 저도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쨌든 꼭 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이왕이면 해보는 게 나은 것
1: 네,
0: 같아요.
1: 네.
0: 안 하는 것보다는.
1: 그렇게 딱 하고 나면은 그냥 뭐 별거 아니야.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뭐 그랬었나 그럴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꼭 해내는 것 같아요.
0: 근데 뭐 이제 마무리한 입장에서 제가 미국에 오면 가장 이제 음악을 틀면서 생각나는 추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1: 네.
0: 미국에서보다는 한국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훨씬 더
1: 많죠.
0: 많다는 거.
1: 맞아요.
0: 그게 가장 그리움이 남고
1: 아쉽고.
0: 그러니까 물론 나이도 있지만 나이를 떠나서
1: 네.
0: 여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1: 제한적이죠.
0: 너무 많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종류잖아. 종류가 좀 다르잖아.
1: 네.
0: 한국에서는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일단 뭐 한국은 편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만나서 밥을 먹든 뭘 하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1: 네.
0: 여기서도 물론 뭐 우리 비니 씨도 그랬지만
1: 조금 다르죠.
0: 오래 사귄 사람이 있지만 친구같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1: 맞아요.
0: 이제 뭐
1: 어떤 느낌인지
0: 어떤 부분적인 게 있고 그래서 항상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그 식구들 교민들이 그리움이라는 것이 생기고
1: 그런 것 같아요. 이민자들은 네, 어쩔 네. 수 없이
0: 예.
1: 그런 게 가슴 한 켠에 다 그런 것들은 다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0: 그게 내 나라가 아니니까 뭐 어떤 때는 시민권도 받았고 세월도 몇십 년 살았더라도
1: 그래도
0: 항상 좀 어디에 이렇게 딱 안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1: 네.
0: 약간은 있는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올해 12월까지 머리는 꼭 길러보십시오.
0: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1: 제가 예쁜 머리핀을 좀 준비를 해드릴게요.
0: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리 한번 근데
1: 네,
0: 그거
1: 네.
0: 기르려면 한 7, 8개월 길러야 돼요.
1: 아, 그 기르는 데까지 한번 길러보세요.
0: 왜냐하면 그 기르려면
1: 네.
0: 옆에 머리를 길러야 이게 옆으로 돌려서 따질 수가 있어요.
1: 그 와일드싱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오정세 씨가 나오시잖아요.
0: 네네네.
1: 네가 좋아라는 그 노래
0: 네,
1: 부르면서
0: 네가 좋아. 네.
1: 그 12월에 그 길이까지는 될 것 같아요.
0: 어쨌든 열심히
1: 네.
0: 해보겠습니다.
1: 네. 화이팅.
0: 어쨌든 오늘도 돌아서
1: 네.
0: 돌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1: 너무 유쾌하고 재밌었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0: 예.
1: 네.
0: 자, 좋은 오후 보내시고
1: 네,
0: 오늘도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금요일에 뵐게요.
0: 네.
2: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잔 미옥입니다. 아유,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아유, 더워라 진짜.

0: 배우고 또 상대방의 생각과 맞바꾸며 새로운 영감을 얻는 날입니다. 꼭 1대1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가볍게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1: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 우리 있잖아. 어우, 전기세도 너무 나가는데 더운 날은 한 곳에 모여서 에어컨을 그쪽만 몰아서 트는 거야. 맥박이나 옆구리가 아니지 겨드랑이 요런 곳에다가 아주 차가운 것을 대면 우리 몸이 아주 그냥 체온이 뚝 떨어진대.
0: 이런 아이디어를 나눠보시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는 막혔던 문제도 함께 얘기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시원한 해답이 나오곤 하죠. 오늘 여러분도 머릿속에 담가만 놨던 아이디어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새로운 기회와 멋진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래도 최고 기온
1: 어제는요 106도를 찍었죠. 한인타운
0: 원래 102도 정도였는데 더 올라갔어요. 오늘은 최고 96도까지 올라갑니다.
1: 그래도 어제보다는요 많이 떨어졌어요.
0: 이제는 이 고비만 넘기면 살겠다. 더위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더위
1: 더워도 좋아
0: 오늘이 좋아.
1: 더위에게 아양 좀 떨라고 더위 찬양가.

더워도 좋아. 오늘이 좋아. 아우, 정말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전에 에어컨도 없을 때 정말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 맥박이 뛰는 곳이 바로 쿨링 포인트라고 그래요. 손목, 목덜미, 겨드랑이, 무릎 뒤쪽, 이 피부 얇은 곳에 차가운 물병이나 아이스팩을 한번 대보세요. 이 부위에는 바로 큰 혈관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곳을 빠르게 식혀주면 온몸의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향긋하고 시원한 허브, 민트라든가 페퍼민 이런 티백을 띄워서 수시로 마셔주고요. 이 민트에 들어있는 멘톨 성분이 체내 수분을 보충해줄 뿐 아니라 뇌에 시원하다는 신호를 보내준대요. 민트가 향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실제 뇌에 시원하다 이러면서 체감 온도를 뚝 떨어뜨려준다고 합니다. 창가나 베란다 쪽에 식물을 두거나 잎이 넓은 화분을 놓아보세요. 식물이 스스로 열을 식히기 위해 증산작용, 수분을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 그 증산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제도 그렇고요. 불을 쓰지 마시고 가스불 키면 진짜 집안의 온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샐러드, 간단한 냉국, 오트밀 요리, 그리고 두부 있잖아요. 생두부 요리, 양념간장 촉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거기에다가 낫또 같은 거, 냉동실에 얼려놓은 거 한두 개쯤 있으시죠? 그렇게 같이 해서 먹으면 영양도 만점이겠습니다.

0: 입니다. 아니면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 활용을 해서 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가스불 노노노. 그리고 샤워하는 거 너무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요 일시적으로는 시원하지만 체온을 올리려는 신체 반응 때문에 금방 더위를 느낀다고 그래요. 미지근한 물로 씻거나 잠시 찬물에 발만 담그는 족욕이 좋다고 합니다. 발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전신에 주는 그런 열을 빠르게 식혀줘서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저는 원래 잠은 진짜 한 번도 안 깨요. 근데 간밤에는 어우 이 더위가 왜냐면 하루 종일 또 틀고 있을 수 없어서 에어컨을 이게 시끄러워요. 옛날 에어컨이라. 그래서 아우 우리 그 털 있는 여러분 애완견 애완묘도 축 쳐져 있죠. 아유 니들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캐비넷 토요일이 좋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벌써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10시가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LA 햇살이 아직 따사롭습니다. 와, 방송을 시작한 게 벌써 1월달인 것 같은데 9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벌써 9월인데 날씨는 아직 여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미리 가보는 가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래도 좋은 건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지고 하늘이 조금 높아지고 바람에서 살짝 다른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찾아옵니다. 아, 가을이 오나 보다. 가을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단풍, 낙엽, 커피, 독서, 여행, 아니면 우리가 기억했던 옛날 사람일 수도 있죠. 여름에는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가을바람만 불면 갑자기 아,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라고 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지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가을을 기다리는 음악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발라드, 추억의 노래, 그리고 조금 신나는 노래까지 오늘 1시간 동안 마음속에 작은 가을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곡, 어떤 가을 노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9월 12일 케빈의 토요일 조화 1부 첫 곡 이문세 가을이 오면 들려드렸습니다. 아 역시 이 노래를 들으니까요 가을이 실제 지금 우리 곁에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먼저 가을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봄은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들고요 여름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느낌이라면 가을은 잠깐 여유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올해 나는 어떻게 살았지? 혹시 내가 놓친 건 뭐가 있나? 앞으로 그럼 연말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들이 하나둘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요 왠지 옛날 사진도 한번 찾아보게 되고 옛날 노래도 들어보게 되고 또 옛날 친구들에게 연락도 한번 해보고 싶어질 때가 있네요. 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첩을 딱 열었다가 와 그때 내가 이렇게 젊었어? 라고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 볼 때가 있죠. 와 그때 내 피부가 저랬구나. 그때 내 머리카락이 저렇게 많았는데 라고 하며 현재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춰볼 때가 있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나고요 지금의 나도 나입니다. 조금 늙었으면 어때요? 대신 경험이 늘었고 사람 보는 눈도 더 좋아졌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가을에는 나이 먹는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올해도 잘 보내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응원을 한번 보내시면 어떨까요? 자,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김동률이 부릅니다. 가을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동률님의 정말 멋진 노래 출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 케어, 젠 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 자동차가 후원합니다.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세맨 요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좀 전에 들려드린 곡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아, 댓글을 보니까 여전히 와 우리 비비안님 또 TK4EVER님 출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출근 잘했습니다. 우리 비비안님께서 주말 아침 최행복 처방전이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TK4EVER님께서 너무 더웠지만 잘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덕분에 저도 잘 살아있습니다. 와, 왜 이렇게 더운 거죠? 이제는 캘리포니아가 와 거의 그 애리조나 같은 사막 기후를 느끼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짜 더위 이겨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커피 같아요. 여름에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다가 가을만 되면 갑자기 뜨거운 커피가 생각이 납니다. 이유는 간단하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손이 시려서가 아니고요. 바로 분위기 때문이죠. 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창밖에는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또 잔잔한 음악도 흐르고 그러면 괜히 아이스 커피보다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커피가 내 인생에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르죠. 이렇게 우아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커피 마시면서 오늘 또 해야 될 일은 뭔지, 저녁에 누구와 약속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하는지 사실은 좀 괴리감이 있을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들은요, 가을에 어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아메리카노신가요? 아니면 라떼신가요? 카푸치노신가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특별한 다른 커피가 있으신가요? 저는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딱 올려놓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라고 말 한마디 나누면서 소소한 우리 그 살아온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 가을에 좀 더 따뜻한 추억거리가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단발머리.

지금 들려드린 곡, 와, 추억의 노래인데요. 지금 들어도 그 EDM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조용필님의 단발머리였습니다. 우리 오라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역시 출석들을 잘 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케빈의 토요일의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LA 코리아톤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감 안경 과망과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VA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투만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본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학창시절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전에 교복 입고 학교 가던 시절도 있었고요. 은행잎이 이렇게 소복하게 떨어진 운동장을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매점에서 먹었던 간식도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고 막 놀러가던 그런 추억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했던 하루가 나중에 그렇게 그리운 추억이 될 줄은 말이죠. 특히 저희처럼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한국의 추억이나 또 한국의 가을이 더 그리울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한국에 가면 이 시간쯤 되면 길가에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는 은행나무가 있고 산에는 단풍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침에는 시원하지만 차가운 공기도 느껴지고 하지만 LA는 9월이지만 아직도 덥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우리는 가을을 먼저 불러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소중했던 가을 장면을 한번 꺼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제목은 소녀시대.

지금 들려드린 곡 이승철의 소녀시대였습니다. 제가 늘 노래 끝날 때 가수 이름과 제목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가끔은 이 노래를 알 것 같은데 제목은 잘 모르겠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꼭 가수 이름과 제목을 알려드리니까 정말 내가 생각했던 좋은 노래가 나오면 이렇게 메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소녀시대를 들었으니까요.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은 가을은 어떤 시대, 어떤 계절로 느껴지십니까? 1번, 사랑의 계절이신가요? 2번, 여행의 계절이신가요? 3번, 독서의 계절이십니까? 아니면 4번, 식욕의 계절이십니까? 아니면 5번, 그냥 잠이 잘 오는 계절이신가요? 아, 저는 갑자기 4번, 5번이 엄청나게 공감이 됩니다. 아, 여름에는 더워서 진짜 식욕도 떨어지고요. 잠도 잘 안 오는데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면 갑자기 이불 속이 천국이 되죠. 아, 진짜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날 5분만 더 하다가 1시간씩 자도 포근한 마음속이 그냥 가시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좀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약간 이불 속이 그리운, 이불 속이 행복한 그런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가을이 되면 식욕이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선선해서 그런지 뭐든 먹으면 맛이 있고요. 뭐든 그냥 입맛에 당길 때가 있습니다. 또 근데 문제가 있죠. 또 겨울이 되면 또 추워서 먹는 거야 하고 변명을 대기도 하죠. 결국은 1년 내내 잘 먹는 겁니다. 자, 오늘 토요일 아침 이렇게 우리 애청자분들과 가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조금 마음이 약간 멜랑콜리해지면서 약간 차분해지기도 하고 뭔가 모르는 다른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문득 운전을 하다가 저녁에 찬바람을 느낄 때쯤이면 아, 가을이 오고 있네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가을을 준비하는 9월, 조금 천천히 지나온 1월부터 8월까지를 한번 잘 뒤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창밖을 한번 다시 보시고요. 커피 한잔 올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시고 또 이 시간이 끝나면 가족에게 안부도 한번 물어보시고 이 정도만 하셔도요, 정말 내가 원하는 토요일 오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 되면 생각나는 노래 하나 선곡해 보았습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지금 들려드린 곡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0: 자,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비비아님, 로라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노래를 살짝 너무 좋아서 따라 불러봤습니다. 다 따라 부르면 너무 좀 티가 나가지고요. 조금 따라 불렀는데 아이고, 이 칭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은 진짜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막 뭘 틀리고 잘 못 불러도 다 잘했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을하면 여행을 빼놓을 수가 없죠. 9월, 10월 때가 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산으로 가도 좋고요, 바다로 가도 좋고요, 그냥 차를 타고 어디론지 가보고 싶을 때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목적지가 없이요, 차 안에서 좋아하는 노래와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어디든지 가보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여행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하지만 절대 여행하시면서 또 운전하시면서 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운전하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경치 좋다 하면서 그냥 핸드폰을 팍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는 순간 진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사진 찍는 건 같이 가시는 우리 여행을 같이 가주는 가족이나 뭐 지인이나 이런 분들께 부탁을 하시고, 운전하시는 분은 그냥 운전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은 안전한 게 최선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요, 어디 멀리 뭐 거창한 여행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라도 무작정 한두 시간이라도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진짜 이런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내가 쉬고 자는 날, 일상에서 빠져나와서 나만을 위한 또 힐링을 위한 그런 짤막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가을 노래가 준비되어 있을지 다음 곡 기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옛날 오빠를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신승훈이 부릅니다. 제목은 가을빛 추억.

지금 들려드린 곡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이었습니다. 와, 제가 이 노래는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시니까 다음에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새롭게 박지혜님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한국에 계시나 봐요. 지금 새벽 2시, 아마 지금 3시로 넘어가고 있는데 새벽에 일을 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들어와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로라님, 아우, 지금 오빵 보내주셨는데 빵이 다섯 개가 오빵인가요? 아, 제가 한번 농담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 비비아님, 로라님, 아, 우리 지혜님, 아, 너무너무 이 채팅이 아주아주 새롭고 이렇게 힘을 주시는 메시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을은요, 사랑 이야기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름과는 좀 다른데 가을하고는 사랑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계절은 사람을 좀 감성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오래된 사랑과 사람은요, 가을이 되면 더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했던 노래, 함께 갔던 장소, 처음 만났던 카페, 뭐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여러 가지 그 기억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추억은 추억으로 볼 때가 아름다울 때가 있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이 그리운 걸까? 아니면 그때 내가 그리운 걸까? 아마 많은 경우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요,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 젊었던 나, 그때 설렘, 아니면 그때 순수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 되면 떠오르는 노래가 또 하나 있어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시를 위한 시.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와, 댓글에 우리 비비아님께서 우리 지혜님께 꼭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지혜님께서 한국은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또 처음 왔는데 격한 환영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우리 비비아님께서 저보다 더이 댓글에서는 멋진 DJ 같으십니다.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아주 따뜻한 댓글의 메시지 다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그 음악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비비아님, 로라님, 우리 지혜님, 또좀 전에 들어왔던 우리 TK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조건 앞으로만 달려가야 했었죠. 성공해야 했고, 돈도 벌어야 했고, 집도 사야 했고, 아이들도 키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내 인생도 가을 막바지에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을이 꼭 이렇게 인생의 막바지나 인생의 어느 선을 넘는 그런 계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을은요, 오히려 열매를 맺는 계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젊었을 때 흘렸던 땀, 가족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 힘든 시간을 견뎌낸 경험들이 드디어 조금씩 열매를 맺어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이 가을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인생에서 말이죠. 그래서 저와 비슷한 이런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애청자분들, 절대로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되고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셔도 되고, 새로운 꿈을 꾸셔도 됩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계절이 없으니까 말이죠.
1: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0: 또 하나의 가을 노래 소환해 보겠습니다. 양희인이 부릅니다. 가을 아침.

0: 지금 들려드린 곡 양희은의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9월의 두 번째 토요일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우리 애청자분들 인생에도 아름다운 가을이 오래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A 시간 10시 54분 31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특별한 게스트 우리 크리스티님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면서 잠시 뒤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TK 포레버님께서 신청하신 노래는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1: 그땐 아주 오랜 옛날이었지.
0: 케빈의 토요일조화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이적이 부릅니다.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2: 오 진짜 통 크네요
1: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0: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 1+1에 드립니다.
1: 단체 주문도 되나요?
0: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3.
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뜨거웠던 여름도 조금씩 지나가고 아침 공기에서 가을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왠지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게 되죠. 올해도 벌써 이렇게 됐네. 나는 그동안 뭘 했지? 라고요. 오늘은 우리 애청자분들과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적 있으십니까?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냉장고를 열었지? 셀폰을 들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했더라? 차를 세워놓고 돌아왔는데 내 차는 어디 있었지? 라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건요. 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전주만 들어도 노래 제목이 딱 나오는데 좀 전에 만났던 사람 이름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건망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1부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2부에서 특별한 게스트 우리 크리스티님과 함께 건망증에 대한 주제로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여러 우픈 에피소드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TK4M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들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게스트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무진이 부릅니다. 가을 타나봐.

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새 매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케빈의 토요 초대석. 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크리스티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은 너무 더웠는데 예,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0: 네네. 어떻게 더위를 잘 이겨내셨습니까?
1: 저는 주로 인도에 있기 때문에 예, 별 걱정은 없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띄엄띄엄 이제 볼일 보러 나가거나 이러면 너무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0: 네. 오늘 주제가 건망증이잖아요.
1: 네네.
0: 우리 사전에 우리 전화를 했는데.
1: 네네.
0: 건망증에 자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1: 자신 없습니다.
0: 자, 오늘 건망증 특집입니다. 특집.
1: 네.
0: 자, 우리 혹시 이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방금 전까지 뭘 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네. 안 나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1: 네네.
0: 근데 또 원래 자리에 가서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1: 네, 잠깐만요. 그동안의 건망증이 아니라 이게 여행인 것 같은데 목적지를 잃어버린 여행으로 이제 한번 가보실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지 여행도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한번 그래서 건망증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1: 네네.
0: 자, 우리 냉장고를 다 열었어요. 그지? 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1: 네네.
0: 근데 진짜 내가 왜 열었지 하고 생각날 때 있으십니까?
1: 네, 그러니까요. 저도 냉장고 앞에서 다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내가 왜 냉장고를 열었지? 예, 네, 그럴 때가 진짜, 있습니다.
0: 사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건망증.
1: 네.
0: 야, 오늘만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1: 네.
0: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1: 네,
0: 모든
1: 맞습니다.
0: 사람들이 이런 건망증을 갖고 있으시니까 우리 웃으면서
1: 네네.
0: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자, 먼저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순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1: 네. 건망증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래서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안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얼굴은 너무 잘 아는데 이름만 안 기억이 날 때.
0: 진짜 네. 미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니, 진짜 이렇게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1: 네네.
0: 아, 여기까지는 잘 넘어갈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상대방 이름을 딱 불러야 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결국 이름 대신 그 네네. 관계를 부릅니다. 언니, 형, 사장님, 선생님.
0: 근데
1: 그쵸?
0: 웃기는 게요. 언니 불렀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동생이야.
1: 맞아요.
0: 아니면 형 불렀는데
1: 네, 너무 당황스럽죠.
0: 그 사람 형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와, 진짜 여긴 어디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네.
0: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기억을 서로 못 하니까 그쪽도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얼굴은 아는데 그래서 네네. 서로 존댈만만 하다가 네. 간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집에 와서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죠. 아, 김모모 씨.
0: 아,
1: 네.
0: 혹시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티님은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1: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 있고
0: 네네.
1: 또 이제 이름은 기억나고 상대방도 저를 인사를 하는데 어디서 뵀지?
0: 아니,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고
1: 네.
0: 제가 또 유튜브도 좀 한 6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1: 네.
0: 저희 동네나 이제 가끔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근데 안녕하세요 케빈 씨 딱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1: 네.
0: 이분이
1: 네네.
0: 예전에 나를 알고 계신 분인지
1: 네네.
0: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신 분인지
1: 네.
0: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뭇거릴 때가 있으면 우리 10년 전에 만났잖아요. 그거 얘기하시면 유튜브 손님이 아니라
1: 네.
0: 그냥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지인이었던 거예요.
1: 근데 케빈 씨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가 본데요.
0: 와, 근데 이렇게 딱 저를 기억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데
1: 그쵸,
0: 한편으로는
1: 감사하죠.
0: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1: 네네.
0: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아,
1: 네네.
0: 근데 잠시 뒤에 진짜 그분이었지 라고 생각이 딱 나요.
1: 네, 맞아요.
0: 다시 가서 인사할 수도 없고 진짜
1: 그렇죠.
0: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스마트폰을 찾는 사람 어떻게 네네. 하나요?
1: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전화
0: 그러니까 제가 네. 먼저 말씀하세요.
1: 네, 요즘 건망증으로 이렇게 새로운 유행이 있는데요.
0: 네네.
1: 휴대폰을 찾는 건망증인데,
0: 네네.
1: 이제 내가 전화 어디 갔지?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집안을 다 뒤져요. 소파 네네. 밑에, 식탁 위에, 차 안에까지 다 뒤지게 되죠.
0: 네네.
1: 네.
0: 그러다가 결국은 다른 전화기로 이제 본인 셀폰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죠.
1: 네, 맞습니다. 저는 야. 저희 아이들한테 엄마 네네. 전화 한번 좀 찾아봐줘.
0: 근데 그 전화 어디 있나요, 그러면?
1: 그건 가끔 제 뒷팟켓 주머니에
0: 주머니 있거나
1: 있을 때도 있고.
0: 아니면 이렇게 소파 밑에 막 구겨져 있거나.
1: 네, 그렇죠.
0: 근데 혹시 진짜 우리 크리스티님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셔가지고
1: 감사합니다.
0: 잘 뭐 안 잃어버릴 것 같으신데
1: 네네.
0: 진짜 셀폰을 잃어버려서 못 찾은 적이 있으신가요?
1: 아니요. 셀폰은 잃어버린 적은 없고요.
0: 네네.
1: 주로 예,
0: 뭘 잃어버리시나요?
1: 주로 이제 식당 같은 데 갈 때 자켓. 네네.
0: 자켓.
1: 예, 의자 뒤에 놔두고 올 때.
0: 와, 비싼 것들일 텐데.
1: 그렇죠. 예, 그래서
0: 어떤 분은 백도 두고 나오신대요.
1: 저도 최근에 백을 하나 잊어버렸는데
0: 진짜?
1: 네. 어디다가 둔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대청소를 하면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0: 아니, 제 아는 분이
1: 네.
0: 지인 집에 갔습니다.
1: 네네.
0: 가서 이제 한참 재밌게 놀았어요.
1: 네.
0: 놀았는데 집에 왔는데 본인 셀폰이 없는 거예요. 전화해도 못 찾겠어.
1: 네네.
0: 결국은 전화를 한참 했는데
1: 네?
0: 이게 또 무음으로 해놔가지고 한참 진동이나 뭐가 울리다가
1: 네네.
0: 그 집에 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안 갖고 왔어.
1: 어떡해요.
0: 근데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
1: 네네.
0: 왜 네 전화기는 안 가져가고
1: 네.
0: 자기 집에 리모컨을 가져갔냐고.
1: 오 마이 갓.
0: 그러니까 이분이
1: 너무 재밌으신데요.
0: 이분이 네. 전화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 집에 있는 리모컨이 자기 전화기인 줄 알고 챙겨가지고 너 갖고 왔는데 백 속에 리모컨이 있더래요.
1: 순간적으로
0: 이분들은 집에서 TV를 못 보고 있을까.
1: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0: 전화기 있고 그래서 챙기긴 챙겼는데
1: 네네.
0: 이건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만나러 가서
1: 네, 다시 더 좋은 시간을 보내셨네요.
0: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셨대요.
1: 네, 재밌네요.
0: 완전 그런 네네. 대박. 저는 또 이런 네. 적이 한번 있어요.
1: 네네.
0: 셀폰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1: 네네.
0: 근데 그날 이제 그 이 LA 다저스하고
1: 네.
0: 작년인 것 같아요.
1: 네네.
0: 월드 시리즈 마지막 날
1: 네.
0: 최종 파이널 경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전화기가 어디 갔지? 근데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1: 네네.
0: 식당에서.
1: 네.
0: 그래서 일단은 제 차로 갔죠.
1: 네네.
0: 차에도 없어요.
1: 네.
0: 큰일 났어.
1: 네네.
0: 와, 이거 전화기 이거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건데.
1: 네.
0: 결국은 한참을 찾다가
1: 네네.
0: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죠.
1: 네.
0: 근데 전화가 걸리는데 그 TV를 시청하고 있는 게 제 셀폰이었거든요.
1: 녹음을 하고 계셨어요.
0: 제 전화기로 그 야구를 보면서 그걸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1: 네네네.
0: 제가 그 전화기는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내 전화기를 찾은 거예요.
1: 네, 그런 예 그런 와, 경험이 많죠. 많은
0: 진짜
1: 분들이
0: 심각한 건망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와, 진짜 스마트폰 와. 진짜 이런 거 정말 완전 대박인 것 같고요.
1: 네네네.
0: 혹시 냉장고 안에
1: 네네.
0: 내가 못 보던 물건을 본 적이 있다.
1: 못 보던 거요?
0: 이게 냉장고에 있을 물건이 아니에요.
1: 네네.
0: 뭐가 아직은요?
1: 네, 아직까진 그런 경험은 없는데요. 예,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리모트 컨트롤을 냉장고에 넣어놓다고.
0: 맞아 맞아.
1: 예.
0: 제 아시는 분은 차키를 그렇게 넣는데요. 냉동실에 그것도.
1: 왜요?
0: 몰라요.
1: 그러니까
0: 수리치하면 나도 모르게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냉동실에 넣어놓고 한 그 다음 일이 아마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차를 쓸 일이 없으니까 차를 안 찾았대요.
1: 네네.
0: 근데 월요일 날 출근하려고 보니까 키가 없는 거예요.
1: 네네.
0: 집안을 다 뒤진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키를 결국은
1: 네.
0: 냉동실에 찾았습니다.
1: 오, 다행이네요. 그래도
0: 다 얼어가지고 이게
1: 다 얼어갖고 어머
0: 안 눌려
1: 안 들려요. 어떻게
0: 드라이기로 말려가지고 결국은 열고 나가셨다고 하는 게 생각이 나요.
1: 신기한 스토리지만
0: 그러니까요.
1: 와,
0: 자, 또 하나 진짜 우리 집안에서 딱 방으로 들어갔어요.
1: 네네.
0: 분명히 내가 여기에 뭘 찾으러 온 것 같아.
1: 네.
0: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1: 저 너무 많아요. 예, 방에서
0: 네네.
1: 예, 부엌으로 갔는데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래서 다시 방으로 가요. 그러면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0: 어느 방으로? 그러니까 나왔다 다시 들어가요?
1: 네.
0: 그럼 기억이 나요?
1: 네, 나요.
0: 그럼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1: 물 한 잔 마시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다시 방으로 진짜? 가니까 기억이 나네요.
0: 와.
1: 예, 그런 경험 몇 번 있었어요.
0: 어떤 분은요, 화장실을 갔는데 내가 화장실에 왜 왔는지 모르겠대요.
1: 네네네.
0: 다시 왔대요. 근데 그때서 보니까 아, 내가 볼일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에 가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고.
1: 급한 게 아니셨나 보네요.
0: 급하지 않았나 봐요. 근데 이제 아 습관적으로 내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네네. 가니까 내가 화장실에 왜 왔지?
1: 네네,
0: 이런
1: 맞습니다.
0: 분도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잖아요.
1: 네. 자, 재밌네요.
0: 앞으로 재미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 조금 있다가 네네. 우리 댓글도 좀 얘기 나누면서
1: 네.
0: 우리 한국에서 우리 지혜님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1: 네.
0: 신청곡을 하나 저한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 아, 네네.
0: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어떤 노래일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1: 네.
0: 우리 한국에서 박지혜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7: 카페보넨?
6: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7: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6: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8: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6: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9: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잊지 마세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0: 자,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요, 우리 박지혜님께서 우리 처음으로 우리 라디오 서울 재방송에 들어오셨는데 성시경님의 열혈 팬이신가 봐요. 내게 오는 길 신청해 주셨는데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건망증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댓글에 네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1: 아, 그런가?
10: 아, 건망증 오늘 주제가 좋은 것 같아요.
11: 아, 네. 좋은데요.
10: 지혜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11: 네네.
10: 본인 전화기로 전화를 걸면서 네. 지인한테 내 전화기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대요.
11: 네.
10: 와, 통화하면서 와 이건 제가 보기에는 10점 만점에 20점 드릴 수 있을
11: 네,
10: 것 같아요.
11: 네, 맞습니다.
10: 와, 그리고 우리 로라님께서는 건망증이 없으시대요.
11: 네. 없으시대요?
10: 네네. 건망증의 기억력이 건망증에 대한 기억력이 없어서
11: 네네
10: 굉장히 네네. 쿨하게 사시는 거죠.
11: 네, 맞습니다.
10: 건망증이 없는 이유가 그 건망증에 대한 기억력이 없대요.
11: 그래요? 네, 그렇죠.
10: 그러니까
11: 맞습니다.
10: 잊고 사시는 게 편안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11: 네, 맞습니다. 와. 자고 일어나면 저도 잘 잊어버려서.
10: 근데 이 건망증은 나이하고 아닌 네, 것 같아요. 뭐 네, 나이가 많다고 건망증이 있고 나이가 그쵸. 어리다고 없고 아닌 것 같습니다.
11: 네.
10: 그렇죠?
11: 바쁘게 사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10: 와,
11: 네.
10: 그러니까요. 자, 마트에서 벌어지는 건망증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11: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을 보러 갈 때 네. 건망증이 나타나는데요.
10: 그렇죠.
11: 이제 집에서 생각을 하고 나가잖아요.
10: 맞아요.
11: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우유하고 계란만 사야지.
10: 네네.
11: 그래서 이제 마트를 가요.
10: 네네.
11: 근데 이제 컬트 하나를 끌고 들어가요.
10: 네네.
11: 작은 걸 사면서도.
10: 네네.
11: 그리고 이것저것을 막 담게 돼요.
10: 네네.
11: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네. 딱 그 두 가지 세 가지 사러 갔다가 과일도 사고
10: 그러니까.
11: 야채도 사고 예 그렇게 되죠?
10: 혹시 그런데 네. 정작 우유하고 계란을 빼놓고 사신 적 있으세요?
11: 네, 맞습니다.
10: 이게 벌써
11: 중요한 걸 사러 갔다가
10: 벌써 내가 꼭 우리 아이들이나 뭐 우유는 꼭 집에 필요한 거잖아요.
11: 맞습니다.
10: 우유 계란은 진짜
11: 꼭 필요한
10: 늘
11: 거죠.
10: 늘 집에 있어야 되는 건데 딱 들어가면서
11: 네네.
10: 벌써
11: 네.
10: 이게 과일이나 채소에 네. 그냥 눈이 꽂혀가지고
11: 맞아요.
10: 그리고 막 할인하는 상품들이 막 눈에 보이니까
11: 네, 맞습니다.
10: 이것부터 막 담다 보면
11: 네.
10: 아, 없어지는
11: 네.
10: 거죠.
11: 네네네.
10: 와, 진짜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11: 네.
10: 그 우유하고 계란을
11: 네.
10: 이제 못 사왔으니까 남편한테 부탁을 하죠.
11: 네, 맞습니다.
10: 들어올 때 남편한테 야, 우유하고 계란은 꼭 사와. 내가 못 사왔으니까. 근데
11: 네.
10: 남편이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11: 네네.
10: 근데 집에 와보니
11: 네.
10: 우유하고 계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1: 없죠, 당연히.
10: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11: 다른 거 주로 맥주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뭐 맥주나 술안주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11: 맞아요, 맞아요.
10: 남편이 들어가면서부터 오늘 저녁에 뭐 아 맥주 한잔 해야지 생각을 하고,
11: 네네.
10: 와이프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도 새까맣게 까먹고.
11: 네, 맞습니다.
10: 결국은 아이들은 네. 우유 계란을 못 먹고 그날 잤다는 얘기.
11: 네.
10: 아, 그래서
11: 네, 그런 일이 많죠.
10: 요즘에는요, 진짜 네네. 메모를 꼭 하셔야 돼.
11: 네, 맞습니다.
10: 그리고 또 하나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메모를 안 하면 꼭 쓸데없는 걸 살 때가 있잖아요.
11: 네, 그러니까 맞아요.
10: 이 뭐 장을 볼 때나 특히 코스트코 같은 갈 때.
11: 맞아요. 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10: 맞아요. 그러니까 네. 코스트코 진짜. 가면 진짜 100불만 사야지 했다가
11: 그쵸.
10: 한 200불, 300불 그냥 넘어가잖아요.
11: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트코를 될 수 있으면 안 가요.
10: 저는 희한하게 내가 정말 사지 말아야 될 아이템을 가끔 살 때가 있어요.
11: 네네.
10: 나 이거 왜 샀지?
11: 네네.
10: 심지어 막 USB 메모리 카드를 사요.
11: 아 진짜요?
10: 안 쓰는. 그냥 거기서 싸다고 써 있으니까 사고 와가지고
11: 네, 맞습니다.
10: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고요.
11: 네네.
10: 그러니까 왜 하는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11: 네. 그렇죠.
10: 진짜 우리 비비아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메모하는 습관 진짜
11: 맞습니다.
10: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11: 네네.
10: 그다음에 건망증의 대명사.
11: 네.
10: 자동차 키.
11: 아, 그렇죠.
10: 그다음에?
11: 네.
10: 안경.
11: 안경. 오 마이 갓.
10: 와, 특히 선글라스.
11: 맞아요.
10: 선글라스는
11: 어마어마하죠.
10: 진짜 내가 보기에는 10개 사면 9개는 없어지는 것 같아.
11: 정말요.
10: 그죠?
11: 네.
10: 자, 자동차 키.
11: 네.
10: 어디에 있냐 도대체?
11: 맞죠.
10: 제일 많이 어디에서 잃어버리시나 보겠습니다.
11: 네, 네.
10: 주머니에도 없고요. 그죠?
11: 네.
10: 식탁에도 없고요.
11: 네.
10: 소파에도 없어요.
11: 네, 네.
10: 그래서 결국은 네. 어떻게 하죠?
11: 네,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앞까지 가게 되죠.
10: 네, 네.
11: 네.
10: 근데 대박인 건
11: 네, 네.
10: 차 문이 열려요.
11: 그럼 차 안에다가 두시고 오신 거죠?
10: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개 남자분들이 요즘에 허리에 차키를 차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11: 정말요?
10: 나이 드신 분들.
11: 아, 네, 네, 네.
10: 허리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11: 어떻게?
10: 차에 가니까 요즘에 차에 가면 자동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11: 네, 네.
10: 차 문이 열리는 거야.
11: 네.
10: 차가 놀래. 왜 열렸지?
11: 다행히 예, 그래도 다행히
10: 진짜
11: 예,
10: 대박이지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11: 네, 맞습니다.
10: 그다음에 안경.
11: 네, 안경도 비슷하죠.
10: 네,
11: 아, 내가 안경을 어디다 놨지? 한참 찾습니다.
10: 네.
11: 그리고 안경을 보고 있을 때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거나
10: 쓰고 있어,
11: 머리 맞아. 위에 올려다 있, 아니, 있거나.
10: 머리 위에 있거나.
11: 네.
10: 진짜 나는 이거는 진짜 이 대국민 건망증 같아요.
11: 네네.
10: 이 안경.
11: 맞아요.
10: 그죠?
11: 네.
10: 안경을 분명히 끼고 있어.
11: 네.
10: 근데 안경을 찾아. 와, 이거 왜 이러는 거죠?
11: 그렇죠. 그리고 또 주로 이제 식당에다가 네. 놔두고 올 때도 있고.
10: 그리고 여자분들.
11: 저도 너무 많이 잊어버려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렴한 걸로 사고.
10: 그 여자분들 그리고 진짜 머리를 네네. 잘 끼고 다니시잖아요.
11: 네네네.
10: 근데 나는 이거 저러다 분명히 잃어버린다 내가 한 표를 주고 싶거든요.
11: 네네.
10: 나중에 보면 머리에 없어요.
11: 네, 맞아요. 떨어졌는데 이제 그걸 못 느끼는 거죠.
10: 아니 얼마 네. 전에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을 했는데,
11: 네네.
10: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분명히 머리에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있었어요. 머리에다가.
11: 네.
10: 근데 그 다음 날 단톡방에 올라온 거예요. 제 선글라스 보신 분 없냐고. 잃어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혹시 뭐 네. 어디 식당에 놔두고 온 게 아닌가. 지금 막 파리가 날아다니는 거.
11: 네.
10: 저한테는 없거든요.
11: 아 그래요?
10: 파리가 미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떡하지?
11: 처음 들어봤어요.
10: 네네네. 파리는 미인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단톡방에 올렸어요.
11: 네네.
10: 올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11: 네네.
10: 머리에서 자꾸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11: 네.
10: 가방에 넣어줬대요.
11: 아 그러셨구나.
10: 그래서 가방을 살펴보니까
11: 네, 거기 있는
10: 가방 안에 있는 거예요.
11: 너무 다행이네요.
10: 만약에 근데 그분이 가방에 안 넣어줬으면 아마 네네. 필시
11: 잊어버리셨을 거죠.
10: 잊어버린 거예요.
11: 네, 다행이네요.
10: 꽤 비싼 선글라스였는데
11: 네네.
10: 잃어버릴 뻔했는데 다행히 찾아주셔가지고
11: 네.
10: 하여튼 그런 분도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11: 네, 너무 좋네요.
10: 자 이 부부 사이에도 진짜 건망증이 많잖아요.
11: 네네네.
10: 어떤 건망증이 있을까요?
11: 아, 그렇죠. 이제 부부 사이에도 네네. 건망증은 아주 재미있는 이제 소재들이 있는데요.
10: 네네.
11: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10: 네네.
11: 여보, 오늘 집에 오면서 두부 하나 사오세요.
10: 네네.
11: 네. 그리고 이제
10: 남편이 멋있게 얘기하죠. 아, 걱정하지 마.
11: 네.
10: 사다 줄게. 근데 집에 왔는데 두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1: 당연히 없죠.
10: 없어. 뭐가 있을까요?
11: 아, 맥주가
10: 역시,
11: 있고.
10: 역시 술이 있고. 엉뚱한 뭐 안주가 있는 게 대부분이죠.
11: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이제 부부 대화가 이제 끊기는
10: 그러나.
11: 거예요.
10: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별거 아닌데 부부끼리 이혼 때문에 싸워요.
11: 맞아요.
10: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11: 어, 정말요?
10: 이러다가 이제 너는 성격이 안 좋네, 뭐 나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 그거 하나 기억 네. 못해 막 이러면서 그렇죠?
10: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건망증은 이제 저희가 조금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11: 네네.
10: 사실은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11: 네, 이거는
10: 본인이 꼼꼼하게 챙기고 뭐 저희가 다음에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11: 네네.
10: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1: 네네 맞습니다.
10: 자 그러면 건망증과 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11: 아 네 그러니까 이제
10: 자, 네. 건망증은 어떤 걸 기억해두면 좋을까요?
11: 네, 건망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물건을 이제 어디다 둔 거를
10: 네 잃어버리거나
11: 네 잃어버리거나 이제 혹시나 이제 큰일 난 거 아닌가 네네. 하고 나 이제 너무 겁을 먹지 않습니까?
10: 네 그렇죠.
11: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억력 문제가 일상생활에 크게 방해가 되거나
10: 네네.
11: 점점 심해지거나
10: 네네.
11: 이제 평소와 이렇게 확인이 다른 변화가 생긴다면
10: 네네.
11: 네. 주로 이제 전문가한테도 이제 찾아가는 것도
10: 의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거 좋다.
11: 네.
10: 근데 이게 건망증은 누구한테나 생길 수가 있대요.
11: 그건 맞죠. 스트레스.
10: 첫 번째 네. 피곤하시거나.
11: 네.
10: 두 번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11: 네.
10: 세 번째 잠이 부족하거나.
11: 부족하거나.
10: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들이 몰려오거나.
11: 제가 그래요 요즘에.
10: 네. 그러면 아니 왜냐면 일이 많아지면
11: 네네.
10: 깜빡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11: 네네.
10: 때문에.
11: 네 맞습니다.
10: 근데 갑자기 일이 몰려오는 걸 일일이 언제 메모하고 있냐고요, 그죠?
11: 그렇죠.
10: 나의 머리나 나의 행동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히
11: 네네네.
10: 운전 중에.
11: 그렇죠. 운전 중에.
10: 네, 운전 중에 네.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어.
11: 네네.
10: 이거 꼭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11: 네네.
10: 대담은 또리 잘하잖아요.
11: 네.
10: 네 도와드릴게요라고 얘기했는데
11: 네.
10: 까먹었어요.
11: 그렇죠.
10: 갑자기 순간 생각이 안 나요.
11: 네. 저도 가끔 이제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10: 네네.
11: 제 집을 가고 있더라고요.
10: 아...
11: 가는 방향이 비슷해서 내가 왜 여기 왔지?
10: 아...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손님께서 전화가 이제 오시면 상담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11: 네.
10: 이제 그분이 전화 오시면 아 죄송한데 오늘 사모님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보시면
11: 네.
10: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비비안이에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름 잘 기억해 놓을게요 얘기를 하고 갑자기 누가 차가 확 지나가면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11: 네네네.
10: 근데 그럼 그 비비안 이름이 새까맣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놀래가지고.
11: 네네. 그런 적 많이
10: 그러면
11: 있죠.
10: 그러면 분명히 그분이 진짜 1분 전에 저한테 성함을 알려주셨는데
11: 네네.
10: 기억이 정말 안 나요. 미치겠어요.
11: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10: 진짜 이게 왜 이러는지. 아 이제 이럴 때가 있거든요.
11: 네네네.
10: 그래서 건망증을 좀 예방하는
11: 네네네.
10: 좀 어떠한 좀 습관이 한 몇 가지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 알려주실 것 같아요.
11: 그러니까 이제 오늘 특별히 기억하기 쉽게
10: 네네.
11: 다섯 가지만 이제
10: 네네.
11: 가져왔는데요.
10: 네.
11: 첫째,
10: 네.
11: 잠을 잘 자기.
10: 네네.
11: 둘째는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10: 아 좋네요.
11: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10: 네네.
11: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
10: 네네.
11: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희가 꼭 해야 할 거.
10: 네네.
11: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메모를 하기.
10: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네요.
11: 그렇죠.
10: 메모를 하면 다 까먹으니까.
11: 맞아요. 다 기억을 이제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메모하는 연습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0: 자 네. 여기 우리 로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메모하는 습관 안 좋아요. 가끔 잃어버리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아요. 아니, 틀린 말씀 아니십니다.
11: 네, 긍정적이시네요.
10: 그리고
11: 네.
10: 이 로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1: 네.
10: 건망증이 없으면 뇌가 피곤해서 안 좋대요.
11: 아 그래요?
10: 어차피 더 꼼꼼하게 마켓 가서 사와도
11: 네.
10: 냉장고에서 썩으면 사 먹는 게 더 편한데.
11: 네 맞습니다.
10: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11: 네 주로 야채들.
10: 아니
11: 그죠?
10: 사다가 났어요.
11: 네네.
10: 메모 잘 했어요.
11: 네.
10: 냉장고에 있어요.
11: 네.
10: 그걸 까먹어요.
11: 그렇죠. 먹는 걸 까먹는
10: 냉장고에
11: 거죠.
10: 냉장고에 어디 들어가 있는데 사온 걸 까먹는 거야.
11: 그러니까
10: 두부를 사다 놨어.
11: 네네.
10: 근데 이제 두부가 안에 들어가 있고 바깥에 다른 물건이 진열이 돼 있으면
11: 네네.
10: 두부가
11: 맞습니다.
10: 안 보일 거 아니에요.
11: 그렇죠.
10: 그러니까 그 두부 썩는 거예요.
11: 네. 유통기간 또 금방 지나고. 그렇죠.
10: 그래서 이제 밖에다가 어떤 진짜 알뜰하게 진짜 장봐 오시는 우리 주부님들은 밖에다가 내가 뭐가 냉장고에 있는지 다 써놓으시거든요.
11: 네네네.
10: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11: 네. 맞습니다.
10: 근데 야 우리 로라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11: 네네네.
10: 사 먹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죠.
11: 그렇죠.
10: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11: 네네.
10: 머리를 계속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11: 네.
10: 사람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11: 네네.
10: 책도 좀 읽고
11: 네.
10: 음악도 듣고
11: 네, 맞습니다.
10: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11: 그쵸.
10: 그리고 가끔 운동도 좀 하시고
11: 맞습니다. 유산소 운동
10: 이렇게 좀 하시면 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망증이
11: 네네.
10: 무조건 다 기억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네. 좋겠지만 너무 많이 까먹는 것도 안 좋으니까
11: 네네.
10: 의사의 상담도 필요하고
11: 맞습니다.
10: 가끔은
11: 네네.
10: 이런 것들을 위해서
11: 그쵸.
10: 진짜 뭐 지금 말씀하신 거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다섯
11: 네.
10: 가지.
11: 네, 다섯 가지. 첫 번째는 잠을 잘 푹 자기.
10: 네네.
11: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10: 네네.
11: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워보기.
10: 네네.
11: 네 번째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10: 네네.
11: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거를 메모를 하기.
10: 아, 진짜. 아, 그리고 또
11: 네.
10: 비타민 까먹을 때 있어요.
11: 아, 네.
10: 그러니까 밥은 안 까먹는데
11: 그렇죠.
10: 밥 먹고 비타민을 좀 먹어 줘야 되잖아요.
11: 네, 네, 네.
10: 까먹어요.
1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 건망증이나 이제 기억력에 좋게
10: 네네.
11: 오메가 3를 예, 충분히 이제 섭취하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10: 네, 네.
11: 네.
10: 와, 아니 우리 진짜 우리 그 크리스티님은 비타민 전문가시잖아요.
11: 아, 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10: 네네.
11: 그래도 꾸준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10: 네네.
11: 꾸준히 이제 챙겨서
10: 요즘 같이
11: 노력하자.
10: 더울 때는 무슨 비타민을 먹어야 되나요? 까먹지 않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11: 비타민 C를 저는 네 꼭 챙겨서 먹고요.
10: 네, 비타민 C.
11: 네, 비타민
10: 아, 무조건
11: C.
10: 먹어야 되고.
11: 네, 네, 그 비타민 E도 섭취하고 있고요. 네,
10: E.
11: 그거는
10: 좋아요.
11: 조금 콜레스테롤도 잡아주는 역할을
10: 아,
11: 하기
10: 그래요?
11: 때문에, 네, 그걸 꼭 이제 씹어서 먹는 종류가 있는데 너무
10: 네네.
11: 맛있어요.
10: 네네.
11: 네, 꼭 먹고.
10: 네.
11: 그 당연히 오메가 3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 오메가 3 필요합니다.
11: 네, 예, 오메가 3는 꼭 드셔야지 돼요.
10: 네, 맞아요, 네. 맞아요.
11: 네, 그래서 그거 먹고 있고.
10: 네네.
11: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또 통영일로 이제 갔다 온
10: 네네.
11: 곰부차도 너무 좋아요.
10: 아, 거기에 곰부차.
11: 네, 거기에 네네. 이제 프로틴도 들어 있어서
10: 네네.
11: 네. 너무 예, 시원하고
10: 네네.
11: 예, 살짝 그 스파클링
10: 효과도 있고.
11: 네, 효과도 있어서
10: 네네.
11: 네, 너무 좋습니다.
10: 그 우리 네. 크리스티 님이 비타민도 진짜 많이 좀 그 뭐 알고 계시고
11: 네네.
10: 또 이런 것도 좀 많이 취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11: 네네.
10: 만약에 우리 비타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죠?
11: 당연하죠. 콜레스테롤이나
10: 네네.
11: 예, 혈압,
10: 네네.
11: 당뇨도 다 잡아드릴 수 있는
10: 좋아요,
11: 네, 비타민도
10: 좋아요.
11: 있습니다.
10: 그러면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세요.
11: 아, 네. 전화번호가 213-275-9421입니다.
10: 한 번만 더.
11: 네, 213-275-9421입니다.
10: 213-275-9421번. 오케이. 만약에 비타민이나
11: 네네.
10: 또 화장품 관련해서 진짜 화장품도 많이 우리 까먹고 안 바를 때가 있어요.
11: 네, 맞습니다.
10: 열심히 비싸주고 사왔는데 그죠?
11: 네. 요즘에는 또 예, 수분이 또 필요하잖아요.
10: 맞아요,
11: 땀을
10: 맞아요.
11: 많이 흘리니까.
10: 특히 캘리포니아는
11: 맞습니다.
10: 진짜 선크림 무조건 바르셔야
11: 선크림,
10: 되고.
11: 선크림 예, 무조건
10: 수분
11: 바르세요.
10: 수분크림.
11: 네네.
10: 뭐 미스트.
11: 네.
10: 남자라고 아닙니다.
11: 네.
10: 나이 들었다고 아닙니다. 무조건
11: 네,
10: 남녀노소 누구나 다
11: 네, 맞습니다.
10: 화장품 잘 바르시고
11: 네네.
10: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11: 네.
10: 와, 우리 로라님께서
11: 네네.
10: 다섯 가지 알려주셨잖아요.
11: 네네.
10: 여섯 가지가 있대. 여섯 번째는
11: 네.
10: 토요일에 토요일의 조화를 들으면
11: 네.
10: 보면
11: 네.
10: 네, 좋아하신다.
11: 그래요?
10: 와,
11: 들어봐야 되겠네요.
10: 우리 또 이 로라님
11: 감사합니다.
10: 100점 만점에 1000점 드려야 될 것
11: 네,
10: 같습니다.
11: 네, 1000점 드려야 되겠네요.
10: 아, 제가 그리고요.
11: 네네.
10: 이번 연말에
11: 네.
10: 우리 애청자분들을 한번 제가 잘 이렇게 좀 연락을 한번 제가 이 방송 중에 드려가지고
11: 네네.
10: 토요일 날 방송이 끝나서
11: 뭘.
10: 어디에서 점심을 제가 함께 대접할 마음이 있어요.
11: 와.
10: 그래서 우리 게스트분들도 나오시고
11: 네네.
10: 그래서 토요일 날 12시 방송 마치면 딱 점심시간이니까
11: 네네.
10: 연말 되기 전에
11: 네네.
10: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 만약에 뭐 타운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11: 네.
10: 다 같이 모여서
11: 너무 좋으시겠네요.
10: 맛있는 식사 한번 했으면 좋을 테니까요. 우리 자 우리 로라님, 비비아님, 아 그다음에 우리 TK 포레버님, 아 우리 지혜님은 한국에 계시니까 아쉽네요.
11: 아쉽네요. 네.
10: 제가 만약에 한국에 계셔도 가능하면 스타벅스 쿠폰 같은 거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면
11: 와우.
10: 제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나중에 댓글 한번 올려주시고요.
11: 네네.
10: 제가 좋은 날짜를 한번 잡아볼 테니까 같이 한번 식사하시면서
11: 네네.
10: 제가 댓글로만 만나니까 우리
11: 네.
10: 애청자분들 얼굴도 좀 뵙고 싶고
11: 네.
10: 또 제가 감사의 표현도 하고 싶어서
11: 네, 너무 좋죠.
10: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네.
10: 와, 우리 로라님, 아, 여섯 번째 토요일에 조화를 들으면 대정부의 건강이 좋다. 와, 좋습니다.
11: 네.
10: 자, 마지막으로
11: 네네.
10: 우리 오늘 건망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11: 네네.
10: 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놓으면 그래도 좀 좋을까요? 이건 잃어버리면 네. 안 되겠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11: 네, 오늘은 건방지게 네네. 이야기를 하면 저도 많이 웃었는데요.
10: 네네.
11: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깜빡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
10: 깜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11: 네, 우리가 아직 기억하고 있는 소중한 순간들이
10: 어떤
11: 아닐까.
10: 게 있을지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11: 아, 소중한 순간들. 가족과 함께 웃었던 순간.
10: 아, 필요하죠.
11: 그렇죠. 그리고 친구와 나누었던 이야기.
10: 네네, 좋습니다.
11: 네, 그리고 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 저도 많죠.
10: 네네.
11: 그리고 이제 처음 미국에 왔던 날. 네네. 저도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10: 아, 네. 맞아요.
11: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습. 그렇죠. 너무
10: 네,
11: 너무 소중하죠.
10: 네.
11: 그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이 희미해지고 있잖아요.
10: 그렇죠.
11: 그래서 마음에 남아 있는 기억을 오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0: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서 클로징을 할까 하는데요.
11: 네네.
10: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런 건망증이 있었는데
11: 네.
10: 라고 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11: 네네.
10: 우리 모두는요. 가끔 셀폰 잃어버리고 셀폰으로 전화하고
11: 네네.
10: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안경을 찾기도 하고
11: 네.
10: 차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키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11: 네,
10: 또
11: 맞습니다.
10: 방에 들어왔어도 내가 왜 들어왔는지 모를 때가 있고요.
11: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네. 오늘 방송 내용을 내일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10: 아,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거 다 잃어버리셔도 돼요.
11: 네.
10: 중요한 건 오늘 즐거웠다.
11: 네,
10: 이것만
11: 오늘 즐거웠다.
10: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네, 맞습니다.
10: 근데 희한하게
11: 네네.
10: 많은 분들이 슬프고 안 좋았던 기억은 오래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11: 네네.
10: 즐겁고 좋았던 기억은
11: 네.
10: 금방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11: 네, 맞습니다.
10: 그만큼 우리 삶이 각박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11: 네네.
10: 슬프고 어려운 일일수록 빨리 잃어버리시고
11: 그렇죠.
10: 즐겁고 좋은 일은 네. 더 많이 기억하셔가지고
11: 네, 더 많이 기억하고
10: 내일을 살 때
11: 네.
10: 더 즐겁게
11: 네, 너무 좋습니다.
10: 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잃어버리셔도 좋습니다.
11: 네네.
10: 어차피 내일이 있으니까요.
11: 그렇죠.
10: 뭐 내일도 열심히 살면
11: 좋은,
10: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 네, 좋은 예. 날들이 있으니까
10: 예, 그렇게 해서 오늘도 많이
11: 네네.
10: 웃으시고
11: 네.
10: 또 오늘 같이 좀 더운 날은 뭐 음료수나 뭐 물이나 비타민 많이 섭취하시고
11: 네네네.
10: 건강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1: 네.
10: 한 번만 더 우리 크리스틴 선생님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세요.
11: 아, 네.
10: 네네.
11: 네. 연락처가 213-275-9421입니다.
10: 한 번 더.
11: 네, 213-275-9421.
10: 와, 지금요 우리. 아, 댓글에서
11: 네네.
10: 우리 비비아님이 아 비타민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11: 아, 네.
10: 그다음에 아 진짜 제가 좀 전에
11: 네네.
10: 한번 우리 모임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11: 네네.
10: 와 너무 설레인다고.
11: 아 네.
10: 아 근데 우리 지혜님께서 저도 LA면 달려갈 텐데요. 아쉽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11: 네네.
10: 언젠가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11: 네 맞습니다.
10: 와 그리고 우리 로라님이 오늘 명언 제조기세요.
11: 네네.
10: 화투를 치면 된대요.
11: 맞습니다.
10: 화투를 치면 네. 건망증 예방이 된답니다.
11: 네.
10: 아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11: 네,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10: 아, 진짜.
11: 네,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 와.
11: 코로나 때.
10: 아, 네, 그러니까 네. 아니 이게 뭐냐면 치매 예방에 화투가 진짜 짱이래요.
11: 네.
10: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1: 네, 색깔 맞추는 거기 때문에
10: 네.
11: 네, 그거를 예 네.
10: 잘하시죠.
11: 노름으로 하면 안
10: 잘하실
11: 되고요.
10: 잘하실 것 같아요.
11: 저는 그거 짝은 잘 맞추는데요.
10: 네네.
11: 그 스코어 하는 건 잘 모르니까
10: 아, 이런 분들이 타짜예요.
11: 그래요?
10: 원래 계산을 잘 안 하시거든요. 잘 하시는 분들은
11: 네.
10: 이제 날파리가 저한테 왔습니다.
11: 네. 핸섬하셔서
10: 아, 아무튼 진짜 다 잃어버리셔도요.
11: 네네.
10: 여러분들 건강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11: 네. 진짜 네, 건강이 소중한
10: 가족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11: 네 맞습니다.
10: 그리고 즐거웠던 기억 꼭 기억하시고
11: 네네.
10: 소중하게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11: 네 맞습니다.
10: 아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11: 네.
10: 덕분에 아주 즐거운 건망증에 대한 얘기를 잘 했고요.
11: 네네.
10: 우리 다음 달에는 또 좋은 얘기로
11: 네.
10: 또 재밌는 얘기로 한번
11: 네.
10: 우리 만들어주면
11: 네.
10: 좋겠습니다.
11: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0: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1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오늘 이 방송 잊으시면 안 돼요.
11: 네 안 잊겠습니다.
10: 알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님께서 신청하신 노래가 하나 있어요.
11: 아, 네.
10: 이분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11: 네 팬입니다.
10: 어떤 노래일지
11: 네
10: 누구인가요?
11: 아 요즘에 너무
10: 네.
11: 인기가 많은
10: 네네.
11: 네 대한민국의 트로트 젊은 트로트 가수
10: 네네.
11: 성리라고 합니다.
10: 아 네. 성리가 부르는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
11: 네
10: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1: 감사합니다.
10: 우리 서른도님의 보랏빛 엽서를 성니님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방송 애청해 주신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 그리고 댓글에서 응원해 주신 우리 TK4EVER님, 우리 비비안님, 아, 로라님,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박지혜님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보랏빛 엽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성리분이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끼어드는 건 실수인 것 같아서 제가 못 불렀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저도 한번 따라 부를 일이 있으면 방송에서 한번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건망증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내 전화기가 어디 갔지 하고 찾기도 하고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 서 있다가 아, 내가 뭘 꺼내려고 했지? 라고 웃픈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과 일들을 머릿속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머리도 잠시 쉬어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바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내 몸과 마음을 챙기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요, 가볍게 걸으시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음악 한 곡 편안하게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하루를 훨씬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계절도 조금씩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도 조금은 차분해지고 따뜻해지겠죠. 혹시 오늘 무언가를 깜빡하셨다면 아, 내가 요즘 좀 바쁘구나 하고 웃어 넘기시고요. 기억에 남는 건 큰 사건보다 오늘 누군가 함께 웃었던 순간, 따뜻한 말 한마디, 좋은 음악,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요, 우리 모두 조금은 천천히 걷고, 조금 더 많이 웃고,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토요일도 마음 편안하게 보내시고 건강

0: 부에라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라팍.
1: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0: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라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라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라팍.
0: 부에라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2: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3: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4: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5: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5: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0: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차트 2부 이어갑니다. 먼저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4: 네, 현재까지 발사체 재원은 밝혀진 바 없고 합참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23일 만에 발사입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추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다음은 전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출근길에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4: 여러 논란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제기되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5: 지난 7일 도어스태핑 뒤 직접 해명을 자제해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나흘 만에 출근길 발걸음을 멈추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죄했습니다.
6: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런 논란거리를 거리가 되어서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5: 입장 발표 이후 취재진 질문에도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제약사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이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성이 아니냐고 묻자 떳떳함을 수차례 언급했고
6: 사실은 제가 떳떳하지 않다면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5: 식약처 청탁 의혹 역시 공익적인 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던 만큼 자신이 전달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의혹 해명에 더해 검찰개혁에 앞장선 과거 이력 등을 언급하며 법무부 수장으로 적임자라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검찰, 언론개혁, 상법 개정 등을 이루었다며 장관으로서도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해명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정착이란 의제를 부각하며 청문회 돌파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는데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까지 제기된 의혹 파장이 가라앉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이 불거진 제넨셀 임상시험은 식약처의 문턱은 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정부지원금 심사에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두 기관의 판단이 엇갈렸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7: 제넨셀은 지난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으로 신속한 승인이 이뤄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당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제넨셀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보건복지부엔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섯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비임상 유효성 근거와 동물실험 결과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탈락시킨 겁니다.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워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셈인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관련 부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8: 통계학적인 유의성과 연구시험의 설계로 보면 다른 의견을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있죠.
7: 보건복지부는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9: 더 차별성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식약처가 하고 있는 승인하고는 목적과 평가 기준이 좀 다르다.
7: 식약처도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과학적 심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승인했다는 입장입니다.
10: 건강한 사람 48명이 이 치료제를 투여받았을 때 아주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7: 또 식약처는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제넨셀이 제출한 자료 자체에 허위 내용이 담겨 있어 걸러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 업무를 맡았던 직원 6명은 관련 재판에서도 모두 무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식약처가 부실 검증을 했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 씨가 박사 학위 연구 논문 참고 문헌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학 측이 예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양 씨의 박사 학위 논문 관련 연구 부정 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예비 조사에 나섰는데요. 양 씨는 지난해 8월 경희대학교에서 생명과학 분야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제보자는 학위 논문 중 최소 5건의 기본 정보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녹취 등을 연일 쏟아내며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시큰둥하던 민주당도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4: 낙마 공세에 앞장서는 한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송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청문전국 초반만 해도 민주당은 김승원 저격수를 자처한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응을 담당 대변인 한 명에게 맡겨뒀습니다. 관심 줄 필요 없다. 이 정도는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엿보였는데 김 후보자와 브로커, 판사 등 온갖 녹취가 쏟아지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심야 대책회의를 거쳐 당내 전담 대응팀을 꾸리는 등 방어전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 의원의 오빠 공세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고
12: 최 의원 김 의원이 좀 나오실 것 같은데요. 민주당 오빠 게이트, 오빠들이네요. 오빠들 게이트.
11: 결국 김민석 대표가 전면전에 선봉에 섰습니다. 녹취 짜깁기와 비공개 자료 상납 프레임을 내세우며 이진숙 의원급과 맞먹는 퇴출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13: 검찰 잔당 세력의 사실상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11: 이처럼 민주당이 서둘러 총력전으로 돌아선 건 출범 초기 김민석 호가 놓인 답답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국정지지율 돌파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신약 청탁 의혹이 한 의원 말대로 권력형 사건으로 각인되면 반민주당 정서가 번질 우려도 적잖기 때문입니다.
14: 임상실험 과정의 문제점 이런 거를 은폐하고 했던 뭐 그런 것들을 본인이 알았을 리가 없는 사실이지만 아픈 대목들이죠.
11: 국민의힘이라고 한 의원의 낙마 공세를 속 편하게 지켜만 보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제명한 한 의원이 대여투쟁 주도권을 쥐고 존재감을 키울까.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는 오빠 공세를 깎아내리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15: 자꾸 오빠를 강조하는 것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 네. 그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한 의원의 검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공개 발언한 점정식 원내대표와는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친한계가 청문회 참여를 명분 삼아 한 의원 복당을 거론하면서 당권파의 신경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반대로 여당의 속을 복잡하게 하는 건 완주 의지를 밝힌 용혜인 후보자입니다. 선명하게 지명 철회만 외치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못마땅한 기색을 차마 드러내진 못한 채 불편한 얼굴로 청와대 기조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 안팎의 평가와 의견을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어제 충북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YTN에 그제 용 후보자의 반박 기자회견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에 불을 확 지른 격이라며 그나마 후보자를 옹호했던 당내 의원들마저 과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3: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머리 위에 있다며 지명 철회를 하지 못하는 건 좌파 카르텔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용 후보자를 장관직에 앉히려는 건 이 대통령에게 얽혀있는 좌파 카르텔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이어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에 마지막으로 언더조직 출신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앉히려는 계획이라고 꼬집었습니다.
4: 청와대는 각종 논란에 휩싸인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이 열려있는지와 관련해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용 후보자의 관련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 귀 기울여 듣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직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만큼 청문회를 통해 소명을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 중에 총리실 과장이 신분을 숨긴 채 질문을 던진 것을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한성숙 총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한 의원은 해당 직원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국회 본회의장 앞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 중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17: 네, 무슨 취지로 수사지휘라고 불리셨는지.
12: 엄정한 조사 확인을 지시하겠다.
17: 확인이라고 하셨나요?
12: 지시한다고 하셨죠? 어디 기자시죠? 어디 어떤 부분 기자시죠?
17: 일반인입니다. 네.
16: 한성수 국무총리가 수사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해 보라 했다는 것을 두고 한 의원이 수사 지휘라고 비판하자 뭐가 문제인지를 물은 겁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일반인이라고 밝혔는데 알고 보니 총리실 소속 과장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즉각 대정부 질문에서 한 총리를 단상에 세워놓고 국회를 사찰한 거냐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18: 그거 본인이 시킨 거 아니에요?
19: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18: 그럼 누가 시켰어요? 지금 누구 책임이에요?
19: 저 부분이 사실
18: 한성숙 총리 책임 아닙니까?
16: 결국 한 총리는 하루 만에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했다며 한 의원과 국민께 유감을 표명했는데
19: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실에도 가서 상황을 설명드렸고
16: 한 의원은 자신에겐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당 과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12: 국회를 능멸하고 정치를 사찰했던 사안입니다. 과장의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
16: 민주당은 한 의원이 질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시도했습니다. 국정 현안을 물어야 할 자리를 사적 분풀이에 악용했다는 겁니다.
20: 국가 현안은 온데간데 없이 직전 열린 자신의 기자회견에서 벌어진 일을 빌미 삼아 본회의장을 사적 분풀이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16: 한 총리는 직접 유감 표명에 나섰지만 사찰이란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한 의원의 파면 요구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총리실 직원의 돌출 질문에서 시작된 이번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꼽히는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미국 뉴욕 등 곳곳에서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9.11 희생자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오늘날 미국이 싸우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미 대통령 9.11 추도사에서 어떤 메시지 내놨습니까?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인근의 미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열린 추모식에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2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11 테러를 거대하고 끔찍한 악의 순간으로 규정하면서 2,977명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유라며 오직 승리만 있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2: We will never, ever forget. That's why we fight today. We don't have a choice. There can only be victory. We fight hard, we fight to win.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라고 부르면서 9.11 테러와 연결해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에 당한 9.11 테러를 상기시키면서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2: And we salute the service members working right now to ensure the world's number one sponsor of terror,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will never ever have a nuclear weapon.
1: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만큼은 통합의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뉴욕 시민이자 미국인으로 한 가족이었다면서 미국 사회 단결을 되새겼습니다. 같은 시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뉴욕 맨해튼의 뉴욕 세계 무역센터 예터 그라운드 제로 9.11 추모 광장에서는 유가족들이 모여 희생자 전원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했습니다. 9.11 당시 세계 무역센터에 사무실을 둔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이자 테러로 친동생과 직원 수백 명을 잃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참석해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펜타곤 등 미국 곳곳에서는 성조기가 개양됐고 뉴욕 증권거래소 등 각지에서는 묵념과 헌화가 이어지면서 종일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0: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란 전쟁의 전선은 홍해 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홍해 입구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일대를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해협 내 요충지인 페딩성까지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후티는 전날 전략 항구인 모카를 점령한 데 이어서 현지 시간 11일 해협 한가운데 있는 요충지 페딩성과 맞은편 예멘 본토의 두바브까지 장악했습니다. 예멘 정부 측은 후티가 마지막 섬들까지 점령하면서 예멘 쪽 홍해 연안의 통제권을 사실상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가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제할 경우 글로벌 해상 물류는 물론 중동 전쟁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후티의 공세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반격에 나서면서 모카 공항 등을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는데요. 오만 중재로 이란과 걸프 협력회의 6개국 외무장관들이 오는 14일 오만에서 안전한 선박 통항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이란 전쟁 발발 뒤 6개국과 이란의 고위급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입니다. 걸프 산유국들도 원유 수출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해협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란과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다만 해상 봉쇄 해제와 원유 수출 허용, 동결 자산 접근 등 미국의 양보가 전제되어야만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회동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의 변화가 없다면 긴장 완화를 위한 상징적인 외교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합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급등세가 일단 진정되면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유정입니다.
0: 국제유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합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을 관리하기 위한 임시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날까지 이어졌던 급등세가 일단은 진정이 된 겁니다. 현지 시간 11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1월 물은 전장보다 2.81%가 내린 배럴당 104.61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 브렌트유가 하락 마감한 것은 6거래일 만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물은 2.37% 하락한 배럴당 100.05달러에 마감하며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전쟁의 여파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자 이란의 트럭과 택시 운전사들의 항의와 파업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정부가 지난 7일 일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0.04달러 수준으로 두배 인상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인상은 보조금으로 기름을 채울 수 있는 할당량을 넘겨 주유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휘발유 가격 인상 후 이란 동부 케르만주에서는 택시기사 120명이 이번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을 재개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대 수천 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백악관은 이란의 군사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기존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3: 이란 테헤란 인근 산악지대에 위치한 이란 핵심 국방산업 복합기지 코지르 미사일 단지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지하시설 곳곳에서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을 다시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동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전쟁 전 비축해둔 부품을 활용해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생산시설을 집중 타격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 생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은 최근에도 미군 함정 등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 2 فروند شناور آمریکایی، 8 نفتکش و 10 فروند کشتی متخلف با قصد عبور از منطقه ممنوعه و ناایمن تنگه هرمز مورد هدف قرار گرفتند.
3: 특히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 추진 미사일뿐 아니라 언제든 발사가 가능한 고체 추진 미사일 역시 생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또 추가 타격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지하 조립 시설 건설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나탄즈 핵시설 인근 곡괭이 산에서 올해 건설 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미 정보 당국자는 이란이 현재 보유 중인 부품만으로도 수백에서 수천 기의 미사일을 조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지난 6월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소강 국면을 활용해 군사 능력을 재건해왔다고 짚었습니다. 또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전해온 전쟁의 주요 성과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재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이란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이 이번 통화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내에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국방부 등 부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중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감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대신 군사나 외교 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고도의 보안 사항이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해당 정보는 유출이 되면 국가 안보와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이어서 전국 소식입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제재청 요구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례가 없던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에 조 대법원장은 여러 선택지를 두고 막판 결단을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6: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제재청 공을 넘겨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2주째 침묵으로 장고를 이어갔습니다.
7: 원장님, 대법관 제재청 관련 입장 있으십니까? 이번 주 안에 발표하실 예정이시니까.
6: 법원의 날을 맞아 오랜만에 공식 발언대에선 조 대법원장. 제재청 요구 관련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렸는데 현안을 콕 집은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신 기념사에 독립이란 단어만 8차례나 등장할 정도로 사법부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8: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6: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삼권 분립 원칙을 강조하는 원론적 발언이지만 후임 대법관 임명을 고리로 한 갈등 속 대법관 공백 사태까지 현실화한 상황인 만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대법원은 후속 절차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추천위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 수용,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후보 원점 재검토, 새로운 절충안 제시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막바지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청권 침해라는 법조계 일각의 비판은 물론 학계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길어지는 침묵을 깨고 언제쯤 공식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법관 공석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5: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제재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뇌물 혐의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착수 1년 만에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나흘 만에 가로막히면서 수사 의지는 물론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검찰이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 조사에 응했고 주거도 일정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김 의원을 마지막으로 부른 이후 지금까지 수사 내용에 결정적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신병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차남 특혜 채용,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수수 묵인, 신라레저 청탁 의혹 등은 증거를 보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당혹한 분위기입니다. 늑장 수사라는 지적을 받으며 수사 착수 1년 만에 신병 확보를 시도한 건데 보완 수사 요구와 함께 퇴짜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 거물 정치인 수사에서 검찰을 대체할 실력과 의지를 입증하기는커녕 체면만 구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검찰이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구속 필요성을 추가로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를 오랜 시간 끌어온 만큼 김 의원 사건을 불구속 송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느 경우라도 권한 확대를 앞둔 경찰이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그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A씨가 보낸 메시지 빈도를 보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희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측 변호인도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재판부에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경찰관이 학생들에게 테이저건 기능을 보여주려다 오발 사고가 나 중학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테이저건에 맞은 학생은 허벅지와 팔을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 경찰차 한 대가 학생들이 모여있는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공터 쪽으로 걸어가더니 잠시 뒤 경찰차가 큰 길 쪽으로 다시 빠져나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반쯤 충북 음성군 대소읍에 있는 공터에서 경찰관의 테이저건이 발사돼 중학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11: 오발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남학생들이 테이저건에 관심을 보이자 경찰관이 다른 기능을 보여주려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10: 테이저건에서 발사된 침 하나는 피해 학생 허벅지에 꽂혔고 다른 하나는 팔을 스쳤습니다. 당시 테이저건은 안전장치가 풀려 있었고 전극침이 든 카트리지도 장착된 상태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경찰관이 전류가 흐르지 않아 괜찮다며 학생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2: 가까운 병원이라도 가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류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병원 이송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 경찰은 다른 신고를 처리하고 복귀하던 경찰관이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자 테이저건에서 전기가 나오는 스턴 기능을 보여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침이 나가는 카트리지가 장착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발 사고를 낸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5: 경기 파주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된 30대 탈북 여성은 이제 막 한국에 정착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지침에 따라 경찰은 매달 피해자와 접촉을 이어왔는데 지난 7월 21일 마지막으로 교류가 끊겼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탈북민 여성 A씨가 경기도 파주에 새 둥지를 튼 건 지난 5월입니다. 빨리 적응해 돈을 벌겠다는 자립 의지가 강했다고 지켜본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14: 되게 화했더라고요. 빨리 정착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지가 엄청 강하셨어요.
13: 경찰도 매달 한 번 이상 탈북민 신변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15: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16: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다음 주 15일 청문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이 사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여야 법사위 의원 한 분씩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사위 여당 간사시죠. 김우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7: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6: 다시 국회로 돌아오셨는데 제가 축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다시 축하드립니다.
17: 아유, 고맙습니다.
16: 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바로 현안 문제 네. 좀 여쭤볼게요. 네, 9.1 법사위에서도 증인 채택을 두고 한바탕 여야가 맞붙었는데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참고인 왜 모두 반려하시고 채택 안 했습니까?
17: 네, 이 사건이 네. 가장 본질적인 사건이 제넨셀 사건, 코로나 치료제 사건 아니겠습니까?
16: 네.
17: 그런데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두 분이 정말 돈을 시퍼렇게 뜨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 김승원 의원 또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잡기 위해서 집요하게 벌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른팔 왼팔을 다 그 사건에 수사검사로 내려보냈고요.
16: 네.
17: 그런데도 꽝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검찰이 국회 청문회보다 천배 만배 더 강력한 검찰 청문회를 이미 통과한 거다.
16: 네.
17: 그런데 그 사건을 다시 이번에 끄집어내서 이 되도록 피해로 무한 반복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6: 네. 그래도 여러 증인과 참고인을 좀 불러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형사 재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께 알려드릴 뭐 의무, 그들의 어떻게 일들을 처리했는지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증인 참고인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7: 네. 그런데 증인 참고인이 없이도
16: 예.
17: 이미 증인 참고인을 통해서 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 공세를 무한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니 청문회 대상인 김성원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6: 의원님이 야당 의원이실 때도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렇게 뭐 증인 참고인 채택 국민의힘이 안 해주려고 하면 채택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도 주장을 하셨는데 과연 좀 이게 보통 일인가 일반적인 일인가 그런 좀 의구심이 있고요. 한동훈 의원이 본인을 청문위원으로 앉혀달라 증인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 차원에서 좀 받아들일 가능성 이것도 없는 건가요?
17: 네. 지금 한동훈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16: 네.
17: 청문회에 나와서 어떤 자신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또 이 청문회를 일종의 좀 흙탕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16: 네.
17: 한동훈 의원에게 판을 깔아줄 생각은 전혀 없고요.
16: 네.
17: 그리고 이건 저희들 생각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협상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16: 네.
17: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이 한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16: 네.
17: 단지 뭐 윤상현 의원 등 개별적인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건 국민의힘 당론이랄까요? 지도부의 입장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 네. 현재까지 김승원 후보자 의혹들 있잖아요. 뭐 시각처
17: 네.
16: 청탁 의혹, 주가 저작, 연류 아니면 가족 인건비 특혜, 성범죄 가해자 변호, 뭐 음주운전 70만 원 벌금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청문회장에서 해명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좀 보세요.
17: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네. 뭐 그 주된 내용들은 네, 이번에 김성원 후보자가 나와서
16: 네.
17: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6: 네.
17: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중에서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건 이 제넨셀 사건인데
16: 네.
17: 네. 저는 이것만 하나 좀 덧붙이고 싶어요.
16: 네.
17: 그 지금은 뭐 다들 잊어버렸는데 이때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치료제가 없어서 정말 뭐라도 쓰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제가 이제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16: 네.
17: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말 외국에 뭐 화이자나 이런 치료제가 아니라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특히 이 사건, 이 강화목의 교수가 만들었다는 제넨셀이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면 그 당시 이낙연 당대표죠. 총리였군요. 이낙연 총리가 이 사람의 그 원재료를 키우는 제주도까지 가서 이 강화목의를 만났었어요.
16: 네.
17: 그 제주도 의원들도 다 대동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주사기에 완전 회사가 약 한 방울을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주사기 만든 회사까지 찾아가서 격려하고 지원하고 또 그때 셀트리온이 치료제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셀트리온의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기억이 나는데
16: 네.
17: 그런 분위기에서 김성원 후보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95%의 약세를 보였다고 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6: 근데 의원님도 민원 처리 많이 하시잖아요. 부탁도 많이 받으시고.
17: 네네.
16: 근데 저희가 공개된 녹취록들을 보면 그 브로커 양 씨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빠, 이야기 제일 좋은 것 같아. 오빠, 나를 믿어. 그러니까 김성원 후보자가 그래, 알았어. 내가 시각처장에게 내가 전화해줄게. 연락할게. 이게 정상적인 민원 처리는 아니지 않아요?
17: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받고
16: 예.
17: 김성환 후보자가 이게 이권이 크게 걸린 문제이니 네. 그리고 복마전이니
18: 네.
17: 그렇게 쉽게 청탁을 할 수는 없고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일상 임상 실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받아본 뒤에
18: 네.
17: 본인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18: 네.
17: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이 분야 전문가에게 그 관련 자료를 다 보내서 후배한테 자문을 구해봅니다.
18: 네.
17: 그랬더니 그 후배가 이거 괜찮은 것 같다라고 네.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김성원 후보자가 식약처장님께
18: 네.
17: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승인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빨리 한번 검증을 절차를 진행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단순히 뭐 잘하는 후배의 부탁을 받고
18: 네.
17: 아무런 검증 없이 한 건 아니다
18: 네.
17: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 그럼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러한 의혹을 받는 장관 후보자 지명자를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아니 민주당 소속 김우겸 의원님은 찬성하시겠어요?
17: 네, 뭐 입장 바꿔서 하면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16: 네.
17: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16: 네.
17: 김성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잘 해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 알겠습니다. 김성원 후보자 의혹이 이렇게까지 커진 데는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컸잖아요.
17: 그렇죠.
16: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자료 출처를 좀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점이 좀 문제라고 의원님 생각하세요?
17: 네.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정말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일부를 공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18: 네.
17: 수사 기록 이건 뭐 수사 기록 일부는 그중에 일부는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16: 있죠. 예. 변호인
17: 네,
16: 통해서
17: 네.
16: 구할 수 있고요.
17: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몇몇 건은 그런 범위를 넘어서거든요.
18: 네.
17: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18: 네.
17: 사건 처리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18: 네.
17: 제목이 사건 처리 계획서인데 이게 저도 좀 알아보니까 서부지검에서 대검으로 세 차례 보냈어요.
18: 네.
17: 그런데 그 내용은 정말 한 5명 정도 서부지검과 대검, 검찰 지도부 포함해서 한 대여섯 명 정도만 알 수 있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18: 네.
17: 그래서 이건 뭐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변호사 손에도 안 가고 오로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이걸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2명, 3명 요 정도 딱 특정이 특정이 돼요.
18: 네.
17: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공무상 기밀 누설이나 피해 사실 공표 이런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18: 네.
17: 저는 이제 우리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고발 사주 사건에 그래서 손준성 검사만 다쳤죠.
18: 네.
17: 네. 그런데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건의 이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는 서버에 접촉할 수밖에 없거든요.
18: 네.
17: 네. 그 내용을 빼내려면 그러면 거기에는 로그 기록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접근했는지가 드러날 거고 그러면 뭐 한동훈 의원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그게 몇 명으로 특정이 될 텐데
18: 네.
17: 이렇게 되면 저는 누가 유출했는지 이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16: 법적으로
17: 합니다.
16: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17: 네, 그렇습니다.
16: 근데 의원님께서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 최상병과 관련된 수사 계획서 이거를 국회에서 좀 공개하셨잖아요. 그거
17: 네네.
16: 건이랑 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그 수사 계획서도 검찰 일부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17: 아, 그러지 않았고요.
16: 네.
17: 네. 일단 제가 그 수사 계획서를 그때 법사위였나에서 한번 제가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18: 네.
17: 그 내용에 대해서 저 국민의힘에서 저를 이제 고발을 했어요.
16: 그래서
17: 제가 네. 그 당시 윤석열 정부입니다.
19: 그렇죠.
17: 차고 없으시기 바라는데
19: 네, 네.
17: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검찰 다 조사받았고
19: 네.
17: 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9: 네.
17: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19: 알겠습니다.
17: 네.
19: 그 의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용해인 의원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17: 네. 하여튼 여론이 뭐 대단히 안 좋게 흘러가고
19: 않죠.
17: 있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19: 네.
17: 네. 그런데 어제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한 40분 가량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 했다는 뉴스를 보고
19: 네.
17: 그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테고.
19: 네. 네.
17: 그러니 하여튼 청문회에서 본인의 해명과 소명까지는 들어봐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9: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 네, 고맙습니다.
19: 네, 김우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우겸 의원.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우겸 의원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곽규택 의원 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20: 네, 안녕하십니까.
19: 네, 의원님 나와 계시죠?
20: 예, 예.
19: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 감사합니다.
19: 네, 9일날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한판 맞붙었고 국민의힘이 증인 44명, 참고인 4명, 총 48명 명단 올렸지만 싹 반려됐고 민주당에서 동의 안 해가지고 이제 증인,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 그렇죠.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20: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19: 어떻게 생각하세요?
20: 이번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없는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19: 네.
20: 지난번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때 배추농사에 투자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했는데도
19: 네.
20: 증인을 아무도 채택을 안 하고 또 자료도 안 내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청문회가 끝났었거든요.
19: 네.
20: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의혹들이 전혀 해소가 안 된 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19: 네.
20: 지금 그런 것이 지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그대로 민주당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 하고 오만한 지금 청문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19: 네, 지금 방금 전에 김의겸 민주당 간사가
20: 네.
19: 증인 채택 왜 안 했냐고 여쭤봤더니 이게 증인 채택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거부 사유를 얘기하더라고요.
20: 예, 예.
19: 웃지만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20: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온갖 의혹 그리고 네.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19: 네.
20: 그에 대해서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19: 네.
20: 관련된 증인들을 불러서 민주당에서도 뭐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9: 네.
20: 전혀 그런 것이 지금 해명은 안 되고
19: 네.
20: 또 오히려 국민들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식만 나빠지겠다 싶으니까
19: 네.
20: 일방적으로 또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19: 네.
20: 정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19: 네.
20: 예, 정말 궤변에 가깝습니다.
19: 의원님도 이제 인사청문회 하시는 거잖아요.
20: 예, 예.
19: 의원님이 제일 좀 중하게 살펴보시는 김승원 예. 후보자의 의혹은 뭐예요?
20: 원래 김승원 후보자는 사실 지금 나오는 의혹들 말고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을 주도한 인물이에요.
19: 네.
20: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었던 몇몇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제치고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임기 중에 자기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감행하겠다 하는 저는 사인으로 봅니다.
19: 네.
20: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19: 네.
20: 그리고 지금 식약청 불법 로비 사건에 연루된 의혹, 그리고 부적절한 사적 관계 이런 부분들이 법무장관으로서의 과연 이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19: 네.
20: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을 밝히는 또 청문회를 할 예정입니다.
19: 근데 서윤교 위원장도 아니 우리가 예. 법사에서 같이 활동했던 동료 의원인데 막 너무한 예.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의원님 같이 활동했는데 좀 너무 심하게 하는
20: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19: 달라요?
20: 관련이 없다고 보여져요.
19: 네.
20: 오히려 거대 여당의 법사위 간사를 하면서
19: 네.
20: 그 직책을 자기 사건 처리에 이용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히려 배신감마저 들죠.
19: 네.
20: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청문회에서 낱낱이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19: 그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동훈 의원이 좀 앞장서고 있잖아요.
20: 그렇죠. 예, 예.
19: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좀 네. 사보임을 해서라도 한동훈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오는 게 맞겠다,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 저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그런 역할, 그것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19: 네.
20: 다만 그것을 굳이 청문회의 뭐 사보임까지 하면서 청문위원으로 와야 된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여져요.
19: 네, 왜요?
20: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이 지금 입수한 자료, 그 자료로 문제 제기를 잘 하고 있고
19: 네.
20: 또 그에 발맞춰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어떻게 보면 협업 관계라 할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19: 네.
20: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총 6명이거든요.
19: 네.
20: 여기서 누구 한 명을 빼고 한동훈 의원이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
19: 네.
20: 한동훈 의원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그대로 잘 하면 되고
19: 예.
20: 또 법사위 위원들은 또 청문회 당일날 또 각자 맡은 부분들을 잘 협업을 하면 결국에는 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19: 네.
20: 예예.
19: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이 꺼낸 기소 계획서나 녹취록 이 출처 문제 삼고 있거든요.
20: 예, 예.
19: 의원님도 검사셨고요. 이거 예.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20: 저는 지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에 대해서 그것의 출처를 문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19: 네.
20: 그 지금 제기되고 있는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것을 저는 민주당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9: 네.
20: 그 출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언론의 기자가 어떤 정말 공익적인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의 당사자가 된 비리의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고 그 기사를 제보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19: 네.
20: 저는 그 민주당의 지금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한 자료 출처에 대한 공세 그건 결국에는 민주당의 지금 아주 궁박한 처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19: 그 당 뭐 최고위에서는요 한동훈 네네. 의원의 복당 주장까지 좀 나오고 있었어요.
20: 네.
19: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윤상현 의원하고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20: 네.
19: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다,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20: 예, 예. 지금 저도 지난번 뭐 그 보궐선거 당시에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켜서 우리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로 한 명을 내보내는 것이 맞다 하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 네.
20: 그런데 지금 청문회 때문에 복당을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19: 네.
20: 아직 그 본인의 역할은 지금 한동훈 의원이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19: 네.
20: 복당의 시기는 아마 정치적인 이벤트가 적절한 이벤트가 있을 때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9: 알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좀 용혜인 후보자 관련된 논란도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20: 예, 예.
19: 어제 좀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20: 예.
19: 그냥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20: 예, 예.
19: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차려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잖아요.
20: 예, 예.
19: 그거 좀 어때 장관 후보자로서 저런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20: 저는 지금 국민들의 짜증에 정말 기름을 부은 기자회견이 아닌가 싶어요.
19: 네.
20: 지금 국민 여론을 보면 용혜인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여론이 거의 지금 70%대거든요.
19: 네.
20: 잘했다고 하는 의원은 굉장히 작습니다.
19: 네.
20: 그러면 국민 대다수가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9: 네.
20: 거기다 대고 너희들이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이거든요.
19: 네.
20: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 장관으로서의 어떤 자격보다도
19: 네.
20: 어떤 인성,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본인이 비례대표를 두 번 한 것도 사실은 기본소득당으로 나가서 비례대표를 한 게 아니잖아요.
2: 네.
20: 어떤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나가가지고 두 번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장관이 됐을 경우에는 비례대표직을 그만두는 것이 그동안의 국회에서의 관례였다면
2: 그렇죠.
20: 그것을 따르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저는 어저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길래 의원직은 사퇴를 하겠다. 그렇지만 장관으로서 역할은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뭐 이런 방향인 줄 알았어요.
2: 네.
20: 네, 그런데 오히려 국민에 다 대고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야.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오만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승원 후보자나 용혜인 후보자 계속 저렇게 버티면서
20: 예.
2: 뭐 인사청문회까지 가면
20: 예.
2: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20: 아, 땡큐죠. 저희들 뭐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보다도
2: 네.
20: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보는 그 어떤 장관으로서의 어떤 무게감
2: 네.
20: 이런 것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2: 네.
20: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을 위한 뭐 법률 비서가 아니거든요.
2: 그렇죠.
20: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시키겠다는 거고 공소시를 너가 앞장서라. 온갖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꼭 김성원을 시켜서 공소시를 받겠다. 이런 사인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2: 네.
20: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맞지 않다. 예, 그렇게 봅니다.
2: 인사청문회 때문에 상당히 좀 바쁘시겠어요.
20: 네, 그렇죠. 뭐 자료 챙겨보랴. 또 네. 요새 언론에서 워낙 또 많은 이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2: 단독,
20: 예. 예 그런 부분도 챙겨보는 것도 굉장히 바쁘네요.
2: 좀
20: 예.
2: 따로 뭐 이렇게 히든 카드로 김승원 예. 후보자 이렇게 공격할 의혹 제기할 예. 만한 건이 따로 준비하시는 거 있어요?
20: 히든 카드를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2: 아 있긴 있어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최근 이슈들이 근데 도파민 터지는 건가? 하여간 꼼꼼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요즘 한동훈 의원 정말 열일하고 계셔가지고 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많이 또 말씀하셔서 이 얘기 저기 많이 들으시죠. 많이 한동훈 듣죠. 의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거는
4: 많이 듣죠.
3: 그렇죠.
4: 예, 예.
3: 다 전달하세요?
4: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시사저널 김종일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0: 네, 안녕하세요.
1: 아, 요즘 힘드실 것 같아요.
0: 네, 휴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1: 아니요. 김준일 기자님, 뭐, 이렇게, 당연히 기자로서 활동하시는데, 제가 힘들어한다는 분은 강수영
0: 아,
1: 변호사님이요.
0: 네.
1: 안 힘들어요?
0: 아니, 좀 괜찮은데요?
1: 괜찮아요?
0: 예.
1: 지금 이렇게 좀 여권의 입장도 좀 옹호도 하고, 방어도 하고, 막, 그래야
0: 예. 아,
1: 되잖아요.
0: 뭐,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인은 아니니까,
1: 예.
0: 뭐, 해명해야 될 건, 후보자 본인이 해명해야 될 거, 그러니까
1: 좋아요.
0: 원론이니까요.
1: 그러면 오늘
0: 네.
1: 강 변호사님께 직공 질문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0: 네네네네. 어설프게
1: 그래서
0: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작은 악마님이 그냥 강변 오늘 붉은 복장 멋지네요. 이렇게
0: 아이,
1: 하면서
0: 고맙습니다.
1: 관심과 칭찬을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의인 후보자 얘기부터 좀 먼저 갈게요.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자진 사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고를 선언했어요. 김종인 기자님, 그거 어떻게
0: 네.
1: 보셨어요?
0: 일단 용혜인 후보자가 오전에 사무실 출근을 안
1: 안
0: 했잖아요.
1: 했어요.
0: 예,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이거 오늘 좀 심상치 않는 거 아니야?
1: 그렇죠.
0: 예라고 했고 점심 먹고 이제 1시 40분에 기자회견을 잡았을 때 이거 사퇴하는 거 아니야?
1: 네.
0: 이제 이렇게 되면 언론에서 미리 속보로 써놓자 혹은 기존에 써놨던 거 바꾸자 해서 막 긴급 회의라거든요. 저희도 어제 그랬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저희 반장, 부반장 다 제가 사퇴 기자회견이겠지라고 했을 때 그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었고 그랬는데 용의인 기자회견 어제 한마디로 고였죠. 나는 자격이 있다. 그리고 청문회까지 가겠다라는 선언이 있었고 무엇보다 전 되게 어제 인상적이었던 게 자신의 임명은 인사권자의 결단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자신과 연동시켰어요. 예, 그래서 청문회까지는 일단 간다. 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어제 민주당이랑 청와대를 취재해보고 나서 되게
1: 분위기
0: 인상적이었던
1: 어때요?
0: 부분은 청와대는 약간의 격앙됨도 감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 정무라인과 인사라인 혹은 대변인실과 미리 소통을 하고 한게
1: 전혀
0: 아니더라고요.
1: 아니에요?
0: 네, 근데
1: 그게 낫구나.
0: 그렇지 않고 이제 자신이 이제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어제 용혜인 그 후보자의 그 발언을 보면 지금 야당은 무분별하게 공세를 하고 있고 언론은 돈 없는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 외에 민주당이 휩쓸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국민이 호도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민주당한테도 왜 휩쓸리냐? 왜나 엄호 안 해주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죠.
1: 윤희석 대변인님,
0: 네.
1: 고할 거다라는 기자회견 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2: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는 사퇴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 제가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도 그 어떠한 장관이 되려고 했었는데 이게 과거형 가정법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퇴하는구나 했는데 방송 2시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얘기를 해서 끝을 못 보고 들어간 거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역시 우리의 예상을 좀 뛰어넘는구나. 그리고 그한 15분 정도 제가 보고 들어갔는데 역시 정치인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내용도 중요한데 발언을 전달함에 있어서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태도에 따라서 그 발언의 내용이 얼마나 흡수되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어제 그 용혜인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마치 국민을 꾸짖는 듯한
1: 혼나는
2: 그런
1: 듯한
2: 태도. 예,
1: 느낌이었어요.
2: 우리가 혼나는 거죠. 그렇게
1: 정신 차려.
2: 되면 속에서 처음에 듣다가도 맞는 말 해서 듣다가도 다른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장관 후보자로서 수세에 몰린 상태에서 본인이 해명을 한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뭐 부적절하다는 단어 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1: 강수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0: 네.
1: 보셨습니까?
0: 뭐 머리가 지끈지끈했고요.
1: 예상을 하셨어요?
0: 아니요.
1: 못했어요?
0: 1시 39분에 우연히 이제 뉴스 보다가 방송 중에 다른 방송 중에 긴급 기자회견 한다길래 40분에 1분 뒤에 한다 그러길래 제가 진행자한테 사퇴하는 것 같으니까
1: 그렇죠.
0: 꼭지 이거 준비하자고 이렇게 툭툭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반대 얘기가 나와서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용인 후보자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1: 어떤 부분에
0: 지금 이성을
1: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 법적으로는 문제 없네. 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던데.
0: 근데 법적으로 뭐 겸직할 수 있는 건다 아는 내용이지 그게 새로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뭐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짚어보면은 일단은 DJP 연합 이후에 야당의 뭐 장관을 지명한 것이 뭐 사례가 최초니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하던데 야당으로 인식하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1: 그렇죠. 야당 맞아요, 근데.
0: 이상하잖아요. 위성정당 타고 기본소득당한테 표를 준 적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될
1: 그렇죠.
0: 때에는 민주당 보고 표 줬는데 자기가 순번받아서 된 건데 야당? 또 국민들 보기에는 이상하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는 안타까운 건
3: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조목조목 일일이 다 반박하는 게 대단히 하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왜요?
3: 왜냐하면 국민들이 우리 지켜보는 시민들이 그 세세한 거 하나하나 지금 관심이 없어요. 사실 본인이 지금 뭐 17% 16% 이렇게밖에 우호적인 여론이 안 나오는 근본적 원인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 나 억울해요. 나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언론이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목조목 반박하는 건 본인 이해관계와 그러니까 본인 감정과 관련된 문제고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위성정당 타고 비례를 두 번이나 해놓고 장관을 하면서 비례도 안 내려놓는다고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게 제일 크잖아요.
1: 네.
3: 그게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곁가지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언론들은 이성을 찾으라. 그리고 뭐 평론가들 평론도 다 봤다 내가 듣는데 뭔가 선동이 휩쓸리고 있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아, 여론이 왜 나쁜지를 전혀 모르고 본인 한풀이 하러 나왔구나.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뭔가 낙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나 청와대에 한판 하자고 얘기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계속 정치를 해야 되니까요. 본인은.
1: 네.
3: 이대로 낙마가 되면 다시 본인이 정치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시 죽잖아요. 기본소득당과 지금 의원 자격도 시민들이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억울해요. 오해받은 거 다 풀래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가? 네, 안타깝습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상황 반전에 도움이 안 되겠죠?
2: 그렇죠.
1: 근데 왜 저런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참모들이랑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결정을 내렸을까?
2: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용현 후보자도 아마 직간접적으로 민주당 쪽 또는 청와대 쪽에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접했을 것이고
1: 네.
2: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 자기 장관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도.
1: 아, 그럴까요?
2: 그럼 그 전에 뭐라도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뭐 투쟁을 하든 아니면 해명을 하든 뭔가 기반 하나를 만들어놓고 나와야 되겠다. 해명은 해야 되는데 청문회도 안 열리면 본인이 받은 의혹에 대해서 그냥 그걸 안고 가야 되니까 향후의 정치 생명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서라도 어제 그러한 발언은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장관 임명과는 관계없는 그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의원 개인으로서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대통령실하고 참 민주당이 골치 아프겠어요. 이게 이제 컨트롤이나 감당이나 뭐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본인 혼자 구하겠다 그러고.
2: 처음부터 지명을 잘했어야죠.
1: 지명을 잘했어야 했다.
3: 근데 이제 이게 물러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지금 하나 남은 카드는 지명 처리잖아요.
1: 네.
3: 대통령의. 근데 인사청문회를 하고 하냐 안 하고 하느냐 그 갈림길 같거든요.
1: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 근데 저는 인사청문회까지는 갈 것 같아요.
1: 그래요?
3: 지금도 여전히 분위기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게 만들고 문제점이 네. 오히려 드러나게 만들고 네. 지명처리하는 게 낫지. 지금 지명처리하면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만 듣고 처리하는 이야기가 돼버리면 정치적으로 안 좋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여기서부터 제 사견입니다. 여론의 흐름을 다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 반등의 여지는 전혀 없고
1: 네.
3: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오해가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1: 네.
3: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의혹 중에 상당 부분은 너무 과장됐고 뭐 그건 알겠어요.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 진실 공방에 대해서 막 우리 김승원 후보자처럼 뭐가 팩트냐 아니냐 관심이 안 가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큰 줄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건. 뭐 사실관계 해명이 아니고 그래서 인사청문회 가기 전에 그리고 지금 어제 기자회견에서 거의 뭐 태도도 언론하고 거기 싸우는 분위기 언론하고 싸운다는 건 국민들하고 싸우는 거죠 사실 국민들한테 왜 나 싫어해 똑바로 좀 제대로 알아보고 욕하지 마 이런 태도니까 저는 좀 지명철의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김종일 기자님
2: 네.
1: 언론은 이성을 차리지 못한 겁니까?
0: 저는 방금 강 변호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1: 네.
0: 어제 용혜인 후보자의 발언이 적반하장처럼 느껴졌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거든요.
1: 그래요?
0: 그게 왜 그러냐면
1: 네.
0: 국민이 마치 언론에 호도돼서
1: 네.
0: 야당의 무분별한 공세에 호도돼서 지금 부적격이다라는 여론 7명, 10명 중에 7명, 9명이다라고 느끼게끔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까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혜인 후보자가 왜 어제 같은 태도로 윤희석 대변인 말씀처럼 왜 어제 같은 태도로 기자회견을 했을까? 무엇보다 기자회견을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기본소득당 안팎, 그다음에 이제 여가회 지금 청문회 준비하는 안팎, 민주당
1: 네.
0: 쪽을 물어봤더니 김승원 나비 효과인 것 같다. 용혜인 후보자가 보기에는 지금 나한테 드러나는 의혹과 김성원 후보자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비교가 되나?
1: 더 나빠.
0: 나는 도덕적으로 후보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지금 김성원 후보자가 받고 있는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들인데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혜인 후보자한테 청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 전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방송들에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 우리가 흔히 이제 큰 뜻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석되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사실상 업무를 전혀 안 해주니까
1: 네.
0: 이거에 대해서 되게 당황하면서 이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어제 자신의 임명은 인사권자의 결단이다. 라는 표현을 분명히 고려해서 나온 거고
1: 네.
0: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윤석 대변인 먼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용인 후보자는 지금 일종의 질서 있는 퇴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장관직 하기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고
1: 아이고.
0: 그런데 한석밖에 없는 아주 소수 정당으로서 기본소득당이라는 성체를 지키고 남은 임기를 보내려면 내부 결속, 내부 방어도 분명히 필요했다. 그래서 어제의 기자회견은 그렇게 읽히는 측면도 있다.
1: 그런 판단이면은 인사청문회장에서 상당히 인사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고 오히려 공격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한동훈 의원은 너무 좀 사람을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2: 아.
1: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버려 뭐 억울해하지 말라 하면서 용혜인 후보에 대해서는 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데.
2: 글쎄요.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미 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네. 초기에 한 2, 3일 사이에 그 지지난주 일요일 임명된 거잖아요. 지명됐는데 월화수 정도에 저는 끝났다고 판단했고
1: 네.
2: 아마 한동훈 의원도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굳이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참전하지 않아도
1: 네.
2: 용인 후보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 제기하기 때문에
1: 네.
2: 그랬던 거 아닌가.
3: 용인 후보자한테 제가 뭐 이 방송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1: 쇼츠를 만들어서 제가 용인 후보 이렇게 보내줄게요. 하세요.
3: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가장 큰 줄기가 본인이 지명된 원인 중에 이유가 두 가지가 진보정당, 소수 진보정당하고 여성, 청년 이렇게 세 그룹인데 다 지금 좋지 않잖아요. 시민들까지 여론 가지 않더라도. 진보정당이 우려하는 건요. 지금 용혜인 후보자의 행동을 두고 군소정당들, 진보정당들이 다 이렇게 위성정당 타고 하지 않고요. 전부 다 그렇진 않고요. 재정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소신을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예,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버티시면 그 군소정당들 다 기본소득당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 시민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그걸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당들이. 그래서 이건 대단히 유감이고 여성계에서도 과거에 이제 뭐 언더조직 이야기 나옵니다만 언더조직 색깔론으로 자꾸 그쪽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건 무시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여성에 관련된 억압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사과문 채택하자 그러는데 반대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성들한테 상처를 주거든요. 그럼 또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위선적이라고 프레임 씌워지면 이거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조국 후보자가 문제점이 그거예요. 위선을 벗겨내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대요. 그 이미지. 지금 안 될지도 몰라. 그 용혜인 후보자가 그 우를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감동적입니다. 꼭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저 용혜인 후보자에게 사회자로서 한마디 좀 할게요. 좀 준비해왔는데 인사청문회 자리는 형사재판 자리 아니에요. 불법 여무만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도덕성, 공적 책임, 이해충돌, 직무수행 적합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어. 법에 저촉되지 않아. 이것만 갖고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좀 착각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직 적격성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인사청문회하는 기본적인 이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승훈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전에 인사청문회 준비기획단에 출근하면서 김승훈 후보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 등 했던 그때 마음가짐으로 개혁에 매진할 것이다. 준비단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공지할 것이다. 제넨셀 영작개혁판사 아들이 의원실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실비 정도만 지급했고 떳떳하지 못할 일이 없다. 특히 아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예? 조국 아들 뭐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뭐 이때도 이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참 국민들이 이해했는지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용혜인 후보자는 이성을 차려요 그랬는데 여기는 수고하세요 이렇게 좀 인사를 했네요.
0: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 보면 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용의인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서 설사 이제 민주당에서 밀어붙여서 장관직 임명을 하면 임명이 네. 되면 장관직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두세 달만 지나면 여러 이슈들이 지나갈 것이고 사법적 그렇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장관직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장관직 임명이 되면 장관직 수행을 할 수 있을까?
1: 왜요?
0: 라고 물어보는 민주당 의원이 상당히 많아요.
1: 왜요?
0: 왜냐하면 당장 영이 서지 않을 것이고 하반기 국감 내내 주요 타깃이 될 것이고 네. 저한테 당장 이렇게 물어봐요. 김 기자에 더 심층 보도 안 할 거야? 취재 안 할 거야?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 계속 물고 끝까지 갈 거 아니야? 야당의 공격도 멈추지 않을 거고 무엇보다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가 당과 연결되고 타고 올라가면 청와대랑 대통령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우리로서는 훨씬 더 리스키해라고 네. 말씀하신 의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1: 오, 되게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시는 분이네요. 강수영 변호사님, 네. 김승원 후보자 의혹 이거 돌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3: 저 인사청문회가 큰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1: 저는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
3: 네네.
1: 네, 15일. 오케이.
3: 저는 개인적으로도 네. 인사청문회까지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어요.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 그럼 끝입니다.
1: 거짓말이라면 뭘 네. 거짓말?
3: 해명할 때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네. 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뭐 대표적으로 그럼 있고 맨날 제가 강조하는 건데 일단 첫 질문일 가능성 공익적 민원 책 뭐 민원 전달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네. 잘못했음 네. 그건 아니냐 솔직히 무슨 공익적 민원 전달 친하니까 네. 가까우니까 전달해달라고 하니 국감장에서 국감하고 있는데도 전화기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1: 잠깐만요.
3: 워낙 친하니까
1: 강수영 변호사님. 네. 너무 양심적으로 편하게 지금 평론하는 거 아니에요?
3: 왜요? 왜요?
1: 옹호하고 방어해 줘야지 지금. 뭘 방어해? 민주당.
3: 아니 방어는 제가 얘기할 게 많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방어를 하려고 해도 네. 장관 어떻게 뚫고 가려고 해도 대전제가 첫 단추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3: 아니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뭐 제3자 뇌물죄다 뭐 지금 이제 더 확장이 돼가지고 뭐 영등포 경찰서에 추가 수사 재수사를 한다 기소될 수도 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얘기할 게 많은데 근데 앞단에서 아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을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숙이고 그러나 내가 뭐 국민들을 건강에 안전을 해하게 하거나 식약처의 어떤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정한 일이 생기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지만 이해해달라 이렇게 읍소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코로나 한국에서 뭐 약 개발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억울할 수도 있어요. 뭐 독약이다 이런 단어에 막 솔직히 저도 좀 그건 정말 심한 얘긴 독약이라는 건 햄스터가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 죽었다고 독약이다. 이거 반박할 수 있고 과학적 이야기 할 수 있고 뭐 인성 실험 하다 보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국민들 귀에 잘 안 들리고 네. 오빠. 이 오빠라는 단어가 강렬하게 지금 전 국민들한테 박혀 있잖아요.
1: 오빠 나를 믿어. 네. 제일 좋은 이야기야.
3: 아 물론 그것도 억울할 수 있어요. 뭐 연인 관계 것처럼 자꾸 이제 뭉게뭉게 구름이 핀 거 억울하실 수 있어요. 네. 그 검찰 자료 보면 진짜 연인은 따로 있었다는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네. 네. 김승원 의원이 연인이 아니라는 거는 수사 결과 있어요. 아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사적 일단은... 관계 때문에 민원이 전달됐다는 건 맞다. 네. 그 민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정한 건 아니더라도. 네.
1: 그거는 일단 그렇게 풀고 나가는 게 맞다.
3: 그렇죠.
1: 윤희석 대변인님 네. 이게 공격수 입장이 아니라 네.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이제 참모야. 네. 그럼 인사청문회 때 어떠한 입장을 먼저 딱 치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겠어요.
2: 말씀하신 대로 그 앞단을 얘기해야 돼요. 네. 뒤에 뭐 내가 이러이러해서 억울한 기소유예를 당했다든지 네. 이쪽 무죄니까 나는 무혐의로 됐어야 된다든지 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법리적으로 또 해서 검찰에 또 뭐 어떤 거라든지 네. 뭐 자료가 어디서 나왔던 이런 얘기하면요 완전히 그는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생활이 왜 그래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면 뭐라고 그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 관계를 정말 저는 모르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은 안 되지만 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얘기해야 한다.
1: 일단 사과부터 해라.
2: 관계 종류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정의를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국민들은 그런 거 알고 싶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어떻게 식약처장한테 바로 민원이 갈 수 있는 사이가 사적 관계에서 정말 친족, 가족이면 안 할 겁니다 아마. 네. 진짜 친여동생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럼 김승호로 보자 이렇게 했겠게. 너 왜 그러냐 오빠한테. 이렇게 했겠죠.
1: 네.
2: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감정을 반영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솔직히 말하면 본인도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뒤로 자꾸 모으는 거 아니에요. 뒤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해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1: 네.
2: 이게 나와버렸는데.
1: 그러니까 녹취나 거기서 만약 육성이라도 틀어주게 된다면 네? 이거 어떻게 반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3: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친분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전달된 것까지 이제 훌 털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의혹도 있잖아요.
1: 네.
3: 이거 양 씨한테 6억 원 가는 거 알고 했지.
1: 네.
3: 혹은 뭐 이거 300억 투자되는 거 알고 했죠. 이거 추천억이 5억 간다 막 이런 얘기 알고 이거 금전이 걸린 거죠. 이거 부정한 청탁 맞죠. 시각처장한테 어떻게 부탁했어요. 전달만 한 거 맞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제네셀 빨리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이거는 막을 수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왜냐하면 판결과 검찰 수사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제 대처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김성원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적합도를 따질 때에는 그 뒷이야기는 지금 다른 전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전선이 형성돼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김성원 의원이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이건 계속 아마 민주당이 전선을 형성하고 앞으로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 네.
3: 왜냐하면 김성원 후보자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대체제가 있어요. 다른 분이 장관 하시면 되죠.
1: 네.
3: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대선주자 아닙니까? 보수 진영이 유력한.
1: 네.
3: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잘됐다 이참에 한번 이 과거 정치검찰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철저히 한번 시민들에게 이 잘못된 것을 알리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근데 그건 그건데 일단 급선무는 인사청문회니까 김성훈 후보자가 좀 냉정하게 좀 인정할 게 인정했으면.
1: 김준일 기자님.
2: 네.
1: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보이는 네. 약점? 그건 뭘로 보이세요?
0: 김성원 후보자는 저는 사실 공직자로서의 처신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본질은 공소 취소라고 생각해요.
1: 아 그래요?
0: 네, 인사청문회에서 당연히 지금은 공직자로서의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불편했던 이제 처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김성원 후보자 왜 이런 그 수많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임명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메인 퀘스천은 핵심 본질은 공소취소 아니냐. 이재명 그래요? 대통령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사청문회 후든 인사청문회 날이든 그 질문이 나올 거고
1: 네.
0: 지금 무엇보다 저는 언론에서 제일 이제 지금 당장은 김성원 후보자, 용인 후보자의 이제 처신 그다음에 의혹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대체 왜 이러지? 대체 어떻게 검증한 거지? 알고도 흐린 눈을 한 건가? 아니면 정말 지금 구멍이 숭숭 뚫린 건가? 청와대에서 지금 언론들이 당장 국민의힘과 지금 협업해서 혹은 청와대 열심히 취재해서 진짜 인사위원회가 열리긴 열렸냐?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대체 뭘 검증했냐? 이라는 취재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지금 숱한 검증들이 언론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의원과 야당에서 좀 하고 있는 건데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왜 이걸 몰랐지 청와대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잘 납득이 안 돼요.
1: 그거는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분명히 이제 대통령께서 네. 뭔가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분위기는
0: 네.
1: 어쨌든 임명한다, 임명 강행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한가요?
0: 네. 일단 김승원 후보자는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1: 그래요.
0: 예, 그래서 민주당의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이나 이제 상당수의 이제 전략통이라고 얘기되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1: 네.
0: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안 좋잖아요.
1: 네.
0: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러다가 진짜 앞자리 찍을 수도 있다.
1: 네.
0: 그리고 이거는 일을 잘한다고 다시 회복되는 지지율이 아니다.
1: 네.
0: 그래서 진짜 심각하다. 그리고 김성원 후보자가 용인 후보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유는
1: 네.
0: 계속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프랑스에서 자신의 그 연임에 대한 헌법을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1: 네.
0: 김성원 후보자를 임명하는 순간 모든 국정 운영의 종착점이 결국에는 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미지가 딱 찍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본질적으로 보고 있어요.
1: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별다른 입장을 얘기 안 하시면 이거는 맞다. 그렇게 야당은 계속 공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 같고.
0: 그래서 오히려 분기점은 다음 주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네.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기자회견일 네. 수 있어요.
1: 어제 그 나온 김에 그냥 대통령 지지율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제 MBS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2주 전보다 한 7% 막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갤럽 좀 이따 나올 건데 떨어질 것 같고 결국에는 이 개각 문제, 이 인사들의 여러 가지 의혹 그것들이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에.
2: 그렇죠. 왜 우리 역대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은 모두 포함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1: 네.
2: 그 제도 문제도 꽤 있는 듯해요. 담임 대통령이 갖는 한계에다가 네.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사이에 명확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넘나들면서 섞여버리고 또 대선 과정이 워낙에 치열해지면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정해놓은 소위 말하는 준비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1: 네.
2: 정치적으로 바람을 타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집권을 하고 그래서 집권 철학이라든지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가
1: 네.
2: 옆을 얘기를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지율 빠지는 아마 이런 것이 반복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2: 이 대통령 입장에서 용인 후보를 지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거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 그랬을까요?
2: 다 옆에서 그랬을 거예요. 2030 여성의 당차고 뭐 이런 얘기 기본소득 조화 갔을 텐데 거기서 함정 하나는 일반 국민들이 용인 후보자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아마 접하지 못했을 거다.
1: 네.
2: 워낙에 처음에 친분이라고 할까요? 기본소득을 매개로 해서 용인 후보자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위성정당 두 번 하면서 더 끈끈해졌을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보다도 훨씬 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했던
1: 맞아요.
2: 이런 것이 작용하니까 맞아요. 눈이 가려지죠. 그 옆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좋습니다 했겠죠. 이런 겁니다.
1: 강수희 변호사님.
3: 네.
1: 추미애 그 경기도지사는 지지율 하락은 검찰개혁 때문이다. 다른 이유 없다. 이렇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동의하십니까?
3: 검찰개혁 때문이다. 검찰개혁을
1: 네.
3: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이다.
1: 네.
3: 라고 표현에 맞겠죠.
1: 네.
3: 전혀 동의할 수 없죠. 지금 여론조사를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어디가 빠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1: 네.
3: 결국 제가 파악하기로 여론조사 뭐 데이터를 떠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 민심을 직접 좀 들어봐라. 사람들 이야기를 직접
1: 네.
3: 들어보면 결국 경제 문제가 커요. 지금 사실은. 정치적 아젠다는 사실 지금 선거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러면 먹고 살기가 좋으냐. 그게 문제예요.
1: 반도체 호황 때문에 그렇지
3: 네.
1: 다른 실물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3: 그렇죠. 왜 내 삶의 변화가 없지가 핵심이지
1: 네.
3: 청년들도 똑같아요. 청년들 취업 안 되는 거 똑같아요 지금.
1: 네.
3: 나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많이 거쳐서 내년에 슈퍼 예산이 이제 편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내 삶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1: 네.
3: 그러면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되는 문제도 거기에 달려 있는데 혹은 여당이 해야 될 것도 거기에 달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보는 이유는요. 불성실하거나 뭐 민주의식이 부족하거나 그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건데 뉴스를 틀면 딴 얘기가 나와요.
1: 네.
3: 온통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도대체.
1: 네.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장관 뭐 다른 사람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추미애 지사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건
1: 네.
3: 검찰개혁을 제대로 안 해서 기존 지지층들이 떠나고 있다.
1: 네.
3: 핵심 맞아요. 코어들이 떠나고
1: 네.
3: 있다. 김어준 씨 논리하고 똑같아요.
1: 똑같아요.
3: 근데 그러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가장 극단적 형태로 가령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지지율 떨어지는데 그냥 의석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대통령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확 갖다 밀어버리지. 어차피 떨어질 거 뭐 그걸 갖다가 어설프게 보수에 뭐 어필하고 중도 의식하고 시민들 뭐 부작용 의식하고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냐 떨어지고 있지 않냐 떨어지는 김에 그냥 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1: 네.
3: 그럼 그래서 그럼 다음은 그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다음 정권 가져오는 거 다음 권력 가져오는 게 그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안 되잖아요.
1: 알겠습니다. 그 김종인 기자님
4: 네.
1: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지지율 하락 추세가 계속되는데
4: 네.
1: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
4: 네.
1: 파병을 결정하게 되면
4: 네.
1: 지지층은 엄청나게 반발할 거고
4: 그렇죠.
1: 그러면 김어준 씨가 예측한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 앞자리가 2자 찍을 수 있다.
4: 네.
1: 이러한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파병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면 네. 제가 이제 엄청 예민한 현안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때 대답하기 제일 어려워하는 게 파병이에요.
1: 네.
0: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 하락세에서 이거 대국민 설득 만약에 파병을 한다면 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1: 국민 여론도 그렇게 써 호의적인 것 같진 않아요.
0: 그렇죠. 네,
1: 반대 여론이 좀 높더라고요.
0: 예, 그리고 파병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미국과 이제 받아낼 수 있는 협상이 진행돼야 되는데 투트랙으로
1: 그렇죠.
0: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 3부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잠깐 듣고 4부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제일 핫한 인물이 한동훈 의원이에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시작합니다.
6: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쏜 사실을 확인하고 미사일 재원과 사거리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의 경우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에 재발사입니다.
5: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이 이번 통화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하고 소통을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6: 청와대는 최근 국방부 등 부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중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감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대신 군사나 외교 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고도의 보안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정보는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부의 딜레마를 정리했습니다.
7: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중동에 현지 조사단을 보낸 것도 실태 파악일 뿐 파병을 전제로 한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8: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그런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7: 파병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엔 유독 한국을 콕 집어 공개 압박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 대치 상황과 주한미군 주둔까지 거론하며 혹독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9: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 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7: 여기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반도체 등 관세 협상이 맞물려 돌아가고 모처럼 살아난 북미 대화 불씨도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셈법이 복잡한 이유입니다. 또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비전투 부대라도 한국은 미 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 이란의 직접 보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0: 함코레 중국이 함사일 계시바라 미두난 هر گونه مشارکت در اقدامات تجاوزکارانه و مداخله جویانه آمریکا در منطقه به منزله همدستی با یک
7: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 일각으로까지 번진 파병 반대 여론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와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룰 한미안보협의회가 나란히 11월에 몰려 있어 그 전에 매듭 지어야 한미 간의 다른 현안에 미칠 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고 여론을 정리할 시간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예멘의 친이란 후티반군이 현지 시간 11일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요충지인 페림섬까지 장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가 장악한 지역을 공습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통신은 예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군이 페림섬에서 철수한 뒤 무장한 후티 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들어와 섬을 장악했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이 장악한 모카의 공항을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예멘 정부군도 후티 반군이 점령한 홍해 연안을 탈환하기 위한 반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6: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이 참여하는 신흥 경제국 모임 브릭스가 오늘 인도에서 정상회의를 엽니다.
5: 중동 전쟁을 놓고 회원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주도권을 되찾으려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신흥 경제국 모임 브릭스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이 속속 인도 뉴델리에 도착합니다. 이틀 동안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최대 화두는 역시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미국의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에 직면한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브릭스에 100억 달러 규모의 재보험 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기간시설과 에너지 프로젝트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는데 서방의 금융 봉쇄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2: 브릭스 باید با ایجاد فعالیت‌های تاب‌آور برای اقتصادهای اعضای خود و جنوب جهانی فضای ایجاد کند که در آن هیچ کشوری نتواند.
11: 러시아 역시 이란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받는 상황입니다. 개막전 행사에 이란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서방에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란 측에 서 있습니다. 반면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 친미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 등 회원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중동전쟁에 대한 회원국 입장을 공동성명에 모아내기 힘들 것이란 전망 속에 의장국인 인도 모디 총리는 항행과 무역의 자유를 강조하며 절충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글로벌 트레이드 tabhi aage badh sakta hai jab sea lanes secure ho supply routes open ho aur seafarers safe ho.
11: 이번 회의에는 9년 만에 인도를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합니다. 2006년 창설 이후 11개국으로 회원국을 늘린 브릭스는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며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YTN 이경화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중동 전쟁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국 서민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5: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다음 주 금리 인상이 점차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투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대두와 옥수수 수확철을 맞은 미국 농가에서 깊은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연중 농기계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 경유의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무려 63%나 폭등했습니다.
15: We have to harvest. We have to run the machines. We have to use the diesel. So bottom line is it cuts into our bottom line.
14: 주요 운송 수단인 트럭이나 기차는 물론 각종 중장비 운영 부담까지 커지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평균 소매 가격도 갤런당 4.2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중동의 상황이 극적으로 호전되지 않는 한 5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6: It takes food out of the mouths of your children and it's just it's crazy and there's really no need for it.
14: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보다 3.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2.4%나 올라 인플레이션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다음 주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반짝반등했던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도 다시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7.5%나 폭락하면서 47.8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악이었던 지난 5월의 44.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잘된 인사라며 업무 태세를 분명히 한 민주당은 수사 자료를 불법 유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사건 제보자 신상도 일부 공개했는데 국민의힘과 한 의원은 정권의 위협이 되면 공익 제보자도 짓밟는다며 신상 공개는 중범죄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7: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겠다며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일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 중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두고는 관종 정치다, 검찰 잔당 세력의 내란 연속행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18: 불법 자료 커넥션 세력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7: 박선원 최고위원은 해당 사건의 제보자 이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김 후보자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만 선택적으로 수사했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19: 검찰은 식약처와 김승원 의원을 엮어서 최종적으로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겨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청탁 의혹은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채 제보자 색출과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 정권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피해자이고 공익적인 일을 하더라도 저렇게 짓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 한 의원은 공익 제보자 신상 공개는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이 단체로 다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1: 공익 제보자들 이런 분들을 이빨 드러내고 물어뜯지 마십시오. 저를 물어뜯으세요.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이빨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17: 국회에서는 관련 피해 주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22: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17: 수사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이미 고소고발전까지 벌어진 상황. 오는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극한 대립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청문준비단 출근길에서 상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제넨스의 창업주 강모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의 아들이 자신의 의원실에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 면접을 통해 채용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했던 시기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고충 민원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셈법에 매몰된 장관 인선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에도 그런 비판을 피해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23: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이재명 정부는 외연 확장을 노린 거로 보입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으로 보수 진영 인사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용 후보자 본인도 여야 통합의 의미를 뒀습니다.
24: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합니다.
23: 하지만 세간의 시선은 다릅니다. 여성계에서조차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셈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사실 성평등부 장관 자리는 전신인 여성가족부 시절부터 풍파를 겪어왔습니다. 부처의 정체성이나 전문성보단 여성 장관 구색 맞추기나 측근을 앉히기 위한 인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첫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지명했지만 검증 부족으로 낙마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친박계 조윤선, 강은희 의원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으며 부처를 없애러 온 장관 후보자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0: 여성가족부는 그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23: 정무적 판단에 무게를 둔 인선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까지 치르고도 결국 낙마한 게 수차례. 같은 계산기를 두드리고도 이번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정치가 아닌 정책에 닿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6: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하고 과거 경찰관을 상대로 교통사고로 낸 전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어제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05년 9월 전남 영광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처리 중인 경찰 공무원을 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등으로 4차례 과태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인 만큼 교통법규 준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2005년 경찰관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구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례가 없던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에 조 대법원장은 여러 선택지를 두고 막판 결단을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재재청 공을 넘겨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2주째 침묵으로 장고를 이어갔습니다.
2: 원장님, 대법관 재재청 관련 입장 있으십니까? 이번 주 안에 발표하실 예정이시니까.
1: 법원의 날을 맞아 오랜만에 공식 발언대에선 조 대법원장. 재재청 요구 관련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렸는데 현안에 콕 집은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신 기념사에 독립이란 단어만 8차례나 등장할 정도로 사법부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1: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는 원론적 발언이지만 후임 대법관 임명을 고리로 한 갈등 속 대법관 공백 사태까지 현실화한 상황인 만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대법원은 후속 절차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추천위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 수용,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후보 원점 재검토, 새로운 절충안 제시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막바지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청권 침해라는 법조계 일각의 비판은 물론 학계의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길어지는 침묵을 깨고 언제쯤 공식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법관 공석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6: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재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사 임명을 도피 행위로 보기 어렵고 범인 도피 목적도 단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가 도피성 출국 논란에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7: 이미 수차례 걸쳐서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4: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 지시한 것이 도피 목적이었다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나온 첫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명 배경에 도피나 수사방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 전,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국가 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호주 대사 임명이 범인 도피 행위인지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사는 소재나 신분을 공식 확인할 수 있다며 통상의 도피와 성질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형식적인 인사 절차나 출국 금지를 해제하라는 부당 지시 역시 없었다고 봤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8: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범인을 도피시킨 것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했다. 그러니까 재판부께서 이제 그 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4: 반면 VIP 경로설이 불거진 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려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다고 판단한 특검은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에 즉각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질병관리청이 지난해보다 한 달여 앞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그러니까 동네 의원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8월 마지막 주에 1,000명당 13.3명에서 9월 첫 주 1,000명당 25.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고령층과 임신부, 어린이 등은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국가 예방접종을 통해 백신을 꼭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24시간 1대1 지원 서비스와 통합 돌봄을 확대해 발달장애인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와 장애아동 양육 지원 시간도 늘릴 계획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중증 자폐 아들을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피터팬이라 부르며 27년간 지극히 보살핀 고 전경철 작가. 가난 말기, 시한부 인생에도 아비 없는 세상에서 아들이 편하게 지낼 곳을 찾아 헤매며 소구름을 삼켰습니다.
10: 아들의 손을 잡고 수많은 곳에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거절당하던 그날의 기억, 그 모습을 말없이 쳐다보던 아들의 쓸쓸한 모습, 그때 느꼈던 서러움의 기억은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9: 전 씨 아들 재원 씨는 사연이 알려져 극적으로 보금자리를 얻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많습니다. 정부는 제2의 피터팬 아빠가 다신 없게 하겠다며 국가 돌봄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부모의 부재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평일만 운영하던 1대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12: 지자체 수요 조사를 좀 하고 해서 24시간, 그러니까 그 주말에도 24시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는 내년에 2,760명으로 늘리고 긴급돌봄 기관은 두 곳에서 다섯 곳으로 확충합니다.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도 2030년 3만 명까지 늘려 성인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울 방침입니다. 장애아동 양육지원 시간 역시 연 1200시간에서 10% 더해 양육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2030년 33만 명을 넘는다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5: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결국 민간을 통한 공급을 되살려야 합니다. 민간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서울은 특히 더 그런데요. 문제는 가계 대출과 집값을 관리하기 위한 대출 규제가 미분양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1: 공급이 부족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졌다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특히 민간 시장의 위축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13: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 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딘 점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0: 겁나서 이제 주택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수도권 대출 강도를 높인 6.27 대책 직후 매매량은 한달 전에 비해 60% 넘게 줄었습니다. 대책 발표 앞뒤로 두달 평균치를 봐도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후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다시 늘었지만 규제 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11호 대책 발표 직후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2: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총량 규제, 그리고 이제 높은 집값에 대한 부담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거래량은 서울 기준으로 한 달에 5천여 건 안팎을 오가고 거래 소강 상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공급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정부는 대출 규제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실수요자 중심의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지난 여름은 극한 호우와 극한 폭염, 그리고 가뭄이 반복되는 도깨비 같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사과값이 급등해 이른바 금사과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산지 작황은 괜찮다고 합니다. 오정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 해발고도 550m가량 고원지대에 자리한 전북 장수의 한 사과 농장.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수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5: 네, 추석을 앞두고 수확하고 있는 품종은 홍로라는 품종인데요. 이곳 장수는 홍로의 최대 주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4: 올해 사과 농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폭염 그리고 가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6: 가뭄과 폭염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게. 적정한 우리가 부를 때 관수라고 하는데 관수. 물 주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이 농장은 사과나무 아래로 배관을 설치해서 극한 폭염이 오면 수시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폭염과 가뭄을 잘 견디는 덕에 추석용 사과 작황은 지난해에 비교해서 약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6: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폭염에 대해서 대처 여건들을
7: 지금까지 YTN 뉴스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 장로교회 김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삭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정을 위하여 금신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지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한 밭땅쯤 가서 마주앉아 바라며 방송대국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다음께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위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런 제목을 주제를 달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겁니다.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약속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여기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나오는데 이 이삭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의 그런 환경에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신 사건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라가 이제 나이가 90이 됐는데 그때 여인으로서 생산할 능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수 있느니라. 아멘.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얘기예요. 웃었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웃었다고 했는데 과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될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된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의 시작입니다.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약속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대로 민족을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민족을 이룬다는 거는 이제 네이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라와 국가도 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1: 주님이 오실 때는 민족으로 오신다. 민족한테. 종족이라고 했죠. 종족, 민족. 그렇게 돼요. 한민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한민족을 단일민족으로 봤을 때 한민족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족을 통한다는 거죠. 그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날의 말씀하고 일치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니 리치라는 말이에요. 부유하게 이룬단 말이에요. 창대하게 이루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하여 구약에서 많은 복이 있고 신약에 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은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린 다 복된 존재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에게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은 복만 해도 우리는 큰 복인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게 닥친 모든 환경에 인하여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명체로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6절에 말씀했어요. 내 명체로 의지하지 말라. 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씨, 물론 이스마엘도 하가를 통한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이두 씨가, 두 종자가, 두 사람이 어떤 민족을 이루는 시작이 되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이 세상을 태어난 거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녀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거듭났죠? 예수 믿고 거듭났죠? 그때서부터는 누구예요? 육의 자손이에요, 영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영의 자손이에요, 이제부터.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인생을 갖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삭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날 때 먼저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14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4살이 되어가지고 큰 형인데, 이제 응애응애하는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14살 된그 형은 아이를 기뻐하고, 아이를, 야, 우리 큰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낳았다. 기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희롱했다고 그랬어. 희롱이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질투가 섞인 말이요. 그는 악이 담긴 속이에요. 육의 자녀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영의 눈이 뜨지 않게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가치관이 그래요. 세상 사는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할 줄을 몰라요. 또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0: 이삭을 낳은 사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여기 하갈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애굽의 백성이에요. 애굽. 여정을 취해서 그때 애굽에서 온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서 취한 여정의 몸에서 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홍길동이라는 이야기 알죠? 홍길동이는 대감님이 자기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서 허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내 아버지를 두고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버지 앞에 가도 대돌 아래서 엎드려 절해야 되고 아버지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서자 취급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나중에 홍길동이가 나왔을 때는 저 다른 외딴 섬에 말하자면 이상적인 국가를 세워서 그 홍길동이가 젠 걸음은 전국을 누비면서 홍길동이 역할을 한 그런 소설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적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친부모에게서 난 전통적인 혈통을 가진 사람하고 서자라고 그래. 홍길동이처럼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걸 중인이라고 그래요. 쌍놈도 아니고 우리 조선에서는 그랬어요. 양반도 아니고 중간에. 이 사람들은 대개 기술로 또 장사로 이렇게 조선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보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겨났어요. 먹을 거 싸줘가지고 그 아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냉엄하고도 하나님의 엄연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냉정할 정도로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엄중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중간치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엄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파벌을 일으키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그것은 아마도 이삭을 조롱했던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부류가 아닐까. 그 쫓겨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그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오늘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중동의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는 누구를 얻었어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맨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의 자부를 얻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은 나가서 용맹스러운 사냥꾼이 됐어요. 전쟁을 했어요. 문명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어요. 역사로 보면은 이것이 인류에게 아브라함 이후에 인류가 퍼져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에게서는 하나님의 법통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할 일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약속이 바로 나의 약속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헛된 데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노력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돼요. 이사야 55장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즉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회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해석을 할 때는 사도행전 2장 39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서부터 성령님이 구원을 확신한 구원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영생의 삶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은 잘 몰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안내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인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인 겁니다. 이것은 동행하신다는 뜻도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하라고요? 선교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동행해 주시겠다. 그 동행은 지금도 동행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동행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에서는 밝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뿐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회복에 치유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삭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지금 이삭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적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세계에서 오늘도 대를 이어 로마서 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스마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취했다 하지만은 사람의 방법을 취한 것은 이스마엘 하갈의 조롱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계시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서 본 이삭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와 그는 광야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된 겁니다. 충돌을 했던 겁니다.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방법에서 그는 떠나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그러한 뜻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성령의 역사, 이거는 동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종교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가 예수를 만난 기쁨과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면 물론이고 그들 눈에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며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민족을 동원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들, 최근의 역사로 볼 때는 이런 자기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 할 때 오늘날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사상들이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맥킨토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옛 성품의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새 성품이 첨가한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건 이제까지 내가 살고 있는 옛 성품을 그저 바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거듭납니다. 맥키턴 씨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받고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령의 사역을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삭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데에 온전한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인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하였으니 오늘 우리들은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는 이삭의 후손이 존재하며 참 이스라엘인이 있으며 그 가운데 또한 이스마엘의 후손인 세상적인 방부로 살아가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두 세력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서 이삭이 탄생한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사라와 함께 이룬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서 이제 남은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했고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인물로서 이 땅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삭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정을 위하여 금신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대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한 밭땅쯤 가서 마주앉아 바라며 방송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다음께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위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런 제목을 주제를 달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겁니다.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약속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여기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나오는데 이 이삭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의 그런 환경에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신 사건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라가 이제 나이가 90이 됐는데 그때 여인으로서 생산할 능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얘기, 웃었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웃었다고 했는데 과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될 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된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의 시작입니다.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약속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대로 민족을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네이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라와 국가도 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1: 주님이 오실 때는 민족으로 오시는 거예요. 민족한테. 종족이라고 있죠. 종족, 민족. 그렇게 돼요. 한민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한민족을 단일 민족으로 봤을 때 한민족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족을 통한다는 거죠. 그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날의 말씀하고 일치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니 리치라는 말이에요. 부유하게 이룬단 말이에요.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하여 구약에서 많은 복이 있고 신약에 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은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린 다 복된 존재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에게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은 복만 해도 우리는 큰 복인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게 닥친 모든 환경에 인하여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명체로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6절에 말씀했어. 내 명체로 의지하지 말라. 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씨, 물론 이스마엘도 하가를 통한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이두 씨가 두 종자가 두 사람이 어떤 민족을 이루는 시작이 되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이 세상을 태어난 거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녀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거듭났죠? 예수 믿고 거듭났죠? 그때서부터는 누구예요? 육의 자손이에요? 영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영의 자손이에요, 이제부터.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인생을 갖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삭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날 때 먼저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14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4살이 되어가지고 큰 형인데, 이제 응애응애하는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14살 된그 형은 아이를 기뻐하고, 아이를, 야, 우리 큰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낳았다. 기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희롱했다고 그랬어. 희롱이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질투가 섞인 말이요. 그는 악이 담긴 속이에요. 육의 자녀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영의 눈이 뜨지 않게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가치관이 그래요. 세상 사는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할 줄을 몰라요. 또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0: 이삭을 낳은 사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여기 하갈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애굽의 백성이에요. 애굽. 여정을 취해서 그때 애굽에서 온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서 취한 여정의 몸에서 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홍길동이라는 이야기 알죠? 홍길동이는 대감님이 자기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서 허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내 아버지를 두고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버지 앞에 가도 대돌 아래서 엎드려 절해야 되고 아버지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서자 취급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나중에 홍길동이가 나왔을 때는 저 다른 외딴 섬에 말하자면 이상적인 국가를 세워서 그 홍길동이가 젠 걸음은 전국을 누비면서 홍길동이 역할을 하는 그런 소설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적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친부모에게서 난 전통적인 혈통을 가진 사람하고 서자라고 그래. 홍길동이처럼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걸 중인이라고 그래요. 쌍놈도 아니고 우리 조선에서는 그랬어요. 양반도 아니고 중간에. 이 사람들은 대개 기술로 또 장사로 이렇게 조선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보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겨났어요. 먹을 거 싸줘가지고 그 아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냉엄하고도 하나님의 엄연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냉정할 정도로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엄중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중간치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엄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파벌을 일으키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그것은 아마도 이삭을 조롱했던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부류가 아닐까. 그 쫓겨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오늘 팔레스타인의 거주하는 중동의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는 누구를 얻었어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맨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의 자부를 얻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은 나가서 용맹스러운 사냥꾼은 됐어요. 전쟁을 했어요. 문명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어요. 역사로 보면은 이것이 인류에게 아브라함 이후에 인류가 퍼져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에게서는 하나님의 법통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할 일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약속이 바로 나의 약속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헛된 데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노력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돼요. 이사야 55장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즉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회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해석을 할 때는 사도행전 2장 39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서부터 성령님이 구원을 확신한 구원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영생의 삶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은 잘 몰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안내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인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인 겁니다. 이것은 동행하신다는 뜻도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하라고요? 선교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동행해 주시겠다. 그 동행은 지금도 동행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동행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에서는 밝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뿐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회복에 치유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삭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지금 이삭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적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세계에서 오늘도 대를 이어 로마서 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스마엘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취했다 하지만은 사람의 방법을 취한 것은 이스마엘 하갈의 조롱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계시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서 본 이삭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와 그는 광야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된 겁니다. 충돌을 했던 겁니다.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는 방법에서 그는 떠나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그러한 뜻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성령의 역사, 이거는 동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종교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가 예수를 만난 기쁨과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면 물론이고 그들 눈에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며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민족을 동원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들, 최근의 역사로 볼 때는 이런 자기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 할 때 오늘날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사상들이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맥킨토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옛 성품의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새 성품이 첨가한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건 이제까지 내가 살고 있는 옛 성품을 그저 바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거듭납니다. 맥키턴 씨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받고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령의 사역을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삭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데에 온전한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이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인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하였으니 오늘 우리들은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는 이삭의 후손이 존재하며 참 이스라엘인이 있으며 그 가운데 또한 이스마엘의 후손인 세상적인 방부로 살아가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두 세력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서 이삭이 탄생한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사라와 함께 이룬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서 이제 남은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했고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인물로서 이 땅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 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1520 웨스트 제임스 우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지역 272-603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0: 말씀은 에스더 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잠들지 않는 역사의 주관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에스더서 6장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더서 6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저녁이죠. 밤이죠. 에스더 5장에서 하만은 모르드개를 매달기 위해서 50규빗 약 23미터 이상 되는 높이에 장대를 세우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모르드개를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목을 매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모르드개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리 대궐물 문 왕의 문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밤에 이상하게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가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죠. 본인에게는 이 역사적인 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밤 아닙니까? 예. 잠자리 대신에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명령을 하죠. 그 기록 가운데서 과거에 모르드개가 암살의 음모를 밝혀냈는데 그 공과를 아무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물었잖아요. 이 일로 모르드개에게 무슨 존귀를 베풀었느냐?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순간에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서 왕의 어전으로 들어가는 절묘한 타이밍과 겹칩니다. 왕이 사람을 찾았을 때 바로 하만이 궁궐로 입장하고 있던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석가들은요, 이 6장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기계장치에 직접 개입하신 순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만의 교만이 극에 달했죠. 유대인의 말살 정책 명령이 바로 집행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 인간의 사악함이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던 그 밤이 바로 오늘 밤이거든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왕의 잠을 빼앗으신 거예요.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돌려놓으시는 밤이셨죠.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정교한 전략, 설계, 하나님의 플랜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마음에 새기다, 생각하다. 자카르, 기억하다, 마음에 새기다, 생각하다. 그냥 회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된 것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자카르 하셨을 때 홍수가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카르 하셨을 때에 롯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왕이 모르드개의 과거의 충성을 자카르 기억했단 말이죠. 이게 왕의 단순한 기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개를 자카르 기억하신 거죠. 그동안 감춰져 있던 정의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개를 잊게 하려고 그동안에 은밀하게 공작을 펼친 거죠. 역사는 그를 소외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자카르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는 세상과 사람이 아무리 음모를 꾸며도 결코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긍휼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카르, 기억하심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영적 백그라운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이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더 확신과 강력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6장을 읽으면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재정의할 수 있게 해주시죠. 모르드개에는 왕의 목숨을 구하고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요구하지도 않고요.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새로운 일들의 과거의 일들이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역대기 속으로 묻힌 거예요. 대신에 적들은 더 득세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모르드개를 잊지 않고 계셨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죠.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기억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왜 나를 모르시냐고 묻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 수고, 헌신, 신앙의 절정, 절개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대일기에 기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소외되고 있을지라도 하늘나라의 역대기 또 생명록에는 기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함, 속상함, 고통, 아픔의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역전으로, 더 큰 반전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룩한 예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만이 그 50규빗, 그 23m가 넘는 장대를 세우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모르드개를 위해서 왕의 잠을 빼앗고 사관들을 통해서 역대 일기를 읽고 기억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알고리즘 또 수치,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판이라고 하는 역대 일기 속에 묻혀 삽니다. 그걸 눈치 보며 또 살기 바쁘고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쓸모없다고 하거나 잊혀진 존재로, 맛이 간 사람으로, 이제 모든 인생을 마친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내하며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악인은 자신의 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는 세상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높임을 받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만든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함이 아무리 교묘하고 술책에 능하다 해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전 우주적인 질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밤이 너무 길고 캄캄하고 하만과 같은 적들이 우리 인생을 위협하고 도처에 숨어서 노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잠들지 않고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역대일기를 펼치고 읽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나의 억울함, 속상함들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인내와 나의 견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상, 자카르 하시는 이상 어떠한 사단의 음모, 악의 음모도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담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전승을 경험하십시오. 그 역전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자카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카르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카르의 영성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잠들지 않는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참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카르, 하나님은 졸지 않고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샬롬.
0: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0: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할례를 받으라 그런 말씀을 있습니다. 레위기서 12장 8절입니다.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이것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는 모세 때부터 해왔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조상들에게서도 할례를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도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열두 조상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죄 없으신 의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행하는 일로 인하여는 믿으라.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째 되는데도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조차 나리라. 그러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아브라함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99세였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때에 아브라함이 99세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십니까? 놀랬습니다. 99세에 아기를 낳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게 아들을 준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없든 빛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하면은 반드시 그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백세가 돼서 아들을 준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에 의롭다 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서 백세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세에도 아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과 사의 위기에서 혼란스럽게 또 실망돼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동서남북이 맥혔어도 하늘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히브리서 6장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믿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지키시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 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거기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 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가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게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와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게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와 여러분요 원래부터 이방 죄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나쁜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이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나면 돼?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은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 아직도 제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커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홀이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보면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 때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단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으려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뭐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라라고 가르쳐 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 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그게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비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거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으로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에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6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건 6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거듭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지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 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 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은 연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애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안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0: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그러 율법이 죄다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하게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다른 법입니다. 우리 세상법, 율법 이런 법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의 죄가 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도 놓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만지시고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열매교회 김요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뜻이고 약속의 말씀이라면 확실하게 믿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 믿음은 이 미래의 일을 현재로 가져와서 자신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큰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요. 미래의 일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을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 이건 뭐야?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미래, 아직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 그 일이 뭐야? 자신의 현실에서, 현재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 현재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

자는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방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를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0: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처럼 현실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큰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 놀라운 기적, 치유의 역사, 놀라운 축복,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의 무능력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에 대한 철저한 무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다른 것은 없어요. 내 삶에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 역사,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예요. 어떤 학자는 여기 남자만 5,000명 먹었으니까 거기 같이 따라온 여성, 아이들, 왜냐면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나왔거든. 어린아이. 어른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그 자리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만 명 정도가 모이지는 않았을까.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 명을 먹이신 거예요? 최소한 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만 명을. 장정만 5,000명. 만 명을 여기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이 상황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뭐예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떠서 나눠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받게 된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한테 지금 엄청난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벳사다라는 지역에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돼요. 이 예수님께로 나온 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중에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 좀 병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그 사람들의 그 질병을 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대략 한 오후 4시 30분쯤 돼요. 이때 당시에 지금 4월 중순경이에요. 해가 6시 정도에 완전히 지게 되면 아주 캄캄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여기 날이 저물어지니까 점점점점 어두워지는, 이제 곧 완전히 캄캄해지게 되는, 어둡게 되는 그 시간, 오후 4시 30분 경에 됐을 때에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날이 어두우면 집에 가기도 어렵고 또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배도 고플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 이 모임 파합시다. 이제 이 모든 이 말씀 사역과 치유의 사역을 멈추시고 백성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또 식사도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게 합시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완전히 무슨 말씀이죠?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들 집에 돌려보낼 필요 없어. 너희들이 한번 좀 해결해줘봐. 너희들이 해결해줘.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냐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빈들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많은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서 먹을 만한 그 여건과 환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들을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아니 아니 돌려보내지 마, 너희들을 해결해 라고 요청을 왜 하실까?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개월치의 월급이 필요합니다. 8개월치의 월급. 8개월치의 월급이 있어야만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다 음식을 제공해서 배불리 먹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대답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게 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아주 골똘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들을 저 우주로 올려보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 지구에서 쓰던 펜이 그 우주공간에서는 이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니까 이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에서 이 앤더슨 컨설팅 회사한테 저 우주공간에서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좀 펜을 개발해 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앤더슨 이 컨설팅 회사가 10년 동안 1200만 달러를 들여서 마침내 개발에 성공을 해요. 저우주 환경, 무중력 상태에서도 또 펜을 거꾸로 놓아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또 수중에서도 영하에서도 또 영상 300도에서도 또 어떤 표면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펜을 드디어 개발해요. 10년 만에 1200만 불을 들여서. 대단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근데 러시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우주에서 연필로 사용했대. 연필 가지고 해결하면 될 문제를 1200만 불이나 들어서 10년 동안 연구에 몰두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 말은 현실,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쓴다는 거예요. 오직 문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항상 현실 앞에서 내게 찾아온 그 문제에 너무너무 매몰돼. 다른 것은 보지 않고 모든 관심의 초점이 뭐예요? 그 문제에 머물러 있게 돼요.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자기들의 현실, 자기들이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8개월치의 봉급이 필요해. 지금 뭐냐?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아느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나와 함께하면 나와 연결이 되면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무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능력도 없어요. 제공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하느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이 50명씩 그룹으로 나뉘어 앉혀라. 그죠? 남성만 이제 100그룹을 나누게 돼요. 이렇게 50명씩 앉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기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 그 작은 것에 이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팍 늘어났을까요? 여기 떼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현재 분사형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복 기도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이제 12명을 앞에 세워요. 50명씩 그룹으로 쭉 이렇게 앉혀놨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가 나와요. 광주리를 들고 나왔어요. 거기에 떼어지는 순간에, 동시적인 그 이 사건을 말해주는데, 떼어주는 순간에 거기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광주리에 채워지는, 눈에 보이는 거는 여러분 지금 팍 엄청나게 쌓이는 그 빵, 떡, 물고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띄워줄 때에 그 광주리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 제자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정만 5천명, 최소한 10,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여기 보면 뭐요? 12광주리가 남았다. 특별히 이게 또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죠?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 17절에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다 뭐요? 배불렀더라. 이게 배불렀다는 말을 왜 썼겠어? 왜 썼겠어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필요, 현재 그들의 그 배고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해서 이 바구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그만 이 바구니가 아니에요. 이 바구니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그 이 큰 바구니를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쫓아다니고 추적하자 성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피신시켜요. 그 광주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그 광주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놀라운 그 능력의 소유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결단코 나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요한, 사촌 세례요한, 영적인 그 복음의 동역자였던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해서 심히 필요한 상태였어요. 심히 필요한. 지금 이 앞에 7절로 9절에서 보면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세례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여기 뭐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셨다라고 해요. 지금 이 떠나는데 벳세다로 가는데 길로 걸어가지 않냐고 배를 타고 가셔. 왜 배 타고 가겠어요?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가신 거예요. 배 타고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 타고 가니까 길가로다가 삥 돌아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신 곳, 이 벳세다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이에요?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왜? 거기에서 사촌 세례요한이 너무 죽임을 당했어. 너무나 심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거기에서 좀 휴식도 취하고 다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지금 벳세다로 가셨어요. 벳세다로 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휴식이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돼요. 자신들의 그 피로를 채움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이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짜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나 좀 휴식이 필요해. 나 정말 내 사촌 세례요한의 죽음으로 해서 나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나 좀 안정을 좀 취하자. 잠시 나만의 시간을 갖자. 좀 오지 말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휴식, 회복보다도 사람들의 피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아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잠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문제, 우리의 피로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기 자신의 피로보다도 우리의 피로에 더 우선순위를 두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피로, 나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피로를 더 쳐다보고 거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정말 피로를 어떻게든지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으로 계속해서 고백하셔야 돼요. 또 마귀가 주는 그 음성을 물리쳐야 돼요. 마귀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절대로 너 같은 거 관심 없다. 너처럼 대충대충 믿는 사람 기도 듣지도 않는다. 그러한 마귀의 음성을 물리치셔야 돼.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눈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무기력하게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배고픔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잃어버렸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나의 필요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정말 그들이 즐겁게 흥을 돋구고 있는 그 순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해결해 줬어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채워주신 분, 이전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채워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어디에 머물게 한다고요? 현실에, 문제에, 거기에 머물게 하고 문제만 바라보게 하고 문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항상 아셔야 돼.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열매교회 김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열매교회는 1938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웨스턴과 19가 사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8523 213지역 215-8523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복음만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시작합니다. 같이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성도가 되었습니까? 성도가 된 의미와 목적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그렇게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그것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착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그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자신 하나도 다스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모순만 더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이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문제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적지 않겠지요. 하지만은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는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한 것이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역할에 대한 그 혼란이 바로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설교의 목사의 메시지는 이래야 된다고 주문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서의 그 이 강단의 메시지는 다음에 세 가지로 사람들이 보통 주문을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한 정리 정돈을 좀 해달라 하고 하는 이런 그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그 도덕과 윤리 향상을 위하여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고상하고 이 낙관적인 어떤 그 철학 원리와 같은 것들을 교회에 요청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교회의 메시지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핵심은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교회가 누구이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출발은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태동과 기독교 그리고 성도로서의 우리의 이 삶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 말고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이 없어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요청들을 하고 교회는 자꾸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이 적응하려고 자꾸 그 컨텐츠를 바꿉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덜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에는 여러분은 더더욱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 맨 초두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 한글 그 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데오빌로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굉장한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오빌로로 말하자면은 그는 지성과 학식이 풍부한 정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권력자와는 다른 것이죠. 그가 한 새로운 종파가 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이 종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는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더더욱 커지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역사가인 누가를 그가 만납니다. 우연찮게 누가는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과 같이 동행을 하였었는데 누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의사였지만은 그러나 또한 굉장히 그 퓨어 하트를 가지고 있는 그 역사가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은 역사적인 그 팩트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출발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많이 기록해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는 데오빌로의 그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니 소수의 아주 소수의 그것도 무명인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독교는 짧은 한 200여 년 동안에 로마 제국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313년에 로마의 그 콘스탄틴 황제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것이 자기 통치에 훨씬 더 현명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릴 정도로까지 기독교가 로마 엠파이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도 로마의 한 식민지 저 변방에 있는 거기에서 이 나왔다고 하는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데오빌로가 아주 의문을 갖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영향을 미쳤던 것에 대하여서 누가는 질문자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복음 즉 누가복음에서 이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이며 기독교가 왜 세상의 종교와 다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는 이 누가가 전하는 이 기독교는 바로 한 인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르침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한 인물에 관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현대의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공부의 대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에게 apply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대부분의 그 바이블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는 기독교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적용이 아니고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걸 떠나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이것이 굉장히 처음에는 프레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면은 여기에서의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이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큐티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십시다. 가르침의 적용을 여기에 이 치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그 지적인 욕구가 발동을 합니다. 특별히 예, 성도들의 그 교육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서 지적으로 많이 그것을 흡수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좀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나중에는 성경 지식만 남고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적용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으로 이 성도들의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적용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지식은 증가를 하는데 지식이 증가하는 만큼 예수님에 대한 것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사람의 지식만 남고 예수님의 인격도 예수님의 능력도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다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에 따라서, 사회의 변천에 따라서 자꾸 기독교의 메시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바뀌어지면 기독교의 메시지가 또 바뀌어지고,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진 결과가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과 그리고 한국의 교회는 이러한 그 나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에 있게 함입니다. 물론 사후 천국이 있지요. 예, 불신자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것도 긴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임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기독교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에 대하여서 이 누가가 어떻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십시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가 넌크리스천인 이 데오빌로에게 기독교는 모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12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로만 엠파이어에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는 곳마다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 오늘 현대교회를 보십시다. 모임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모이기를 자주 하는 교회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모이기를 자주 하는 교회예요. 모임을 이 모임의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첫 번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매일 모이는 것보다 일주일에 두 번 모이는 것보다 한 번 모이는 것, 한 번 예배할 때에 몇 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한 시간 안에 그냥 깨끗하게 쫙 마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라 저도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남은 시간 아주 그냥 널널하게 개인적으로도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게 인간에게 편리함은 제공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교회는 모이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로서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교회는 세상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모든 거,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을 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는 그 일을 감당한다? 글쎄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불이 꺼지기 전까지는 가능하겠죠.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큐티에만 집중을 하면은 글쎄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가능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것도 다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가면은요, 교회는 거의 소멸 수준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비결,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을 했으며 세상을 왜 뒤집어 엎는 그러한 강력한 이 그룹으로 되었는가 하는 그 비밀은 무엇이다?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리차지를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또 손에 손을 잡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마치 초대교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줄인다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 되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모임을 줄이자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나가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당신 같은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좀 더 우리에게 인생에 사는 목적과 의도를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복음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대신 또 아멘을 잘 하시죠.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는 인물입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실제적인 역사적인 그 실존 인물에서 시작된다고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얘기하는 그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태어남이 겉모습은 사람과 똑같았지만 그러나 태어남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냐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출생이 다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기적을 제쳐두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현대 그 과학적인 사고에 너무 교육을 받아서 세뇌된 나머지 기적을 잘 믿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바로 기적을 동반하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억눌린 자가 온전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선교할 때에 복음이 능력과 함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하늘로 가신 이후에 그냥 그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고 당신의 그 기쁨만을 혼자 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당신 속에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나아갈 때, 즉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설사 우리가 실수하여서 넘어지고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내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격려를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아팠을 때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낙심했을 때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등 뒤에 던지시고 심해에 다 던지셨다고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이 초대 교회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였고 누가복음의 주제였고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 설교의 주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영원, 자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시간 안으로, 영원을 떠나서 시간 안으로,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즉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그냥 당신의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들 때, 즐거울 때 그리고 고통당할 때에도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느낌으로 감정으로 주님을 어떻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바가 당신이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누군가, 왜 이 기독교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그것을 역사적인 한 인물, 즉 실존했었는데 그가 영원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에 대하여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분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주님은 여러분의 그 원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이 은혜와 축복,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도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특별히 이제 2026년 새해에 1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10년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관한 가르침의 적용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그러나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의 짐을 다 벗겨버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중심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이 한 해에는 온전히 예수에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가 더욱더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0: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 교회는 장로교 협동 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았다며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4: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5: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4: 국무위원은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여당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용 후보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5: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4: 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이라면서도 용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물러났지만 좌파 카르텔은 여전하다며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이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청문회장에 서보지 못한 채 2차 개각 인사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일단 한시름을 덜었지만 남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 소식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민선 과정에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회견을 열기 이틀 전인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0: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용 후보자가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 10일 비례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없고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며 회견까지 열어 비판이 커졌지만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1: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은 지금까지 청와대 입장이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0: 청문회 전 지명 철회한 전례가 없고 용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이 아닌 만큼 청와대가 사전에 거취 압박을 할 수 없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 후보자 본인이 자진사퇴 결단을 내렸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청와대도 용 후보자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용 후보자 논란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온 상황을 고려하면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한 주체인 여당에 청와대 역시 우려를 전달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향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 지명에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후임 인사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 사태로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지만 나머지 후보자들도 논란이 없지 않은 터라 청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용 전 후보자는 임명될 경우 첫 90년대생 장관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결국 낙마했는데요. 용혜인 의원이 걸어온 길을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1990년생인 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의원이 처음 이름을 알린 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행진을 제안했고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4: 저희가 들고 있던 거는 국화꽃 한 송이와 종이로 된 피켓 한 장씩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행이 이루어졌습니다.
3: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용 의원은 노동당 등 진보 정당에서 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기본소득 정치연대 대표를 지냈고 지난 2020년엔 기본소득당을 창당해 초대 대표에 올랐습니다. 30대인 용 의원은 벌써 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4년 잇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을 통해 배지를 달았고 매번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020년엔 더불어시민당, 2024년엔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겁니다.
4: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연합정치를 열어내고자 앞장섰고 성공적으로 그 연합정치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3: 용 의원은 그런데도 청문회 준비 과정 내내 관례를 깨고 장관직과 비례대표를 겸임하겠다고 강조해왔고 여론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끝내 민주당에서조차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용 의원은 첫 90년대생 장관을 눈앞에 두고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이렇듯 용혜인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이어 용혜인 의원까지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를 박조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외연 확장이 꼽힙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 특히 여성과 청년의 마음을 얻어 지지율 반등을 노렸을 거란 해석입니다.
6: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5: 하지만 되려 2030을 중심으로 여론은 빠르게 돌아섰고 용 의원은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첫 성평등부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낙점했지만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결국 낙마했습니다.
7: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5: 윤석열 정부로 시계를 돌려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후임으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파킹 의혹 등이 일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8: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사주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공모의 정황입니다.
9: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5: 박근혜 정부 때도 조윤선, 강은희 장관 등 주로 대통령 측근이 여가부 장관을 차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장관 인선 시 전문성을 가장 앞에 둬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정치공학적 판단을 내리다 악수를 도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YTN 박종훈입니다.
2: 용혜인 후보자 사퇴로 야당의 공격은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어 모레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0: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 2022년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인물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정치 공작이라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 자체가 야당 인사 탄압 의도로 이뤄진 거였다며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11: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서마저 야당 대표 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집요함이 엿보입니다.
10: 불법 수사를 이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불법 유출한 수사 자료 녹취록을 짜깁기에 생중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아무도 모르던 김 후보자를 검찰이 왜 표적 수사하겠느냐며 반박하고는 이 대통령이 진짜 관련이 있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오빠 독약 로비에 연루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저 한동훈에게 공익 제보해 주십시오.
10: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이제 인사 참사 끝판왕 김 후보자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가족조합, 위장전입, 음주운전까지 범죄 범벅 장관을 안치려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하나뿐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13: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인사를 앉히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10: 김 후보자 가족조합이 경기 수원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부당한 감점을 주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수원시 내부 심사 과정에 대해 후보자와 그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미 수원시에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14: 여야는 모레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수와 낙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한 의원이 자료를 확보한 경위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관련 수사 기록 유출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2년 전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검찰 수사팀의 기소 계획서를 공개하며 외압으로 인해 봐주기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6: 잘못된 처분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처분, 권력자를 봐준 처분이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공익 제보를 받는 몇 가지 중요한 주체 중에 한 명이죠.
15: 여권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의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장 접수 엿새 만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17: 수사 실패로 끝난 사건에 기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전직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넷 공작입니다.
15: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한 의원을 직접 불러 자료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할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도 맡은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섰는 등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수년간 7천만 원을 지급해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오늘 이 후보자 측이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장기간 공실이던 업체에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돈을 송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이 후보자 측이 컨설팅 업체로부터 세부 활동별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부풀려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설명 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업체 소재지가 아닌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검토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컨설턴트는 이 후보자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20년부터 선거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부수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공수처와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막판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논란이 됐던 공소청 내 사법통제부는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을 향해서도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8: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3주 만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 신뢰도 반전이 이루어지도록 민생개혁에 전력 투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 자료 폭로를 정조준하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변했습니다.
19: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불법 유출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치검찰 종식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18: 청와대와 정부도 민심 앞에 겸손하겠다고 나란히 고개를 숙이며 다음 달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예산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0: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할 일은 더 분명하게 하고
21: 두 기관이 출범 첫날부터 차질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18: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소청 직지안을 손보기로 했는데 특히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심사하는 조직 이름은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법통제부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민주당 강경파의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을 향해서는 제주 실종 사건 부실 처리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보다도 강한 경찰개혁을 예고하며 부실수사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22: 경찰개혁이 적당히 이루어지고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 떠밀려서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다.
18: 당정은 이밖에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1930억 원을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투입하고 성수품 18만 5천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막바지 협상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이번 주 안에 최종 타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늘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투자 규모와 분야가 확정된 건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많은 쟁점에 대해 협상에 근접한 건 사실이고 여러 이슈가 남아있다며 이번 주 초에 다시 화상회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원전 건설 사업 확정 여부에 대해 아직 발표하긴 여의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출 제한과 규제 지역 확대 등 관련 대책이 이미 시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도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 가격은 과거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20년 6월부터 85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역대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올해 9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83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던 설과 추석 연휴를 합산하면 지난해 1월 셋째 주부터 사실상 86주 연속 상승한 셈입니다. 특히 이 시기 동안 누적 상승률은 17%에 달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상승률 7.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집값 상승세는 서울 외곽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6억 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5억 이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문제는 대출 제한과 규제 지역 확대, 세제 개편안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이미 나왔다는 점입니다.
0: 정부가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정책적 카드를 다 내놓은 상황인데도 전세가 계속 불안하고 서울 외곽의 중저가 지역의 수요들이 움직이면서 상승세가 계속되면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수요자들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죠.
3: 추가적인 정책 도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해답은 공급뿐이지만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고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2: 이번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카트만두의 수용시설에 살고 있는 네팔 이재민들을 YTN 취재팀이 만나고 왔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2차 긴급구호대는 홍수 피해 지역 쪽으로 이동하며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신호 기자입니다.
1: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 한 불교 사원입니다. 이재민들이 잘 때 쓸 매트며 이불이 천정까지 쌓여 있습니다. 계단에는 같은 동네 주민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가방과 공책을 담은 구호 물품을 나눠주자 아이들이 달려와 줄을 섭니다. 네팔과 티베트 국경 마을 샤브루베시 주민 수백 명이 19일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 출발 지점인 이 마을에서는 집을 포함해 건물 4분의 3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트만두 최대 대학병원에는 홍수 피해 직후 환자 83명이 이송됐는데 13명은 아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의사에게 지금 남아있는 환자 상태를 묻자 상당수가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실종자의 얼굴 사진과 인적사항이 가득 적힌 전단지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기다리는 가족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단지들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팔에 파견된 정부 두 번째 긴급구호대는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팔 현지의 의료 구호 전문가들을 만나서 사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4: 현재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우리 의료 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저희 대한민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도울 수 있는지 그런 방향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1: 2차 긴급구호대 의료팀은 의료용품을 싣고 홍수 피해 지역인 누아코트의 병원을 향해 출발했는데 다리가 끊겨서 중간에 하루를 숙박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신호입니다.
2: 교육부는 수시 접수 마감 직전에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원서 접수를 마치지 못한 학생이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내일부터 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정한 구제 신청 대상은 당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원래 희망하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수험생들입니다. 다만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원서 접수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교육부는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를 마친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모집 단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제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구제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UA 어플라이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가능하고, 접수 절차를 개별 안내받은 수험생은 16일 밤 10시까지 대학 원서 접수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전북 부안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숨지고 7살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20대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오승훈 기자입니다.
6: 아파트 3층에서 시커먼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릅니다. 곧이어 시뻘건 불길이 집안을 모두 뒤덮습니다. 새벽 1시쯤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 안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7살 아들은 팔과 등 부위에 화상을 입은 상태로 아파트 화단에서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직후 아들은 곧바로 베란다로 뛰어내렸지만 엄마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화재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장 안이 모두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8시쯤 전북 남원시 어현동에 있는 목재펠릭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안에 있던 작업자 17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남구 문현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10분쯤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진화대원 80여 명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장안동 4층짜리 상가 건물 1층 고깃집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직후 건물에 있던 손님과 직원 등 30여 명이 급히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대에 연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직원과 손님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승용차도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뒤따라 달리던 차량 3대도 속도를 줄이면서 또 다른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들의 음주나 약물 등 특이사항은 없었고, 사고 수습을 위해 한때 40분가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충남 태안군 안목도 인근 갯바위에서 해로질을 하다 고립된 20대 A씨 등 2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태안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구조대 등을 투입해 신고 접수 30여 분 만에 A씨 등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16일까지 조속간만의 차이가 큰 대조기인데다 최근 비슷한 사례로 4명이 갯바위에 고립됐던 만큼 연안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카페 냉동창고 살인사건 피의자가 내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인데, 그간 의혹만 가득했던 살해 동기가 명확히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5: 경기 파주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4일입니다. 경찰은 같은 날 유력한 피의자인 이 카페 사장, 30대 남성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A씨가 범행 일주일 전 급히 설치한 냉동창고엔 거래를 목적으로 한 500억 원어치 가짜 상품권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A씨와 제3자의 상품권 거래에 앞서 진위를 감정해달란 의뢰를 받고 창고에 들어갔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A씨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이유를 두고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거래 과정에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다가 상품권이 가짜라는 걸 알아채 가뒀다고 말을 바꾼 A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의 상품권 위조의 공범으로 입건된 상품권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관심입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파주에 내려다준 인물로 여성과는 지인 사이였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브로커가 살인에도 관여했는지, 범행에 관여한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10억 원대 빚이 있던 A씨가 상품권 판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내일 A씨를 구속 송치한 뒤 사건 수사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2: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예인선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이번 주 민간 잠수사가 현장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현재 사고 예인선은 수심 80m가 넘는 곳에 있는데 잠수사 투입을 위한 주변 지형 조사부터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7: 부산 앞바다에서 침몰한 예인선 TNS 캐처호는 수심 87m 해저에 뒤집힌 상태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고 예인선의 선사가 일대 반경 500m를 음파 탐지 장비로 조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저 지형과 선체 상태를 파악 중인데 선체 내부 수색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사입니다. 실종자 5명 가운데 사고 당시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선원이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오는 15일에 잠수사를 투입할 예정인데 선체 상태와 내부 진입 가능성부터 우선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의 무인 잠수정은 선체 내부에 들어갈 수 없어 사람을 통한 수색이 필수입니다. 해상 표류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구역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지난 9일 경북 포항 해안에서 실종 선원 한 명이 발견되면서 조류에 따른 장거리 이동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수색 범위를 가로 25km, 세로 252km까지 대폭 확대해 부산 앞바다부터 동해까지 해역에서 실종자와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함선 30척과 항공기 6대가 동원됐고 해안가에도 수색 인력이 집중 투입됐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2: 환절기 일교차가 갑자기 커져설까요?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한 달여 앞서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정부가 국가 예방접종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8: 이비인후과 병원에 환자가 끊이지 않습니다.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난해보다 한 달여 앞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달 첫 주 표본감시병원 방문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감만이 아닙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며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어 입원 환자가 한 주 사이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두호흡기 감염병에 동시 또는 연이어 감염되면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더 심해져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최대한 빨리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 독감 무료 접종이 올해부터 14세까지 확대됐는데 아쉽게 국가 예방접종은 오는 21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무료접종은 더 늦어서 한 달 뒤에나 개시될 예정입니다.
9: 이제 항체가 생겨서 질병을 방어하는 능력이 접종하고 나서 보통 2주가 걸리고 그다음에 6개월을 간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8: 따라서 정부는 백신 공급 상황을 고려해 고위험군의 독감 국가 예방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호흡기 감염병이 더 확산하지 않게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2: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또 다른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올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함도와 사도광산 약속도 안 지키고 있어 강제동원 역사 문제가 또다시 한일 두 나라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23: 지난 2024년 7월 일제의 강제동원의 역사를 간직한 사도광산이 우여곡절 끝에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도 찬성했는데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강제동원을 포함한 역사 전체를 반드시 현장에 반영하라는 요구였습니다.
2: 일본이 원하는 것만 소개를 하지 말고 그동안에 우리가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여기에서 얼마만큼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그 역사 부분도 다 소개를 해라 해서 그런 부분이 합의가 돼서
23: 추도식도 매년 함께 열기로 약속했지만 등재 이후 일본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누가 참석할지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추도사에 사과를 넣어달라는 우리 측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유족이 빠진 채 진행된 반쪽 추도식에선 예상대로 강제 노역이나 사죄 표현은 없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반쪽 추도식이 열렸는데 조선인 강제 노동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달 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후속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했는데도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0: 本日 세계유산委員회において 決議された 内容を見ればですね、強制労働であるとか強制動員といった文言は一切ないと承知しています。
23: 그런데 일본 정부가 또 다른 조선인 강제 노동 현장인 아시오 광산을 세계유산에 올리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도치기현 니코시에 있는 구리광산인데 태평양 전쟁 당시 2,400명이 넘는 조선인이 강제로 동원됐습니다. 주로 위험한 작업에 투입됐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시오 광산에서 숨진 조선인 수가 73명에 달하고 여기에는 한 살이 안 된 유아도 22명 포함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관건은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얼마나 충실히 다루느냐일 건데 교도통신은 이미 현지 전시에서도 강제동원 역사가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네스코 산하기구도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최근 광산 일대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만 되면 강제 노역 역사를 알리겠다고 한 일본 정부의 약속. 군함도는 벌써 10년이 넘었고 사도광산은 3년째가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매입니다.
2: 비서방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가 중동지역에서 분쟁을 자제하려는 공동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건데 러시아와 중국 등 회원국들은 개별적으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신홍진 기자입니다.
11: 브릭스 회원국들은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며 중동지역에서 분쟁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을 이란의 공격을 받은 회원국인 아랍에미리트가 받아들일지가 관심사였습니다. 공동성명은 특정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고 확전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수준이어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2: 기시 사다스기 오르세 아파티 벡트 나히 키 가이 해 뉴 델리 데클레이션 2026고
11: 전쟁 당사국인 이란은 중동에 경찰은 필요 없다고 날을 세웠고 다른 회원국들도 에둘러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냉전적 사고와 진영 대결에 반대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다극화된 세계로의 전환이 식민지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국가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의장국인 인도의 모디 총리와 시 주석, 푸틴 대통령 새 정상은 중간중간 비공식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현재 3국이 얽혀있는 정세를 고려할 때 대미 전략이 주요 화두였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2: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된 모레노 감독이 입국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축구대표팀을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3: 모레노 감독이 밝은 미소를 머금고 공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영민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으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전달받고 협회 관계자와 반갑게 인사도 나눕니다. 지난 1일 축구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으로 낙점받고 12일 만에 한국 땅을 밟은 모레노 감독. 취재진에 건넨 감독으로서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13: Trabajar, unir a todos, generar un equipo y hacer que la afición se sienta orgullosa de su selección. Ese es el objetivo. Centrarnos en lo que podemos controlar. Es nuestro trabajo y es lo que tenemos que hacer.
3: 바르셀로나 수석 코치를 지낸 뒤 8개월 동안 스페인 대표팀을 맡기도 한 모레노 감독은 이후 프랑스와 러시아 등 유럽에서 클럽팀을 이끌며 지도자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감독 채용 과정에서 한국 축구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인 모레노 감독은 임시 감독 지원 계기에 대해서도 유쾌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13: Podría responder con una pregunta, ¿por qué no? Apliqué para poder ser seleccionador. Considero que es una gran selección, una de las mejores de Asia. Y para cualquier entrenador es un orgullo y un honor el poder dirigir a esta selección.
3: 공항에 나온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건네고 함께 사진도 찍으며 감사 인사를 전한 모레노 감독은 곧바로 1기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취임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입니다. 모레노호는 오는 24일과 28일 에콰도르 우루과이와 차례로 맞붙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2: 선선한 바람이 부는 완연한 초가을 날씨 속 곳곳에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탁 트인 들판을 뛰노는 반려견 축제부터 가을 정취를 머금은 독서 축제까지 휴일 여유를 만끽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14: 인형같이 자그마한 강아지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들판 위를 휘젓습니다. 자기 키보다 높은 장애물도 훌쩍훌쩍. 천재견 보더콜리는 사람 손짓에 맞춰 헐헐 날아다닙니다. 관중석에 있던 견주와 반려견들도 직접 도전해봤는데 보기보다 훨씬 어려워 진땀이 절로 흐릅니다. 무기를 든 성인 남성까지 순식간에 제압하는 숙련된 경찰견 마리노이즈의 모습에 절로 탄성이 터집니다. 목줄을 풀고 풀과 흙내음을 만끽하는 놀이터에선 모두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16: 좋은 체험을 좋은 보스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제 멋있는 보더콜리 친구들과 그리고 이제 마리노이즈 이런 친구들의 영상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많이 많이 해주세요. 심바도 즐거웠지? 즐거웠답니다.
14: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전주에선 독서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좋아하는 동화를 통째로 외워 재미있게 들려주는 어린이 독자들의 구연동화대회. 10주간의 창작 끝에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펴낸 새내기 시민 작가들의 자축 행사도 열렸습니다. 지친 머리를 식힐 가족 단위 운동회와 서커스쇼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17: 오늘 기분 어땠니?
24: 좋았죠.
17: 너무 재밌었지? 오늘 오니까 체육활동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14: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찾아온 계절의 길목에서 반려견은 마음껏 뛰놀고 아이들은 책과 함께 웃었습니다. YTN 김미성입니다.
2: 최근 7만 명이 몰린 프랑스 최대 규모 한류 축제에 라면과 김치를 넘어선 차세대 K푸드가 등장했습니다. 발효 음식과 냉동식품 등 새로운 영역으로 외연을 넓히며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파리에서 정지훈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5: K-POP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대형 젓가락으로 공을 옮기는 이색 체험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줄지어 참여합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프랑스 최대 규모의 한류 축제 K-스트리트 페스티벌에는 7만여 명의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축제장 한편에는 K-푸드의 다양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알리는 이른바 넥스트 K-푸드 홍보관이 마련됐습니다. 라면과 김치 같은 기존의 대표 품목을 넘어 새로운 수출 유망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발효 비건 식품부터 냉동식품과 전통주까지 15개 업체가 내놓은 50여 종의 우리 먹거리가 현지 소비자들과 처음 만났습니다.
15: Alors, moi j'aime bien la cuisine coréenne parce que c'est une cuisine qui est pleine d'épices, pleine de goût. Moi j'aime bien manger tout ce qui est pimenté, donc du kimchi, des tteokbokki. Mais je crois que mon plat préféré c'est le kimchi pageon.
19: 야채 만두라든지 아니면 이제 잡채 이제 그런 거 많이 찾으시고요. 근데 확실히 치킨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25: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험 무대 역할을 했습니다.
20: 지속 가능한 수출을 위해서는 라면, 김을 넘어서 차세대 수출 유망품의 발굴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라면 그리고 김치와 같은 K-푸드가 아닌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소비자들이 뜨겁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5: 현지에서 확인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고 실제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라면과 김치로 대표되던 K푸드가 이제는 다양한 품목으로 영역을 넓히며 유럽 소비자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와이드 정준입니다.
2: 중국 수도 베이징시가 드론 규제를 대폭 강화해 오늘 11월부터 드론의 비행뿐 아니라 보관과 반입까지 원천 금지합니다. 베이징일보는 베이징시가 이 같은 내용의 무인 항공기 관리 규정을 의결하고 오늘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베이징시 행정구역 전체를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드론이나 드론 핵심 부품을 소유 보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드론을 운송하거나 휴대한 채 베이징시 행정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나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1: 오늘 중부지방은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낮에도 선선했지만 영남을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돌았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은 예년 이맘때 초가을 날씨, 그리고 남부지방은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다소 진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아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출근길 가시거리가 무척 짧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서울이 18도, 창원은 2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 2도 정도 낮은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이 27도, 광주 30도, 울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른 성묘 등 명절 준비로 분주한 분들 많을 텐데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점차 오르면서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이상으로 YTN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2: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았다면서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24: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26: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24: 국무위원은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여당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용 후보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26: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24: 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잦은 사퇴 권유를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이라면서도 용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물러났지만 좌파 카르텔은 여전하다며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이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야당을 공세해 여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청문회장에 서보지 못한 채 2차 개각 인사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일단 한시름을 덜었지만 남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2: 용혜인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성평등부 장관 인선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이어서 용혜인 의원까지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를 박주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외연 확장이 꼽힙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 특히 여성과 청년의 마음을 얻어 지지율 반등을 노렸을 거란 해석입니다.
1: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0: 하지만 되려 2030을 중심으로 여론은 빠르게 돌아섰고 용 의원은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첫 성평등부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낙점했지만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결국 낙마했습니다.
4: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0: 윤석열 정부로 시계를 돌려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후임으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파킹 의혹 등이 일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5: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사주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받았다는 거, 이건 공모의 정황입니다.
6: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0: 박근혜 정부 때도 조윤선, 강은희 장관 등 주로 대통령 측근이 여가부 장관을 차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장관 인선 시 전문성을 가장 앞에 둬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정치공학적 판단을 내리다 악수를 도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YTN 박조훈입니다.
22: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야당의 공격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어서 모레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 법사위위원들은 지난 2022년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인물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정치 공작이라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 자체가 야당 인사 탄압 의도로 이뤄진 거였다며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18: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서마저 야당 대표 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집요함이 엿보입니다.
7: 불법 수사를 이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불법 유출한 수사 자료 녹취록을 짜깁기에 생중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아무도 모르던 김 후보자를 검찰이 왜 표적 수사하겠느냐며 반박하고는 이 대통령이 진짜 관련이 있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27: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오빠 독약 로비에 연루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저 한동훈에게 공익 제보해 주십시오.
7: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이제 인사 참사 끝판왕 김 후보자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가족조합, 위장전입, 음주운전까지 범죄 범벅 장관을 안치려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하나뿐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28: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인사를 앉히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7: 김 후보자 가족조합이 경기 수원시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부당한 감점을 주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수원시 내부 심사 과정에 대해 후보자와 그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미 수원시에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3: 여야는 모레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수와 낙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2: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한 의원이 자료를 확보한 경위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관련 수사 기록 유출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2년 전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검찰 수사팀의 기소 계획서를 공개하며 외압으로 인해 봐주기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7: 잘못된 처분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처분, 권력자를 봐준 처분이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공익 제보를 받는 몇 가지 중요한 주체 중에 한 명이죠.
0: 여권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의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장 접수 엿새 만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8: 수사 실패로 끝난 사건에 기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전직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넷 공작입니다.
0: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한 의원을 직접 불러 자료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할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도 맡은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서는 등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2: 지난 11일 대학 수시 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원서 시스템 오류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구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수시 기자를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서버 오류로 수시 원서 접수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들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9: 네, 교육부가 조금 전 발표한 구제 대책을 보면 서버 먹통 사태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원서 접수 서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부터 6시 20분까지 전산 장애를 겪었는데요. 이때 원서를 접수하려다가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 당초 서류를 넣으려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서류를 넣은 경우가 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학생들이 최대 1,200여 명 정도 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제 대상이 되려면 UA 어플라이 사이트에 전산 장애 시간대에 로그인이 되어 있었어야 하고 원서 작성과 저장 등의 진행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전형과 모집 단위 등 최종 원서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른 대학의 원서를 넣은 걸 구제받으려면 당초 마감이었던 11일 오후 6시까지 다른 대학에 원서를 넣었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애 발생 시간대에 원서 접수 진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제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수요일인 16일 오후 6시까지 UA 어플라이 홈페이지에 개설될 게시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UA 어플라이와 대학은 신청자의 전산 기록을 확인한 뒤에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할 계획이며 안내를 받은 경우엔 16일 밤 10시까지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서를 접수하려던 수험생 외에 다른 피해들은 아직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당시 서버가 먹통이 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뒤로 미뤘는데요. 일부 대학은 당초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기준 경쟁률을 공개했고 6시가 넘어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이미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수시 원서를 넣을 때 막판 눈치 작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경우도 확인을 해서 불공정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10: Possible Love, directed by Lee Chang-dong.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여러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인상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22: 이창동 감독이 오아시스 이후 20여 년 만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다시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이 감독은 앞으로도 영화를 통해서 질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1: 지도래. The Silver Lion Grand Jury Prize goes to Possible Love, directed by Lee Chang.

0: 대상을 거머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감독은 수많은 사람의 기다림과 인내가 없었다면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며 제작사 넷플릭스와 스태프, 배우 등에게 수상의 공을 돌렸습니다.
1: 이 영화의 생명을 준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이 네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0: 24년 만에 베니스가 다시 응답했지만 이창동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상을 주신 것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0: 가능한 사랑은 오는 23일 국내 일부 극장에서 먼저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아침 이 시간은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어려울 때, 곤고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 왕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소총 들고 로켓을 가지고 나가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희한한 방법으로 상대방 적군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들이 지네끼리 싸워요. 서로 죽여요. 그래서 전멸해버리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되 니네끼리 죽여라, 이렇게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시는 모습이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자, 마침내 연합군을 물리친 이스라엘은 우랄가 골짜기라는 곳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이제는 모든 산당을 철폐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30절 말씀,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므로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사방에서부터 평강이 오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각자 개인 한 분 한 분 대화를 나눠보면 참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더해진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짜기 인생을 경험하는 요즘, 그 골짜기를 눈물로 지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위로해 주시기를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하나님이 찬양을 주시는데요, 492장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절 여기서 오늘 제목을 정했어요. 눈

아멘. 눈물 골짜기 터듬으면서 간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꼴을 다 알고 계시나 봐요. 제대로 걷지도 못한 우리 인생, 터듬으면서 가는 우리 인생을 아시는 것 같아요. 눈물 골짜기 터듬으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길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사방으로부터 보내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위로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산이든 동전의 양면처럼 산 봉우리가 있으면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목적은 봉우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명예의 봉우리, 권력의 봉우리, 재력의 봉우리, 축복의 봉우리.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골짜기에서 헤매다 인생이 끝나더라고요. 봉우리에 올라가야 산다고 봉우리를 찾아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로 최정상 봉우리에 계신 분 아닙니까?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분. 근데 자원에서 골짜기로 내려오셨어요. 사실 우리는 가만 돌아보면요, 내 잘못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골짜기를 선택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골짜기에 가장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십니다. 십자가라는 극심한 처참한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골짜기를 지나면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우리처럼 눈물 골짜기를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84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대요. 또 샘물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신대요. 모든 인생이 골짜기 인생인데 예수 믿고 가는 인생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열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세상은 실제적으로 내 길이 활짝활짝 열려져야 대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고통 중에 있는데 상황은 안 변하는데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세요? 샘을 열어주신대. 샘. 갈증 속에 골짜기에서 헤매고 다니는데 샘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보게 되니까요, 유대인들이 이 절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올라올 때에 메마르고 모래투성이인 이 길을 가면서 갈증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계곡을 지나면서 갈증을 겪는데 그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다 목말라 갈증 겪고 있는데 다 답답한데 다 안타까운데 다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디에선가 샘물이 터져나와서 먹을 물을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경험하는 복, 이게 위로고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깊은 골짜기에 던져진 것 같은 시간을 다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봉우리가 어딘지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봉우리로 가는지도 아예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어긋난 공권력에 희생당한 사람의 마음으로 외쳐대는 시위의 마음들, 또 그 틈을 이용해서 약탈하는 이 모습들,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대로 다가오죠. 불안은 불안대로 있지요. 밤에는 벙벙 뭐 폭죽인지 막 터뜨리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허덕이며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적 고통과 함께 나의 고통이 이 시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내가 다 같이 아픈데 뭘. 여러분, 다 같이 아파도 내가 안 아프면 안 아픈 거예요. 근데 나 아프잖아요 지금.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방법 없는 이 시대를 다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 눈물 골짜기가 낮은 자, 낮은 자리, 그리고 험한 꼴을 당하는 자, 험한 자리, 고통을 겪는 자, 고통의 자리, 벗어나고픈 이러한 자리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의 답이 위로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성경 읽자 해서 신약 통독을 시작한 거예요.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살 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12곳 선교지를 같이 협력하는데 한 선교지 한 선교지씩 같이 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해하는지 몰라요. 너무나들 좋아하시고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 하나님이 준비해 주고 계시거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찬양의 마음을 여세요. 말씀의 귀를 여세요. 하나님이 평강으로 예배해 주셨습니다.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대는 평안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좀 어려운 시대를 지났어요. 일제 강점기의 시대도 지나고 대동아전쟁도 겪고 6.25 전쟁도 겪고 격변하는 시대를 겪었어요. 고난을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자, 골짜기를 지나는데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요셉도 골짜기를 헤맸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갖고 구덩이에 던져져요. 건져내지지만 상인들에게 팔려서 어딘지 모르는 대로 가요. 헤브론 골짜기를 지납니다. 아골 골짜기도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도 있어요. 보김 골짜기도 있어요. 또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 많은 골짜기 중에 에스겔 37장의 그 골짜기를 들여다보고 싶어요. 해골들이었어요. 뼈다귀들이었어요. 시체들, 썩은 냄새가 나고 그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잖아요. 뼈와 뼈들이 맞춰져요. 사람 형체의 골격이 돼요. 살이 입혀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주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생명의 호흡이 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역대하 20장을 보고 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에 들어가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고난 인생, 눈물 인생의 해법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0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자손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돼요. 그냥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사는데 그동안 속국이었던 이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사방에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까지 왔대요.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저만큼에 와 있대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가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절 2절과 3절 4절이 이 20장 전체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1절 2절은 두려움이에요. 무서워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 있어요. 근데 바로 3절 4절에 바로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 같이 통회자 박하며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이 하반부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유다 땅을 침공해오는 모압과 암몬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워. 좀 더 멀리 봐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생각하면 두려워요.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까? 내일을 바라보는데 두려워요. 정말 애들한테 뭘 가르쳐줘야 될지. 창조도 못 가르치고 사람과 사람이 이 인류 내 바른 길도 못 가르치고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렵습니다. 대규모 공세를 지금 모압 암몬 자손들이 몰려오니까 우리는 두려움 앞에 있는 1, 2절의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이 두려움 앞에 선 백성들이 3절 4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살려주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호수아가 찾은 방법, 해결의 길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 방법으로 주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5절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성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어디 갔어요? 은행 론 담당자한테 가서 어떻게 좀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지 않았습니까?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좀. 여러분, 어려울 때는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게 오늘 해법입니다. 두 번째로 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왜 목이 왜 이래? 걱정하지 마세요. 목소리 찬양만 찬양이 아니라 심령의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찬양으로 살아나야 되고요. 그리고 나와서 간구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누구한테 이룰 수 있어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게 되면 형님같이 되시나요, 이런 가사가 나오죠. 아마 이 가사 쓴 분 제가 몰라도 아마 둘째일 거예요. 형이 있으니까 알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가 15절에 나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사야만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 말씀이에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갖고 있는 삶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쭉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예.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는 문제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해. 내가 싸우러 나가려고 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고난으로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예수 믿으면 나도 뭐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고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야말로 무임승차 올라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회중 가운데 서고 회중이 여호와 앞에 설 때에 여호와의 음성이 선포가 됐은 것입니다. 마주 내려가라, 마주 나가라, 그리고 보라, 너희들은 그냥 서 있어라, 내가 행한다 했더니 친애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싸우고 전멸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행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 순종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순종은 무엇입니까? 몸이 움직이는 게 순종인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순종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교회예요. 교회의 말씀이에요. 이 목사가 아니라, 목사도 통로일 뿐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세워주신 선지자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짓 선지자 쫓아다니지 말고 진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21절에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세우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자비하심의 영원함을 노래하며 찬송함과 동시에 복병을 두어서 치게 하고 암몬 모압 연합군이 세일산을 서로 치게 해서 자기들끼리 쳐 죽게 만들었어요. 맨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가대 찬양대가 아주 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요즘 예배들이 바뀌면서 찬양대가 거의 없어진 교회들도 많이 있죠. 구별된 찬양대가 있는 것이 저는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대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누가 찬양대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찬양으로 찬양을 먼저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찬양의 군대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까? 그러나 세상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여전히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 골짜기에, 브라가 골짜기에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그 축복의 이름을 평강이다, 평강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황폐하고 패역한 오늘의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0: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에 나오는 규절이잖아요. Everybody shall be exalted. 모든 골짜기, 모든 골짜기들이 도두어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진대. 저 바닥에서 올려주신대.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심령이 도두어지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상쾌한 봉우리에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봉우리에 올라가서 깊이 빠졌던 그 좌절의 근심의 불안의 골짜기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묘약이 돼서 뿌리 깊은 영성으로 변화돼서 골짜기에 찬송의 기쁨을 가지고 봉우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오늘 이 30절에 사방에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심령마다 그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의 말씀을 펼쳐놓고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아니하시면 죽음의 골짜기에서 해골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직접 골짜기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이끌어주셔서 영광의 산봉우리, 구원의 산봉우리에 일으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오늘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이 시대가 무섭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숨겨놓은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은밀한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죄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선교지 선교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방문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선교지 선교지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선교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선교의 도전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모이는 것에만 신경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지 보여주는 모델들과 같이, 샘플과도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내 인생 내가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응답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매주일 아침 이 시간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나 교회 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셔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디나 놀만디와 158가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보내드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함께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대한민국 서울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글로벌 도시인데요. 서울특별시가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세계인들이 머무는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서울에 머물고 있는 세계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리얼 서울 라이프를 소개합니다. 월드 오브 수울파. 오랜만에 서울시에서 글로벌 도시 서울을 알리러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예,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는 서울시의 다양한 소식들을 예,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들에게 유용한 소식 들고 오셨습니다. 서울시 김누리 주무관, 김예인 주무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예,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누리 주무관님부터.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다문화 담당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예.
5: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외국인 이민 담당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예인 주무관님 오랜만에 뵙고 네. 우리 김누리 주무관님 처음 뵙습니다. 네. 원래 예인 주무관님, 김누리 주무관님 이렇게 막 네. 가속옷하시고 이렇게 조용조용 하세요, 원래가?
5: 아닙니다.
2: 네, 목소리 네. 평소대로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네. 네.
5: 전혀 아니고요.
2: 네, 네. 예, 그러니까.
5: 곧 탈로가 날 예정입니다. 네.
2: 예. 두 분 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서울파 찾아와 주셨는데 네. 그동안 좀 뜸하셨어요, 우리 예인 주무관님.
5: 아, 네. 사실 저도 너무 찾아뵙고 싶었는데 뭐 익히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빴습니다. 글로벌 도시 서울답게. 근데 또 제가 오랜만에 찾아오는 만큼 굉장히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들고 왔고요.
2: 네.
5: 이제 저희 작년에도 이맘때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관 콰카렐리 시몬스라고 있는데 이제 QS라고 약칭하겠습니다. QS에서 올해도 평가를 하셨는데 글로벌 대학생에게 좋은 도시 1위에 이번에도 변함없이 서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야. 박수 한번 하실까요?
3: 축하드립니다. 네. 2년 연속이네요. 2년 연속.
5: 네. 2년 연속입니다.
3: 이게 2년 연속 해내기가 쉬운 거 아닐 것 같은데요?
5: 네. 물론 저희도 기대는 했지만 사실 또 그 기대가 늘 현실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모두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3: 총 몇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5: 이게 이제 60개국이 넘어가는데 이제 사실 또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그 대상이 이제 대학이 QS 순위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인구가 25만 명 이상이면서 이런 조건을 충족한 그 전제 하에 평가를 하는 건데 이제 총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도쿄, 런던 제치고 서울이 1위를 차지하면서 저희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관에서 그러니까 QS 이제 평가인 건데 글로벌 대학생 최고의 도시.
5: 네.
3: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도시라는 거잖아요.
5: 그렇죠.
3: 세계에서 서울이 네. 2년 연속 1위 했다는 반가운 소식부터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많이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 글로벌 대학생 최고의 도시를 읽어내시느라 우리 예인 주무관님 포함하여 우리 누리 주무관님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노력하셨을까 싶습니다. 이게 평가기 때문에
5: 네.
3: 분명히 이게 냉정하게 기준에 의해서 네, 결과가 그렇죠.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5: 이제 사실 모든 평가라는 것이 특히나 이렇게 랭킹을 매기는 이제 평가는 거의 다 이제 정량적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도 뭐 글로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 구성 또 도시 선호도 고용주 활동, 경제성, 학생 평가 등 이렇게 총 6개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이제 먼저 분석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특히 이제 졸업생들과 뭐 기업의 평가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 여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에서 취업하기 얼마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고용주 활동 부문에서도 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결과인 거고 지금 두 분의 부서가 다릅니다. 우리 네. 예인 주무관님은
5: 외국인 이민 담당관.
3: 외국인 이민 담당관이고 누리 주무관님은 다문화 담당관이거든요. 다문화 네. 담당관 부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4: 저희 다문화 담당관에서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유학생,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동포, 그리고 이주 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형태로 서울을 살아가시는 외국인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 그러면 다문화 담당관과 서울시 이민 담당관, 그죠?
5: 네.
3: 정확하게 뭐 약간 겹치는 업무도 있고 전혀 다른 업무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5: 네, 물론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 정책관이라는 국 단위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 국 안에 네 개의 과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1번 과인 거고 누리 주무관님이 2번 과 그리고 3번, 4번 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로 이제 서울에 거주하시는 유학생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그분들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큰 비전이었다면
3: 서울로 이제는 오게 하는
5: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오세요 하지 않아도 오세요. 뭐 너무 기쁜 일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결국은 정말 저희가 지향하는 다문화 사회의 바람직한 그렇죠.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결국에 이 유학생분들이 정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가정을 이루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3: 네네.
5: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다문화 사회 구성원이 되는 거거든요.
3: 그렇죠.
5: 그러면 이제 그 단계부터 지원은 다문화 담당관에서 하시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러면 다문화 담당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유학생이나 대학생 대상이 아닌 건데요?
5: 그렇죠.
3: 전 연령대가 네네.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5: 맞습니다.
3: 그렇군요. 실제로 이렇게 일본 부서에서 네. 이렇게 해서 서울로 유치를 했어요. 많은 분들, 외국인 이제 유학생분들을. 그럼 이제 이번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서울에서 잘 정착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 잘 생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네. 책임이 막중하시겠습니까? 다시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아. 여기서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해서 나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4: 그렇죠. 이제 또 서울에서 특히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어려움이 없으실 게 저희가 뭐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지원 사업들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그럼 보는 그 시선이 조금 방향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학생 입장, 유학생 입장에서 많이 포커스를 그렇죠. 둔다면 우리 다문화 담당관께서는 서울 내에서의 생활을 네네네. 중점적으로 보실 거 아니에요?
4: 네, 맞습니다.
3: 그럼 굉장히 광범위한 거를 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4: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외국인분들 지원해주는 시설 이름 중에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민센터처럼 아, 그런 분들이 그렇죠.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는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3: 서울에 정착해서 사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나요? 확실히 체감되세요?
4: 뭐
5: 굉장히 체감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3: 네, 말문이 막히셨어요.
5: 네. 지금 누리 주무관님이
3: 이거는 곧 네. 내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5: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예가 사실 가장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3: 아, 저도 바로 와닿았어요.
5: 네, 그렇죠. 네. 그 외국인 주민센터라는 그러니까요. 그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과만 해도 그 저희가 또 운영하는 센터는 서울 글로벌 유학생 지원센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분명하게 맞아, 드러나죠. 맞아. 네이밍에서. 네.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데서 벌써 이제 부서의 그 대상이 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3: 특별히 우리 다문화 담당관께서 오늘 나오신 이유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글로벌 도시 서울을 구성하는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우리가 진행하는가 이걸 오늘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이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하나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드디어 그 소식을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언박싱.
4: 좀 언박싱하기 앞서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특정 정보가 필요할 때 어디서 정보를 찾으시는 편이신가요?
3: 저는 요즘에 가장 쉽게는 뭐 인터넷 검색이죠. 뭐 그리고 뭐 어떤 기관이 있으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요?
5: 네, 저도 비슷한데 저는 좀 그 SNS 이용을 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 기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또는 뭐 블로그 이런 걸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방금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궁극적으로는 뭔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정보를 받더라도 이게 정말 확실한가? 라는 확인을 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를 결국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3: 맞아요.
4: 네, 말씀 네. 주신 것처럼 요새는 워낙 뭐 정보의 홍수라고 표현할 만큼 정보가 다양하지만 저희가 정확도와 신뢰도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특히 외국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외국어로 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식 플랫폼이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서울시가 서울 외국인 포털을 보다 더 정교하고 고도화하여서 리뉴얼 오픈을 하였습니다.
3: 아, 오늘 박수.
5: 네, 네 박수 쳐야 됩니다.
3: 부분이
5: 네.
3: 많네요. 서울 외국인 포털,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네. 새 단장을 한 거예요?
4: 네, 맞습니다.
3: 어떻게 새 단장을 한 건가요?
4: 저희 리뉴얼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했습니다. 뭐 유학생,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이주 배경 청소년 등 각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보여드릴 수 있는 맞춤 정보 메뉴를 신설했습니다.
3: 서울 외국인 포털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실 수 있고 저희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첫 메인 화면인가 봐요.
5: 네, 지금 저희 사이에 이렇게 화면이
4: 네, 영문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3: 네, 서울 외국인 포털입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포털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4: 저희 뭐 분야별 그리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초기 정착부터 서울시 생활에 궁금한 정보를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취업에 관련된 거, 비자 관련된 거, 서울에서 집 구하기라든가 보건, 의료 이런 정보, 다양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영어 버전이에요?
4: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국어를 제공하고요. 네. 이 외에도 자동 번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양한 외국 언어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렇군요. 당신의 모든 여정 서울이 함께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포털에 들어와도 무엇을 검색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5: 맞아요. 네,
3: 그럴 때 뭐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뭐 제공되는 게 있나요?
4: 네, 뭐 특정 검색어나 메뉴를 모르더라도 저희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AI 챗봇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챗봇에 뭐 서울에 직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국인 등록 어떻게 해야 돼? 한국어 교육 받을 수 있는 곳 알려줘. 이렇게 해당 언어로 검색을 하면 챗봇이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된 답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3: 일단 PC에서 볼 수 있는 거고
5: PC에 당연히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에서도 당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3: 그럼 모바일은 앱이 있어요? 앱을 깔아야 돼요?
4: 별도 앱 없이 모바일 그 주소창에 네,
5: 주소창으로
4: 됩니다.
5: 들어가시면 되고요.
3: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다른 언어도 그 안에 자동 번역 네.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 웬만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네요. 외국인들이. 네. 보니까 9월 1일에 리뉴얼 그랜드 오픈을 했네요. 며칠 안 됐네요?
4: 네, 맞습니다.
3: 이거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나고 브랜드가 조금 새로 런칭하신 것 같던데요?
5: 네, 맞습니다. 예. 그 마침 딱 그 뉴스를 보셨다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제가 누리주임님하고 정말 으쌰으쌰 해가지고 보도자료 배포를 했는데 잘
3: 봐주셨네요. 두 분이 뿌리신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5: 그 저희가 사실 외국인 포털 리뉴얼 오픈을 하면서 이제 구조적으로 잘 만들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잘 와닿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새롭게 이름 하나 붙여주면 좋겠다. 요새는 또 이제 브랜딩이 너무 중요한 시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외국인 분들이 서울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기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더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이서울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3: 서울 외국인 포털에 새로운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네. 외국인 포털이라고 쳐도 되는 거잖아요.
5: 아, 그렇게 치셔도 되고요. 네.
3: 닉네임 뭐 별칭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이 브랜드 자체가 생긴 거예요?
5: 브랜드가 생긴 거죠.
3: 새 네. 브랜드가 됐습니다. 네. 마이 서울 플러스가 네. 서울 외국인 포털의 새로운 브랜드명입니다. 마이 서울 플러스. 어떤 의미인가요? 누가 지으셨어요?
4: 누가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3: 두 분이 지으신 거 아니에요?
5: 네. 아,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네. 그건 아닙니다.
3: 그럼 네. 이런 이름 같은 거 어떤 식으로 결정을
4: 저희
3: 하나요?
4: 저희 이번에는 시 내부 직원 공모하고 또 저희 여러 지원기관 분들, 전문가 분들 의견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선정을 했습니다.
3: 여러 개 아이디어가 있었겠네요.
4: 네.
3: 근데 마이 서울 플러스라고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뽑은 거는 다문화 담당관 그 부서에서 뽑은 거예요?
4: 너무 좀 소소한 부분이라서
3: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왜냐하면 선정 기준 마이서울 플러스의 의미 네.
5: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의미가 가장 중요하긴 그러니까요. 했는데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포털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저희가 그걸 가장 고려를 많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후보도 있었고 선정 기준이 있지만 비공개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이서울 네. 플러스다. 네. 리뉴얼 오픈하시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4: 네. 정말 준비하면서 흘린 땀과 눈물이 몇 바가지
5: 네, 제가 직관했습니다.
3: 진짜?
5: 네, 정말 몇 바가지 흘리셨어요.
4: 근데 어쨌든 이렇게 딱 오픈해서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서울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 전역 곳곳에 많은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 주민센터도 7개소, 글로벌 빌리지센터 7개소, 이주 여성 상담센터, 글로벌 센터, 가족센터까지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방문하시는 외국인 분들의 다양한 니즈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용한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작업했는데요. 모쪼록 서울에 거주하시는 많은 외국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 사실 이거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쉽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포털인 거잖아요.
5: 그렇죠.
3: 마이서울 플러스도 그래서 이분들한테 더 직관적으로 갈 수 있게 이름을 새로 만들어준 건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사전 설문이나 이런 거 하셨겠네요 그러면. 아닌가요?
4: 뭐 진행한 네. 걸로 알고 있는
5: 그런 당연히요. 과정이 네. 당연히 수반이 됐었고요. 왜냐하면 이 저희 서울 외국인 포털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그 사용자의 타겟이 워낙에 명확하기 때문에
3: 그러니까요.
5: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무슨 정보가 필요한지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아까 누리주민관님이 그 서두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 구조적으로 재설계를 했다는 의미 자체가 이미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정보 접근이 이전보다 분명하게 좋아져야 하는 방향으로 리뉴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가장 많이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3: 리뉴얼된 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
5: 네, 그죠?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3: 반응 들리나요? 사용해 보신 분들이 네. 그래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5: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영역은 또 제가 홍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 영역이기도 한데 사실 보도자료 배포되기 전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유학생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소통하는 그 단톡방 이런데 이제 오픈하자마자 링크를 들여봤어요.
3: 네네.
5: 그랬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던 건 확실히 챗봇 기능. 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한 외국인 유학생 분이 글로벌 빌리지 센터 위치 알려줘 이렇게 검색을 해보셨대요. 그런데 이제 너무 답이 명확하게 잘 나오니까 아 솔직히 너무 고생하셨겠지만 진짜 편리하다. 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이제 사용이 잘 되고 사실 요새는 연령대 상관없이 모든 플랫폼 활용에서 모바일 환경 이제 비율이 너무 압도적이다
3: 그렇죠.
5: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편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요. 서울 외국인 포털 이런 플랫폼이 앞으로 우리 유학생을 서울로 오게 하는 그 유치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5: 굉장히 그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그 오픈을 하면서 이 과정을 저도 거치면서 좀 느낀 거긴 한데 아무리 글로벌 선도도시 이런 거를 저희가 표방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어야 사실 그 이제 캐치프레이즈와 우리가 맞닿을 수 있는 건데 홈페이지에서 다국어 번역 기능 뭐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기능들이 안 되면 이제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3: 그렇죠.
5: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사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제공이 되다가 베트남어가 요번에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도 저희가 베트남어 추가하고 싶다 해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유학생 분들 숫자가 중국 국적에서 베트남 국적이 1위를 선점을 하셨거든요.
3: 네네.
5: 그런 이제 변화하는 환경들을 저희가 다 고려해서 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번에 새로운 플랫폼 서울 외국인 포털 마이 서울 플러스라는 포털 새로 리뉴얼을 하셨을까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반응도 좋은 것 같아서 두 분 참 뿌듯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0332번님이요.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탑이라니 정말 놀라운 세계적인 스마트한 도시군요. 아 대한민국 이러면서 감동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5: 개인적으로 서울시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 굿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0332번님 서울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됩니까?
5: 네,
3: SNS 들어가면 됩니까?
5: 서울시 글로벌 도시정책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네. 굿즈 서울시에 있다고 하고요. 가시는 김에 서울 외국인 포털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국내인들도 이거 사용할 수 있나요?
5: 물론입니다.
3: 한국어 버전으로 해서 뭐 어떤 정보들 그럼 국내인들을 유용하게 찾아볼 수 있나요?
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유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생분들이 초기에 서울에 정착하시면 그러니까 요새는 전반적으로 한국어 수준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된 상태로 오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국인 같지는 않거든요.
3: 아,
5: 이제
3: 그렇죠.
5: 그럴 때 유학생분들은 그래도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이러시면 내국인 친구분들하고 네트워킹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국인 친구분들이 공유해 주시는 거죠. 너 비자 관련 상담 서울 글로벌 센터 종각 이런 데 있는데 이런 거 정보 여기 다 있어 하면서 뭐 메신저로 이렇게 링크만 딱 공유해주면 이제 그분들이 너무 유입하기가 맞네요. 좋은 거죠.
3: 맞습니다. 네. 굉장히 유용한 정보. 우리 서울시에 있는 시민 포함하여 한국인 학생들도 친구들 외국인 있으면 많이 이런 거 정보들 평소에 좀 모아두셨다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글로벌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서울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누리 주무관님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고 그런지. 한 1분 정도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예.
4: 네, 뭐 앞서서 김유인 주무관이 워낙 정리 잘 해주셔서 잠깐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번 리뉴얼 작업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외국인 주민분들 지원 시설들 정보를 편리하게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기반 안내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이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또 각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들, 예를 들면 뭐 교육이라든가 상담, 뭐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같은 대관 같은 것도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서 저희 네이버에 서울 외국인 포털 검색하셔도 되고 주소창에 global.seoul.go.kr 입력하셔서 바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서울 외국인 포털 마이 서울 플러스 여러분들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외국인 이민 담당관 김혜인 주무관, 다문화 담당관 김누리 주무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네, 전쟁도 안 끝나고 안 끝나는 걸 넘어서서 점점 심화하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도 출렁거리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도 올린다고 하고 뭐 안 좋은 소식만 가득 있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그럴 때도 우리 잘 헤쳐나왔잖아요.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랜만에 YTN에드 스튜디오에 이 아침에 나와주셨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 이지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6: 네, 자 어제도 조금 위태위태하면서 어쨌든 바닥 7천선을 지키면서 마감했거든요. 그런데 간밤 뉴욕장 보니까 또 파란색입니다. 상황과 좀 분위기 짚어주시죠.
7: 아마 이제 걱정이 좀 커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까지 해서 4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했던 이유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제금리의 고공행진, 여기에 유가의 급등,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화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유가, 금리, 환율까지 모든 문제가 되면서 매크로적인 불안감이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 상이 또 더 다가오지 않았냐라는 우려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를 비롯한 경기 소비재 모두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는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에 반영되는 부분과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아침에는 어느 정도 시간에서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6: 예, 그것보다 일단은 막 많은 또 보도에서 유가 얘기를 계속합니다. 뭐 $108 6% 가까이 올랐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투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7: 사실 이제 브렌트유는 이미 이제 이번 주 들어온 $100 넘어섰고요. 어제는 WTI 기준으로 해서 다시 $100 넘어서면서 사실 장중에 7% 넘는 급등을 했거든요.
6: 네.
7: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어제는 후티 반군이 그 모카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점령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홍해까지도 막힐 수 있다라는 두려움, 이제 아마 그게 좀 큰 폭으로 반영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압박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전반 적으로 소비에 대한 불안감, 침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FOMC에서 이번 달 금리 혹은 다음 달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뭔가 증시에 대해서 오늘 내일 뭐 다급하게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매크로적으로 계속해서 불안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결국은 유가라는 부분이

0: 안 쓰고 아끼게 되잖아요. 그럼 서비스 내놔도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체인들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만 좀 생각해 보면 위기 악재인 건 아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거야라고 하면 사실 시장은 그렇게 출렁이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안도하지 못하는 모양새예요. 이번 주에 단기 변동성 굉장히 많잖아요, 이벤트가.
1: 아마 이제 하신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시간입니다. 요즘 영화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입니다. 호메로스의 고전 서사 시인 오디세이아를 영화로 재탄생시킨 작품인데요. 원작의 배경에는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아테네는 오디세우스를 돕고 포세이돈은 그를 방해하고 제우스는 인간의 행동에 따라 심판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이런 영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화 속의 신들과 성경의 하나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디세이아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다신론적 세계관입니다. 신들은 서로 다른 성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편에 서기도 하고 인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테네는 오디세우스의 지혜와 용기를 돕는 수호신입니다. 반대로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를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오디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인 외눈박이 거인인 폴리페모스를 눈멀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디세우스는 무려 10년 동안 바다를 떠돌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우스의 심판도 등장하고 칼립소의 섬에서는 7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결국 오디세우스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신들의 도움과 방해, 인간의 지혜와 실수, 운명과 선택이 뒤섞여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인간과 경쟁하는 또 하나의 초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며 인간의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영화를 보면서 저 신들도 결국 성경의 하나님과 비슷한 신이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문화 속에서의 등장하는

신과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디세이의 신들은 인간의 외부에서 개입하지만 성령은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테네는 오디세우스에게 지혜를 줍니다. 필요할 때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오디세우스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창조하지는 않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의 죄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존재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조력자입니다. 반면 성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금 도와주시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람 안에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우리의 여행길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신적인 조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내면으로부터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우리의 삶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고 신앙인으로서 이런 영화를 무조건 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담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보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세계관을 관찰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접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즉, 크리스천은 문화를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디세이를 보면서도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가? 인간은 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가? 죄와 잘못은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고난 속에서도 인간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은 오히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보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가 될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영화를 보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선과 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인간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구원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의 문화적인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오디세이는 인간의 긴 귀향을 이야기합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서 한 인간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의 귀향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를 향해 돌아갔다면 복음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결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방해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간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이 영화는 단순한 오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력을,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는 하나의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디세이를 보시게 된다면 그리스 신들의 세계관에 우리의 믿음을 맞추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갈망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의 문제에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는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 너머에 있는 인간의 갈망을 발견하고 그 갈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는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들의 목소리도 좋지만 우리 악기팀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자, 우리 순서대로 갈 건데 어디로 갈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시죠? 박수. Come on. One, two. One, two. One, two. 자, 다음입니다. 그는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 베이스.

자, 자 이제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죠?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박수! 1, 2, 1, 2.

0: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다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
2: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
1: 이런 제목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혼, 제자가 되는 영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상급받고 면류관을 받습니다.
2: 아멘.
1: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간단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는 성도가 안 생겨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론 영광 돌리지 못하지요. 그리고 주님 만날 때 상급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어떻게 보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구원 받았는 줄 알았는데 나 아니네.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는 무조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그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느냐?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 제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경험을 좀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을 쭉 지켜본 결과에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더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제가 10가지를 생각했어요. 10가지. 10가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더라. 생각을 했는데 한번 10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0초 드릴 테니까 10가지 뭔가 생각했어요. 10 그냥 쉬기만 했어요. 첫 번째는 영접기도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접기도를 하는 게 첫 번째 이렇게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영접기도 안 하면 그 삶에 변함이 없어요. 영접기도 뭐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먼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2: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주님이 되시며 저의 구원자가 되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함께 계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영접기도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믿으면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를 꿰는. 이게 없으면 30년 교회를 나와도 뭔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영접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진심으로 따라했으면, 읽었으면 영접기도 한 거. 다 같이 하나님.
2: 하나님.
1: 저는 죄인입니다.
2: 저는 죄인입니다.
1: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2: 하나님의 아들이신
1: 나의
2: 예수님을,
1: 주님과.
2: 나의 주님.
1: 구원자로.
2: 구원자로.
1: 영접하기 원합니다.
2: 영접하기 원합니다.
1: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2: 나의 죄를 위해.
1: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 부활하신.
1: 제 안에 오셔서.
2: 제 안에 오셔서.
1: 저의 주님이 되시며.
2: 저의 주님이 되시며.
1: 저의 구원자가 되시옵소서.
2: 저의 구원자가 되시옵소서.
1: 지금부터.
2: 지금부터.
1: 영원까지.
2: 영원까지.
1: 저와 함께 계시며.
2: 저와 함께 계시며
1: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2: 주님께서 원하시는
1: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2: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1: 아멘.
2: 기도합니다.
1: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제가 영접 기도를 하면서 제가 신앙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확 변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좀 성경을 읽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땐 뭐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그냥 읽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한 4년 걸렸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몇 번 읽어가지고 그래도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여튼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성경을 자꾸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이 말씀을 꼭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시편 119편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상태인지 아니? 우리 상태가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먼저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어떻게 해서 잘했고 어떻게 해서 못했는지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내 마음에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2: 아멘.
1: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2: 아멘.
1: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게 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죠. 간단해. 말씀이 복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주님의 증거,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다. 저도 맨 처음에는요,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구약을 읽으면 2분 내에 잠이 온대, 신약은 3분 내에 잠이 온대.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성경은 절대로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성경을 읽으면 그냥 잠이 온대. 저도 그랬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 저는 진짜로요 BTS 쇼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난 그 시간에 말씀 보는 게 좋고, 만일
2: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이이다.
1: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나는 금은보다 천천이면, 이게 10만이잖아요 금이 10만 개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보다 자기는 말씀이 더 좋다는 것, 이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아멘.
1: 말씀을 읽으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읽고, 그리고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두 장을 읽어요. 그거보다 더 읽으면 더 좋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첫 번째는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0: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가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 말은 꼭 말씀을 토씨 그대로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이 없대, 다 채워주신대,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뭐 꼭 똑같이 막 글자 맞춰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대충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1: 아멘.
0: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시작.
1: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0: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잘 나오다가 예배를 폐합니다. 바쁜데, 거리도 먼데, 웬만하면 자꾸 예배를 폐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본다는 얘기는 그날은 주님 오시는 날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는 게 가까운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잘 말을 듣지 않고 뭐 요즘 아픈 데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자꾸 예배를 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신앙이 성장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로 오시면 꼭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왜냐하면은 앞자리에 앉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 앞자리 계속 앉아있다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설교하는 사람의 표정이 다 자세히 보여요. 그리고 하여튼 앞자리에 앉으면 더 많이 집중이 돼요. 더 많이. 그래서 물론 키 큰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 보면은 60명씩 앉을 때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앉거든요. 뒤에는 키 큰 애들이 앉아요. 그래서 키 작은 애들이 거의 다 공부 잘해요. 키 큰 애들은 되게 뭐 껄렁껄렁거리고 이제 뭐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다 그렇진 않아요. 키 큰 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뒤에 앉으면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키 작은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앞에 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탁하는데 오면은 꼭 앞자리부터 앉고 가운데 자리부터 앉으세요. 예배당은 가운데 자리부터 앉아야 나중 분들이 와가지고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예배를 폐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리는 만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주일만 나오면 이게 주 2회 이상을 나와야 되는 게 한 번만 나오면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이 현상 유지. 현상 유지하는데 주 2회 이상 두 번 이상을 나오게 되면 신앙이 성장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은 뭐 정말 거리가 멀고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그거 잘하는 걸 잘하는 건데 예배당에 올 수 있는데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예배 나오면 신앙이 성장해요. 신앙 성장되면 나에게 좋고 이웃에게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춤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하나님을 만나니까 당연히 신앙이 성장되겠죠.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목장 모임을 모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죠. 시작.
1: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0: 여기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에서도 이단이고 로마에서도 싫어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느냐. 그들이 날마다, 다시 날마다,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매일 예배 드린 거예요,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거는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 것은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목장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은 집에서 하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집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 할 수 있으면, 요즘에 막 아파트에 파킹할 때도 없고,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집에서 모이면 너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계명 딱 하나만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예배 끝나면 가기 바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요. 사업이 어려워요. 부모님이 아파요. 문제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랑할 시간이 없어. 끝나고 가기 바빠. 그렇다고 여기서 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 다 놓고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우리 서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끝나고 가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였다 그냥 가니까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 너무 중요해요. 그 목장 모임이 또 왜 중요한 거냐면은 사람은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달라요. 지식이 다르고 경험이 달라. 그러니까 서로 모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는 거. 그 사람이 해봤으니까. 또 재능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잘하고 잘하는 걸로 이웃을 섬기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와 재능과 지식을 경험을 왜 주셨어요? 섬기라고. 근데 만날 길이 없으면은 이게 섬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웃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목장에 속하고 목장 모임에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에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때는 대다수가 또 고위 공직자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잘못된 사람으로 지명했으니까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느냐? 어떻게 결국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느냐? 그들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신앙이 성장돼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들어가지고 목장 모임 가면 골아파 골아파. 교회는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야. 물만 먹고 오지요. 갔다 그냥 오는 거야. 뭐 복잡하게 인볼브하면 골아파. 그 잘못된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서로 성장하게 됩니다.
1: 아멘.
0: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0: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늘 질문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왜 안 되죠? 늘 질문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가면 대답을 해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졸고 있던 자고 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가니까 자기 발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전에는 문을 닫고 숨어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당국자들이 때리고 한 번 더 복음 전하면 그냥 안 둬. 겁을 팍 주는데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죽이려면 죽여라. 때리려면 때려라. 완전히 변했어요. 똑같은 제자인데 사도행전 가면 변했어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그때부터 변해요. 주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제 삶을 보면 제가 성령 충만 받고 그때부터 보니까 변했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성령 충만이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11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시작.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0: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지금 다 가지고 살아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뭐 10%를 드리고 삽니까? 지금 너무 빡빡한데. 하나님을 정말 믿어보세요. 믿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1: 아멘.
0: 저도 제 신앙생활에 11조를 드리면서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제가 그때는 아내가 교회를 신앙생활 안 했을 때예요. 저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는데 아내에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데 설교에서 뭘 듣다가 11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게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건 내 거다. 네가 왜 내 거 훔쳐가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내 거 가져가서 너 복을 못 받는 거야. 11조 한번 드려봐. 내가 복 줄게. 날 테스트해봐. 성경 전체에 나를 시험해보라는 여기만 나와. 원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나를 테스트해봐라 네가. 내가 복 줄게 하신 말씀이 여기만 나와. 그 난 막 드리고 싶어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11조 하고 싶은데. 그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11조가 뭔데? 우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 집사람이 뭐 교회도 안 나가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10%를 낸다 그러니까. 그리고 집사람이 그때 좀 내가 좀 마음이 안 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수요예배 나가고 금요예배 나가고 주일예배 나갔는데 한 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 이제 한 시간 전에 기도한 둘이 이제 비즈니스 했거든요. 근데 교회까지가 한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5시에 출발해가지고 6시까지 교회 가서 한 시간 기도하고 7시 반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5시에 출발해서 9시 반에 예배 끝나면 10시 반에 오는데 가게가 그때 문 닫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5시부터 집사람이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일주일에 3번씩이나. 거기다가 뭐 또 이제 갔다가 문 닫고 문 닫는 거 자기가 다 해야 되고. 그럼 막 그것도 마음이 불편한데 돈까지 내라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정말 내고 싶은데 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 내가 보니까 끝까지 싸우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이거 안 되겠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비즈니스에서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그 훔쳐가지고 11조 하는 거. 근데 생각하다가 직원이 내가 훔치다가 직원에게 걸리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 내가 훔치다가 직원이 딱 나를 보면서 미스터 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주인이 돈 훔치다 걸리면.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11조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11조 드리게 해주세요. 나 정말 드리고 싶어요.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가 집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집사람도 성령 세례 받게 됐어요. 그 집사람이 산후풍이 있었는데 병 고침도 받게 되고 은혜 받고 나서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11조 하자고 그때 드리자고 한 날부터 지금까지 밀렸던 거 다 해서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 11조를 드리면서 진짜 울면서 드렸어. 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아멘. 일곱 번째는 전도하는 것.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다 같이 시작.
1: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0: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왜 다녀야 되느냐? 자기 발로 교회 오지 않아요. 자기 발로 교회 오는 사람은 어렸을 때 교회 나가던 사람들. 그냥 생짜배기가 자기 발로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온 천하에 다녀야 돼.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린 죄인이어서 우린 죽고 나면 심판받아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정죄, 죄가 있다고 정하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면 왜 이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다 같이 시작.
1: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0: 주면 넘치게 돌려줘요. 한국말로 되루 주고 말로 받는 거. 주면 넘치게 돌려받는데, 욕을 주면 욕을 받는 거.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오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 복음을 주는 것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자막이 있을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를 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는 것이고,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복된 소리,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주면 내 생명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은혜를 주면 내가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을 전하면 내가 예수님이 넘치는 것이고, 복을 전하면 내가 복이 넘치는 거예요.
1: 아멘.
0: 근데 주지 않으니까 없는 거죠. 맹송맹송한 거죠. 뽀송뽀송한 거죠. 우리 마음이 주면 넘치게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돌려주실 텐데, 복음을 전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자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복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복음을 전해서 거리가 멀면 뭐 그 동네 뭐 좋은 교회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오겠다 그러면 모시고 오지만, 복음 전하는 게 순서가 먼저예요. 그냥 교회를 가자 그러면 왜 가자 그러는데, 나도 몰라 그냥 가. 왜 가자 그래? 아이, 묻지 말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난 몰라 그냥 가. 그러니까 이제 안 가게 되고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자 그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그러면 신앙이 성장해요. 여덟 번째는 봉사예요. 봉사. 에베소 4장 11절 시작.
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0: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도는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워놓고 모든 그 교회들을 섬기면서 책임자를 두어서 섬기는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선지자는 이제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하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이 어떤 지역에 가서 큰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다 가게 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라 그래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거는 리더십이에요. 교회 목사, 교회 리더십들인데, 왜 교회 리더십을 세웠느냐? 그 이유는 다 같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1: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0: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perfect, 완전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건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목사와 리더들을 세우셨대요. 두 번째, 나같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1: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0: 봉사의 일은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는 거를 봉사라고 그래요. 봉사가 뭐라고요? 네,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 그게 바로 봉사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건축 용어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성장을 하는 건데,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결과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봉사밖에 없어요. 봉사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봉사를 하다 보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청소하는 사람들, 교사로,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그게 안 좋은 교회. 리더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느냐? 봉사를 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 신앙이 성장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천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영광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거를 봉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봉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신앙이 놀랍게 성장되고, 봉사를 하면 부족한 내가 온전해지고, 봉사를 하면 교회가 점점 이렇게 덕을 세우고 세워지는 것, 부흥이 있고 성장이 되는 것. 봉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1: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0: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1: 하나님의 말씀
0: 순종하면,
1: 순종하면
0: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복이 뭐냐? 그제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 제가 시간 때문에 그냥 요약할게요. 성읍에서, 성읍은 잠자리예요. 성읍에 잠자리가 있는 것. 잠자리가 복을 받고, 집이 들에서도, 들은 일터예요. 일터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몸의 자녀도.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아야 좋은 거죠. 나는 잘 됐는데 자녀가 안 됐다. 그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자녀도 복을 받고, 네 토지의 소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네 소와 양도 복을 받게 되고, 네 광주리가, 광주리는 창고예요. 당장 쓰는 물건은 광주리에 넣지 않아요. 창고가 복을 받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은 음식이 복을 받아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 잘못된 거 먹으면 맨날 몸이 아픈 거죠. 떡반죽 그릇은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떤 경우도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너는 승리하게 될 거고, 전쟁에서 지면 정말 비참한 거죠. 네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뭐 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할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거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비가 오고, 이게 너무 중요해. 추수하려고 하는데 비 오면 망하는 거. 장마철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안 맞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팔아야 되는데 사면 안 돼요. 사야 되는데 팔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는 자가 되지 않는 재물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14절 시작.
1: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0: 하나님을 순종할 때 이 복을 다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0: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들에게도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권세.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위임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1: 부모님에게
0: 남편에게 순종하고,
1: 남편에게
0: 내가
1: 순종하고.
0: 복을 받는 길에 회사에서는 사장님에게 순종해야 돼. 나라에서는 우리가 권세자들, 우리 권세자들에게 나라에서는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성경과 다른 것을 강요하면 우리가 그거를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지만 위임권위에 순종하라고.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느냐? 사울이 잘못된 왕임에도 순종하고 정말 그 왕을 존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위임권위에 순종하여.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순종하고 부모님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상관에도 순종하고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위임권위에게 순종하면서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시작.
1: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0: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세 번 하셨는데 구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이 찾고 두드리는 게 열린다는 말은 여섯 번 말씀하신 거. 이걸 강조라 그래요. 강조. 여섯 번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을 더 하십니다. 9절과 11절까지 시작.
1: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0: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는 누구냐.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중에 내가 잘하는 건 뭐고 잘 못하는 게 뭐지? 잘 못하는 걸 가지고 있다가 기도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잘하는 거 그냥 계속 잘하시면 되고 못하는 거 예배 일주일에 2회 이상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이제 제 경험을 보면은 이랬다 그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 나가다가 두 번 나가니까 신앙이 확 자라더라고요. 제 보니까 목장 모임에 전혀 참여를 안 하다가 참여를 하니까 신앙이 성장되더라고. 왜냐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서로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은사와 재능과 지식과 경험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면서 신앙이 성장되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신앙이 성장되더라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서 신앙이 성장되고 전도하니까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고 복을 나누니까 신앙이 성장되더라고. 봉사하면서 신앙이 성장되더라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위임권위를 순종하면서 신앙이 성장되더라고. 이 중에서 내가 잘하는 거는 계속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를 고쳐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거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지금 못하는 게 뭐지? 나 목장 모임 못 가고 있네. 하나님 나 목장 모임 갈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는 거예요. 나 뭘 못하지? 성령 충만 못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는 거예요. 나 온전한 십일조 못 드리고 있네. 하나님, 내 환경을 주장하셔서 내가 온전한 십일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못하는 거 가지고서 기도하시고 잘하는 거 그냥 계속해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내가 좋아요.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1: 아멘.
0: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내 마음이 즐겁고 정말 좋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되니까 복의 통로가 되고 아버지도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늘에 상급 쌓는 길이고 이 땅에 복되게 사는 길이고 정말 나에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다 좋은 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내 이웃도 나에게 복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상급 쌓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대충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내가 잘하는 거 꼽아보시고 잘 안 되는 거 꼽아보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2: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LA 다운타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청취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보내드린 영광의 아침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젊음 예배로 오후 1시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며 같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 ggjc.org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통해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라디오는 참 신기합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목소리 하나만으로 서로의 마음 가까이에 앉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교회 가는 길, 예배 마치고 집으로 또는 모임으로 가는 길, 아침을 준비하며 듣는 분도, 운전 중인 분도, 잠시 쉬어가며 귀 기울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벗이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와 마음을 읽는 진솔한 이야기, 소망의 시간 지금 문을 엽니다.

0: 합니다.
1: 이어서 바람꽃 18번째 주인공 주혜미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함께해온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편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 나의 어머니는 부유한 가정의 막내딸로서 그 옛날 시공관, 국립극장에서 발레를 공연하셨습니다. 막내 아들로 성장하신 아버지 역시 기계체조와 음악을 좋아하셨기에 두 분은 잘 어울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인천에서 유리공업사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끄셨지만 어느 날 불이 나서 살림이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가운데서도 늘 남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건 후 아버지는 모든 일상의 의욕이 떨어지고 생활력마저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장녀로서 어깨에 진 짐이 무거웠습니다. 어릴 때 겪은 그런 환경과 어머니의 선행이 남을 돕고 격려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실행하는 나로 키운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 아이들을 모아 거리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며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호기심도 많아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를 따라 교회에도 갔습니다. 처음 간 날 풍금을 연주할 반주자가 없다는 말에 제가 기꺼이 나서 드렸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회의 고정 반주자로 봉사했고 대학 시절에는 중 고등부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어린이 성가대 지휘자로 청소년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기만 했지 믿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책임이 주어지는 대로 활동하는 것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에는 인천 선인재단 맞은편 동인중학원에서 신문팔이나 구두닦기 아이들을 가르치며 검정고시를 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후 미국에 와서도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도 많은 사역을 통하여 가르치는 일로 봉사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달란트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한인 노인은 15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 2만 8천여 명이 혼자 생활한다고 합니다. 애틀랜타의 어느 노인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시다가 사망하신 분이 10일 만에 발견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일거리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노환이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그들의 외로움과 고통이 우울증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도움은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외로움도 육체적인 질병도 모두 말씀과 찬양 안에서 치유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정보를 들은 사람들은 지인이나 공동체를 통해 도움을 청합니다. 어느 한가한 오후, 베드로 노인대학 여학생 두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칠순을 훨씬 넘기신 분들이 척추가 아파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는 상태인데도 말버디 그리워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날은 모든 일을 덮어두고 두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드려야 합니다. 이북에서 월남하는 중에 남편은 전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중풍을 앓으시는 시아버지와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참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한 해 전에 아들을 사고로 잃어버리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오래되고 역사가 깊어져 하나님이 망령이 되셨나요? 하며 억지소리로 원망도 많이 했다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언제나 뵈어도 잔잔한 미소를 잃지 않던 할머니가 그날은 마음껏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슬픔과 외로움을 눈물로 뱉어내는 모습을 뵈며 노인들은 이렇게 들어만 드리는 것으로도 치유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산과 바다를 찾기에 들떠있는 뜨거운 계절 7월에 우리는 방에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노인 대학생들의 남은 여생이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복된 수련 기간이 되도록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잔치 후에 빚진 느낌이 들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표정, 몸짓 하나, 따스한 손길에서 노인들은 위로를 받으며 삶의 희망을 가지고 정을 쌓아 가십니다. 누군가의 조그마한 정성에도 쉴 새 없이 감동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해 드려야 하는지 깊이 느낀 하루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모두 똑같습니다. 아웅다웅한 세상을 산 사람도 풍요와 희락을 누린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벌거숭이가 됩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생애 순례길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길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에서 일을 할 때 가끔 임종 환자들을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없이 떠난 분은 남아있는 가족이 후회와 죄책감으로 힘든 날을 보내지만 준비를 하고 떠난 분은 남아있는 가족에게 용서와 화해 같은 사랑의 선물을 남기고 떠나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길목에서 웰빙 시대를 외치면서도 우리는 삶의 질 안에 죽음의 질이 있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건강하여 죽음이 요원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도 죽음에 대비하며 살면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집니다. 통증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사람도 막상 임종 시간이 가까워지면 통증을 견디는 것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욱 힘들어합니다. 그런 환자를 대할 때마다 죽음 준비에 대한 계몽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 도움을 청하는 암말기 환자와 임종 전 환자를 대할 때마다 그들의 외로운 여행길에 우리가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소망이란 저에게 어떤 곳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이란 학교에 10년간 다니며 소망과 함께하는 동안 제가 원하는 일들이 축복처럼 주어졌습니다. 이제 강산이 변해가고 저도 변해갑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바위에 계속 떨어지면 구멍을 만들듯 10년의 세월이 제 삶에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소망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날 많은 봉사자들의 작별 인사를 받으며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준 편지를 저는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낌대로 판단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애썼어. 잘 살았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에서 주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위해 기지개를 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이후 싱글맘이 되고 세월이 흘러 이제는 지난 세월만큼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아픔 뒤에는 반드시 특별한 소명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저의 시간과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친밀한 관계로 새 길을 열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근육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살게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를 지지하며 돌봐주는 그런 관계, 인생 여정을 함께할 공동체를 꿈꾸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줄 알게 되었고, 저에게 가해진 질책을 통해 한 발 성장한 저를 보며 제 그릇이 커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늘나라로 가기까지 남은 시간은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이웃을 위해 쓰고, 앞으로 어떤 모양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폭넓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꼭 챙겨야 할 발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의 작은 문제가 어떻게 걷기와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발관리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여러분은 하루에 자신의 발을 얼마나 자주 살펴보시나요? 우리는 얼굴이나 손의 작은 변화는 쉽게 발견하지만 정작 매일 우리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발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발 건강은 단순히 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이 아프면 걷는 양이 줄어들고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도 떨어지면서 결국 넘어질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발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발의 감각이 떨어지면 작은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물집이나 상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오래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일 자신의 발을 한번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까지 직접 보기 어렵다면 거울을 이용하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나 물집은 없는지, 피부색이 달라진 곳은 없는지, 붓거나 열감이 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발톱도 중요합니다. 너무 짧게 자르거나 모서리를 깊게 자르면 상처가 생기거나 발톱이 살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분은 발톱이나 굳은 살 관리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너무 크거나 작은 신발은 발에 상처를 만들 수 있고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이나 발에 잘 고정되지 않는 슬리퍼는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발을 고를 때는 발에 잘 맞고 뒤꿈치가 안정적으로 잡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맨발로 다니기보다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실내화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평생 우리를 수많은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고, 일을 하러 가고, 여행을 하며 우리의 삶을 함께 걸어온 소중한 부분입니다. 건강한 발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양말을 벗고 자신의 발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발을 돌보는 작은 습관이 앞으로도 오래 건강하게 걷는 힘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4: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트라우마를 넘어서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회복되지 않는 상처의 흔적을 말합니다. 원래는 육체적 외상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만은 최근의 심리학에서는 감정이나 마음, 신경계에 남겨진 잘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압도적인 사건을 경험한다든가 어릴 때 겪은 폭력이나 학대, 재난 혹은 전쟁 같은 것이 그 원인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상 주어진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 신경계에 남긴 영향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입니다. PTSD라고 합니다.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하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지나친 대인 기피 현상이나 심지어 폭력적인 반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79년도에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영화 중에 The Deer Hunter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한 영화입니다만은 올람던에 참전했던 세 명의 남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트공에게 붙잡혀서 엄청난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파괴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마약 중독자가 되고 또 한 명은 러시안 룰렛으로 자살을 하고 말죠. 이것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영향입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정도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FPP 중국반 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마음의 벽이라는 책을 쓰신 브루스 탐슨 같은 경우 로렌 커닝엄과 함께 YM 열방대학을 세운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8살 때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어느 아침인데 선생님이 다른 교실로 가서 그게 걸리는 시계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갔는데요. 가다가 생각난 것이 자신은 시계를 볼 줄 모른다는 사실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커다란 학교 시계를 바라보며 엄습 배우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시계를 볼 줄 모른다는 사실이 반 전체에게 알려지게 될 텐데 그 창피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참을 고민하던 그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놨습니다. 대충 어림잡이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교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 그는 6시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인데 6시일 수가 없죠. 그 순간 선생님이 눈썹을 올린 채 쳐다보더니 웃기 시작하셨어요. 반은 전체가 깔깔대며 웃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학교 가는 것이 지옥같이 느껴지게 되고 평생 그것이 자신의 트라우마가 됐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화 유사한 트라우마들이 있죠.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남긴 상처, 편견이나 학대 같은 것이 남긴 상처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이혼이나 버림받음 등으로 말미암은 상처 같은 것이 트라우마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버지가 학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트라우마가 무엇이건 그것에 얽매여 살게 되면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지 정말 해야 될 바른 일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트라우마에 걸렸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로 끝나지 아니하고 소명으로 나간 케이스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 사람의 디테일한 인생 내용은 다 알 수가 없지만 수많은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고 하는데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상처가 많은 여인인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랬기에 그녀에게는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오지 않은 낮 12시에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생수를 맛보게 되자 수가성을 복음화시키는 주역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과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평생 트라우마로 삼고 그것을 씌우며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에 처한 근동지방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자신의 가족을 건져내는 역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트라우마를 이겨서 사명으로 간 좋은 케이스죠. 그렇습니다. 트라우마가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아픔이 변화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에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2: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라디오는 방송이 끝나면 목소리는 사라지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말과 마음은 오래 남기도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가운데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남은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 같은 목소리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올해는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두 달가량이나 일찍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도 오늘 11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다시 증가하면서 이른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년보다 이 유행이 빨리 찾아왔는데 당장 예방접종도 좀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독감이 이례적으로 좀 일찍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유행 상황 어느 정도인 건가요?
3: 좀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그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표본 감시라는 걸 하고 있는데 지난주 일반 의원에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어서 온 환자 비율이 외래 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인 12.9명을 2배 이상이 초과를 한 상태이고요. 지난 한 4주 정도 상황을 보면은 4주 전보다 지금 인플루엔자 환자가 3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서 예년보다 확실히 빠르고 아주 가파르게 유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 질병관리청이 오늘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건가요?
3: 그러니까 뭐 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유행이 시작됐다는 이제 공식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행주의보가 내리게 되면은 이제 각 의료기관들은 병의원들은 환자를 볼 때 인플루엔자를 먼저 의심을 하고 가급적 빠르게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게 되고요. 또 정부도 국민분들께 이런 개인위생 관련된 걸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신호를 계속 드리게 되고, 특히 이 중에서도 영유아나 임산부, 고령자, 만성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서는 치료를 빨리 받으시도록 권고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이게 이례적으로 좀 빨리 유행이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3: 사실 뭐 한 가지 원인으로 그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최근에 그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이후에 그 팬데믹 기간 중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후부터 다시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유행 양상이 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새로운 그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이나 또는 이 최근에 인플루엔자도 독감 백신 접종률이 조금 떨어지는 양상을 계속 보여왔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또 이제 이 유행이 주로 어린이 청소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연령대를 보면 7살에서 12살 어린이들이 1,000명당 한 75.1명 정도로 굉장히 높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집단생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많고 또 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말 전파가 쉽게 일어나니까, 여기에 개학 시기가 겹치면서 아이들이 다시 모이면서 확산 속도가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유행이 시작된 시점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빨라진 건데, 그 이유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짚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도 이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어떤 건데요?
3: 지금 그 유행, 인플루엔자, 독감은 A형과 B형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금 바이러스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A형 인플루엔자가 거의 99%가 돌고 있고, 그중에서도 그 H1N1이라고 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9년에 신종플루라고 했던 바이러스가 대부분의 유행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A형 인플루엔자 H1N1 그 2009년 신종플루형이 실제로 이제 아주 소규모의 그런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는 아직 분석 과정에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 초등학생 연령대,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지금 더 유행이 많이 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단 생활을 앞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집단 생활이라는 거는 그 연령대에만 집단 생활을 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뭐 그 각 급에서도 다 학교 다니고 막 다 이러는데, 왜 특히 그 어린 나이에 유행이 더 많죠, 지금?
3: 이게 이제 인플루엔자의 그 유행 역학적인 특성인데요. 이제 과거에도 이 인플루엔자가 통상적인 계절 유행을 할 때도 보면은 주로 어린이 연령층에서 환자 발생이 시작이 돼서 청소년, 그리고 이 성인들, 그리고 고령층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양상을 해마다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플루엔자가 동일한 인구 집단에서, 여러 인구 집단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이 어린이 연령층에서의 개인위생 준수율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 신체적인 접촉의 빈도가 높고, 이런 것들이 이런 어린이 연령층에서 유행이 먼저 시작돼서 빠르게 진행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취약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항상 유행의 시작은, 이런 감염병 유행 시작은 이런 요 어린 나이대에서 먼저 시작합니까?
3: 네, 보통은 그런 그 이 원인병 원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호흡기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나 또는 이런 독감 같은 이런 그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질환들은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비말, 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접촉과 관련된 이 개인 위생의 그 준수율이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좀 잘 지켜지지 않는 영역이 주요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앞서 그 유행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실 때 복합 요인 중에 날씨는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하필 환절기고 날씨가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워지고 막 일교차가 벌어졌단 말이죠. 이것도 뭐 영향이 있을까요?
3: 아주 좋은 그 지적이신데요. 실제로 호흡기 바이러스는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특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시기에 주로 그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높아지는 게 여러 연구에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 공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차가워지면서 습도가 낮아지고 건조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번 유행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근데 지금 독감 말고 코로나19도 동시 유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3: 예, 사실 작년에는 그 이 코로나19가 7월 달부터 유행을 해서 8월, 9월을 거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유행이 끝났는데요. 올해는 그 7월 이후에도 환자 증가가 별로 없다가 4주 전부터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수치를 보면은 현재는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만 감시 측정을 하고 있는데 4주 전에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입원 환자가 있었는데 이번 주 지난주에는 한 193명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5배의 입원 환자가 증가를 한 상황인데 이것은 주변에 경증 환자가 그만큼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상승 곡선을 그리는 전형적인 어떤 트윈데믹 양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뭐 감염병이라는 것이 이제 늘어나고 유행하는 게 요인이 어느 정도 다 좀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독감은 예년보다 일찍 왔고 코로나19는 예년보다 늦게 왔네요.
3: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겹치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료기관의 부담도 커지고 감별 진단하는데 상당히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질병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이 인플루엔자 백신도 못 맞은 상황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아직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중복 감염이나 중증 감염 환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 이 원인도 따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는 왜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3: 코로나19가 지금 8개월에서 9개월, 좀 길게는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의 주기를 갖고 유행이 시작이 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그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2020년에 팬데믹에서 엔데믹이 전환된 이후에 계속 절기마다 유행 기간이 2~3개월씩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의 주기가 길어지면서 코로나19의 그 유행 기간이 계속해서 봄에서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밀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인플루엔자는 반대로 빨라진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그 유행 주기에 의한 그런 겹침이 올해는 유독 더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 요즘에 코로나19 걸린 분들 증상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우리 막 심각하고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3: 코로나19도 지금 그 증상으로는 사실 인플루엔자하고 간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발열, 그리고 인후통, 그리고 기침, 콧물, 그리고 심한 경우에 이제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독감하고 조금 다르다면 독감이 좀 더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하게 증상이 시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증상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3: 네, 증상의 종류는 거의 비슷한데 증상이 발생하는 그 시간대, 그러니까 어제 저녁 편하게 잘 잤지만 오늘 아침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급격한 진행과 그리고 그 증상의 강도가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독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2: 아, 이런 그런 증상이 일단 있으면 그럼 바로 병원 가셔야 되네요?
3: 현재는 지금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받아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증상도 빨리 완화시키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전체적인 유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상 의심 증상이 있으면 빠르게 인근 의원을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그러면 살짝 감기 기운만 있다. 왜냐하면 독감, 코로나19 그리고 그냥 일반 감기도 있잖아요.
3: 네네.
2: 일반 감기도 기본적으로는 증상이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3: 증상의 종류는 뭐 비슷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감은 일반 통상적으로 38도, 39도가 넘는 고열이 갑작스럽게 오면서 온몸이 쪼개지는 것처럼 아프다,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아프다라는 증상과 함께 인후통, 콧물이 급격하게 심해지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감기는 감기 기운이 있네라는 증상을 느끼면서 서서히 진행하는 반면에 독감을 아주 빠르게 강하게 진행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아주 빠르게 강하게 진행하는 감염병 증상이 나오면 이거는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방접종이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유행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공백기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됩니까?
3: 아, 예. 지금 그 사실 환자 발생과 관련해서 전파력은 어린이 청소년에서 많지만 실제로 중환자 발생이나 사망자 발생은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만성질환, 면역저하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가 접종 계획을 갖고 있는 걸 보면은 65세 이상에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일정이 다음 달 10월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반 이상의 공백기를 갖게 되는데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바로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라 2, 3주 정도 항체 형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달 정도의 공백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독감 유행이 조기에 유행한 그 자체만으로도 환자 발생의 그 숫자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중환자 발생이나 사망자 발생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2: 두 달 정도로 예상되는 공백기 동안 뭘 가장 신경 써야 될까요?
3: 일단 뭐 아무리 강조해도 그 부족한 그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그리고 기침 예절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영유아라든지 임산부 고령자분들은 증상이 있을 때는 이걸 기다리거나 참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을 빨리 방문하셔서 신속항원 검사 같은 걸로 감별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타서 가능하다면 24시간 이내 최소 48시간 이내에 복용을 하셔야지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2: 손 씻기, 마스크 사용, 기침 예절 요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짚어주셨는데요. 마스크는 그냥 일반 마스크 써도 될까요?
3: 인플루엔자는 통상적으로 그 우리가 그 성능이 좋은 뭐 KF94 이런 마스크가 아닌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도 같이 유행한다면서요?
3: 네, 같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모두 통상적인 그 일반적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2: 예. 예방 백신 이제 예방 접종 한 두 달 후 10월 아까 10일부터 국가 예방 접종 시작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요거 예방 접종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백신 접종했는데도 독감에 걸렸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3: 네.
2: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그러니까 이제 백신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목표는 완전히 감염을 예방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고위험군에서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서 전체적인 유행을 줄이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이분들에게 그 입원이 생기는 상황 그리고 중환자로 진행하는 걸 막아주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게 되면은 감염 자체를 100% 막아주진 않지만 입원하거나 또는 중환자가 될 확률을 적어도 7, 80% 이상 예방하는 그 목적이 훨씬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같이 맞아도 되나요?
3: 예, 지금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하고 코로나19 백신은 함께 접종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접종의 그 편리성이나 또는 효과성에서도 문제가 없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예. 치료는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3: 치료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 항바이러스제라고 하죠. 이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먹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라는 그런 이름의 그 항바이러스제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주사제도 나와서 좀 편리하게 접종 투여를 받고 한 번에 그냥 투여함으로 인해서 치료를 마무리 짓는 그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2: 아, 그러면 먹는 거랑 주사 맞는 거랑 요거는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3: 예, 궁극적인 치료 결과의 차이는 크게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먹는 항바이러스제는 하루 두 번씩 5일 동안 먹다 보니까 조금 치료의 그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좀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 부담이 있는 반면에 주사제는 한 번만 맞게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약을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먹는 약에 비해서 주사제는 결국 주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맞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겠죠.
2: 네. 사실 뭐 독감, 코로나19 다 짚어주셨습니다. 트윈데믹 이야기도 하시면서 앞서 증상 정말 강하고 빠른 증상 있을 땐 독감 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병원 가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걸 넘어서서 합병증도 좀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예, 그 인플루엔자가 무서운 이유는 그 단순히 그냥 감기 몸살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호흡기 정막을 공격을 해서 폐렴을 일으키고 또 바이러스 감염이 지나간 뒤에 2차적으로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인한 폐렴이 합병되는 게 가장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이 폐렴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고 이 폐렴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혈증까지 진행해서 사망하게 되는 중증 호흡기 감염이 발생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이 이외에도 드물지만 인플루엔자 자체로 심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뇌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말인데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우리 근육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기는 좀 그 중증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후유증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조기 치료 또는 조기에 예방 접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예, 소아 청소년 중심으로 특히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앞서 그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아이들은 본인의 증상을 잘 말을 못하기도 하고 표현이 좀 잘 안 되기도 해서 이건 부모님들이 특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부모님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요.
3: 예, 아이들이 이 인플루엔자가 의심이 되거나 또는 인플루엔자가 진단이 된 경우에는 적어도 3일 정도 그 경과를 정말 잘 옆에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또 이 호흡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특히 호흡곤란을 느끼거나 또는 의식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은 이게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지켜보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 열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열이 떨어지면 이런 경우는 학교나 유치원에 다시 보내도 되는 거예요?
3: 통상적으로는 이제 호흡기 증상이 사라진 다음에 전파력이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기침과의 콧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사라진 뒤에 등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네. 끝으로 이 독감 지금 한 차례 이번에 유행하고 끝날지 아니면 장기간 유행도 지금 예상이 되나요?
3: 예,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이렇게 살짝 올라 이 독감 환자의 그 비율이 올라갔다가 한 2주 내지 3주 이내에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피크까지 정점까지 계속 그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초? 지금 상황에서 네. 예, 그대로 큰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2: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뭐 원유 유가 막 치솟는 것 같고요. 전쟁으로 복잡할 것 같지만 요즘의 경제 상황을 보면 꼭 그렇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소식들을 봐야 되는데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죠. 미국 상황도 그렇고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들도 궁금한 게 많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간밤 뉴욕 소식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유가 때문이기도 하고 또 국채금리도 그렇고 증시가 좀 주춤했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거시경제 환경, 특히 뭐 유가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환경은 나빠졌지만 기업의 이익 전망까지 일제히 나빠진 건 아니다라는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시장이었습니다. 국제유가 그리고 또 최근에 치솟고 있는 금리는 시장 전체의 주가 평가를 압박했지만 AI 수요 확대가 실제 매출과 제품 가격 상승으로 연결된 기업, 특히 메타 같은 기업에는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이 결과 다우지수는 플러스 0.77%, 다우는 마이너스 0.77, 나스닥 마이너스 0.64, S&P500도 마이너스 0.48% 기록한 반면에 우리 증시와 연동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0.37% 상승하면서 역시 시장은 좀 유가에 아니면 물가에 아니면 금리에 불안해하고 있지만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은 AI 수요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다. 이런 논리로 시장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한 바구니에 담겨있는 듯한 모양새지만 제각각 다른 영향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낙폭도 의외로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뭐 10년물, 30년물 국채 금리 출렁일 때는 굉장히 영향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은 제가 이제 시장 업계에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좀 여쭤보면 FOMC가 9월에 금리를 올릴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긋지긋하다, 이제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2년에는 너무 금리를 둘러싼 기준금리죠.
0: 네.
1: 기준금리를 둘러싼 시장의 노이즈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서서히 지치기 시작했고요.
0: 예.
1: 그리고 또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0: 맞아요.
1: 제발 그냥 시원하게 한번 올려버리고 다음부터
0: 네.
1: 올리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 더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실제로 어젯밤 미국 경제는 그렇게 막 폭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경제는 팔딱팔딱 살아 움직이잖아요.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애매할 때가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적응하니까요. 반도체 앞서 얘기해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또 메타 뭐 종목별로 조금씩 또 차이가 나긴 하는데 호재들이 있었나요? 이 악재 속에서도 꽤 뭐랄까요?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오픈AI의 아스트라가 등장하고 나서 좀 판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1: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오픈 AI가 그래도 가장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습니다.
0: 예.
1: 과도한 펀딩 그리고 엔트로픽에 좀 밀리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면서 또 IPO도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0: 예.
1: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오픈 AI가 가장 뒤처지고 있고 오픈 AI가 만약에 힘들어진다면 연계되어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까지 연쇄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픈 AI가 아스트라라는 좀 획기적인 프론티어 모델을 출시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런 사용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하드웨어, 특히 CPU, GPU, HBM, DRAM까지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심리가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AI 기업들 쪽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병목이
0: 네.
1: 과거에는 칩에서 병목이 발생했었는데요.
0: 예.
1: 이제는 핍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전력기기, 광통신 이런 쪽으로 AI 투자의 병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AI 수요가 AI 수혜가 전반적으로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0: 예, 앞서도 병목이 확대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는 엔비디아 올랐어? 아유 오늘 다행이다. 엔비디아 떨어졌어? 오늘 큰일 났네 이랬는데 지금은 GPU, 소프트웨어, 메모리 각각 좀 분야별로 주가가 차별화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분명히 승자가 등장을 할 겁니다.
0: 네.
1: 그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예.
1: 지금은 각자 승자가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0: 아.
1: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승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전략적인 제휴, 뭐 지분 보유, 상호 지분 보유, 그리고 뭐 과도한 펀딩, 캐펙 투자 이런 것들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 미국 증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0: 예, 뭐 과거에 한 수십 년 전에 인터넷 시대 떠올라요. 온갖 야후, 알타비스타 막 난리였는데 강자로 재편되는 구글로 그런 과정들도 좀 기억이 납니다. 빅테크 안에서도 보면 앞서 시작하면서 메타 얘기해 주셨잖아요. 6.55% 급등했어요.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얘기를 한것 같고요. 근데 알파벳은 투자 얘기가 나왔는데 또 2% 하락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갈려서 구분해 봐야 될까요?
1: 자,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이 많이 똑똑해졌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좋았네? 그러면 뭐 메모리 반도체 기업도 좋겠네? 뭐 이런 단순한 논리가 작동했었다면,
0: 네.
1: 지금은 이런 새로운 AI 서비스가 기존 이용자 기반과 수익 모델,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익 모델에 얼마나
0: 네.
1: 연결될 수 있느냐. 즉, 너 이만큼 투자했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어? 이런 쪽으로 좀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리고 또 AI 투자 규모가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이
0: 예.
1: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벌어들였냐, 이런 관점으로 시장의 종목을 뜯어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0: 예.
1: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

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03편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송축함을 받으실 여호와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교회에 교인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또 사회에서 교회의 신뢰나 그 존경심이 이렇게 늘어가기보다는 줄어가고 있는 우리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이제 이민자의 걸음이 그치게 되고 정말 어려운 또 위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실마리의 첫 단추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또 세상 사람들 눈에 존경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주에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거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즉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농담을 하거나 이렇게 그 모습이 아닌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송축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또한 송축하며 우리의 뒤를 따라 예수님을 쫓는 다음 세대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그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초점이 바뀌어집니다. 즉 우리가 받은 은택을 잊지 말고 그 은택을 기억하며 송축하라고 하고서는 이번에는 송축함을 받으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이 6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랍니다. 자, 우리 내용 이해를 위해서 제가 1절에서 5절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무슨 은택입니까? 3절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세 번째로 4절에 보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송축하는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6절에서 13절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나와요. 6절, 7절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공의를 행하신다 그랬어요. 억압받는,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즉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롭고 그래서 불의한 자, 억압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7절에도 그의 행위를, 즉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0: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친히 디펜더, 방어하시는 자가 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심판주의심을 보였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 오늘 생각할 게 송축함을 받으실 우리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억압받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친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에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재 정권 아래 종교의 자유도 없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 있는 것 아시죠? 38선을 건너 우리 북녘 땅에도 억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문제가 또 하나가 인신매매예요. 세계적으로 인신매매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미국에서도 인신매매가 있습니다. 애매한 사람들이 유괴되고 그리고 성적 놀이개로 혹은 노동착취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붙잡고 해치는 반기독 성향의 사람들과 조직들도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다윗이 친히 그러한 악인들과 이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들기보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자, 시편 15조부터 보니 이런 기도가 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송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독재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집어치우시는 일들이 있기에 저희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이름을 높입니다. 만약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이 공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율법이 없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완전 눌러버리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의로운 자를 위하여 방패자가 되시고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하면은 동시에 이제 8절에서 13절은 그분은 그런 가운데도 긍휼이 많으시고 봅니다. 8절 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가운데에도 죄인들을,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품으십니다. 은혜롭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요 가지 두 가지가 부각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8절의 말씀 보면은 8절 9절의 말씀 보면 이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 우리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랑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말씀 속에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희도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지, 좀 당해봐야 돼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무엇이 차이죠? 우리의 마음이 전자인 경우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때에는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미움이 있으면 잘 되었다, 겪어봐야 돼, 하나님께서 좀 더 심한 것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깨우칠 거야, 이런 생각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공의로만 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우리를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대가를 치렀다면은 여러분과 저희는,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은 동시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송축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보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닌가요? 에베소서 2장 4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대가가 아니라 거저 받은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계속 봅니다. 6절에 보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천국 백성 되었어요.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만 구원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것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얘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랑을 받았고 빚진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하도록 흉내라도 내야 돼요. 원수,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닐까요? 자, 사랑이라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라면은 동시에 그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자, 우리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았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 하나님 공의이신데 왜 이러셨을까?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 되려면 했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공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만 그 죄를 덮어주며 기다리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각 시절 때 제가 어머니에게 거짓말했던 생각이 났어요. 좀 젊었었고 청각 시절 그래도 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때였어요. 뭔가를 들켰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뭐야? 근데 순간적으로 사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또 사실 말하자니 또 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빤히 보면서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벌써 어머니가 느낌이 있었는가 봐요. 모르긴 뭘 몰라. 근데 이제는 한번 거짓말하고 났으니까 또 자존심도 있고 또 걸림은 좀 그러니까 아 정말 몰라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웃으시면서 저를 빤히 보셨어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고 사실을 고백하라고 다그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의 거짓을 덮어주신 거예요. 웃음으로써. 이게 바로 사랑의 파워예요. 사랑의 능력. 우리 관계 속에서 마찰이 있을 때 보면은 되게 본 게 뭐냐면 누가 옳으냐는 것 돼가지고 마찰해요. 이건 이랬었어. 아니야, 저거였어. 아니야, 우리는 항상 네가 먼저 했잖아. 내가 뭘 먼저 했어. 우리는 항상 뭐가 옳고 그르고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먼저 시작했고 안 했고 우리는 늘 이거 따지면서 나는 의롭고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고 그 때문에 당신이 용서를 구해야 돼. 우리는 늘 여기에 연연하는데 지나 보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5년이면 어떻고 6년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서울에서 일어났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일어났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들어주시고 알아서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사랑의 미소로 받아주신다면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 착각했네. 그런데도 미소로서 나를 들어줬던 그 사랑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둘째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기 자식들 허물을 덮듯이 사랑한다면 덮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런가 하면은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더 나가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누구에게? 심지어 악한 자에게 선을 베풉니다. 오늘 11절에 보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대로 우리의 그 죄를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자, 아까 원수가 배고파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따랬어요. 아유 불쌍하네.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한쪽 보리는 잘 됐다. 좀 오래 고파봐야 돼 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먹이는 거예요.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이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뜨끈뜨끈할 거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에게 나쁜 것만 행했고 저 사람 것을 뺏었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야 한 것이 마땅한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배고플 때 먹을 음식을 주는 것일까?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머리에 핀숯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악인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서나 살아계신 주님이 갚아진다 그랬어요.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은 악인에게도 선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서로 더 친절하시고 먼저 인사하시고 더 좋은 것을 나눠주며 좋은 자리를 양보하며 누구에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항상 나에게 거치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더 친절하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감동을 먹을 것이고 그들도 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존경스러울까? 제가 이게 LA 와가지고 굉장히 충격받는 게 뭐냐면 조그만 일만 있으면 고소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머리가 아파요. 뭐 조금 이거 사실 별로 손해도 안 봤는데 별로 다친 것도 없는데 그저 어떻는지 받으신 만큼 다 받아내려고 변호사하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요만큼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신적 피해를 받았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평생 일도 못하게 됐느니 해가면서 받아내려는 모습 볼 때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갔지?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한다면 LA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송축받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분의 사랑은 악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의 허물질을 덮어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악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사랑이라 그랬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해서 얼만큼 멀죠? 저기 동쪽 끝에서 저기 서쪽 끝하고 한 몇 마일 될까요? 한번 가보십시다. 이 동쪽으로 가보면은 한 몇 마일 가면은 서쪽 끝이 올까요? 이게 끝이 없어요. 지구가 둥글해서 가도 서쪽은 저기 멀리 똑같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끝이 없이 무한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항상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용서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또 짧게 살펴볼게요. 용서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과거에 이런 사람이지 딱지를 붙이고 항상 그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 몇 번 결혼했잖아, 항상 그럼 나름대로 지금 새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과거의 모든 것을 정지하고 다니고 거리를 두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가지고 저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 앞에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붙잡아 왔어요.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한심하고 더럽고 부도덕한 여인을 주여 어떻게 할까요? 율법의 말씀대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정죄받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면은 그 가늠한 여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눈앞에서 죽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율법에 정죄받은 인간들 맞습니다.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 씩씩거리는 사람들, 돈을 손에 들고서는 말만 떨어지면 쳐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손을 들어서 여인을 치라 그랬어요. 생각해보니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한 걸음씩 물러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가늠한 여인만 남아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즉 너를 용서하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며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이 아닌가요? 이러한 모습을 세상이 본다면 교회를 등질까요? 두 번째로 용서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런 질문해요. 그러면 그 사람 간음했는데 죄값을 안 받아도 돼요? 또 우리 세 보면 세상에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우리 그러면 그 사람들 정죄하지 않다면은 그 죄를 그 사람들은 계속 지고 나갈 것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용서예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특히 교회 생활하며 우리 성도들 사이에 조금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것을 되갚으려고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마땅하게 갚아줄 거예요. 아마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구나, 너 너무 네가 잘난 줄 아는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어요. 동시에 그런 가운데 내가 참고 사람으로 대하고 허물을 덮고 해나갈 때 하나님은 또 우리 알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요. 자, 다윗과 사울왕을 생각하시면 이 말이 맞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가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내비를 두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가지고 왕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그 손으로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다닙니다. 죄인처럼 도망다니는 것을 1년도 아니라 10년을 도망다녀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왔지만은 그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대갚지 않았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해서 그는 전쟁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서 그 후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기려고 안 해도 이기게 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라는 것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가서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게 진정 용서하는 거예요. 영어로 forgive and forget.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허물 기억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을 보고 용서하시고는 과거에 너 이랬지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너무 몰라요.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너무 비슷해요. 똑똑하고 항상 올바르고 항상 앞서고 군림하고 인정받으려고는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용서할 줄 몰라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를 잃게 될 거예요. 부부 사이에 혹시 다투게 되면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자꾸 또 언급해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당신 이랬잖아. 혹시 그런 거 하시면 이 순간부터 딱 끊으세요. 혹시 그 말 보라면 저를 얘기해서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랬는데 왜 또 그거 하냐고 해서 딱 끊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내가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용서예요. 부모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허물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보지 않는다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내가 다시 본다면 손에 뭐를 줘요? 아, 참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리고 그것이 본인이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본인은 아주 반듯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처럼 불쌍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용서를 알았다면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화목하세요. 부모님과 화목하고 원수와 화목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가 어려울 때에 기회가 왔어요. 도와주세요. 선을 베푸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뭘 이겨요? 악으로 이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 걸어가신 분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사랑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송축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밤이나 낮이나 송축하시고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이 가져오는 세 가지 영적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깨닫고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 꿀송이처럼 그렇게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한 겁니까?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이 물질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지요. 그러나 그 물질이 결국 영혼을 소생시킬 수는 없어요.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많은 정보는 가져다 주지만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살아나게 되고 정말 변화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기에 바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져오는 이 세 가지 영적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정말 영적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가져오는 세 가지 영적 축복인데요, 그 첫째는 생명과 회복의 축복입니다. 시작. 생명과 회복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은 이 생명과 회복의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랬습니다. 이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이 소성시킨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슈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오다,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또 지친 영혼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간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잘못된 길로 가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랬습니다.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정말 넘어진 그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 상한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 차별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음식을 좋은 음식 먹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만족합니다. 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뼈가 그냥 이 죽은 시체들의 뼈죠. 이 뼈가 가득한데 그 마른 뼈들, 예, 말라버린 그 뼈들을, 예, 바라보면 인간적으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그 무덤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친 영혼이 오늘 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심령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데, 다윗은 시편 23편에 2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도 바랄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참 지치죠. 그 사람들은 음식과 휴식이 지친 육신을 그렇게 다시 이거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는 영적인 회복은 잘 안 돼요. 그렇게 편히 쉰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되는 거야. 그럴 때 회복. 그런데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돌이킨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자신은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살아보세요. 얼마나 인생에 결국 나중에는 허무한 인생 만들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삶이었다고 그렇게 후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추면 내 안에 교만이 숨어 있었구나, 욕심이 있었구나, 내 심령의 미움과 그리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 이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시편 19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할 때 이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도 그렇게 기뻐요. 회개하면서 눈물은 쏟아지는데 내 영혼은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내가 벌써 주님에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제 자신이 늘 평안한 가운데 지냈지만은 환경적으로는 너무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핍박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 학비 지원이고 이런 거 일체 다 끊어버린. 그럼 내가 너무 곤고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참 깨닫고 시편 23편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무슨 왕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커피를 한 잔 촥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나 이렇게 자기의 삶의 만족함을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고 언제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이 고백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자기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의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고백할 때 다윗은 그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말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축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있을 때 그걸 붙들고 있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씨로 말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펴보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낙심되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바로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죄로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면 회개와 용서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이 10분이라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네? 이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10절 말씀에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보다 더 사모하셔야 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메마른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 생명과 회복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분별의 축복입니다. 시작. 지혜와 분별의 축복. 자,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경이 말한 지혜는 단순히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 분별하도록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 이것이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인생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분별이 되어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집니다. 영안이 맑아집니다. 돈만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했다고 생각하던 그런 것이 정말 성공입니까? 그것이 정말 성공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정말 성공일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그것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일까? 라고 말씀으로 비춰보면,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게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에 등불이 없으면 더듬으면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어떻게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이 맑아져야 바른 분별력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만은 내가 과연 목사가 돼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갈등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신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뢰마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와, 저는요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저에게 레마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을 때 그때 완전히 내 심령이 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가 뭔가, 그리고 내가 왜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한 말씀 안에 그냥 저의 그 이 잘못된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드러나더라.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넌 내 것, 주님이 나를 지명해 주셨,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저절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을 두독 반을 하면서 그때 큐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7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건이 떠오르면 그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 가운데 기도하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붙들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모든 게 다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와,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 그 말씀이 지금도 저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과 상급의 축복입니다. 시작. 영원과 상급의 축복. 자, 오늘 이 시편 19편 9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또 이 11절 말씀 보면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재물을 더 얻어보려고, 이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를 좀 더 얻어보려고, 그리고 좀 더 젊어져 보려고, 더 건강을 찾아보려고, 더 건강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 재물도 다 놓고 가야 돼요. 때가 되면 명예와 지위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젊음과 건강도 다 내려놓아야 돼. 예,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21절 말씀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뭐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남들이 안 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 쌓는 삶이 되어진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고 삶의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한 장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과 회복의 축복을 주시고 생명과 회복의 축복을 주시고 생명과 회복의 축복을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과 상급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오늘 그 훈훈한 카페 여러분, 1부는요 저희 아주 건강한 우리 한인타운의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 우리 쇼호스님 모시고 말씀 나눌 거고요. 2부는 저희가 또 하루에 듣는 문학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1부 또 오늘 건강지킴이 또 건강과 아름다움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죠. 김원정 쇼호스님 헬스코리아에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0: 네, 제가 지금 방금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공존하시는 분이라고 했더니 너무 괜찮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1: 그러니까 건강해야 네. 아름다움도 네. 빛이 나는 거예요.
0: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럼요. 아프신 분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1: 젊은 분들 경우에 이제 아주 어린 분들은 또 이렇게
0: 여리여리
1: 청순 가련 그쵸. 뭐 이런데 네. 결혼해 보세요.
0: 아니요, 결혼까지 안 가요. 교제를 하려고 해도 이게 네.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아름답고 사람이 착해도 그럼요. 몸이 자주 아프고 힘들면 이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1: 그런 말도 있잖아요. 김병의 효자 없다. 없다.
0: 맞아요.
1: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병이 꼭 뭐 있지 않더라도 네. 골골하면은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게 기운이 빠져요.
0: 맞아요. 같이
1: 그러니까
0: 빠져요.
1: 내가 먼저 건강해서 건강한 기운을 좀 발산을 하면서 네. 그런 에너지를 풍겨야 주변 사람들도 같이 건강해집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1: 헬스코리아에 가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건강한 기운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런 넘쳐나는 곳에 가야 이렇게 받아도
0: 그렇죠. 뭘 받아도
1: 받은 것 같고
0: 그렇죠.
1: 듬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0: 오늘 아주 그냥 대잔치 나왔습니다. 저 옛말
1: 아니,
0: 대잔치.
1: 네. 옛말이 다 맞더라고요.
0: 다
1: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네. 정말
0: 종짓을 하더라도 부잣집 가서 종짓
1: 털고. 그럼요. 네. 금가락 찢긴 손에 놀다 보면 맞으란
0: 얘기 맞아요. 맞더라도 뺨을 맞더라도. 그러니까 뭐 어디서 그냥 시간을 떼고 쉬시더라도 네. 헬스코리아 가서 체험받으면서 쉬시면
1: 그러니까.
0: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1: 틈새 조금이라도 뭐 틈이 나면 네. 헬스코리아를 가세요.
0: 그렇죠.
1: 건강이 채워집니다.
0: 그 진짜 올림픽 그 갤러리아 마트 1층 그쪽 마켓 가시고 빵집 가시는 길에 네. 오가는 길에 잠깐 들리셔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 제가 그 앞에 꽃집을 제가 종종 가요. 그 앞에 꽃집도 종종 가고 그 앞에 빵집도 종종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그 헬스코리아 1층을 좀 많이 이용하게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차를 세고 2층에서 가서는 이제 2층을 많이 가긴 하는데 뭐 둘 다 저는 편하게 가긴 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 제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야, 너 가면 그거 괜찮아? 왜? 뭐 그럼 좀 남자들은 특히나 옷가게를 가도 인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찾으세요? 뭐 어떤 사이즈 뭐예요? 무슨 색깔? 이런 식으로 말을 걸면 남자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1: 그냥 나오기가 이제
0: 그때부터 굉장히 불편해지고 아이고 뭔가 잘못된 것 느낌이 드는데 헬스코리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물론 그렇다고 막 방치하고 막 버려두는 건 아니지만 딱 필요한 거 얘기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구매하는데도 네. 보통 구매하면 네 그럼 사주 그냥 바로 계산해 줄 텐데 이거 주세요. 저는 뭔지 아니까 이거 주세요 했더니 아, 그래도 이거 한번 체험해보시고 구매하시죠. 아니 저 이거 잘 압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 저 이거 너무 잘 알아서 괜찮아요. 그냥 구매하는데 그냥 자꾸 그냥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1: 후니님을 못 알아보셨구나.
0: 당연히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실 수 있는데 자꾸 구매하기 전에
1: 우리 유명한
0: 자꾸 체험해보시라고.
1: 후니님을.
0: 제가 헬스코리아 네. 워낙 나름 저도 단골인데 네. 네, 가끔 가다 보면 모르신 분이 있어요.
1: 이게 아니라 아시면서
0: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1: 불편하실까봐.
0: 아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냥
1: 어떤 물건 사셨어요 그날?
0: 그때는 저거 이거 어깨 마사지.
1: 목 어깨 마사지기.
0: 예, 마사지 살 때도 그랬고요.
1: 너무 좋죠.
0: 그때 저 뭐지 어머니 저 석류 살 때도 석류 살 때 다른 걸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필요하신지를 이렇게 네네. 상담 같이 문의하시는데 저는 그냥 죽어도 저는 성류 사랑 안 거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일단 다 괜찮고요. 제가 남자니까 제가 네. 남자의 좋은 거 뭐 홍삼이라든가 녹용 이런 쪽 막 건강은 막 아 그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성류를 너무 아 어머니 거 사시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가니까 당연히 남자용을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가면 참 재밌어요. 참
1: 저희
0: 많은 분들이
1: 복분자 많이 구매하시거든요.
0: 복분자는 술인데
1: 정말 좋아하세요.
0: 네. 근데 아무튼 복분자 좋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성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네, 되게 좋아하세요. 블루베리도 좋아하세요. 그렇고 건강식품 중에서는 천하의 케어 가장 그 진함이 다르고
0: 그렇죠.
1: 드셨을 때 효과가 확실하니까 네. 많이들 사랑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뭐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뭐 여성 남성으로 나뉠 네, 네, 수도 네. 있고 어떤 분은 난 간 건강을 좀 생각해야
0: 그렇죠.
1: 돼. 뭐
0: 네.
1: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밀크시슬이라고 불리는 민들레와 엉겅퀴.
0: 엉겅퀴.
1: 예. 이것도 많이 찾으시고.
0: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감기 걸리시거나 막 이렇게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은 도라지백.
0: 네. 도라지백.
1: 이것도 한국산 네. 도라지만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남해산 최고.

0: 도라지 원료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료부터가 차이가 나니까 네. 저희는 건강식품도 이렇게 마켓에서 이렇게 막 요즘은 너무 많이 팔잖아요. 맞아요. 진짜 넘쳐나잖아요.
1: 네. 네,
0: 그런 거 드셔 보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다르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사시는 거죠. 그건 주스 같다. 아마.
1: 제가 질문을 좀 네. 그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먹으면 당연히 아는데 선물을 하실 때. 네네. 어 이게 있으니까 어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라지 아니면 홍삼이니까 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물을 주시면 네. 드시는 분은 그 피드백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친하지 않으면
0: 못하죠.
1: 못하잖아요.
0: 그냥 좋았다.
1: 아, 그냥 좋았다 고마웠다 하지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그냥 네 감사합니다고 끝나는데 그 드리고도 이거는 서로 정말 애매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물할 때고 뭐 정말 그 원산지 좋고 정말 좋은 걸로 만들어진 거를 구매하셔야 되는데 이게 원래 다른 거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죠.
0: 근데 초노의 케어 저희 건강식품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고 그거, 남자분들 복분자도
1: 그렇죠.
0: 정말 좋아하죠.
1: 아유 뭐 요관 깨죠. 근데 아직 저는 뭐 이미 자가의 힘으로 깨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은데 아 근데 저
0: 블루베리도 항상
1: 눈에도 좋고 항상 네, 좋은데 좋고.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너무 네. 좋은 제품이 많지만 요새가 제 환절기에다가 좀 제 주변에 이를 저도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요새
0: 네.
1: 보통은 이제 한 분이 한 잡을 하시지만 우리 정수님 같은 경우 워낙 많은 데서 부르시면서도 되게 로열티가 있으시지만 저는 이것저것 하는 게 좀 많아요 뭐
0: 멀티플레이어
1: 정신이 없는 애죠. 정신이 없는 아이인데 뭐 유튜브도 하고 이것저것
0: 너무 능력이 많으셔서
1: 아니, 이것저것 해보는 아이인데 그런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저보다 더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 엔잡러예요 이분이.
0: 요즘은 정말 많이들 하세요.
1: 맞아요. 근데
0: 다방면으로.
1: 항상 보면 피곤해서 피로에 정말 뭐랄까 지쳐있다는 게 정말 눈에 보여요.
0: 일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1: 자다가도 이메일 받으면 바로바로 뭘 해야 되고 뭐 또면 또 가서 프리랜서도 해도 그러니까 항상 지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챙겨 먹으라 뭐라 챙겨 먹으라 했더니 아 이제 내년에 먹어야 내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0: 그런 거 미루면 안 돼요.
1: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 추천하신다 그러면
0: 기력이 그렇게 떨어지고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1: 아무래도 밥맛도 좀 없다 그러고
0: 그 아무래도 그 비슷한 연배시면
1: 그쵸, 저보다 한 4-5살 많죠.
0: 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일을 왕성하게 할 때예요.
1: 가장 피크 때예요, 맞죠.
0: 근데 그때 건강을 좀 소홀히 하면서 뒤로 미루죠.
1: 자꾸 그래. 아,
0: 지금
1: 내년에
0: 일할 때요. 그리고 나 아직 내년에, 젊어.
1: 내년에 먹을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0: 나는 그래도 체력으로 버틸 수 있어 이러시는데 물론 음식 같은 거 잘 드시고 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제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는 네. 녹용만한 게 없어요.
1: 녹용.
0: 녹용.
1: 녹용은 기가 막히죠. 뭐.
0: 홍삼은 강원도 육령군 홍삼 최고로 쳐주면서 천삼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이거는 한국인들이 건강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드시는 게
1: 첫 번째.
0: 첫 번째가 네. 홍삼입니다. 녹용은 이제 좀 귀하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전부터
1: 못 먹죠. 네.
0: 너무 귀했죠. 근데 그 녹용과 홍삼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제품. 그 이름도 그냥 녹용 홍삼.
1: 네.
0: 이 녹용홍삼은 이제 15년 넘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그때 당시는 녹용과 홍삼을 같이 하면 이게 괜찮은 거야 막 이렇게 하셨던 그런 다른 회사들도 다 따라서 이제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녹용홍삼 제품들 많이 만나보실 텐데 저희가 네. 시조 원조입니다.
1: 네.
0: 거기다 맛집도 원조 못 따라가잖아요.
1: 원조가 있죠. 그럼요.
0: 그거는 재료부터가 다른 거고
1: 오리지널리티가 있습니다.
0: 재료부터가 저희가 최고급을 쓰는 거고 그리고 그 비율이잖아요. 음식도 황금 그렇죠, 비율 뭐 이런
1: 그렇죠,
0: 것처럼
1: 네.
0: 들어가 있는 그 자,
1: 용량이 또 중요하죠.
0: 정말 중요한데 따라올 네. 수가 없는 거죠. 이 가격에 맞추려면
1: 제 기억에 맞다면 이게 그 정말 상대부터 해서 전대를 다 쓰시는데
0: 전지를
1: 다 그렇죠. 쓰시는데
0: 상대 중대 하대
1: 네, 상대 중대 하대 다 쓰시는데 남들이랑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 중대 다 쓰시는데 이게 또 한 달 분에 22돈이 들어있던 게 맞죠.
0: 맞아요.
1: 그러니까 용량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0: 이 22돈을 한사들도 이 가격에 말이 되냐고 막 얘기했을 정도로.
1: 맞아요.
0: 근데도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로 뭐 속이고 이럴 수가 없는 게 그
1: 네.
0: 증서가 다 있어요. 그리고 들여올 때도 22돈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걸 다
1: 증빙이란 뭐 있죠.
0: 있어요.
1: 이게 그럼요.
0: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1: 아유.
0: 그러면 농무부 그 USDA 퍼밋을 네. 해마다 받습니다.
1: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0: 네, 그래서 고기를 다 저희는 들어올 때도 통관 절차 다 치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1: 네네.
0: 여러분들이 그것도 서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1: 그렇죠.
0: 고약도 드셔보신 분들이 드시거든요.
1: 아, 맛만 딱 보면 다 알죠,
0: 그냥
1: 사실은.
0: 진하게 들어오는 걸 아시니까. 아세요. 22도 더 들어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1: 네.
0: 그래서 한 달치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 네네네.
0: 60회. 네, 이거 가격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그러니까 또 많이들 의심하시는데 저희가 이 독용홍삼을 찾는 그 수가 늘어난 거죠. 처음에는 요 LA 지역에서 이제 15년 전에는 네. 시작을 한 게 50개 주 전 주에서 저희는 오다가 들어오니까 이 양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1: 박스 그럴 것 같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타주 네. 같은 경우에는 막 10박스, 20박스씩 그 주문을 하세요.
1: 그렇죠. 한 번에 하실
0: 그래서
1: 때.
0: 다 보내드리니까 네네. 어르신들은 딱 그 봄, 가을에 거르지 않고 한번. 드시거든요.
1: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네. 사실은.
0: 그래서 그런 꾸준히. 나이 드실수록 더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임팩 있게 먹어야겠다 하실 때는 태왕천 진단 한 번씩 찾으시고 태왕천 진단이 근데 지금 솔드아웃이 된 것 같다 그래서 혹시 태왕천 진단 찾으신다면 네. 이제 매장에 물어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녹용산만으로도 여러분들 환절기에 두 번 딱 드시면 네. 기초 체력은 정말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얘기한 그 네, 주변 분,
1: 지인분,
0: 네, 네. 지인분도 드시면 그분 안 드셔보셔서 지금 그렇게 망설이시는
1: 그러니까
0: 거지.
1: 그러더라고요.
0: 드시고 나면 일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그런
1: 그렇죠,
0: 체력이 나와요. 그리고 몸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 그랬잖아요. 잠깐 자도 깊이 있게 자요. 이렇게. 몸 안에서부터 딱 기초 체력을
1: 그
0: 챙기게 되는
1: 그 웃긴 게 잠 말씀하셔서 요새는 네. 그 스마트 와치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분이 또 안 챙기는데 챙겨 이런 분들이 그거를 아. 차고 잔대요. 그럼 본인이 정말 수면을 몇 시간 했고 제대로 잔지를 다 안대요. 저도 그걸 안 쓰는데 그 자기가 잘 잤냐고 그러면은 아 어저께 뭐 몇 시간을 자꾸 뭐 수면 어떻게 했고 이런데 그것도 다 알아. 근데 자기 몸이 좋은 건 또 안 먹어. 그러니까는 잠을 자도 이렇게
0: 그래서 스트레스만 봐도 제대로 못 잤다고.
1: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 괜찮 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거 그분들한테 이렇게 녹용산 드리면 진짜 확 이 몸에서 저 열이 쫙 기운이 나겠다 그렇죠?
0: 그럼요. 그러니까 잠이 보약이다 해서 잠만 잘 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유. 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요 네. 잠도 잠답게 못 자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숙면이라 그러잖아요. 질 좋은 수면을 취해야 그 자면서 치유가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것도 그냥 막 걷잠 자면서 설잠 자고 계속 깨고, 계속 깨고 이러면 자도 잔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럼 그게 악순환이 되면서 쌓이는 거예요. 피로는 그때그때 풀어줘야 되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이런 근육 같은 거 뭉치는 것도 네네. 그때그때 안 마사지로 안 풀어주면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막 담이 생기고
1: 맞아요.
0: 웬만한 마사지로는 풀리지도 않고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잘못될 경우엔 수술까지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고로 만들지 말고 네. 크게 하지 말고 병은 참으면 안 되고 네. 피로도 쌓이게 두면 안 됩니다.
1: 네. 그 지금 한 박스에 지금 60포라고 했으니까 하루에 두 포를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0: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1: 그게 지금 너무 좋을
0: 드시면
1: 것 같고.
0: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걸 보통 두 달은 드세요.
1: 드셔야죠. 두 달은.
0: 두 달은 드셔야 네. 또 이제 보약은 두세 달
1: 맞아요.
0: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두 달 드시기 때문에 이게 350불 두 박스면 700불인데 이걸 구매하시면 저희가 천진단
1: 네.
0: 천진단도 오. 똑같은 뉴질랜드산 네. 상대 중대 하대 다 사용했고 요
1: 이건 환이잖아요.
0: 환으로 돼
1: 환.
0: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또 한 제품 이렇게 입에서 씹으면서고
1: 갖고 다니면서
0: 음미하면서고
1: 입 안에서 도는 네. 향이 있으니까
0: 향도 막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천진단을 저희가 정품 30판 들어있는 한 달치
1: 와.
0: 요거 250불이에요. 드립니다.
1: 자, 350불 하는 자, 근데 녹용홍삼이 한 달치 350불도 사실 가격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 가격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녹용홍삼 한 박스 한 달치 350불을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사은품으로 천진단 30알짜리 천진단 정품을 한 박스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요거 그러면 홍삼을 선물하고 저는 천진단 받아도 되겠네요. 제가 먹으면
0: 그쵸,
1: 모르게
0: 그쵸, 그쵸.
1: 그분 모르게
0: 그쵸
1: 두 박스 제일 좋은 걸 드리면서 나는 뒤에서 천진단을 먹는 거지
0: 근데
1: 이거 가능하잖아.
0: 네. 후니님을 네. 사람이 저기하시고 보통 네. 내가 녹용홍삼 먹고 천진단을 선물한다 그러는데 반대로 하시는
1: 아니 그 맞는데 왜냐면 두 달을 드셔야 사실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그분들은 저는 평소에 이런 걸 잘 먹으니까
0: 남을 먼저 챙기는
1: 아니 그리고 진짜 그분 얼굴 보시면 저랑 똑같은 생각 드실 거예요. 진짜 N 잡는데 정말 피곤해 힘들어 하시더라고 진짜로.
0: 근데 그런 분들은
1: 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진짜요.
0: 이게 건강을 네. 선물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드실 때마다 생각이 나고 체력이
1: 그러겠죠.
0: 좋아진 다음에
1: 그럼 저도 잘하겠죠.
0: 그럼요. 네. 그 뿌린 만큼
1: 다 걷어 드리는 거야 진짜.
0: 아예 배로 그치, 그치. 옵니다.
1: 제가 또 평소에 도움 많이 받는 분이라서 네.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정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정말로 누군가나 정말 한번 드셔보시고
0: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그럼요. 또 이게 강 금골 해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고혈 조혈 작용이 있어서 네네네네. 이렇게 몸을 좀 따뜻하게 하거나 혈액 빈혈기 있으신 분들
1: 여성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출산 후 이럴 때 드시면 너무 또 도움 받습니다.
1: 네. 요거 절대 여러분 지금 동영상 두 박스 구매하시면 천진난 한 박스 받으시는 기회 프로모션 놓치지 마시고요.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일단은 그 매장에 가셔갖고 한번 보세요. 굉장히 포장도 고급스럽고 딱 보시면 아 이게 진짜 오리지널이구나 느끼실 텐데 가시면 가신 김에 요거 제가 좋아하는 요거 청소기 있잖아요. 요것도 그 바닥에 돌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0: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열일하고 있는 거를 그건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1: 헬스코리아는 우리 일하시는 분께서 직접 바닥 청소를 안 하십니다. 에브리버 뚜리가 혼자서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거 가시면 볼 수 있는데
0: 가끔 밖으로 나가요.
1: 아 그래요?
0: 저희가 문을 항상 이렇게 매장 문을 활짝 열어놓고
1: 항상 열어두시니까
0: 다른 분이 이렇게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1: 그럼 옆 가게도 한번 청소해 주면 좋네요. 아니 근데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사진관을 갔어요. 사진관은 그 당시에 이제 사진을 현상하는 곳이라 갖고 디지털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래서 현상하는 거기 사진관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려 딱 면접 보고 들어서 첫날 주말에 일을 딱 토요일 날 갔는데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 한국 분이셨어요. 저한테 빗자루하고 물걸레를 딱 주시면서 혹시 물걸레질 할 줄 알아요? 근데 그 표정이 야, 너 좀 귀하게 자는 놈 같은데 이런 건 할 줄 아냐? 약간 이런 굉장히 저를 조롱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이미 다른 데서 뭐 선물 가게, 시드 가게 이런 데서 저는 다 청소질을 해봤던 나이기 때문에 그때 한참 운동할 때거든요. 몸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물걸레 딱 들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걸레는 이걸 쫙쫙 밀어주게 밀 때 힘을 쫙 주고 싹 풀어주고 쫙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사실. 그거 좁은 사진관만 해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뭐 당연히 뭐 없지 방법이 그거밖에는. 근데 요새는 여러분 에브리버 요런 친구들이 너무 잘 나와갖고요. 요 친구들 여러분 방바닥에다 탁 대서 그냥 버튼 한번 누르시면 자기가 알아서 기가 막힌 센서로 그냥 뭐 그런 뭐라 그러지 요리를 뜨는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딱 굉장히 귀찮.
0: 찌든 때
1: 그거까지 그냥 기가 막히게 따라줍니다. 얘가.
0: 훈이님이 지금 얘기하셨듯이 힘을 좀 꽉꽉 눌러서 해야 그런 찌든 때도
1: 빠지죠.
0: 바닥에 있는 물걸레 청소는 좀 꽉꽉 누르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1: 힘들어요.
0: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걸레 청소하고 나면 그냥 뻗어요.
1: 허리 나가고 막 그러면 그래서 엎드려서 하고
0: 그냥 백큐만 하고 마는 경우도 많고
1: 그렇죠.
0: 그리고 그냥 바람만 먼지를 바람만 보고 있는데 백큐을 돌려도 이렇게 미세먼지들은 떠다 다니거든요.
1: 맞아요. 네.
0: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 있잖아요. 이런 밑에
1: 쇼파 밑에.
0: 그래서 호흡기 질환 좀 예민하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으로 막 고생하시고 아기 키우시는 분들이나
1: 또 애견이나 애견이 있으신 분들도 항상 털이
0: 강아지
1: 날리니까
0: 뭐 이런 털만 날리고 이러면 계속해서 백큐만으로는 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흡입만이 아니라 좀 흡착해가지고 이렇게 쫙쫙 성인 남성이 그냥 힘을 줘가지고 그냥 훈이님처럼 닦는 그런 거 이제 옛날엔 드림이었죠. 옮겼다가
1: 안 한다니까요. 뭐 웬만하면 안 합니다.
0: 근데 그런 수고 전혀 없이
1: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0: 다 들어가요.
1: 그러니까
0: 거침없이 막힘없이 들어가서 이 밑에 틈새들을 싹 다 청소해줍니다. 그러니까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1: 너무
0: 소음도 없어요. 그래서 애가 잘 때 틀어도 된다는 얘기
1: 맞아요.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도서관 수준의 43dB. 도서관에 소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1: 43dB는 진짜 안 들리는 건데.
0: 그럼요. 그리고 이제 에브리봇이 왜 그렇게 딱 밀착이 돼가지고 흡착으로 이렇게 쫙 청소를 제대로 해주냐면 바퀴가 없어요.
1: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바퀴가 없는 최초의 물걸레 로봇 청소기.
1: 그러니까 바퀴 없이 어떻게 가요?
0: 그러니까 보통 바퀴가 반 정도에는 바퀴 두 개가 돌아가고
1: 그 친구가 끄고 가는 거죠.
0: 앞쪽에 걸레가 있고 이런 로봇 청소기는 보셨을 거예요.
1: 그게 그동안에 거야. 많이 있던 것들.
0: 그럼 이게 아무래도 떠요.
1: 뜨죠. 바닥이.
0: 떠서 누른다고 해도 그 힘이 약해요. 이 본체 그 전체 무게가 실려야 좀 꾹꾹 누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스핀으로 빠른 회전력, 그러니까 RPM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몇천 RPM으로 이게 막 돌아가니까 그 파워풀한 그 회전력으로 여기저기
1: 그게 움직이니까 쫙 하니까
0: 얘가 바퀴 없이도 그 회전력으로 움직이면서 닦고 다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냥
0: 본체 무게는 그대로
1: 다 눌러주고
0: 눌러가지고 그리고 그 모드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자동 모드는 여러 가지 모드를 얘가 하는데 약간 꾹꾹 누르는 막 이렇게 사람이 스텝 막 이렇게 누른 것처럼 하는 것도 있고 지그재그도 있고 이렇게 쭉 돌면서 이렇게 하는 거 서클을 그리면서 그리고 가장 큰 건 엣지.
1: 엣지.
0: 엣지 뭐

0: 보드는 꼭 한번 마지막에 돌리셔야 돼요.
1: 왜요?
0: 가장자리를 쫙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 모서리 부분들 잘 못하잖아요.
1: 거기는 부딪히니까 안 되죠.
0: 근데 네. 얘는 걸레가 돌출이 돼 있어요. 아~ 걸레가 본체보다 튀어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1: 아, 그래서 부딪히기 전에 벌레가 씻어주는구나.
0: 걸레가 안쪽 싹 다.
1: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진짜.
0: 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한 게 그 집
1: 사람보다
0: 그걸 낫네. 쫙 따라서 이렇게 돌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기특하다.
1: 저는 100km마다 툭 부딪히면 그냥 안 하거든요. 아, 이게 하지 말란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낫네.
0: 그냥 저는 돌려놓고 외출을 해요. 그럼 들어오면 바닥이 광이 나요.
1: 이야.
0: 진짜 확 달라진 게 보이잖아요. 비포 애프터가 그렇죠. 나가기 전에 이렇게 좀 찜찜한 이런
1: 맞아,
0: 이렇게
1: 뭔가, 예.
0: 광이 이렇게 딱 나는 게. 그리고 와. 얘가 혼자서 200분 동안 쉬지 않고 일합니다. 끄지 않은 상태에서는.
1: 그 물을 한번 넣으면 200분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0: 그렇죠. 물도 오. 물탱크가 이제 요 이게 최신형이잖아요.
1: 네.
0: 넉넉하게 딱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물 공급이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물 양도 여러분이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상태를 세팅해 놓으면 얘가 그러니까 마른 상태로 한번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1: 진짜 먼지들 네. 할 때는
0: 먼지나 아니면 털 같은 거나 머리카락 같은 거 잡을
1: 예.
0: 때는 물기 있는 거보다는 그냥 마른 걸 한번 쫙 할 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걸레로 한번 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그걸 할 때가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걸 그 다 가능한 거죠. 그때는 물을 딱 그 물을
1: 와.
0: 공급하는 걸 끊어 놓을 수도 있고 자동으로 얘가 공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촉촉한 상태로 다니는 거죠.
1: 와.
0: 안 그러면 물걸레가 마르잖아요.
1: 그러니까 예전 거는 그랬어요.
0: 네.
1: 처음 시작할 때 물이 막 나오다 맞아요. 나중에는
0: 얘는
1: 도는 데는 없어.
0: 스마트한 거죠.
1: 와.
0: 자동 물 공급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뭐 장애물 같은 거 다 감지해서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쿵쿵 부딪히고 이러지 않고
1: 계단 밑도 그러면
0: 계단은 네. 딱 감지해서 낙하 방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계단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1: 아 맞다.
0: 않아요.
1: 지난번에 스튜디오에서 저희 테스트할 때
0: 네네.
1: 책상 위에 올렸다가 책상 밖에 딱 가니까
0: 딱
1: 멈춰 돌아잖아요.
0: 네.
1: 네. 맞아 맞아요. 와 사람보다 사람이 200분 동안 걸리질 못하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1: 이 친구는 하네요.
0: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얘가
1: 나요.
0: 나요. 왜 기계 못 믿으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1: 그쵸.
0: 요즘은 기계가 나요.
1: 아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통 예전 것들은 돌려놓고 그래 가야지 나갔다 오면 어딘지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침대 밑에 들어가 있고
0: 그냥 배러리가 거의 다 되면
1: 네, 죽어 있는 어디서든
0: 아무 때 그래서 막 다
1: 올려고
0: 찾아다니잖아요.
1: 하다가, 네.
0: 근데 얘는 그 조도 감지 센서라고 해서
1: 네.
0: 밝음을 그 본인이 아 이제 배러리 다 있다 막 이러면서 내가 이제 총 뭐 죽을 것 같으면 밝은 곳으로 막 나와요 얘가. 그래서 제일 환한 곳에서 멈춰 있어요.
1: 야, 진짜 똑똑하다.
0: 그러니까 발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1: 와, 진짜 똑똑합니다.
0: 네, 그래서 정말 스마트하고.
1: 그러니까 막 찾아다닐 필요가 없네요, 얘는.
0: 네.
1: 와.
0: 기특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모님이라고.
1: 이거는 진짜 우리 집안에 모든 계신 우리 사모님들, 우리 어머님들, 우리 마느님들, 따님들, 뭐 꼭 여성분만 아닙니다. 남성 이제 남자들 청소 많이 하거든요. 이거 하나 사 갖고 있으면 진짜 너무 편하겠네요.
0: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를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마사지 체어에서 마사지 받으면서
1: 그렇죠.
0: 얘는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사 노동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1: 스마트 시대죠.
0: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거 먹고 마사지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노동력을 좀 이렇게 분산하는 것도
1: 네.
0: 지혜롭게. 그러니까 장비빨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압도적인 판매 1위를 기록했던 우리 3 스핀 슬림.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도 우리 김원종 선생님 말씀하신 게 에브리봇. 에브리봇 옛날부터 있던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에브리봇 3 스핀 슬림입니다. 최신형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거와는 또 다른 혁신적인 기술들이 아주 총집합되어 있는 스핀 슬림이고요. 이것도 출시가 같은 최고 가격으로
0: 최고예요.
1: 주시잖아요.
0: 지금 120불 할인된 329불이고 무엇보다도
1: 와.
0: 좋은 건 요거는
1: 네.
0: 잠깐 하고 말 것 같아요.
1: 네.
0: 저희 걸레, 물걸레.
1: 물걸레, 네.
0: 이것도 지금 최신 업그레이드 된 그 기존의 물걸레하고 좀 차별화되어 있는 패드예요.
1: 네네.
0: 이게 세 세트가 한 세트가 세 장이잖아요.
1: 네, 세 개.
0: 보통 기본 여섯 장 두 세트 드리는데
1: 두 패스 들어오죠. 네.
0: 방송 듣고 전화하시면
1: 네, 또는 방문하시면
0: 훈훈한 카페 얘기하시면 예. 12장.
1: 아, 그럼 여섯 장
0: 무려 네 세트.
1: 아, 여섯 장을 12장 주시는 게 아니라 12장을 더 주신다고요?
0: 그렇죠. 그러면 18장.
1: 18장?
0: 6세트.
1: 와!
0: 이거 따로 구매하시려면 이거 몇십 불 주셔야 돼요.
1: 몇십 불 더 해요?
0: 네네.
1: 90불인가 그때 그랬는데. 자, 오늘 여러분 구매하시는 분들 120불 할인된 가격 329불에 만나실 수 있는데 기본 물걸레 두 세트죠. 여섯 장에다가 무려 12장을 더 주신대요. 그래서 총 18장을 무료로 받으시면은 뭐 청소하신데 이걸 돌려서 로테이션 빨고 이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야, 에브리보트리 스피드 슬립. 그냥 가셔가지고 바닥을 돌고 있는 친구를 만나시면 되는 거고요. 가셔 보시다 어 저놈 하는 걸 똑똑한 걸 보시면 뭐 그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직접 가시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 재밌는 로봇 얘기를 했는데 잠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또 다른 우리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의 또 다른 좋은 제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여러분, 훈훈한 카페 훈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타운의 헬스 지킴, 건강 지킴이 우리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호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잠깐 저희가 전할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조금 많이 피곤해하는 제가 저를 보면서 자꾸 자기 눈을 쳐다보라고 우리 김원정님께서 눈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이제 마음의 창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또 그 눈을 보면 잘 본인께서는 사람의 눈을 보면 뭐 건강의 그 척도를 아실 수 있다 그러고 우리 또 김원정 호수님께서 불이 날 경우에 가장 챙겨 나가야 될 탑3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이거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잊을 수 없어.
1: 아니 녹용삼을 드셔서 근데. 그런가 기억력도 좋으세요.
0: 아니 왜냐면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누리야 저도 집에서 쓰는 사람인데.
1: 저희 근데 그 얘기도 저도 네.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네.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어.
0: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진심을 느껴서 말씀드린 건데 네. 여러분 누리야이라고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누리야이 정말 눈 건강이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아시고 다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죠. 뭐 좋은 약도 드실 수도 있고 뭐 건강에 깨끗하게 씻는 분도 있으시고 눈에다가 소금으로 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 정말요?
0: 뭐 그런 뭐 눈영양제로 씻는 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눈 피로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실 거고 비슷한 유사한 제품들 눈 마사지 기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얼음을 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뜨겁게 타올 적셔서 뜨겁게 마이크로웨이브에 데펴서 넣는 분도 계신데 지금 누리아이 여러분 소개시킬 누리아이는요 그냥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마사지 기기 아니고 치료 의료기기로 등록이 된 정말 우리 눈에게는 최고의 마사지를 선물할 수 있고 눈을 정말 풀어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기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누리아이가 여러분 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 건강을 저희가 지켜줄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 호수님 이 누리아이가 보면은 저는 쓰니까 알지만 네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모드가 연동이 되잖아요.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수축되면서 그다음에 따뜻하게 열이 확 나오기도 하고 이게 막 두둑 뚫겨주기도 하는데 그게 다 각자의 그 이유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라고 네.
0: 그냥 마사지기가 아닙니다.
1: 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게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불가다롭다는 식약처에서.
0: 그러니까
1: 그냥 마사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시중에 눈 마사지기들이 요즘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0: 네네네.
1: 물론 뭐 그거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그걸 사용해 보신 분들이 오셔서 누리아이를 해보면 아 차원이 다르구나.
0: 달라요. 네.
1: 그냥 뭐 그건 약간 장난감 같으면 이거는 진짜 치료 의료 기기 같다라는 네네네. 얘기를 하세요. 아 치료 의료 기기는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누리아이도 마사지 기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0: 네.
1: 얘기하신 게 뭐 눌러준다, 뭐 두드려준다 그랬는데
0: 네.
1: 이게 공기압,
0: 네.
1: 그리고 진동, 온열 이 세 가지 마사지 기법이
0: 네.
1: 15분 자동 프로그램에서 네.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가장 적합한 이거 임상실험 결과 다 거쳐서
0: 그렇겠죠.
1: 이제 완성을 한 작품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0: 네.
1: 그래서 그냥 막 두드리거나 그냥 주무르는 게 아니라
0: 네.
1: 공기압도 주무르는 게 여러분들 받은 물론 이렇게 스르르 그냥 너무 시원해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느껴보면 다 달라요. 이렇게 주무르면서 들어오는 게 그냥 시중에 눈 마사저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걸 네. 딱 아시더라고요. 그냥 요것도 그 공기압 마사지는 다섯 가지의 공기압이
0: 네.
1: 진행이 됩니다.
0: 오.
1: 그리고 그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가장 맞게끔 되고
0: 네네네.
1: 진동은 15가지.
0: 와.
1: 그래서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TV 홈쇼핑 같은 데는 그 투명한 유리컵 같은 거에
0: 네.
1: 물을 이렇게 담고 그 네. 진동을 파장을 보여드리기도 오. 했어요. 다 달라요.
0: 아.
1: 다르게 진행이 돼요. 그걸 눈으로 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없는
0: 그쵸,
1: 게 안타까운데
0: 그쵸. 한번 써보시면 아시죠.
1: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15가지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온열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 이제 로우 하이에서 두 가지 그 네. 온도지만 그게 안구건조증 왜냐면 우리가 이제 눈 표면이 가장 예민해요.
0: 그렇겠죠.
1: 피부도 그렇고
0: 네네.
1: 또 시신경도 그렇고
0: 네.
1: 많고 모세혈관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해요. 얇고
0: 네.
1: 혈관도 그러다 보니까 이 온도 조절도 잘 해야 되거든요. 사람마다 좀 상태가 다르니까 그리고 두 가지 이제 로우 하이로 해놨지만 그때그때
0: 네.
1: 그때 맞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면 그 온도도 이제 이 안에 관들이 이제 좀 뭐 피지랑 이런 게 껴서 막혀 그렇죠, 있는 그렇죠. 것들을 녹여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패드 같은 거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려서
0: 잠깐
1: 눈
0: 했죠.
1: 건강을 위해서 된다고 아. 하는데, 근데 그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온도 잘못 맞추면은
0: 화상 입을 수도 있고,
1: 화상 입을 수도 있고
0: 그것보다도 금방 식어버려 갖고
1: 금방 식어서 또 효과가 없고
0: 옆에서 뭐 시중 드는 분이 왔다 갔다 해주지 않는 이상 그렇죠. 안 돼요.
1: 이것도 네. 뭐 수건으로 해도 수건도 금방 식고 맞아요. 이러니까 그리고 네. 귀찮잖아요.
0: 귀찮고요.
1: 근데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보통 자동 프로그램 15분 이후 세 가지 마사지 기법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수동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0: 아, 그렇죠.
1: 그냥 공기압만 하실 수도 있고
0: 네, 원하시는 분들만. 네.
1: 예.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꼭 15분 정도 더 심하신 분들은 15분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나서 15분은 그냥 온열만 하셔서 그 관들의 피지들을 쫙 녹여주시고 근데 그러고 나면 물론 이런 시트 같은 걸 대고 여러분들이 하시거든요. 뭐 냅킨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하셔도 돼요. 자기 그 나오는 게 보여요. 이물질 같은 게. 제가 피자 치즈 얘기 먹는 거에 좀 비유해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칙칙 우리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0: oh, I love pizza.
1: 눈에서
0: 네.
1: 눈에서부터 네. 이렇게 심하신 분들은 안에서부터
0: 막 나와요. 진짜 심하시네 이거.
1: 맞아요. 그런데 쭉 사용하시면 하루 이틀 지날수록 그 양도 그렇고 이제 투명하게
0: 네, 그렇죠.
1: 네. 그러고는 나중에는
0: 저희는 안 나와요. 네.
1: 그리고 세상이 너무 맑 뭐가 이렇게 하얗게 껴있고 막 뭐 그렇잖아. 푸옇게 이러던 게 하나 이제 새 세상 신세계가 펼쳐졌다 이렇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 날짜까지 잡으셨던 분이 누리아이 사용하시고 한 달 후에 갔더니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뭐 하셨냐고 그래서 뭐 왜냐하면 수술은 최대한 미루는 게 좋은
0: 그럼요,
1: 거잖아요.
0: 그럼요. 안 하면 안 좋은 거죠. 네.
1: 그렇죠. 그래서 그건 최후에 하는 선택이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누리아이는 제가 오죽하면
0: 블러스 테스트 하시는 거 있어요.
1: 세 가지만 챙기면 헬스코리아 네. 왜냐면 우리가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한테 제일 필요한 걸 생각하면
0: 농용삼 들고 갈 만도 한데
1: 농용삼은 이제 네. 항상
0: 주머니 느끼는 천진난 같은 게 좋고요. 그런데 야, 그
1: 제가
0: 누리아이를
1: 네. 선택을 했었습니다.
0: 근데 원래 미녀분들이 눈의 네. 또 아름다움이 중요하거든요.
1: 그때 제가
0: 그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1: 그때
0: 네.
1: 누가
0: 바로 그냥 거절당했습니다.
1: 눈이 이제 네. 노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때가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50, 40, 49, 50 뭐 이렇게 시작될 때니까 네. 몇 년 전이죠 벌써. 그러니까 그때 눈의 노화가 막 급격하게 이제 막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보다 그때 당시에 어린 애들, 40대 애들도 네. 네. 돋보기를 끼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꼈어요. 그리고 전혀 막 핸드폰이 이렇게
0: 나는
1: 멀어지고
0: 나는 정신이
1: 드셨구나. 그게 왜냐면 본인이 네. 그걸 느끼지 못하면 막 네. 안 보인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멀리하고 네, 막 그렇게, 안경 찾고 이러면 네. 저는 엄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네. 내가 아파 보지 않으면
0: 모르시죠.
1: 모른다고 그러잖아. 내 그 손에 낀 뭐 그거는 크게 느껴져도
0: 가시, 네.
1: 가시는 크게 네. 느껴지고 아파도 다른 사람 뭐 막
0: 뒤꽃이 환살 꽂혀도 몰라.
1: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저는 지금 그렇게까지 안 보여. 이거 봐. 이게 왜 안 보여. 막 이랬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러면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핸드폰이 뭐 메시지가
0: 없죠,
1: 왔는데 네. 그래서 제가 누리아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언제 그랬냐 듯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의 노화도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0: 눈의 피로감은 진짜 풀어주니까요. 일단
1: 그럼요.
0: 눈의 피로감
1: 그리고 뭔가 밝아지는 게 느껴져요.
0: 근데 생각해보면
1: 눈이 아침에 이렇게 저희 무거워서 눈이 잘 안 떠지는 경우잖아요.
0: 네.
1: 그리고 무겁잖아요. 그
0: 눈꺼풀이 무겁다 그러죠.
1: 무겁다 네. 그러고 잘 안 떠지고. 네. 근데 그런 증상들 그리고 운전하다 밤에 막 눈이 시리고 막 이런 것들.
0: 맞아요.
1: 어떤 분들은 안구건조증 증상이 다 다르거든요. 막 이렇게 뭐가 눈을 감고 있으면 뭐 이렇게 실 같은 게 막 지나가는
0: 아지랑이
1: 같은 거. 근데 그런 증상들이 완화가 돼요. 정말 이건 치료 의료 기기입니다.
0: 맞습니다. 그냥 마사지기 아니고 치료 의료 기기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15분 자동 모드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매뉴얼로 하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15분 하면서 깨어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 그러니까
0: 하면서 잠드니까
1: 저도 그래요. 저는 네. 마사지 체어 그라비티에서 그냥 하고 있으면 당연히 자요.
0: 근데 너무 귀여운 게 저희 아들도
1: 네.
0: 그거를 지가 잘 때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면은
1: 너무 귀엽게
0: 너무 귀여워. 지딸에도 지도 안경 끼고 자도 뜨니까 네. 지가 해요. 그러면은 진짜 금방 자요.
1: 맞아요.
0: 금방 자는데 잠에서도 눈을 해주니까
1: 억지로 눈을 쉬게도 하는 거고
0: 그렇죠, 그렇죠.
1: 요즘 애들 눈을 깜빡이질 않아요.
0: 잘 때까지 태블릿 끼고 잔다니까 얘는.
1: 맞아요.
0: 아니 화장실에
1: 보면서도 눈을 좀 깜빡깜빡해줘서 촉촉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그래서 드라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강제적으로 쉬게 하니까
0: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애들 좋아하고
1: 좋아하잖아요.
0: 이거 좋아요.
1: 우리 아들도 정말 좋아해요.
0: 자기가 좋아하니까 또 하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 예전에 방송할 때 저희가 한번 이 누리아를 방송에 가져오신 적이 있으세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걸 착용했던 거를 유튜브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우연히. 근데 제가 쓰는 걸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약간 그러니까
1: 스키 거글
0: 거글 같이 당해서 어, 근데 오 이거 화면 빨리 잘 봤는데 어. 생각이 드는데 되게 화면에서도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막 제가 의료기기를 하니까 막 어마어마 크고 막 무식하고 이런 느낌이 드실까봐 제가 살짝 좀 보충 설명해드리자면 그냥 그 스키 탈 때 쓰시는 고글 같은 거 있잖아요. 안경 네. 좀 큰 거. 요새 VR 안경 같은 거.
1: 맞아.
0: 그거보다 좀 작습니다. 무겁지도
1: 그거보다
0: 않고요.
1: 그거보다 이렇게
0: 얇고 가벼워고 면적도.
1: 네.
0: 그래서 싹 그냥 그려다 놓으시면 뭐 무게감이 있거나 막 무겁거나 불편한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싹 해서 정말 같이 함께 오는 리모트 컨트롤 그냥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자동으로 알아서 그냥 그럼 눈이 그냥 눈 갖고 있으면 그냥 자기가 촤악 와 너무 그
1: 뒤에는
0: 느낌이.
1: 벨크로 처리가 돼 있어요.
0: 맞아요.
1: 찍찍이라고
0: 찍찍이
1: 그러죠.
0: 이렇게.
1: 그래서 뭐 뭔가 사이즈. 크든 작든 네. 왜냐면 다른데 뭐 눈 마사저 네. 사용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0: 그러니까 원정 씨가 저랑 둘 다 쓸 수 있는 크든 작든 머리가 둘 다 사용 가능한.
1: 누리아이는 네. 어, 이런 것도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게 네. 그거는 이제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좀 넣고
0: 쓰셔 넣는 거.
1: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 좀 이렇게 둔탁하다거나
0: 네, 네, 네, 네.
1: 그리고 이렇게 그
0: 앞에가 크고 묵묵한 네, 거거든요.
1: 이렇게 딱 선이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네, 네, 네. 계속 이렇게 공기 한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랬대요. 근데 네. 저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네. 그 마사지 기법들이 네. 체계적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완전 다 차원이 달라요.
0: 눈에서도요. 그 온열 기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눈에서 하고 나면 약간 눈에 땀도 촥 나는 느낌이 나고 네. 진짜 여러분 솔직히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몸도 운동하고 상체 하체 다리 뭐 엉덩이 진짜 막 가슴 손가락 운동 다 하거든요. 손목. 근데 눈을 운동을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눈을 우리가 진짜 촥 풀어준다 생각하시면 이건 또 신세계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요 꼭 한번 가셔. 이거 체험 가능하시죠?
1: 당연히 되죠.
0: 네, 이거 그러니까 체험
1: 마사지
0: 가능하십니다.
1: 체험
0: 하시면서
1: 같이 그래, 하시면 시간 절약도 되고
0: 어 그러네. 하시면서 같이 앉아 계시면 너무 좋겠다.
1: 그 이상의 힐링 타임은 없다라는 얘기 나오실 거예요.
0: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 헬스코리아는 거기 계신 분들이 절대 여러분들의 눈치를 주거나 프레셔를 안 주시는데 불구하고 혹시 아 나 마사지 체험했을 때 눈 마주치기 민망한데 싶으신 분들 누리아이로 눈을 가려버리세요. 그러면서 딱 앉아 계시면 아무도 터치 안 하는데 최고의 릴렉스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아이 지금 가격이 여러분 300
1: 100불 유지 저기 100불 할인된 가격 그대로
0: 399 해주시는
1: 드리고
0: 거예요?
1: 있습니다. 399불에 드리면서 이제 눈 건강
0: 알랴.
1: 저희 먹는
0: 드시는
1: 영양제 그것도 70불이에요 한 달치.
0: 네.
1: 요거 한 그 한 박스도 챙겨 드립니다.
0: 다 좋습니다, 여러분.
1: 그리고 전화로 주문하셔도 저희가 다 무료 배송해드리고
0: 예.
1: 전화로도 OTC 카드 이용하실 수 있고.
0: 좋습니다. 이거 전화로 주문하셔서 받으시면요, 네. 여러분 뭐. 뭐 설명서를 보실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눈에 싹 편하게 대고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너무 좋은 우리 누리야 여러분들의 눈의 건강 이번에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 헬스코리아입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아이를 체험하러 가시면서 또는 아 이게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디바를 체험하러 갔다가 누리아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리아이를 체험하러
1: 동시에,
0: 갔다가
1: 동시에
0: 네, 뭐 그거는 조삼고삼입니다. 네.
1: 그쵸.
0: 둘 중에 하나를 체험하러 가실 땐 두 개를 꼭 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당연히 디바를 체험을 하시면서 이제 눈까지 하시면 너무 좋다고 생각되는데, 뭐 디바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유명할 정도로 정말 마사지 체육의 정말 뭐 여신급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1: 최고죠. 최고예요.
0: 여러분 집안에 퍼스트 클래스라는 이제 그런
1: 더 이상의 마사지 체어는 없다라는 저희가 이제 새 모델이 나와서
0: 네.
1: 비교해서 자꾸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0: 트로이
1: 더 최고가 나온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는데 트로이는 그 남성적인 매력이라고 표현을
0: 네.
1: 했는데
0: 네.
1: 이제 디자인에서부터 디바와는 좀 다르고 디바는 그 디자인적인 품격뿐만 아니라 거기에 몸을 맡기시면 퍼스트 클래스 얘기하셨잖아요.
0: 네.
1: 마사지가 정말 최고의 샵에 가서 그 최고의 프로지압사를 만나서 나를 다 알고 내 몸 상태나 내 몸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춤으로
0: 네.
1: 왜냐면 우리가 그 수공업으로 뭐 하고 이런 한땀 한땀 뭐 이러잖아요.
0: 네네.
1: 명품의 차이가
0: 네.
1: 그런 것처럼 내 나한테
0: 장인.
1: 완전 맞춤으로
0: 그렇죠. 나를 위한
1: 그런 마사지가 제공이 되는 그런 마사지 체험이다.
0: 맞습니다. 제가 뭐 아마 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미 디바를 쓴다는 거에 너무 잘 아실 텐데 제가 또 엊그저 건가 주말 땐가에 아시는 분이 이제 출장자분인데 이제 뭐 하다가 보통 남자분들은 이제 만나면 대부분 저녁 때 술 드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한국 분들은. 근데 저도 이제 몸이 좀 아파서 요새 술을 좀 잘 안 먹는 편이고 그분도 좀 그러신가 봐요. 근데 뭔가 만나긴 만나야겠는데 둘 다 술을 꺼리는 거예요. 할 게 없잖아 남자들이. 갑자기 저한테 우리 마사지나 받으러 갈까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마사지 그 남자 커플 마사지 받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둘이
1: 건강을
0: 가서
1: 생각해서, 네,
0: 둘이 네. 가서 마사지 받아서 얘기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오늘 그렇게 저한테 제안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 오랜만에 마사지. 근데 저는 솔직히 별로 땡기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집에 가서 맨날 하는데 그쵸. 굳이 내가 돈 드리고 시간 들여서 거기서 마사지를 좋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것도 우퉁복고 해야 되나? 또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근데 마사지 자주 받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자주 받습니다. 어 그럼 어디가 좋아요? 속이 잘 됐네. 그럼 자기가 예약해줘요. 아 저 근데 잘 몰라요.
1: 헬스코리아를 데리고 가셨어요.
0: 아 근데 여기 출장자 어,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 동네를 모르시는 분이니까 저한테 예약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는 자주 하니까 당신이 예약해줘. 근데 아 저는 이거 진짜 싫어요. 저는 집에서 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했더니 집에서 어떻게 해요? 아 집에 마사지 의자 있더니 그분도 한국에서 제가 굉장한 재벌인 줄 아시는 거야. 어. 아, 한 대표 돈이 많구나. 그러면서 아 집에 그거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뭐 잘 모르겠네. 해서 아 저는 그래서 집에서 매일 받아갖고 잘 모르는데 뭐 그냥 동네 있는 데 가시죠. 그냥 뭐 식사하신 데 가서 거기 동네에서 그냥 제가 대충 예약 잡을게요. 뭐 발바닥 하면 30분 하면 되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래서 아직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마사지 기계 아직도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가격대가 높아서 함부로 놓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 마사지 체어를 선택하시는데 가장 망설이고 꺼리는
0: 그렇죠.
1: 이유가
0: 가격대. 가격. 맞아요.
1: 가격이고 그렇다고 한번 들여놓으면 10년 이상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들여놓을 수는 없는
0: 없죠.
1: 거고. 왜냐면
0: 네.
1: 요즘 또 저렴한 것들이 나와 있는 것도 아시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진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이제 딱 가보시거나 매장 가거나 받아보시고는 아, 이 돈이라도 아니야 이러고 오시게 되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헬스코리아
0: 꼭
1: 매장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디바뿐만 아니라 디바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후니님처럼 기존의 마사지 체어를 갖고 계셨거나 좀 잘 사용해 보신 분들, 그 마사지 맛을 좀 아시는 분들,
0: 네네.
1: 마사지를 많이 이제 받으셨던
0: 저는 뭐 중국 출장 갈 때 마사지 살았던 사람이니까
1: 그쵸.
0: 트로이를 또 한번 해보시면 네. 선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바는 여러분 한번 꼭 체험을 해보시기 제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고 꼭 그, 말씀을 드리는데
1: 무엇보다도 이제 무이자 할부 때문에
0: 그럼요 가격이 여러분
1: 저희가 판매 대수에 있어서도 뭐 그라비티는 뭐 넘버원이고
0: 넘버원이죠. 네.
1: 그리고 디바도 그 고객 만족도는 1위예요.
0: 네.
1: 그러면서 생각보다 디바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0: 어.
1: 작년에 오히려 저희가 이제 가격도 많이 지키기도 했지만
0: 네네네.
1: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막 뭐 물 배송비 뭐 이런 것 때문에
0: 계속 올라가니까
1: 관세 막
0: 예,
1: 이런 것
0: 예,
1: 때문에 올라갔는데
0: 예.
1: 저희도 이제 그래서 올해는 조금씩 올리긴 했죠. 근데
0: 네.
1: 작년에 디바 이제 오르기 전에
0: 네.
1: 막 사람들이
0: 정말
1: 저희 솔드아웃돼서
0: 맞아요 그 그때 없었죠.
1: 디스플레이 돼 있던
0: 네,
1: 것까지
0: 맞아요.
1: 다 나와가지고 모든 색상이
0: 그러니까 소비자분들 현명하신 거 이렇게 더 올라갈 거 아시니까
1: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또 여기에 맞춰서 그랬는데도 여러분들이
0: 네.
1: 또 이해는 다 해주시고 건식 반신욕기는 아직까지 드립니다.
0: 1500% 상대 최고 최고급 건식 원적외선 반신욕기 이거 정말 너무 좋은 반신욕기 여러분 꼭 가셔서
1: 근데 이것도 하세요.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0: 생각해요. 네.
1: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디바 가격 지금은 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무이자 할부 이용하시면 그
0: 네.
1: 달달이 나가는 그 부담은 정말 건강 여러분들의 건강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0: 네.
1: 이 정도는 진짜 투자예요 최고의 투자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망설이시는 만큼 나중에 후회를 하세요.
0: 요거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나중에 한번 계산 한번 해주세요. 제가 얼마 어젠가 그저께 사설인가를 보다가 미국 거에서 여기 컴퓨터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소비 패턴을 얘기하다가 롤렉스 만불짜리하고 스타벅스하고 비교한 게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게 딱 만불짜리 롤렉스하고 스타벅스 6불짜리를 매일 먹는 사람 만불짜리 롤렉스 사람들이 비싸서 안 사 그랬는데 시계 가치를 10년을 잡은 거예요. 10년을 잡으니까 하루에 뭐 3불인가 5불밖에 안 해.
1: 네.
0: 근데 스타벅스 먹어서 1년을 먹으니까 15,000불인가 그래요.
1: 6불
0: 예를 들자면
1: 하잖아요,
0: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딱 비교 계산을 해봤는데 경제학자가 당신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루에 먹는 커피 한 잔 값을
1: 네.
0: 1년을 먹는 것과
1: 스타벅스는 사라졌죠. 근데 그 롤렉스는 갖고 계시잖아요.
0: 그러니까 그 자산도 되지만 당신이 줄 수 있는 그런 밸류를 그거를 나눠보니까 하루에 그게 단 5불밖에 안 와. 이 가치는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걸 딱 경제학자가 보여주는데 정말 디바랑 딱 맞는 그 계산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전 가족이 24시간 1년 365일 언제든 쓸 수 있는 디바 마사지를 이거를 정말 계산해 보면요 정말 최고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할 필요 없어요. 가서 그냥 한번 체험해 보시고 가격 문의해 보시고 만나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저기 매장 좀 안내해 주세요.
1: 네, 저희 체험관이라고 하는 네, 체험관. 가서 체험하세요. 예. 디바가 됐든 그라비티가 됐든 뭐 누리아이가 됐든 저희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0: 네.
1: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0: 네.
1: 인바운드 떡지 바로 옆에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가세요. 가셔서
0: 꼭 가보십시오.
1: 망설이지 마세요. 생각만 하지 마세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강조하면서 많이 얘기 드리지만
0: 네.
1: 이 방송을 듣고 계셔서 그래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은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여러분께 되는 거고
0: 맞습니다.
1: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며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0: 지금 들으시는 분들 시간이 이제 막 11시를 이제 가리킬 텐데 주말에 만약 주일 때 뭐 교회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디 뭐 피크닉 가신 거나 식사하러 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 이미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 차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 지금 들으신다면 잠깐 차를 돌리셔갖고 가까운 댁에서 가까운 매장 체험관으로 한번 가면 헬스코리아 가셔서 기왕 댁에 소파에 앉아 가실 거면 헬스코리아 가셔갖고 체험을 해보세요. 마사지에서 20, 30분만 앉아 계시면 확실히 다른 걸 느끼실 겁니다. 아 그리고 LA 그 갤러리아 2층에 있는 매장 옆에 레이디스버그 그 옷가게를 제가 지난번에
1: 네.
0: 다른 분들 여자분이 소개를 해드렸더니
1: 아,
0: 아시더라고요.
1: 네.
0: 거기 옷 이쁘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남자 옷은 없어 안
1: 그러니까
0: 간다고.
1: 한국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네. 요즘 모든 한국

0: 최고예요. 제일
1: 근데
0: 이뻐요.
1: 원단부터가 달라요. 이런 중국에서 만든 그런 원단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옷이라도 핏이 틀립니다. 그래서 레이디복도 정말 여러분들 의상 뭐 옷 같은 거 왜냐면 사람이 이거 보이는
0: 보여주기 중요하죠.
1: 그리고 나이 들수록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얼굴은 못생겨지기 때문에 항상 차리고 예쁘게 하고 다녀야 됩니다. 옷이라도 예쁘게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 말 그 이호선 교수님이 하셨는데 와 닿더라고요.
0: 그래요. 지금 방송 들으신 우리 누님들
1: 헬스코리아 바로 그 옆에 있어요.
0: 우리 누님들 옆에 가셔서 레디스박 옷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헬스코리아 한번 방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헬스코리아 김원적 쇼호스트님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2부에서 하루에 듣는 문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마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 맥베스, 당신은 왕이 될 것이다.
0: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뭐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고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쟤 무시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뒤에 하나씩 예언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진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보인다면 여러분은 운명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운명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그 질문을 따라가 보는 작품,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하나, 맥베스입니다. 자, 윌리엄 셰익스피어, 뭐 이 작가분은 설명이 필요 없죠. 너무나 유명하시죠. 뭐 1564년 다 아시잖아요. 1564년 태어나신 거. 어디서 태어났죠? 영국 스트랫포드 어폰 뭐야 너 길다. 영국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 넘어갈게요. 하여튼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영국에서. 희곡과 시를 통해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남기신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뭐 두 말 필요 없죠. 대표작 뭐가 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대표작 세 개 네 개 되기 시작. 여러분 함께 하세요. 시작. 햄릿, 오셀로, 리어왕, 로미오와 줄리엣, 한여름밤의 꿈, 그리고 오늘 함께할 맥베스. 크, 많이 맞추셨나요 여러분? 자, 맥베스는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가운데 비교적 짧은 문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한번 나보도록 할게요. 자, 영웅이었던 장군이 권력욕에 빠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죄책감이 무너지고 결국 또 다른 살인으로 자기의 공포를 덮으려다 파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빨랐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넘어갈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이 작품 아주 재밌습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악한 일을 하는가라는 게 아니라 평범하고 명예롭고 아주 좋던 착한 우리가 봐도 명예롭던 존중받던 사람이 욕망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었는가 또는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요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전쟁이 벌어집니다. 스코틀랜드 왕 덩컨을 배신한 세력과 외적이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용맹하게 싸운 장군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맥베스 장군입니다.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전쟁에서 이는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었던 덩컨 왕은 그의 충성과 용맹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이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맥베스 장군은요 친구이자 동료 장군인 뱅코와 함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동료 장군 이름이 뱅코예요. 뱅코라고 기억나시나요? 우리 옛날에 이용렬 선생님 코미디언 이용렬 선생님 뱅코라고 있었는데 맥베스의 친구는 네 동료 장군은 뱅코입니다. 뱅크 뱅코 아니고요 뱅코. 환량한 들판에 이상한 존재를 만납니다. 돌아가는 길에 세 명의 마녀를 만나요. 이게 아주 유명한 작품에서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연극을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이 마녀들은 맥베스를 보며 이상한 인사를 합니다. 첫 번째 마녀가 글래미스의 영주여 만세. 이건 이미 장군이었던 맥베스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지위입니다. 글래미스의 영주였죠.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마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더의 영주여 만세. 맥베스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 나는 코더 영주 아닌데? 코더 영주 아닌데? 나는 그냥 글래미스, 작은 글래미스 영주인데? 왜 나한테 코더 영주라고 그러지? 근데 세 번째 마녀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1: 앞으로 왕이 될 자여 만세 만세 만만세.
0: 맥베스가 놀랍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뱅코에게도 마녀가 얘기합니다.
1: 당신 자신은 왕이 되진 않겠지만 당신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야.
0: 당신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지만 당신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옆에 있는 뱅코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세 마녀는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야 신기하죠. 그 맥베스 장군과 뱅코는 황당하죠. 뭐야 이거. 그런데 잠시 후에 왕의 사신이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탁탁탁탁탁.
2: 장군
0: 무슨 일이냐.
2: 덩컨 왕께서 장군의 전공을 높이 평가하여

0: 당신에게 코더 영주의 지위를 내리셨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당신에게 코더 영주의 지위를 내리셨습니다. 조금 전 두 번째 마녀가 얘기했죠. 코더의 영주여 만세. 그랬잖아요. 본인 아닌데 그게 바로 현실이 된 겁니다. 맥베스 머릿속에 당연히 어? 야 잠깐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녀는 나한테 왕이 된다고 했잖아. 두둥. 이게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세 번째 마녀가 그랬죠.
1: 당신은 왕이 될 것이다.
0: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왕 덩콘 왕을 죽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쵸? 그냥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살인을 생각하게 된 사람은 누구다? 맥베스 자신입니다. 예언이 그에게 욕망을 심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원래 잠자고 있던 욕망을 깨운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맥베스는 생각합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운명이 내가 왕이 되도록 정한 거 아니야? 이 코더의 영주도 내가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내가 왕이 될 운명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운명이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잠깐만 내가 왕이 되려면 지금 왕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죠. 맥베스는 자신의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라고 항상 남자들은 시작합니다. 평소에 잘하지 않고 평소에는 막 못하고 싸우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꼭 생일 카드나 무슨 결혼 기념식 카드 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보에게 아들 고맙소 당신에게 고맙소 그죠? 뜨끔하신 분도 계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의 아내는 바로 레이디 맥베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장군 집안이니까 맥베스 집안의 여자니까 레이디 맥베스입니다. 맥베스가 겪은 일을 편지를 읽습니다. 내가 말이야 마녀를 만났는데 말이야 코더 영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 코더 영주가 됐어 이러고 가다가 근데 나한테 왕이 된다고 그러네.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레이디 맥베스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원래 여성분들이 여러분 위험할 때 또는 뭔가가 일이 크게 벌어졌을 때 또 굉장히 살이 팍팍 살이 그 판단이 빠르고 가끔은 남자보다도 더 이렇게 판단력이 빠를 때가 있죠. 그녀는 그 편지를 보자마자 그래? 그렇다면 왕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편의 성격을 알거든요. 이 남자 이거 이 남자 야망도 있고 다 좋은데 너무 사람이 좋아갖고 인정이 많고 망설임이 많아. 어떻게 장군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인정이 많고 망설임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건 자기도 알겠는데 그 과정에 뭔가 손에 피를 묻히거나 더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그런 성격인 걸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소식이 들어옵니다. 덩콘 왕이 왕께서 맥베스의 성에 와서 하룻밤 묵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레이디 맥베스 즉 와이프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자기 집으로 왕이 오잖아요. 그녀는 결심합니다. 오늘 밤 덩콘을 죽인다. 두둥 빠밤. 그런데 정작 맥베스 장군은 고민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야 이 덩컨은 우리 왕이잖아. 나는 신한데 신하고 어떻게 왕을 배신을 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신은 왕인데 야 가만히 있어봐. 그걸 떠나서 덩컨 왕이 우리 집에 방문한 손님이잖아. 나는 이 성의 주인이고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주인인데 우리 성을 방문한 손님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가만히 있어봐. 왕이 나한테 코더 영주라는 땅이랑 명예를 새로 만들어줬잖아. 야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잖아. 왕 좋은 사람이잖아. 날 좋아하잖아. 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왕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굳이 왕을 죽여야 되나? 내가 굳이 살인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아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여보 이거 하지 말자.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뜻대로 하소서 이랬어야 되는데 레이디 맥베스가 남편을 몰아붙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건 뭐였죠? 흥, 왕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놓고 이제 기회가 되니까 쫄았냐? 겁먹은 건가요? 흥, 치킨 같으니. 맥베스 남편의 남성성과 용기를 자극하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베스 장군이잖아요. 열받죠. 이 마초가 갑자기 확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전장에서 그 수많은 적들을 싸우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내가 날 겁쟁이라고 놀려? 아, 절대 용서 못하죠. 그때 독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좋아, 하겠어. 내가 까짓 거 죽이지 뭐. 레이드 맥베스는 계획도 세웁니다. 덩컨 왕의 경호원들에게 술을 먹여요. 경호원들에게, 아유 고생 많으시네, 아유 우리 왕께서 우리 성에 있는데 뭐가 걱정, 자기들 고생 많다, 응, 니들이 고생이 많다, 자 술 좀 먹어, 괜찮아 먹어요 먹어. 그러면서 잠이 들었을 때 맥베스가 왕의 방으로 가서 왕을 죽이게끔 플랜을 짰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 죽인 피 묻은 검을, 단검을 잠들어 있는 경호원들에게 던져놔서 그들이 범인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크, 여성분 치밀합니다. 자, 드디어 밤이 됐고 그 경호원들은 레이디 맥베스가 먹인 술에 취해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한 밤, 맥베스가 탁 방으로 살금살금 가는데 눈앞에 단검이 하나 보입니다. 손을 쫙 뻗어서 단검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알고 보니 환영이었습니다. 너무 그는 혼란스럽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아, 내가 진짜 이거 해야 되나? 아, 내가 진짜 칼을 잡고 내가 왕을 죽여야 되나?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직 그는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 피 묻은 단검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아, 모르겠다. 일단 왕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왕 덩컨을 칼로 찌릅니다. 훅! 그리고는 잠시 후 밖으로 나오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미 완전히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뭐 한 거야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그때 경호원들이 잠꼬대를 합니다. 근데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맥베스가 죽였다. 근데 그것도 환청이었습니다. 어쨌든 맥베스는 막 정신없이 넋을 잃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 손을 딱 바라봤더니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이 세상 모든 바다의 물을 가져와서 내가 손을 씻는다고 해도 이 피를 씻어낼 수 있을까? 오히려 내 손의 피가 바다 전체를 붉게 만들진 않을까? 이렇게 막 고뇌합니다. 그때 레이디 맥베스가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보, 그거 물 조금이면 이 일은 끝나요. 손 조금, 물 조금 갖고 씻으면 그냥 끝납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해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또 무섭게 그녀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음날 아침 됐습니다. 덩컨 왕의 시신이 발견되죠.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살해당했다, 왕이 죽었다. 맥베스는 오히려 연기를 하죠. 분노한 척하면서 왕을 지키던 경호원들을 붙들어냅니다. 이 자식들, 경호를 해야 될 네 자식들이 술 먹고 잠이 들고 뭐? 그 자식들 손에 검이 있었다고? 이들 중에 하나가 분명히 왕을 죽인 거야. 그리고는 분노한 척하면서 그냥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뭐 누가 뭐 자백하고 뭐 시간도 없어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왕을 죽인 자들이 너무 분해서 내가 죽여버렸다. 하지만 진실을 누군가 말할까봐 뭔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덩컨의 아들들이 있죠. 왕의 아들. 갑자기 그들 아들이 무서움을,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들인 멜컴과 도널 베이는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살해를 당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죽였어? 그 다음은 우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둘이 뿔뿔이 둘이 흩어져서 각자 도망갑니다. 그런데 왕자들이 각자 도망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쟤들 뭐야? 아버지가 살해당했더니 왕자들이 도망가네? 저 아들들이 왕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됐죠. 그리고는 왕인은 자연스럽게 맥베스에게 넘어갑니다. 드디어 넘어갔죠.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맥베스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마녀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근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로 운명이 맥베스를 왕으로 만든 걸까요? 아니면 왕이 될 겁니다 라는 말을 들은 맥베스와 그의 아내가 스스로 예언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더 진실일까요? 과연 예언 때문에 운명으로 맥베스가 왕이 된 걸까요? 아니면 그 말을 들은 맥베스가 스스로 예언을 만들어낸 걸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더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 이름이 맥베스입니다. 맥베스. 비슷한 이름 가수를 찾아봤습니다. MC 더 맥스. 맥베스. MC 더 맥스. 행복하지 말아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분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하루에 있는 문학 시간에서는 여러분 우리 색스피어의 맥베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맥베스의 이제 중간 이후 마지막 분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결국 맥베스 장군이 왕을 살해했죠. 살해하고 경호원들을 이딱 저 사람들아 그냥 한꺼번에 몰살을 시켰습니다. 자, 드디어 왕이 된 맥베스. 그가 그때 원했던 자리죠. 이제는 행복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마녀의 예언 하나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 세 마녀가 만났을 때 마지막 마녀가 자기한테 왕이 될 상이요 만세 만세 만만세 그리고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옆에 있던 벤코 장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당신 왕이 되지 않지만 당신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맥베스가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 마녀들에게 다 이루어졌어. 다 됐어. 그러면 결국 내가 왕 되려고 이렇게 난리쳐서 결국 됐는데 왕관을 벤코 집안에 넘겨준다고? 어? 내가 왕이 겨우 됐는데 벤코 자식들이 왕이 된다고? 자, 그 순간부터 그의 절친이었던 벤코, 벤코 아니죠. 벤코가 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자식. 맥베스는 킬러, 살인자들을 고용합니다. 벤코와 그의 아들이었던 플리언스를 죽이라고 하죠. 어두운 밤길에 벤코와 플리언스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용을 받은 살인자들이 습격을 하여 거기서 싸우다가 벤코는 죽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었던 플리언스는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벤코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 예언은 살아있는 거죠. 그날 밤 맥베스는 귀족들을 초대한 연회를 엽니다. 왕이 됐으니까 이제 쫙 한번 파티를 해야죠. 권위를 보여줘야죠. 사람들이 모두 쫙 앉아서 새로운 왕에 대해서 칭송을 합니다. 맥베스, 맥베스, 우리들의 새 왕 맥베스. 딱 맥베스가 딱 보는데 저게 누구야? 분명히 자기가 죽이라고 했던 죽은 벤코가 앉아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벤코가 그의 유령인 거죠. 그의 영혼이 자기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자기만 봅니다. 맥베스는 그 벤코 유령에게 나를 그런 식으로 보지 마. 제발 나를 그렇게 보지 마. 옆에 있던 귀족들이 당황하죠. 뭐야 왕 왜 저래? 왜 저래? 저 왜 저래? 그들이 레이디 맥베스 와이프가 얼른 튀어나와서 우리 왕께서 요새 너무 피곤하셔서 가끔 이렇게 증상이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파티 여기까지 집으로 가세요. Go home. Get out. 그래서 끝내버려요. 왕을 죽였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절친 친구를 죽였다는 죄책감 맥베스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언했던 마녀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처음에는 만났죠. 근데 이제는 자기가 부하들을 시키고 어떻게든 마녀를 찾아요. 찾아갑니다. 이제는 맥베스 그가 예언에 의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의지하기 시작하죠. 이제는 그들의 말을 무조건 맹신하는 거예요. 마녀들은 맥베스에게 새로운 예언을 말해줍니다. 첫째 마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맥더프를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맥더프는요. 맥베스 왕에게 반대하는 오리지널 귀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왕이랑 친했던 오리지널 귀족 중에 한 명이 맥더프. 맥더프를 조심하라. 이거 약간 말하다 보니까 성대모사가 그 저분 같은데요. 그 돌아가신 우리 안성기 우리 배우님. 그 커피는 맥시, 커피는 블랙. 날 쏘고 가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첫째 마녀가 맥더프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마녀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맥베스를 해칠 수 없다. 일단 맥베스는 그 얘기 듣고는 뭐야? 다행인데?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 태어나니까 그럼 나는 누가 날 죽일 수 없겠네? 그러자 세 번째 마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넘 숲이 던시네인 성으로 움직여오기 전에는 맥베스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요. 이게 좀 길죠. 버넘 숲이 버넘 숲이
던신의인 성으로 움직이기 전에는 맥베스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맥베스는 그 얘기 듣고 더 안심합니다. 오, 다행이다. 야, 버넌 숲, 나무 울창한 숲이 어떻게 움직여? 숲은 움직일 수가 없지. 숲은 그대로 있는 거지. 나무가 뿌리 들고 올 거야? 아니잖아. 그럼 결국 뜻은 뭐다? 나는 안전하구나. 이미 두 마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가 오만하게 되죠. 첫 번째 예언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될 운명이라고 들었을 때 그는 기다리지 않고 운명을 앞당기려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 예언을 믿으니까 자기는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자기가 듣고 싶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첫 번째 마녀가 조심하라고 했던 맥더프의 가족, 귀족이죠. 맥더프는 맥베스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일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잉글랜드로 가서 덩컨의 아들, 도망가 있던 덩컨의 아들 중에 한 명인 멜컴과 연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하는 거죠. 맥베스는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어쭈구리? 이것들이 지들끼리 힘을 모아? 근데 이미 맥더프는 자기 옆에 또 도망가 있죠. 그래서 맥베스는 또 한 번 지시를 합니다. 맥더프의 아내와 아이들을 죽여라. 자, 여러분, 맥베스라는 장군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나라와 국가를 사랑하고 정말 왕에게 충성을 하던 그런 무신이었습니다. 무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맥베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덩컨 왕을 죽일 때만 해도 사실 그는 고민하고 망설였죠. 할까 말까. 손에 묻은 피를 보고 공포에 질리고 이미 살인하기 전에도 그는 막 헛것을 보고 시달렸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죄 없는 아이들까지, 와이프 아이까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려운 거지 이제는 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 와이프 레이디 맥베스는 뭐 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살인을 가장 강하게 푸시하고 밀어붙였던 사람이 바로 레이디 맥베스였죠. 사실 맥베스 장군은 처음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망설일 때 그를 놀리며 조롱하고 밀어붙였던 게 바로 레이디 맥베스였습니다. 뭐 남편을 왕 만들고 싶었겠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물 조금이면 다 씻겨집니다. 어? 물 조금이면 다 씻겨요. 걱정하지 마요. 라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레이디 맥베스 그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잠든 채로 방을 돌아다니고요. 손을 계속 비벼대기 시작합니다. 손을 씻는 것처럼. 그리고는 중얼중얼중얼중얼 됩니다. 저주받은 얼루가 없어져라. 제발 저주받은 얼루가 제발 좀 없어져.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손에 피가 묻어있는 것 같이 밤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분명히 그녀가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물 조금이면 됩니다. 물 조금으로 씻으면 끝이 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해도 자기 손에 있는 피를 또 피 냄새를 없앨 수 없다고 느낍니다. 모든 향수를 갖다 뿌려도 자기 손에 피비린내는 없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실제 피는 없습니다. 피냄새도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느끼는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있는 거죠. 레이디 맥베스의 정신은 계속 무너져갑니다. 결국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맥베스 왕에게 전해집니다. 뭐 정확한 죽음에 대해서는 이 극이나 소설에서는 자세히 보여주진 않지만 아마도 자살로 암시가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조문인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한 것으로 암시가 되죠. 그런데 자, 여기서 아내를 잃은 맥베스의 반응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듣고 삶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그냥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는 나라를 사랑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그런 장군이었죠. 근데 왕이 되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죠. 하지만 끝에 남은 건 뭡니까? 사랑하던 아내도 죽고요. 그에겐 적들만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엔 공허함만 남아있죠. 자,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군사가 뛰어들어옵니다. 폐하! 버넘 숲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버넘 숲이 움직입니다요. 야, 숲이 어떻게 움직여?
멜번의 그 멜컴의 군대, 그 아까 같이 합 동맹을 맺은 군대가 자기 병력의 정확한 숫자를 숨기기 위해서 버넌 숲의 나뭇가지를 잘라서 몸에 들고 전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멀리서 보면 숲 전체가 우르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순간 맥베스는 깨닫습니다. 가만 있어봐. 마녀의 예언이 세 번째 예언이 이거 그거 아니야? 자기가 지금 생각했던 거는 완전 다른 거죠. 적군이 성으로 몰려옵니다. 일단 그래도 맥베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 두 번째 마녀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맥베스를 죽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서 나오니까 나는 고로 죽지 않는다. 살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믿었던 거죠. 마지막 전투를 치열하게 버리고 막 싸웁니다. 거기서 도망갔던 맥더프를 만납니다. 그 귀족. 둘이 싸우죠. 맥베스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야, 까시, 너는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왜? 나는 예언이 있거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나를 절대 해칠 수 없어. 그러자 맥더프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같이 태어난 놈이 아니다. 나는 어머니의 배를 갈라서 태어난 놈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제왕절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배를 갈라서 끄집어낸 다른 방식으로 태어난 거죠. 맥베스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마녀들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을 돌려서 얘기했구나.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망가진 않습니다. 끝까지 일단 싸워봅니다. 그러다 결국 맥더프에게 죽습니다. 맥더프는 맥베스를 결국 쓰러뜨리고 덩컨의 아들이었던 멜컴이 왕에 오릅니다. 스코틀랜드의 질서는 다시 돌아오고 맥베스의 비극은 끝납니다. 자, 맥베스가 망한 이유가 여러분 작품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마녀 때문일까요? 만약에 마녀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마녀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않았더라면 맥베스 장군이 왕 덩컨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녀들은 한 번도 직접 너는 왕을 죽여야 돼, 왕을 죽여라, 뱅코를 죽여라, 맥더프 가족을 죽여라 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선택은 맥베스가 한 거죠. 마녀들은요 그냥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욕망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저지른 건 맥베스 본인 자신이었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시죠. 레이디 맥베스는 과연 나쁜 악녀였을까? 와이프요. 처음에는 레이디 맥베스가 남편보다 훨씬 잔인하고 아주 그 냉철하고 못됐죠. 남편을 자극해서 결국 살인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근데 먼저 사실 시간이 갈수록 죄책감에 먼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맥베스는 처음에는 죄처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살인부터는 조금 쉬워지고 세 번째는 고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본인이 아꼈던 친구도 여자와 아이도 본인이 필요하다면 누구든 죽일 수 있는 그런 살인이 돼버렸습니다. 맥베스의 변신은 왕이 된 게 아니죠. 살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악인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비극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가 그토록 원했던 왕관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사랑했던 아내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언했던 마녀들이 맥베스를 망친 것이 아니라 예언을 들은 뒤 자신의 욕망을 선택한 맥베스가 스스로를 망쳤다. 자,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우리는 그 성공이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 성공을 빨리 얻기 위해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할까요? 오늘 하루에 듣는 문학,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였습니다.

우리 주인공 맥베스가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듣고서도 조금 기다리면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 먼 훗날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건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열심히 살면 나한테도 기회가 오는 건가? 먼 훗날에 이럴 수 있었는데 아쉽죠? 박정훈이 부릅니다. 먼 훗날에.

네, 박정훈 씨가 부르는 박정훈의 먼 훗날에 들으셨습니다. 주인공 맥베스 장군이 좀 먼 훗날에를 기약하면서 기다렸다면, 네, 뭐 스토리가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네, 혼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후니훈이와 함께하는 제 2부의 한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은 섹스피어의 맥베스라는 비극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이 스토리 자체가 되게 탄탄하고 재밌고요. 사람의 그 욕심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노래 틀어드기 전에 마지막에 던졌던 질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꼭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빨리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뭐 약간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드리긴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점을 보러 가거나 무슨 타로를 본다든가 무슨 운명을 본다든가 요새는 컴퓨터나 모바일 앱으로도 많이 하는데 제가 옛날부터 보면은 항상 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요새도 뭐 요새까지는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봤는데 가끔 이제 어떤 반응이 있냐면 제가 점을 보러 갔을 때 대부분 그냥 좋게 나오는데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좋게 나와요. 그래서 봐주시는 분께서 뭐 볼 거 없다. 당신은 볼 거 없다. 너무 좋다. 그냥 하다 보니 제 자랑이 아니 그냥 막 어떤 분은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재력과 재벌이 될 거고 뭐 능력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말 크게 성공 대성할 거다. 뭐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정말 들으면 기분 너무 좋은 이제 칭찬이나 막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 아는 지인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점을 봤는데 말이야 엄청 잘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냥 잘될 운명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면 잘 된다고 한 것이 내가 뭔가 지금처럼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그 결과로서 네가 잘 된다는 걸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될 운명, 운명론도 있어요. 운명 분명 죽어도 내가 안될뭐 진짜 운명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열심히 해도 안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비관적인. 그러면은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 될 일도 안 되지 않겠나요 사람이? 그죠? 일단은 뭐 그런 거죠. 경기하기 전에 아유 내가 저를 어떻게 이겨 이러고 경기를 뛰는 사람이랑 오늘 난 무조건 우승한다라고 정말 전의를 불태우고 뛰는 사람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오늘 시험 볼 때 나는 만점 맞아서 시험 본 놈이랑 아유 여기 저 똑똑한 애들 내가 쟤네들은 어떻게 이겠냐 꼴등만 안 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시험 보는 사람이랑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된다. 뭐 재력이 어마어마할 거다. 나중에 뭐 크게 될 거다. 큰 인물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잘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정말 잘 되겠지라고 열심히 해 보면 뭐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만에 하나 뭐 좀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그걸 또 이겨내려고 열심히 하면 또 해결될 거고 좋다 그러면 더 좋게 하려고. 그렇지만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맥베스처럼 뭐 내가 왕이 되고자 또는 어디 조직의 뭐 장이 되고자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자 위에가 팀장이 되고자 나의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린다던가 뭐 음모와 해친다던가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운명이라면 자기 스스로 자기 맡은 바에서 열심히 하면 그런 결과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되도 않는 얘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면서 벌써 시간이 여러분 이렇게 웃고 떨다 보니까 또 마칠 시간이 또 됐습니다. 오늘 또 훈훈한 카페 여러분 그 고품격 음악 방송이자 고품격 문학 방송 훈훈한 카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또 오후 되시고 편안한 오후 되시고 신나는 오후 되시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하나 틀어드리면서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Air Supply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이란 노래 틀으시면서 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훈이훈이 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종의 곁에 모여 있던 젊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현전. 우리는 흔히 집현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한글을 떠올리는데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질문 하나를 남겼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글을 읽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기사를 읽고 식당 메뉴를 보고 도로 표지판을 보고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창에 몇 글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글을 쓰고 읽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글을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 고지서가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관청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읽을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호소하고 싶은데 내 이야기를 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데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0: 대신 읽어주고 설명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15세기 조선의 평범한 백성들에게 문자는 바로 이런 높은 벽이었습니다. 말은 우리말로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공식적인 문자 생활은 한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말과 글 사이에 커다란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이 그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현하기 위해 이두와 구결, 항찰 같은 여러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백성이 한문을 능숙하게 읽고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종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계속 발견했던 방식이 있죠.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업이 문제라면 농민에게 묻고 세금이 문제라면 제도를 고칩니다. 시간이 문제라면 시계를 만듭니다. 비가 문제라면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문자입니다. 오늘 히스토리에서는 세종시대 최고의 발명품이자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문자, 훈민정음이 어떻게 세상에 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백성은 말할 수 있지만 쓸 수 없었다. 세종은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조선의 어느 농민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관청에 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 써야 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글을 모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을 쉽게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이것 좀 대신 써주시오.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소원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와 권력의 문제입니다. 글을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세종은 이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의 유명한 서문에서 그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28글자를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쉽게 익혀 편리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짧은 글 안에 세종이 왜 문자를 만들었는지가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말과 중국말은 다르다. 한자로 우리말을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문자가 필요하다. 지금 들으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15세기에는 결코 당연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아시아에서 한자는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학문과 외교, 역사와 법, 유교 경전과 국가 행정이 모두 한자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한자를 잘 안다는 것은 곧 학문을 했다는 의미였고 그것은 사회적 지위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왕이 말합니다. 우리말을 적을 새로운 문자를 만들겠다. 이것은 단순히 알파벳 하나를 새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지식 질서에 새로운 문을 하나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정확한 시작 시점을 알려주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종이 어느 날 어떤 사건을 보고 갑자기 한글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 자체에 관한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조심스럽게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종은 오래전부터 백성에게 지식과 윤리를 전달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강행실도입니다. 백성들에게 충과 효, 열의 사례를 알려주기 위해 그림까지 넣어 책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림을 넣었겠습니까? 글을 읽기 어려운 사람들도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림만으로 모든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좋은 책을 만들어도 읽지 못합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만들어도 문자라는 장벽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농사직설도 1429년에 한문으로 편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훈민정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농민들이 모두 그 책을 직접 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리와 지식층을 통해 농업 지식을 전달하고 활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종은 점점 같은 벽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은 있는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백성은 할 말이 있는데 쓰기 어렵습니다. 그 벽의 이름이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43년 겨울, 세종실록에 아주 짧지만 놀라운 기록 하나가 등장합니다.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기록합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실록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왕이 친히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기록만 놓고 보면 세종이 세 문자의 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서 함께 한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현전 학자들이 처음부터 세종과 비밀 연구팀을 만들어 이 28자를 공동 창제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1443년의 실록 기록은 세종의 친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현전 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 문자의 기본적인 창제와 그 문자를 설명하고 연구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작업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뒤 정인지와 신숙주, 성산문, 최항, 박팽년, 강희안, 이계, 이설로 같은 학자들이 새로운 문자의 원리를 설명하고 용례를 정리하는 작업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443년 세종이 새로운 문자 28자를 창제합니다. 그리고 이후 집현전 학자들이 해설과 연구, 실제 활용을 위한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446년에는 그 원리와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역사 기록에 가장 가까운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새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입니다. 세종은 수천 개의 글자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글자를 만들고 그것을 조합해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습을 바탕으로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의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으로 해례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해 관련된 소리를 나타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모음에는 또 다른 철학이 들어갑니다.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이라는 당시의 우주관을 기본 요소로 삼아 모음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발음기관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관찰과 당시 동아시아의 철학적 세계관이 하나의 문자체계 안에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훈민정음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시작됩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새로운 글자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중심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집현전을 세종이 키운 최고의 학술기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현전의 고위 학자가 왕이 만든 새로운 문자에 반대합니다. 그것도 혼자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상소를 올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우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의 지식인들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외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있었죠. 유교적 문명관이 있었습니다. 학문의 질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글자가 기존 사회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1444년 2월,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에게 강력한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상소를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만든 글자를 왕이 가장 아끼던 학술기관의 학자들이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히 왕에게 반대를 해? 하고 입을 막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보다 어쩌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 새로운 문자를 둘러싼 세종과 최만리의 정면 충돌입니다.

왕이 만든 글자에 신하들이 반대하다. 최만리는 왜 훈민정음을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1444년 2월에 조선 조정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단 지금부터 제가 분위기를 위해 그려드리는 장면 자체가 실록에 그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왕은 새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끼고 키웠던 집현전에서 반대 상소가 올라옵니다. 상소를 대표한 사람은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였습니다. 오늘날의 식으로 표현하면 대통령이 오랫동안 준비한 국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대통령 직속 연구기관의 핵심 연구진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낸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만리는 왜 반대했을까요? 단순히 백성들이 글을 배우는 것이 싫어서라고 설명하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만리와 반대파의 논리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의 관계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명나라는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유교 문명의 중심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다? 일부 신하들에게는 이것이 국제질서와 문명질서에서 벗어나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걱정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문자를 사용하며 유교 문명권에 속해 있는데 왜 굳이 별도의 문자를 만들어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학문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학문의 기본은 한문이었습니다. 유교 경전을 읽으려면 한문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려 해도 한문이 필요합니다. 관리가 되기 위한 공부도 한문 중심입니다. 그런데 배우기 쉬운 새로운 문자가 생기면 사람들이 어려운 한문 공부를 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교적 학문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이미 이두 같은 표기 방식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원인이 단순히 문자를 모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말과 글이 같은 중국에서도 억울한 재판은 생기지 않느냐. 결국 중요한 것은 관리가 공정하냐는 것이지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역사를 재미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얼마나 위대한 문자가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왜 저 좋은 것을 반대했을까?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들의 눈으로 당시 세계를 바라보면 새로운 문자 창제는 국가의 학문과 외교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세종은 이미 문제의 본질을 다르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과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를 갖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일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쉽게 배우는 문자라고 해서 학문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세종과 반대파의 생각이 갈립니다. 한쪽은 기존의 지식체계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지식에 접근하는 통로를 넓히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만리 등이 상소에서 문제 삼은 것 가운데 하나가 새 문자와 관련된 일을 너무 소수에게 맡겨 추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훈민정음 창제 과정이 조정 전체에 활짝 공개된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처음부터 집현전 전체를 동원해서 공개적으로 문자를 공동 개발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새 문자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뒤 일부 학자들이 그 문제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작업에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 기록에 더 잘 맞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새 문자를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해야 했습니다. 한자의 소리를 정리하는 직업에도 사용합니다. 한자의 소리를 정리하는 작업에도 사용합니다. 우리말을 적는 데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새로운 문자의 원리를 설명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1446년 오늘날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부르는 책에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은 매우 특별합니다. 문자만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이 글자는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세종시대 여러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장영실 이야기를 했죠. 신분보다 능력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비를 측정하고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농민의 경험을 모아 농사직서를 만들었습니다. 세금을 고치기 위해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현전을 키워 국가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문자에 도착합니다. 이 모든 정책이 완전히 같은 목적에서 나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정책에는 서로 다른 현실적 배경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모습은 분명히 보입니다. 세종은 지식이 현실에서 작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은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지식을 전달하려면 문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음날부터 조선 백성들이 모두 한글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음 이야기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조선의 공식 문자 생활에서 한문의 지위는 오랫동안 강력하게 유지됩니다. 그런 가운데 새 문자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누가 먼저 사용했을까요? 여성들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왕실에서는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왜 훗날 이 글자를 언문이라고 낮춰 부르는 문화까지 생겼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일부 지식인들이 걱정했던 바로 그 쉬운 글자라는 특징이 오히려 이 문자를 살아남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워서 가치가 없어 보였던 글자. 그러나 바로 그 쉬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말을 글로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궁궐에서 탄생한 훈민정음이 실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한글이 하루아침에 국민의 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0: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8: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9: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았다며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11: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10: 국무위원은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여당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용 후보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11: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10: 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이라면서도 용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물러났지만 좌파 카르텔은 여전하다며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이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2: 용 후보자는 야당을 공세해 여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청문회장에 서보지 못한 채 2차 개각 인사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일단 한시름을 덜었지만 남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8: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소식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9: 후임 인선 과정에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13: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회견을 열기 이틀 전인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용 후보자가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 10일 비례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없고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며 회견까지 열어 비판이 커졌지만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14: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은 지금까지의 청와대 입장이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13: 청문회 전 지명 철회한 전례가 없고 용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이 아닌 만큼 청와대가 사전에 거취 압박을 할 수 없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렸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청와대도 용 후보자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용 후보자 논란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온 상황을 고려하면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한 주체인 여당에 청와대 역시 우려를 전달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향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 지명에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후임 인사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15: 청와대는 용 후보자 사퇴로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지만 나머지 후보자들도 논란이 없지 않은 터라 청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8: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14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9: 의원 겸직과 가족정당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으며 공정성 문제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16: 첫 90년대생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하지만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선언하며 공정이라는 화두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며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부터 진땀을 뺐습니다.
17: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6: 특히 용 후보자와 뜻을 같이 했던 여성 청년계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급기야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당원들이 출근하는 용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8: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겸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용혜인은 사퇴하라.
16: 용 후보자의 답은 오로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것뿐이었고 야당에서는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가 기본소득당 당직을 맡은 배우자의 급여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은 채 의혹만 증폭되자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9: 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입니다. 평균 250만 원 수준입니다.
16: 해명 뒤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용 후보자는 여론의 벽에 부딪히며 지명 2주 만에 스스로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8: 용혜인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9: 강선우 의원에 이어 용혜인 의원까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를 박주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6: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외연 확장이 꼽힙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 특히 여성과 청년의 마음을 얻어 지지율 반등을 노렸을 거란 해석입니다.
19: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16: 하지만 되려 2030을 중심으로 여론은 빠르게 돌아섰고 용 의원은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첫 성평등부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낙점했지만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결국 낙마했습니다.
14: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16: 윤석열 정부로 시계를 돌려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후임으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파킹 의혹 등이 일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20: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사주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받았다는 거, 이건 공모의 정황입니다.
21: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16: 박근혜 정부 때도 조윤선, 강은희 장관 등 주로 대통령 측근이 여가부 장관을 차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장관 인선 시 전문성을 가장 앞에 둬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정치공학적 판단을 내리다 악수를 도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YTN 박조훈입니다.
8: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야당의 공격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9: 여당은 절대사수를 외치고 있어서 내일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2: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 2022년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인물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정치 공작이라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 자체가 야당 인사 탄압 의도로 이뤄진 거였다며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23: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서마저 야당 대표 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집요함이 엿보입니다.
22: 불법 수사를 이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불법 유출한 수사 자료 녹취록을 짜깁기에 생중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아무도 모르던 김 후보자를 검찰이 왜 표적 수사하겠느냐며 반박하고는 이 대통령이 진짜 관련이 있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24: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오빠 독약 로비에 연루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저 한동훈에게 공익 제보해 주십시오.
22: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이제 인사 참사 끝판왕 김 후보자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가족조합, 위장전입, 음주운전까지 범죄 범벅 장관을 안치려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하나뿐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25: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인사를 안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22: 김 후보자 가족조합이 경기 수원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부당한 감점을 주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수원시 내부 심사 과정에 대해 후보자와 그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미 수원시에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수와 낙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8: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9: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한 의원이 자료를 확보한 경위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손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관련 수사 기록 유출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2년 전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검찰 수사팀의 기소 계획서를 공개하며 외압으로 인해 봐주기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0: 잘못된 처분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처분, 권력자를 봐준 처분이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공익 제보를 받는 몇 가지 중요한 주체 중에 한 명이죠.
26: 여권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의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장 접수 엿새 만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1: 수사 실패로 끝난 사건에 기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전직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넷 공작입니다.
26: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한 의원을 직접 불러 자료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할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도 맡은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서는 등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8: 한성수 국무총리는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할 일은 더욱 분명하게 하고 필요한 보완은 더 빠르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 공소청과 관련해서 출범 첫날부터 차질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력, 시스템 등 재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900억 원보다 2배 이상 규모의 1930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8: 대미 투자 막판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합의에 근접하긴 했지만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9: 김 장관은 이번 주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2: 대미 투자 막판 협상을 위해 지난 10일 미국으로 향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으로 많은 쟁점에 대해 합의에 근접했지만 아직
3: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를 쭉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는 갈림길에 서 있구나.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관심은 금리 인하였습니다. 물가가 내려오면 미국도 금리를 낮추고 유럽도 금리를 낮추고 높은 모기지와 대출 이자 부담도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9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중동에서는 전쟁이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결국 금리를 다시 올렸고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와 물가 걱정을 하는 와중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계 최대 빅테크 다섯 곳이 2025년과 2026년 단 2년 동안 AI 관련 설비 투자에 사용하는 돈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LA항입니다. LA항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상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아직 9월인데 크리스마스 상품이 미국 창고에 들어와 있을까요?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 부과될 관세와 높은 운송비를 피하기 위해 물건을 미리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네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생산자 물가 5.4%와 다음 주 연준의 금리 결정. 두 번째는 다시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 유가와 호르무즈 해협. 세 번째는 AI 투자 1조 달러 시대에 과연 새로운 산업혁명인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 거품인지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LA항. 미국 기업들은 왜 벌써 크리스마스 상품을 들여오고 있을까? 오늘도 숫자 자체보다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생활과 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중심으로

0: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0일 아침에 미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 하나가 발표됐는데요. 5.4%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P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이 숫자가 발표되자 미국 주식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이 모두 하락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9%를 넘어섰습니다. 왜 물가 숫자 하나에 금융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다음 주 9월 15일과 16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FOMC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제 언제 금리를 내릴까가 시장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리는 것 아닐까? 여기에서 먼저 PPI부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PPI는 Producer Price Index,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많이 듣는 CPI는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CPI는 우리가 실제로 지갑을 열 때 만나는 물가입니다. 마켓에서 식료품을 사고,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고, 옷을 사고, 렌트를 낼 때 이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반면에 PPI는 소비자에게 물건이 오기 전 단계의 가격입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하고 거래하면서 받는 가격이죠.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를 생각해보면 소비자가 햄버거 한 개에 $10를 내는 가격은 CPI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햄버거 가게가 구입하는 소고기, 빵, 치즈, 포장용기, 운송비가 올라가는 것은 먼저 생산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PPI가 계속 오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이익을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업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 상승이 몇 달 계속되면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PPI를 미래 소비자 물가를 살펴보는 신호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8월 고용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비농업 일자리가 16만 2천 개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4.1%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식당과 주점에서 5만 9천 개, 지방정부 교육 부분에서 4만 2천 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만 6천 건입니다. 기업들이 대규모로 사람을 해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만약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사람을 해고하고 실업률이 6%로 올라가고 소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반대로 경제가 아주 뜨겁고 물가가 5%, 6%씩 오른다면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간입니다. 고용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경제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연준 목표인 2%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이 정도로 버티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 바로 이 때문에 10일 PPI 발표 이후에 금융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녹음 시점이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11일에 또 하나의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8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BLS 공식 일정을 보면 8월 PPI는 10일 오전 8시 30분, 8월 CPI는 내일 9월 11일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내일 소비자 물가까지 확인한 뒤에 다음 주에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내일 11일에 발표되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10일 PPI의 충격이 조금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PI까지 예상보다 높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가입니다. 10일 기준 국제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PPI는 8월의 물가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의 충격이 앞으로 9월과 10월 물가에 더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면서 동시에 앞에 나타난 장애물까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내려야 할 만큼 약하지 않은데 물가는 연준이 안심할 만큼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 가을 미국 경제 질문은 금리는 언제 내려갈까? 에서 물가 때문에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까지 갈까?로 바뀌고 있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0: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0일 기준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0일 브렌트유는 105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WTI도 1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중동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세계 원유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길 가운데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도에서 보면 정말 작죠. 그런데 세계 경제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곳입니다. 페르시아만 안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세계적인 산유국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와 천연가스 상당량이 바깥 바다로 나가기 위해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호르무즈를 초크포인트, 병목 지점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좁은 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면 선박 회사는 생각합니다. 우리 배를 보내도 될까? 보험 회사는 생각합니다. 이 배의 전쟁 위험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할까? 선주는 생각합니다. 선박과 승무원을 위험 지역으로 보내려면 운임을 더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원유 자체 가격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운송비가 올라가고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결국 원유 한 배럴을 소비 지역까지 가져오는데 전체 비용이 올라갑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실제 공급 감소뿐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해질지도 모른다는 위험까지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날 가능성 때문에 미리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보험도 비슷합니다. 집에 아직 불이 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불이 날 위험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원유 시장에서도 앞으로 공급이 막힐 위험이 현재 가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당히 특이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선박들이 위치 추적 신호를 제한하면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이른바 다크로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박 회사들이 공격 위험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100달러 유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가장 먼저 주유소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도 가스 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유가의 영향은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유를 흔히 세계 경제의 혈액이라고 표현하죠. 경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럽에서는 실제로 행동이 나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ECB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예상보다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로존 물가 전망도 평균 3% 수준입니다. 유럽 경제가 아주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왜일까요? 중앙은행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앙은행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ECB가 금리를 올린다고 중동에서 원유가 더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더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물가 상승을 서플라이 샥, 공급 충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사서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물건을 공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에서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인플레이션입니다.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이 미국의 주택 시장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에서 말하는 파급 효과인데요. 하나의 충격이 다른 시장으로 계속 전달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가를 볼때 단순히 오늘 몇 달러 올랐나만 보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100달러 위에 머무느냐입니다. 며칠 뒤에 다시 80달러대로 내려간다면 경제 전체의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달 동안 100달러 이상이 지속된다면 연준과 ECB의 계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 유가 100달러 돌파는 주유소만의 뉴스가 아닙니다. 유가가 물가를 움직이고 물가가 금리를 움직이고 금리가 결국 우리의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 기업의 투자까지 움직입니다. 작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0: 이번 이야기는 AI 이야기입니다. 최근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기관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입니다. 스위스에 본부가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참여하는 기관입니다. BIS의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 사무총장이 AI가 세계 경제에 가져올 엄청난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금융시장에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숫자가 하나 나왔는데요. 1조 달러. BIS에 따르면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 5곳이 2025년과 2026년 단 2년 동안 AI와 관련된 설비 투자에 사용할 돈이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AI 관련 투자가 현재 연간 약 5천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3조에서 4조 달러까지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업계 전망도 BIS가 소개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우리는 AI라고 하면 컴퓨터 화면을 생각합니다. 챗GPT에 질문을 입력합니다. 몇 초 후에 답이 나오죠. 그래서 AI를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 뒤에는 엄청난 물리적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수많은 서버가 필요합니다. 냉각 시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경쟁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경쟁이 아닙니다. 반도체 경쟁이고 전력 경쟁이고 데이터 센터 부동산 경쟁이고 송전망 경쟁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경쟁까지 되고 있습니다. AI 회사가 발전소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업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쓸까요? AI가 정말 생산성을 크게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BIS가 정리한 여러 연구를 보면 특정 업무에서는 생성형 AI를 사용했을 때 생산성이 약 10%에서 많게는 65%까지 향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하루에 보고서 5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보겠습니다. AI를 이용해서 같은 시간에 7개나 8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코드를 더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고객의 과거 기록을 AI가 먼저 정리해주면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백 페이지 문서를 AI에게 먼저 분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신청서, 클레임 자료, 과거 손해 기록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AI가 먼저 정리하면 사람이 최종 판단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산성 향상이 경제 전체로 퍼진다면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과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I를 전기, 자동차, 인터넷과 같은 General Purpose Technology, 범용 기술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산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거의 모든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BIS가 굳이 경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봐야 하는데요. 1조 달러를 투자하면 결국 그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높은 구독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이 AI를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추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A회사가 데이터 센터를 100억 달러 투자합니다. 그러면 B회사는 생각합니다. 우리만 뒤처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15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C회사는 2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누구도 먼저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Investment Arms Race, 투자 군비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IS가 특히 주목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대형 기술 기업의 AI 설비 투자가 현금 흐름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자금이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부채와 Private Credit, 사모 신용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 AI 시설을 짓는 비중이 늘어나면 위험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예상했던 만큼 AI에서 돈을 벌지 못해도 빚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BIS도 철도, 전기, 닷컴과 같은 과거 기술 투자 붐을 직접 비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실제로 세상을 바꿨지만 투자 과정에서는 필요 이상의 자본이 몰렸고 결국 조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AI 붐이 과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AI 관련 대형 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AI 투자에 대한 기대가 갑자기 낮아지고 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AI 투자자만 손해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01k, 연금, 인덱스 펀드, ETF를 통해 일반 가계도 미국 대형 기술 기업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사람들의 자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소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wealth effect, 자산 효과라고 합니다. 반대로 AI 붐이 성공한다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합니다. 새로운 산업이 생깁니다.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기술, 사이버 보안 같은 산업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BIS는 AI 공급망에서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경제가 AI 관련 상품 가격 상승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메모리 산업이 AI 투자 붐의 중요한 공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BIS 발표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AI의 가능성이 가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BIS도 AI의 가능성은 실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문제는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투자 가격이 얼마든지 비싸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세상을 바꿨지만 닷컴 버블은 터졌습니다. 철도는 세상을 바꿨지만 수많은 철도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AI 역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관련 뉴스를 볼 때는 얼마를 투자했나만 보지 마시고 그 투자로 실제 얼마를 벌고 있는가 이 숫자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가장 많은 돈을 쓴 회사가 아니라 그 돈을 가장 높은 생산성과 수익으로 바꾼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0: 요즘 LA항이 매우 바쁘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LA항을 통과한 컨테이너가 290만 TU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LA항 역사상 가장 바쁜 3개월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물류 대란 때 기록까지 넘어선 것입니다. 8월 한 달에만 95만 5,907 TU의 컨테이너를 처리했습니다. 여기에서 TU라는 단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2 foot equivalent unit, 2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하나를 1TU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95만 5천 TU라면 정말 엄청난 양의 물건이 LA항을 통해 들어오고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컨테이너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입니다. 할로윈 상품들, 추수감사절 장식, 한우카 상품, 그리고 벌써 크리스마스 상품까지 상당 부분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9월인데 왜 벌써 크리스마스 물건까지 들어오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물건을 미리 당겨서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front loading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필요한 물건을 미리 사놓는 것입니다. 왜 서둘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관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새로운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상품을 미국으로 들어오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송비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서 선박 연료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송비가 더 비싸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미리 물건을 내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망 불확실성입니다. 호르무즈 문제도 있고 중국의 날씨 문제도 있고 일부 선박은 파나마 운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물건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 몇 달 일찍 창고에 쌓아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크리스마스를 몇 달 앞당긴 것입니다. 이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상하죠. 우리는 12월에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는데 기업의 크리스마스는 이미 여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는 몇 달 전부터 주문합니다. 공장이 생산을 하고 배에 싣고 LA항으로 옵니다. 철도와 트럭을 통해 미국 전역의 물류창고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이나 12월 매장에 갔을 때 비로소 상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구의 물동량을 보면 몇 달 뒤 소비경제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과 투자자들이 LA항과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숫자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록에는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LA항에 물건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니 미국 소비가 엄청나게 좋은 것 아닌가?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물량에는 미래의 수입을 앞당긴 효과가 상당 부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통업체가 원래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컨테이너 100개씩 받을 계획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관세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에 300개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9월 통계만 보면 엄청난 수입 증가입니다. 하지만 10월과 11월에는 오히려 수입이 줄 수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볼 때 이러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숫자가 좋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의 실제 수요가 그만큼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시점이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LA항 기록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도 소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LA항과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미국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미국 소비자가 높은 관세와 물가, 높은 연료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통업체들도 연말 쇼핑 시즌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GDP의 약 3분의 2가 소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 경제 전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재미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설문조사를 하면 걱정이 많다고 대답합니다. 이번 주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재정상태와 앞으로의 고용에 대해 이전보다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앞으로 실업률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을 보면 소비를 완전히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LA항에는 상품이 계속 들어오고 유통업체들도 연말 소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에서는 가끔 소비 심리와 소비 행동의 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걱정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외식을 하고 여행을 가고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삽니다. 물론 모든 소비자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은 높은 식료품 가격과 렌트, 신용카드 이자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과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중상위의 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 경제도 점점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항의 이번 기록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숫자가 있습니다. 8월에 들어온 Loaded Import, 즉 실제 상품이 들어있는 수입 컨테이너는 약 50만 TEU였습니다. 반면 실제 상품을 싣고 해외로 나간 수출 컨테이너는 약 11만 5천 TEU였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빈 컨테이너 약 34만 TEU가 다시 해외로 나갔습니다. 왜 빈 컨테이너를 보내야 했을까요? 미국이 아시아에서 엄청난 양의 상품을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상품을 가득 싣고 LA로 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만큼 물건을 아시아로 다시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미국에 쌓입니다. 다음 물건을 싣기 위해서는 빈 컨테이너를 다시 아시아로 보내야 합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미국과 아시아의 무역 구조가 보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고 아시아는 세계의 중요한 생산기지입니다. 그래서 LA항은 단순히 로스앤젤레스의 항구가 아닙니다. 미국 소비경제의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LA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항만 노동자, 트럭 운전기사, 창고 직원, 철도, 물류회사, 보험회사, 관세사, 수입업체까지 수많은 일자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그 뒤에는 엄청난 경제활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은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물건을 너무 많이 미리 들여왔다면 가을에는 수입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실제로 올라가면 결국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입업체가 전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줄어들겠죠.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세 가지가 섞여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세 이야기를 들을 때 중국에 관세 20%를 부과했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20%를 내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미국 관세는 상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미국 수입업체가 세관에 납부합니다. 그 다음 누가 최종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통업체가 흡수할 수도 있고 중국의 공급업체가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미국 소비자에게 일부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관세가 올라가기 전에 물건을 미리 들여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LA항 사상 최대 물동량 기록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소비가 아직 상당히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관세와 운송비 상승을 걱정해서 물건을 서둘러 들여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LA항 숫자를 계속 한번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기록적인 수입이 계속 이어진다면 미국 소비가 정말 강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을에 물동량이 크게 줄어든다면 우리가 여름에 미래의 수입을 미리 당겨 썼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9월인데 LA항 창고에는 이미 크리스마스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상품을 몇 달 일찍 움직이게 만든 것은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관세와 전쟁, 그리고 높은 기름값이었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1: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았다며 장관직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측으로부터 거취를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3: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2: 국무위원은 국회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여당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 수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용 후보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3: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2: 민주당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김민석 대표의 자진 사퇴 권유를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귀정이라면서도 용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물러났지만 좌파 카르텔은 여전하다며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인사검증이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4: 용 후보자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마저 등을 돌리면서 청문회장에 서보지 못한 채 2차 개각 인사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일단 한시름을 덜었지만 남은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소식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1: 후임 인선 과정에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5: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회견을 열기 이틀 전인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용 후보자가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 10일 비례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없고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며 회견까지 열어 비판이 커졌지만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6: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은 지금까지의 청와대 입장이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5: 청문회 전 지명 철회한 전례가 없고 용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이 아닌 만큼 청와대가 사전에 거취 압박을 할 수 없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 후보자 본인이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렸고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청와대도 용 후보자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용 후보자 논란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온 상황을 고려하면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한 주체인 여당에 청와대 역시 우려를 전달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향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 지명에 결과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후임 인사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7: 청와대는 용 후보자 사퇴로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지만 나머지 후보자들도 논란이 없지 않은 터라 청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울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14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1: 의원 겸직과 가족정당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으며 공정성 문제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8: 첫 90년대생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하지만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선언하며 공정이라는 화두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며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부터 진땀을 뺐습니다.
3: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 특히 용 후보자와 뜻을 같이 했던 여성 청년계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급기야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당원들이 출근하는 용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9: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겸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용인은 사퇴하라.
8: 용 후보자의 답은 오로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것뿐이었고 야당에서는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가 기본소득당 당직을 맡은 배우자의 급여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은 채 의혹만 증폭되자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3: 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입니다. 평균 250만 원 수준입니다.
8: 해명 뒤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용 후보자는 여론의 벽에 부딪히며 지명 2주 만에 스스로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용혜인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 강선우 의원에 이어 용혜인 의원까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를 박주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 이재명 정부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외연 확장이 꼽힙니다.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에 진보적인 선명성, 특히 여성과 청년의 마음을 얻어 지지율 반등을 노렸을 거란 해석입니다.
3: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입니다.
8: 하지만 되려 2030을 중심으로 여론은 빠르게 돌아섰고 용 의원은 지명 2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순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첫 성평등부 장관으로 친명계 강선우 의원을 낙점했지만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결국 낙마했습니다.
6: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8: 윤석열 정부로 시계를 돌려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후임으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파킹 의혹 등이 일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10: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사주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받았다는 거, 이건 공모의 정황입니다.
11: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8: 박근혜 정부 때도 조윤선, 강은희 장관 등 주로 대통령 측근이 여가부 장관을 차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장관 인선 시 전문성을 가장 앞에 둬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정치공학적 판단을 내리다 악수를 도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YTN 박조훈입니다.
0: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야당의 공격은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1: 여당은 절대사수를 외치고 있어서 내일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2: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 법사위위원들은 지난 2022년 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인물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정치 공작이라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 자체가 야당 인사 탄압 의도로 이뤄진 거였다며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13: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서마저 야당 대표 현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집요함이 엿보입니다.
12: 불법 수사를 이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불법 유출한 수사 자료 녹취록을 짜깁기에 생중계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아무도 모르던 김 후보자를 검찰이 왜 표적 수사하겠느냐며 반박하고는 이 대통령이 진짜 관련이 있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14: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오빠 독약 로비에 연루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저 한동훈에게 공익 제보해 주십시오.
12: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이제 인사 참사 끝판왕 김 후보자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가족조합, 위장전입, 음주운전까지 범죄 범벅 장관을 안 치려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하나뿐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15: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인사를 앉히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12: 김 후보자 가족조합이 경기 수원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부당한 감점을 주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수원시 내부 심사 과정에 대해 후보자와 그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미 수원시에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수와 낙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1: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한 의원이 자료를 확보한 경위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손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관련 수사기록 유출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2년 전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검찰 수사팀의 기소 계획서를 공개하며 외압으로 인해 봐주기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7: 잘못된 처분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처분, 권력자를 봐준 처분이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공익 제보를 받는 몇 가지 중요한 주체 중에 한 명이죠.
16: 여권은 한 의원이 검찰 내부의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장 접수 엿새 만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18: 수사 실패로 끝난 사건에 기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전직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넷 공작입니다.
16: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한 의원을 직접 불러 자료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할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도 맡은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서는 등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한성수 국무총리는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할 일은 더욱 분명하게 하고 필요한 보완은 더 빠르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 공소청과 관련해서 출범 첫날부터 차질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력, 시스템 등 재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900억 원보다 2배 이상 규모의 1930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0: 대미 투자 막판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합의에 근접하긴 했지만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 김 장관은 이번 주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9: 대미 투자 막판 협상을 위해 지난 10일 미국으로 향했던
2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4: 친구해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는 보이시겠지만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재정 전문가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주인공 우리 문선영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2: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4: 네. 또 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바쁘게 지내셨죠? 네.
22: 요즘 좀 살 것 같아요. 날씨가 아무래도
4: 훨씬 좋아졌어요.
22: 네. 네. 밤에 이제 선선함 이런 게 좀 네. 느껴지니까 아 네.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한 달 있으면 추석이라고.
4: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네. 8월에서 9월로 바뀌니까 또 좀 떨어지고
22: 시간을 당해낼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4: 아, 그런 진짜 것 같아요.
22: 시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4: 네. 네. 자, 9월이 되니까 어쨌든 또 풍성하게 또 네. 세미나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 그 얘기 좀 나눠볼까요?
22: 일단은 오늘이 이제 9월 3일이잖아요. 네네. 9월 첫째 주라서 세미나 소식 먼저 일단 네. 얘기를 드리고 네. 그리고 다음번에 혹시라도 제가 또 9월 중에 찾아올 수 있다면 그때는 다른 사연이라든지 아, 내용으로 네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알겠습니다.
22: 네, 8월에 저희 세미나 네. 5개 했었는데요. 진행했었는데 네. 아우성에 아우성.
4: 와, 좋습니다.
22: 그날 못 갔는데 다음에 또 언제 해주냐. 그리고 왜 우리 동네는 안 오느냐.
4: 그렇구나.
22: 그러셔서 네. 아 이게 지금 와 너무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4: 네네.
22: 누군가는 일이 없어가지고 고생하시는데 네네. 저와 저희 에이전트 분들 정말 일복 터졌습니다.
4: 네네.
22: 일복 터져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9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월과 마찬가지로 네. 6번의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4: 네.
22: 지역은 당연히 이제 LA 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라팔마 그리고 샌디에고.
4: 네.
22: 근데 이번 9월은 샌디에고에서 3번이나 무려.
4: 샌디에고 쪽에서 많이 하네요.
22: 네. 네. 샌디에고 쪽에서 무려 3번이나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4: 네.
22: 이번 달 9월 달에 그래도 또 다른 어떤 주제가 특별히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4: 네.
22: 지난주에 달에서 넘어온 주제 하나 롱텀 케어 플랜에 관련돼가지고
4: 예, 예.
22: 이제 그게 앵콜 세미나가 굉장히 요청이 많았어요.
4: 네.
22: 안타깝게도 시간을 놓쳐서 못 오셨거나
4: 예,
22: 아니면
4: 예.
22: 광고를 보셨는데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광고를 보셨거나 이런
4: 그렇군요.
22: 분들 때문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롱텀 케어로 일단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롱텀 케어로 간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난 롱텀 케어 못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롱텀 케어 플랜을 들라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 네네네.
22: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롱텀 케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 그러고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네.

0: 이자 저희가 또 그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으로 대학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1: 그렇죠, 모르죠.
0: 없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1: 글쎄요, 뭐 없어지기도 하고 사실 그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예로부터 네. 우리 한국의 대기업의 회장님들도 보면
0: 네.
1: 뭐 어떤 여건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는데 그래도 사업을 잘해서 네. 부를 축적하는 경우도 네. 있고. 미국도 있고
0: 네,
1: 뭐
0: 맞습니다.
1: 그런데 물론 뭐 대학이라는 기존 교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0: 네.
1: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버드엔 못 가더라도 백만장자는 만들 네. 수 있다. 전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네. 와닿는
0: 갑자기 이제 교육 제도에 대한 이제 논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1: 전혀 아니죠.
0: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서 그래도 네. 우리가 다 가르쳐요. 공부도 가르치고 스포츠도 가르치고 네, 네. 뭐 아트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네. 것들을 가르치는데 참 우리 한국 부모님들 못 가르치는 딱 하나가 이 돈 공부. 재정에 관련된 것이더라.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에게 돈나무 하나씩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아이들 저축에 관련된 세미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1: 그렇군요.
0: 또 다른 주제는 또 이제 9월이 되니까 CD가 다 끝나기 시작해요. 9월이 되니까 CD가 끝나는데 문선영 씨 지금 얼마 이자 받아요? 라고 저한테 이제 전화 문의 전화가 많이 오세요. CD에서 끝나고 나니까 그 돈을 1년마다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그 이자를 찾아가느니 문선영 씨 얼마 이자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CD와 어뉴이티에 대한 이제 그 비교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세미나
1: 네.
0: 이제 주제는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 롱텀 케어 플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1: 네.
0: 롱텀 케어 플랜을 직접 드는 게 아니라
1: 네.
0: 그 대비할 수 있는 대책 플랜으로 롱텀 케어 플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저축 플랜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CD와 어니티를 비교해서 장단점들을 비교해드리고 여러분 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미나 이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0: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좀 숨을 고르고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세미나 너무 많이 했어요, 저희.
1: 그렇죠.
0: 그래서 조금 쉬고 그리고 또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 2주는 좀 광고 좀 하고
1: 네.
0: 자, 3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 네네.
0: 14일 월요일이죠. 14일 월요일에 저녁 7시에 LA 오피스에서 롱텀
1: 예.
0: 케어를 준비할 수 있는 세미나가 이 월요일 14일 월요일 7시 저녁에 있습니다.
1: LA 오피스에서
0: 네. 네. 그리고 목요일 17일 목요일에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우리
1: 예.
0: 그 부모의 재정관의 교육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부유케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세미나가
1: 네.
0: 샌디에고에서 목요일이죠.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그 주 다음 주인 21일 월요일에는
1: 네네.
0: CD와 어니티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라팔마 오피스에서 저녁 역시 마찬가지로 7시에
1: 네.
0: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24일에는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CD와 어니티에 대한 세미나 10시 30분에 있고요.
1: 네.
0: 26일 토요일에는 롱텀 케어 문제에 대해서 샌디에고에서 또 오전 11시에 세미나가 있고
1: 네.
0: 9월 30일 수요일에 8시에 줌으로 나 다 못 도쳤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 예,
0: 줌으로
1: 예.
0: 우리 그 아이들 저축 플랜 세미나가 부모님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섯 개 세미나인데 날짜만 들어도 지금 머리가 아프실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그러니까 아마 2주 쉬고 나서는 강행군이신데
0: 그래서 네. 날짜는 여러분들 지금 못 적으셨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1: 네네.
0: 저희가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텍스트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1: 네.
0: 이 세미나 일정을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1: 네네.
0: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신 부분을 신청을 하시면 돼요.
1: 네, 그렇군요.
0: 네.
1: 자, 일단 전화번호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0: 네.
1: 616-827-9599 616-827-9599로 일단 전화하시면 스케줄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일정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이슈로 세미나를 여섯 번에 걸쳐 나눠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해결 못하는 롱텀 케어에 대해서는 14일과 26일, 14일은 LA 오피스, 26일은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는 그 세미나는 17일과 30일 날 하는데 17일은 샌디에고 오피스, 30일은 어디 계시든 줌으로 받아보실
0: 네.
1: 수가 있고 자, CD에 대해서 어느

0: 와 비교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24일과 26일에 하는데 24일은 샌디에고 오피스, 또 26일도 똑같이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오전에 10시 반 11시 하시니까 일단 626-827-9599 626-827-9599로 연락을 하셔서 예약 또는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이제 9월도 정말 숨가쁘게 지내갈 네,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네. 저 손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사실 저희 손님들은 벌써 이미 플랜을 하시고도 다시 이런 세미나에 오셔서 네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랜이 더 많이 배우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세요. 네네네.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선영 씨 내가 한 거 저거 맞지? 네. 저렇게 좋은 거 맞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데
0: 그렇죠.
1: 내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예.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좀 뿌듯하고요.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0: 근데 사실 저는 또 한편 생각에
1: 네.
0: 그만큼 사실 이렇게 2주에 걸쳐 6번 세미나가 있잖아요.
1: 네.
0: 아까 조금 쉬신다 그러는데 쉬시는 게 아니고 이거 준비하시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행사를 많이 이제 네. 다니고 사회를 하다 보니까 뭐 하나 행사하는데도 한 두 달씩 걸리는데 사실 그렇지 사실 행사는 그냥 사람 불러다가 하면 되는데 이 세미나는 주제 만들어야지 거기에 토픽 만들어야지 일일이 다 사람들이 이해하실수록 설명해야지 이걸 보니까 제가 매달 이렇게 대여섯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엄살을 좀 피우자면
0: 네.
1: 제가 40대에는 하루에 세미나 3번도 했었거든요.
0: 하루에?
1: 네, 그래도 그러니까 오전에 오후에 그리고 이제 이른 저녁에 그래도 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하루에 세미나 3번은 못하겠더라고요. 3번은 너무 힘들고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날 때 또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열기라든지 그리고 또 정말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아요. 이런 정보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본인이 저에게 선생님들이 저에게 그 플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플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가져오시는 분들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고 제대로 된 플랜들 정말 잘 하셨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계약이 끝나가니까 이런 것들 좀 알아보세요라고 해가지고 또 방향을 전환시켜드리는 플랜들도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현장에서 손님들 만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죠.
0: 그런데 그렇죠.
1: 결국에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면 세미나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또 한편으로는 일단 세미나를 듣고 자기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
1: 네.
0: 좀 더 뭐랄까 자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시간도 좀 절약되고
1: 네.
0: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1: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경우는 좀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에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근데 전화로 이제 세미나 내용을 다 설명해 달라고.
0: 그거는 좀 전화는 좀
1: 그러니까
0: 힘들어요.
1: 전화로 이제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세미나 내용을 좀 전달해달라.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를 막 전화로 물어보시는 경우도 계세요.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하는데 그 한 시간짜리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세미나를 전화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0: 그렇죠.
1: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세미나 참석을 정 못하시면 한 시간 정도 저희랑 같이 앉아서 상담을 하셔도 상담료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0: 그렇죠.
1: 그리고 또 더 개인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더 듣고 자세히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1대1 상담 겁내지 마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626-827-9599입니다. 626-827-9599로 주저 말지고 전화하시고 혹은 바쁘시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아마 꼭 리턴콜 해서 일일이 돌려드릴
1: 네.
0: 겁니다.
1: 네.
0: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1: 네.
0: 그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한테 한 두세 가지로 용돈을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용돈 주는 거 있고
1: 네네.
0: 약간의 주식을 조금 사준대요. 뭐 이게 뭐 5주, 10주
1: 네.
0: 때마다 예를 들어서 네네. 크리스마스 때 보너스 선물로 그러면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20살 때 되면 그래도 몇백쯤 되니까 그런 그 뭐 주식이 많이 올려서가 아니고
1: 네.
0: 뭔가는 남겨두고 쌓아두어야 재산의 증식의 기본이다. 이걸 가르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듣고 아, 참 어려운 일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따라하긴 쉬운 일이 아니다 싶었는데 지금 우리 마침 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라는
1: 다 만들 수 있습니다.
0: 그런 그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런 네. 뭐 내용의 스텝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네네. 싶기도 하고요.
1: 그러고 보니까 방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손님이 한 분 계세요. 네네. 지금 이 방송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 시간대가 선생님 말씀으로는 리콜 스토어를 하시는데 아. 교대를 하시고 그 장을 보시는 시간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점심 드시고 장 보시는 시간이라서 운전할 때 이 방송을 많이 듣는다고 하시면서 아, 연락이 예, 오셨던 예, 저 손님이 예. 되시는데 네. 이제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그분한테 제가 놀랐던 게 네. 감동받았던 게 미국 생활을 하신 지가 이제 40년, 50년이 되신 거예요. 이미. 예. 근데 그분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생일이면 뭔가를 해줬고 15살이 됐을 때도 뭔가 어카운트 하나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18살이 됐을 대학을 졸업했을 때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을 때도 네네. 생명보험으로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아~ 선물해줬고 그리고 대학 졸업했을 때도 뭔가라도 선물해 주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가 이미 엄청난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드님 한 분, 따님 한 분인데 예, 예. 그 아들과 따님도 너무나 잘 성장하셔서 부모님이 네.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본인들의 일들을 다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0: 아.
1: 그런데도 이 부모님은 지금도 예, 예, 예. 내가 그것을 넣어줬던 것에 대해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언젠가 한번 유태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100불, 200불 넣어주는 것이 정말 시드머니가 된다라는 그런 그렇지, 생각을 그렇지. 들으시고 예. 실천 하신 분인데 네. 지금 그 결과가 자녀분들 40대예요.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40대들이 가지고 있는 시드 머니보다 당연히 큰 머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작은 노력을 언제 네. 시작하느냐.
0: 네.
1: 정말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큰 돈나무 하나를 만들어주는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요즘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우리 손주들 자녀한테는 별로 안 주고 싶어 하지만
0: 아,
1: 손주들한테는
0: 예.
1: 주고 그렇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런 플랜들도 많이 관심 있으시니까요. 네. 세미나 꼭 연락 주시고요.
0: 네.
1: 626-827-9599번으로 꼭 연락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자, 9월에 세미나가 총 6번이 있습니다. 3가지 주제로 각각 2번씩 있습니다. 자, 자녀가 해결 못하는 롱텀 케어에 대해서 세미나가 14일과 26일 LA 오피스와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있고 또 17일과 30일에는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못 보내도 백만장자는 가능하다는 주제로 샌디에고 오피스와 줌으로 세미나가 있고 자 아직도 CD에 4%에 묶여 계시나요? 라는 그런 주제로 21일과 24일에 라팔마 오피스와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있을 예정이니 626-827-9599로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1: 네, 이제 9월이 되니까 조금 선선한 것 같아요.
0: 네네.
1: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 특히나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 제 손님 중에서도 이번에 큰 수술 받으신 분이 8월에 두 분이나 계세요.
0: 아, 예.
1: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 정말 세월을 이길 수는 없구나. 여름이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가을에게 자리를 물려나서 밀어주지 않습니까? 9월에 날씨가 또 갑자기 쌀쌀해지시면 갑자기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건강 주의하시고요.
0: 네.
1: 돈 건강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도 건강하시고요.
1: 네.
0: 9월 세미나가 또 아우성이 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아주 평소에 유튜브고 신문이고 라디오도 아주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활약이 뛰어나서 참 보기 좋고 믿음이 갑니다. 제가 그동안 은행에 묶어놓은 돈이 150만 불 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 할 줄 모르고 재주도 없어서 그냥 은행만 놓았는데 문선영 씨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참 바보 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뉴이티를 좀 들어놓을까 싶은데 문제가 제 나이입니다. 제 나이가 이미 75세인데 이자가 좋은 10년짜리 어뉴이티로 묶으면 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 10년이 너무 길지 않을까요?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10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라디오에서도 문선영 씨가 77세 손님을 상담해 주는 것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앞으로 10년을 살지 걱정이 됩니다. 150만 불을 다 쓸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두 애들이 받을 돈인데 앞으로 10년은 자신이 없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 문선영의 머니톡.
1: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어뉴이티가 은행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신세계지요. 은행 이자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이 CD보다도 이자가 좋지요. 보통 10년을 묶으시면 매년 7에서 8% 이자 정도를 받으시는데 물론 12%를 보장한다는 광고도 많지만 아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어뉴이티가 이 주식의 이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10년 평균 7에서 8% 자란다. 이제 그것이 못 자라도 이 정도 정도 혹은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평균 이자 7, 8%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라는 동안에 세금도 안 내고 복리로 자라니까 참 좋은데 선생님 연세가 75세인데 앞으로 이 10년을 어떻게 묶어 놓느냐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하고 걱정이 되시는군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은행에 있는 이 150만 불도 선생님께서 언제 사망하실지 알 수가 없는 돈이죠. 어차피 은행에 있는 그 돈도 혹시 2년 후에 사망하시면 10년 후, 15년 후에 사망하시면 누군가에게 남겨줘야 될 돈이 됩니다. 10년 어뉴이티도 마찬가지죠. 1년 후 사망하시건 5년 후 사망하시건 그 돈은 그대로 누군가에게 이제 물론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되겠죠. 결국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은행에 넣어놨다고 더 오래 사시는 것도 아니고 어뉴이티에 넣어놨다고 혹시 일찍 사망하실까 걱정할 일도 아니죠. 다만 은행에 이자 없이 5년 있다가 물려주실지 어뉴이티 10년 넣었다가 5년 후 사망하시면 더 많이 불어난 돈을 물려주실지 이것 중에서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언제 사망할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많은 이자를 받는 돈을 물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언제 사망할지 모르니 2년이나 3년짜리 어뉴이티 짧은 것이 낫지 않겠냐 하시는데요. 그것도 일단 2년, 3년짜리 어뉴이티는 꼭 그 기간이 지나면 찾으셔야 합니다. 그때 찾아서 다시 또 2년이나 3년짜리로 또 계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이자가 내려갈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좋은 플랜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문선영의 머니톡. 결론은 일찍 사망할지도 모르니 그냥 짧은 것으로 묶어놓아서 적은 이자를 받아 물려줄 것이냐,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오랜 기간을 묶어놓아서 사망하고서 많은 이자를 받아 물려줄 것이냐. 선생님 이제 어떤 게 좋은지 아시겠죠? 언제 사망해도 더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있는 법. 그래서 저는 이 10년짜리로 어뉴이티를 계약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자산을 불려줄 어뉴이티는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재정 전문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가장 잘합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재정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46세 뉴저지에 살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저희 72세 어머님이 오래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150불씩 내던 생명보험이 갑자기 830불을 내야 한다고 편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플랜을 도와주셨던 에이전트가 이제 은퇴를 했는지 살아는 계시는지 연락도 안 되고 150불씩 내면서 한 번에 830불을 또 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면 30만 불이 나오는 보험인데 어머님 40대 후반에 들어놓으셨고 지금 거의 25년 넘게 내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에이전트하고 연락하라는데 에이전트가 연락이 안 되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 건지요. 보험을 취소하는 게 나을까요? 문선영 씨가 답변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0: 문선영의 머니토크. 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영문을 알 수 없이 보험료를 더 내라는 편지가 날라오면 아우 당연히 답답하시죠. 제가 지금 에스더 씨 어머님의 생명보험 팔러시 북이나 스테이머니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알아보셔야 할 것 혹은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라고 편지가 날라오는 경우는 보험의 디자인이 잘못됐거나 보험 안에서 자란 캐시밸류가 예상대로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중간에 더 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지요. 아니, 그렇게 보험 설계를 해서 손님을 드리면 안 되죠. 원래 보험료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점차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매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높이면 가입자 입장에서 매년 부담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원래 캐시 밸류가 쌓이는 보험에서는 딱 적정선에 고정된 보험료를 액수를 정해놓고 보험료를 나이에 따라서 올려서 청구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는 보험료는 사실 순수 보험료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시절 보험료가 모두 다 보험료로 사라지지 않고 남은 금액의 이자를 받아서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카운트 밸류 혹은 캐시 밸류이죠. 시간이 가면서 쌓이는 이 어카운트 밸류가 충분하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보험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보험료가 엑스트라로 더 내라고 온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 몇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 어머님의 보험료가 애초에 너무 낮게 내는 것으로 디자인이 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3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당시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일단 가입시키는 경우입니다. 결국 내가 낸 돈에서 보험료를 빼고 충분한 돈이 남아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쌓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경우이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애초 계획대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셨거나 어카운트 밸류에서 많은 돈을 찾아 쓰신 적이 있으시면 예정대로 보험이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언젠가는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이 보험 자체가 이자를 받는 방식이 주식에 따라서 오르고 내린 이자를 그대로 받는 변동이자 variable interest를 받는 상품이라면 주식 상황에 따라서 어카운트 밸류가 자라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문선영의 머니토크. 에스더 씨와 어머니의 답답한 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또 에이전트도 연락이 안 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실 텐데 연락 잘 주셨고요. 일단 어머님의 보험 팔러시나 스테이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검토하고 정확히 어떤 보험,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냥 취소하기 전에 보험을 유지하면서 플랜을 변경하는 방법, 혹시라도 30만 불을 20만 불로 낮춰서라도 유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뭐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전 가입하신 생명보험 꼭 잘 지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돕겠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 .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아주 머니도 있는데 요즘 진짜 머니가 정말 힘들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잘 뭔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머니머니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0: 아주머니. 그리고 또 네.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1: 에그머니.
0: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 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1: 맞습니다.
0: 알도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1: 미련하신 재치십니다.
0: 네네.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1: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 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계신 것 같아요.
0: 네.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그
1: 네. 그럼 첫 번째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0: 네.
1: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네.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네.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0: 네.
1: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 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네.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0: 네.
1: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네.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네.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0: 네.
1: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0: 네.
1: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롱텀 케어 상황에 걸렸을 때 30만 불에서
0: 조금씩?
1: 예를 들어서 업투 90%까지도 네. 내가 받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롱텀 케어 비용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0: 네.
1: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뭐 신장 말기나 뇌졸증 같은 중병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30만 불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뭐 걱정이 없죠.
0: 네.
1: 그래서 나를 위한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낼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0: 네.
1: 보험료 내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죠?
0: 네네.
1: 그리고 뭐 별로 그다지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0: 네.
1: 그럼 자녀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0: 네.
1: 어머님, 아버님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0: 네, 네.
1: 만약에 30만 불의 네.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0: 네.
1: 그 200불씩 내고 계시다고 한번 해봐요.
0: 네.
1: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0: 네.
1: 내가 못 내겠다. 나 이거 그냥 취소하려다. 그러면 200불씩인데 네. 너가 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당근.
1: 사실은 부모님이 이거를 가입해서 오셨다라는 게 고마운
0: 그럼요.
1: 거잖아요. 아니 엄마 네.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을까?
0: 네.
1: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지금 젊은 자녀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0: 네.
1: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나 못 내겠다 그러면 엄마 그거 취소해라고 얘기하고
0: 네.
1: 엄마 뭐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0: 그런
1: 엄마
0: 얘기도
1: 괜찮아.
0: 하지 마 이런
1: 맞아요.
0: 왜 죽는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은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0: 이제, 네.
1: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0: 네.
1: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0: 네, 네.
1: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네.
1: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0: 가능하죠.
1: 당연히 가능하죠.
0: 그럼요.
1: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생명보험을 설명해 드리고 자녀분들에게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으시면서
0: 네.
1: 이제 딱 상담을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0: 네.
1: 아드님들이 이제 배웅하러 저랑 같이 나온단 말이죠.
0: 네.
1: 나오면서 혹시 우리 네. 부모님 혹시 50만 불로 올리면 얼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0: 네.
1: 50만 불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0: 네.
1: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0: 네.
1: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0: 그럼요.
1: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0: 네.
1: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플랜으로 찾아 쓰시는 거나 롱텀 케어 때 받아 쓰시는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0: 네.
1: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0: 네.
1: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0: 네.
1: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0: 네.
1: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0: 네.
1: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0: 네.
1: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네.
1: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네.
1: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0: 네,
1: 나 싫다
0: 네.
1: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가 마치 비즈니스 오너 이런 것처럼 오너가 자녀분들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 방법을 좀 쓰시게 되면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이제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방법이 있다.
0: 네.
1: 꼭 반드시 취소 메디카를 유지하고 싶으신데 혹은 신청하고 싶으신데
0: 네.
1: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해약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0: 네.
1: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0: 네.
1: 그러면 내 라이프 인슈런스는 애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내가 롱텀 케어 걸렸을 때는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예전에 든 플랜들이에요.
0: 네.
1: 사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며느리나 똑똑한 따님이나 아드님들은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려고 해요.
0: 네.
1: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0: 네.
1: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0: 네.
1: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0: 네.
1: 그런데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러면 건강만 좋으시면 가입하시는 데 문제 없고요. 네. 뭐 보통 68세까지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네. 동시에 뭐 물론 70세도 가입을 합니다만 동시에 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0: 네.
1: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네.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0: 네.
1: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면 그런 기존의 라이프 인슈런스,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에
0: 네.
1: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때 받는 혜택이 없다
0: 네.
1: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네.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0: 네.
1: 근데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0: 네.
1: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 다 찾아 쓰는 거예요.
0: 네.
1: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0: 네.
1: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0: 네.
1: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0: 네.
1: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0: 아, 네.
1: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0: 네.
1: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0: 네.
1: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0: 네.
1: 이게 이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0: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네. 전문가가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느이트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1: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0: 네.
1: 그리고 또 인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0: 네. 나
1: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0: 네.
1: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0: 얼마입니까?
1: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0: 시장에.
1: 평균 오케이. 남가주가.
0: 예.
1: 그러면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0: 네.
1: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0: 네.
1: 그건 가능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0: 네.
1: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0: 네.
1: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0: 네.
1: 무조건 전화 주시고
0: 네.
1: 상담 한번 해보시면
0: 네.
1: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0: 이 플랜이 요즘은 네.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1: 네.
0: 어느이티 그리고 네. 롱텀 케어까지.
1: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0: 네.
1: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0: 네.
1: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0: 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1: 네.
0: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씨
1: 네.
0: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1: 네,
0: 참고하시기
1: 맞습니다.
0: 바라겠고요.
1: 네.
0: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1: 네, 맞아요.
0: 네.
1: 8월에 저희가
0: 네.
1: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0: 네.
1: 무엇보다도 정보가
0: 네.
1: 필요하다. 이제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 네 군데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0: 네.
1: 중에.
0: 네.
1: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아이템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어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고요. 네.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세르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네.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그 다시 말해서 에퀴터블 빌딩인데요. 네.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네. 롱텀 케어. 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꼭. 네.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네.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0: 네.
1: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0: 네.
1: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세미나 귀담아 들어서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626-827-9599 626-827-9599 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나이 들어가지고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요즘은 또. 네. 애매한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메디컬을 받든가.
1: 맞아요.
0: 돈이 많든가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애매해서 나중에 아프면 그냥 의료비로 다 나가고.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그야말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든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끝나면은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0: 네.
1: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롱텀 케어를 나라와 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0: 네.
1: 거기에다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네. 게 뭐 돈 있으니까 그거 다 쓰면 되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준비를. 네. 해놓으면. 네. 내 돈을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0: 네.
1: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이죠.
0: 좋은 플랜들이 많으니까.
1: 네.
0: 각각에 맞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도 어뉴이티 이런 거 탁 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1: 그럼요.
0: 네.
1: 제가 그 만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CPA 출신이신데.
0: 네.
1: 이분이 1세대, 그야말로 이민 1세대 CPA라서.
0: 네.
1: 본인이 CPA이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시면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0: 네.
1: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고 나서 소셜 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소셜 연금이 내가 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어도.
0: 네.
1: 그 돈이 그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효자가 없더라.
0: 그럼요.
1: 그런데 소셜 연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반드시.
0: 네.
1: 어뉴이티 같은 거 하나 해놓으시면.
0: 네.
1: 너무 좋죠.
0: 그렇죠.
1: 네.
0: 잘 키운 효자 효녀가 있으면. 아니 저는
1: 잘된 어뉴이티. 네.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네.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0: 그거 진짜 마음에.
1: 네.
0: 드는데요.
1: 네.
0: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1: 네.
0: 그랬더니
1: 흔하시다.
0: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1: 와우.
0: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넘겨주셨어요. 전 너무 감동을 받았어.
1: 와.
0: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1: 그러니까 우리 수장자님은 효녀시고. 네. 아버님은. 네. 현명한 분이시네요.
0: 네.
1: 돈나무를 심으셨네요.
0: 네. 와. 야, 진짜.
1: 네.
0: 자, 돈에 또 마음이 실린다고 그러죠.
1: 네.
0: 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은퇴 생활도 그리고 자녀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문선영의 머니터크 8월에 아주 좋은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문의번호 626-827-9599 626-827-959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어뉘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합니다.
1: 어뉘티가 내가 다 찾아 쓰기 전에 죽으면은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고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0: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뉘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의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 쓰는 어니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2: 어뉘티를 10년 묶어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뉘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뉘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나 맞건 5년이나 맞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 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뉘티도 이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3: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0: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 인컴으로 받는 어뉘티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조인트로 함께 들어가시면 한 분이 사망하셔도 당연히 나오는 금액은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공동 명의로 들어간 집에서 한달 렌탈 인컴이 3,000불이면 선생님이 사망하신다 해도 사모님이 한달 렌탈 인컴 3,000불을 계속 받으시겠죠? 공동 명의니까요. 어뉘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 IRA를 어뉘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뉘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0: 아, 그 부분이 걱정이셨군요. IRA를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있건 투자회사에 있건 보험회사에 있건 그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은 IRA 텍스 코드를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즉, IRA를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면 상품 이름은 어뉴이티가 되지만 IRA 세금 룰은 그대로 IRA.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IRA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 세금은 내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5: 생명보험을 어뉘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뉘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0: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에 쌓인 캐시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기는 건데요. 보통은 생명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이 어뉘이티로 옮기게 되는데 전체 캐시밸류를 옮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 내지 않고요. 어뉘이티로 그대로 옮겨지지만 생명보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캐시밸류 일부를 남겨놓고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일부만 옮겨서 나는 어뉘이티도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꽤 까다롭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능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와 상담을 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네, 항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상담과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 어뉴이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 상담은 누구에게?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맞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6: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AM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라디오는 참 신기합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목소리 하나만으로 서로의 마음 가까이에 앉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교회 가는 길, 예배 마치고 집으로, 또는 모임으로 가는 길, 아침을 준비하며 듣는 분도, 운전 중인 분도, 잠시 쉬어가며 귀 기울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벗이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와 마음을 읽는 진솔한 이야기, 소망의 시간 지금 문을 엽니다.